남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석탄광산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탄광가스 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고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에 참가하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단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과 3,100톤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현지 시각 23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키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 대상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19일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3년 71명이었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에 89명, 2025년에 9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43명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가 사살된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백악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 방송 등 미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23일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사살된 총격범은 메릴랜드주 출신의 21살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시르는 과거에도 백악관 주변에서 수차례 적발됐으며 지난해 강제 정신병원 입원 조치를 받았을 당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체포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려져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지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고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거나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을 때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의 문제는 내 문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충고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만 어떤 비판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틀린 말보다 맞는 말이 상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혹여 상대에게 충고와 비판을 하는 것이 어딘가 통쾌하다면 잠깐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대체공휴일이어서 댁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또 오늘도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처럼요. 또 좀 이따 만날 이환주 기자처럼요. 정윤아님, 조혜영님, 김미진님, 곽정은님, 이현식님 등등 반갑습니다. 오늘은 못 뵙던 분들의 성함도 많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도 선물을 보내드려야죠. 지난달 자동차 수출 생산 좀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약 6%씩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친환경차는 달랐습니다. 수출 금액이 약 14%, 수출한 대수도 23%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기차 수출은 40% 이상, 또 오늘의 정답인 이 차량은 약 25% 수출이 늘었는데요. 순수 전기차는 아닙니다. 내연기관 엔진도 있고 전기 모터도 함께 장착한 차량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두 동력을 조합해서 움직이는 차량이죠. 연비 효율이 높고요. 또 배출가스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다섯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볼 수 있죠. HEV, PHEV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플러그인 이것. 예,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외래어 다섯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뭔가 좀 합쳐져 있다라는 뜻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휴일에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국하고 이란의 그 휴전일지 종전일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협상이 많이 진척이 됐다 하더라고요.
2: 예, 지금 미국과 이란이 추진하는 MOU 양해각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요. 이러는 동안에 이란 핵개발 저지를 핵심 의제로 협상을 하자는 2단계의 해법입니다. 아직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뤄진 건 아니고요. 현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라는 정도입니다. 양측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주타바 하멘의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라고 미국의 당국자는 내다봤습니다.
0: 근데 일단 많이 진전되고 있는 건 사실인가 보고요. 구체적으로 이란 핵 문제, 특히 그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2: 예, 일단 현재까지 나온 걸 보도를 통해서 종합을 하면요. 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당국자의 입을 빌려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한 초안에는 이란이 앞으로 절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가 될 위험성이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한다는 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시간을 하면 그 핵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라늄까지도 폐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핵물질 포기 등의 안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지 구두로 입장을 전했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또 이란의 파르스 통신도 양국의 합의 내용을 일부 언급하면서 상호 공격 자제 방안이 논의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 합의는 아니고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의 운명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0: 쟁점은 남아있고 또 제일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예,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를 포함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는 양측이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휴전 기간 동안 60일 동안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요. 또 해협에 설치한 이 기뢰까지 제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미국은 이 대가로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일시적으로 해제를 하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 조치도 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요.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을 하고 핵 문제는 이후에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두 달간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0: 뭔가 위협 카드는 또 계속 들고 있네요. 밤사이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한 $90대 초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 $100 위에 있던 게. 그러면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들은 어떠세요?
2: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다음 달에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끝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8월까지 두바이 이후 평균가가 배럴당 $95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이게 석유설비가 재가동되고 이 대기 물량이 공급되는 올해 4분기까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83까지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쟁 이전 수준인 $70까지는 낮아지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원유시설 등에 대한 복귀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전쟁부는 해협에 설치된 이 기뢰의 제거에만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네.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고요. 또 국제에너지기구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연구기관과 금융기관도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비슷하게 이 원유가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0: 우리는 이제 당장 급하니까 그 원유 수입을 어디선가는 더 가져와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원유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2: 예, 맞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한국의 원유 수입량이 약 846만 톤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는 2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1년 전에 65%였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12%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이 미국에서 수입한 원유량이 13% 증가한 214만 톤에 달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원유 수입국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난달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량이 단 1천 톤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차이가요 네. 145만 톤이었거든요. 그만큼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다른 북미 국가, 대양주,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도요. 원유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중동상 원유 수입 감소분의 일정 부분 상쇄를 한 겁니다. 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네. 우리 정유사들이 중동산 중질유와 섞어서 쓰기에 가장 편한 유종이 미국산 경질유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하. 그러면서 김 장관이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스타벅스 그 5.18 이벤트 논란 이거 참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내일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한다 하더라고요.
2: 예, 맞습니다. 이 정용진 회장이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다음 날인 19일에 네.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문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또 한번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서면 사과는 했고 예, 서면이 맞습니다. 아니라 이제 직접 대면 사과한다는 거죠.
2: 예, 아마 네. 아마도 그 탱크데이 논란 일단 설명드리면 지난 18일에 스타벅스가 이 탱크 텀블러 세트라는 걸 판매를 하면서요. 뭐 포스터 같은 곳에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같은 이제 마케팅 문구를 사용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은 사건인데요.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왜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런 거 많이 이제 주고받았잖아요. 그 1위였다면서요. 근데 1위 자리 이제 내줬어요 또.
2: 예, 저도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수복 상품권 많이 보내고 받기도 했었는데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가요. 그 7년 동안 부동의 1위가 스타벅스 이 상품권이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 자리를 배달의 민족 상품권에 뺏겼습니다. 다만 그 이날의 순위 변동이 네. 최근 마케팅 논란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 상품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요인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던 스타벅스의 아성에 금이 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SNS 상에서도 탈수복을 선언하는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또 일각에서는 이제 불매 운동이 점점 번져가고 있고, 근데 또 선불 카드 충전해 놓은 것 아니면 내가 선물을 받았던 것들. 이거 이제 환불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전액 환불이 안 된다면서요.
2: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 선불금이라는 게 일종의 현금과도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앱이나 카드에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인데요. 이 지난해 말에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 선불금이 남아있는 잔액이 4,2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 매출보다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총 충전되는 금액이 1년에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문제는 환불 조건에 제한이 있다라는 건데요.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상 선불 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2만 원권이라면 1만 2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을 해야 환불이 됩니다. 네. 이 보통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 규제를 받는데 네. 이 스타벅스는 이 규제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제 자체가 그 선불금을 받는 플랫폼과 사용 플랫폼이 달라야 되는데 네. 이례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선불금을 발행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모두 같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스타벅스가 막대한 고객들의 선불금을 예금이나 신탁에 투자해서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 스타벅스의 환불 제약 그리고 이제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규제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뭐 국민성장펀드 거의 2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인기를 많이 끌었네요.
2: 예 맞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총 물량이 6천억 원이었는데요. 네. 출시 당일 하루 만에 약 87%가 팔렸습니다.
0: 아직 그 남아있는 은행들이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2: 예, 예. 예. 그 잔여 물량이 한 800억 원 정도인데 아마 내일 업무가 재개되면 이마저도 금세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손해가 나도 국가가 20%의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주고 이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40%에 달합니다. 특히 일반용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서민 전용 물량 같은 경우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서민형 상품은 좀 조건이 까다로운데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 국민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당초 정부가 20% 물량을 배정을 했는데 네. 이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았는데요. 특히 이제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은행권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물량의 약 40%가 서민형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온라인 물량의 판매 10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좌를 미리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가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은행 관계자들 역시 예상한 것보다 서민형 가입자의 반응이 뜨겁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게 뭐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유의할 점이 있는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가입하면 5년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매도할 수 있도록 3개월 뒤에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고 팔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이게 팔려는 사람이 좀 적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되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도 반납을 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가입을 했다면 되도록 의무 기간인 5년을 5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러니까 5년을 보유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환매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환매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펀드를 이제 상장을 시켜서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 다 뱉어내야 되는 거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추가로도 가입할 수도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던데요.
2: 이게 인기가 예상보다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정부가

0: 과 협의를 해서 이만큼 재정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공급을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 협의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금융권에서도 만약에 이제 추가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번에 놓친 사람들 이 대기 수요가 그 아파트 청약하는 것처럼 유입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게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또 이렇게 완판됐다는 소식이 또 다른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을 해요. 또 고용 소식을 한번 볼게요. 20대랑 30대의 고용 격차가 역대 최대예요.
0: 예, 맞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네. 청년들과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국가데이터톡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이 43%였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30대 고용률이 81%로 37%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갭이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의 고용률은 뭐 비슷한데 15세부터 이제 20대인 청년들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층과 30세 이상 전체 우리나라 고용률을 비교를 해봐도 그 차이가 한 23%포인트 정도인데요. 이 수치도 8년 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청년층이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노동시장에 안착한 윗세대인 30대와의 고용률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건데요. 특히 뭐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시장에 조차 AI가 업무를 대체를 하고 있고 네. 이 대기업들도 공채를 포기하고 상시 채용, 뭐 경력직 선호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갈 곳이 그만큼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문제는 당장은 취업은 못해서도 곧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장기간 실업자로 전락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것도 맞는데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요 지난달 실업자가 85만 3천 명으로요 1년 전보다 2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1: 줄긴 줄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실업자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반면에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실업자 수가요. 1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이나 늘어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장기간 실업자는 꽤 늘었다는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또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 이 57%가 청년층과 30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또 전체 실업자 중에 6개월 이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12.7%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마저도 2004년 이후에 22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이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 실업자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직을 선호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통계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이 실업자 통계만 보지 말고 이 쉬었음 청년 통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실업자라는 건 내가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인데 이 정작 구직 활동도 포기한 쉬었음 청년들도 있거든요.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80만 명이 좀 넘는데 이 수치도 뭐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수치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실업률 통계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다섯 글자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이랑 전기모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차량. 다섯 글자로 이런 카, 이런 자동차 이렇게 부르죠. 다섯 글자. 고유가 상황이 또 오래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차의 인기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인기는 많았습니다만. 도로를 달리는 차. 10대 중에 한 대가 이 차량이라고 하네요. 연비 효율 당연히 높고.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5136님 정답 하이파이브. 우리 모두 잘 살아보아요. 하이파이브. 아이, 감사합니다.

0: 2928님, 대체 공휴일날 혼자 출근해서 우울한데 성공예감 볼륨 크게 틀어놓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사무실인지 사업장에 혼자서. 이거 괜찮은데요? 예, 2928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6351님은 어머니가 차를 바꾸려고 고민하시는데 이 차량을 추천하는 분들의 추천 이유도 알고 싶어요. 차값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주행거리가 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전기모터를 또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8193 쓰시는 분은 저는 이 다섯 글자 투잠러입니다. 택배기사와 대리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거는 이제 섞여있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함께한다라는 뜻. 8193님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231님, 이 차량 주차비도 50% 할인이라 좋아요. 이렇게도 알려주셨고요.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 같이 또 이 차량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섯 글자, 전기모터, 또 내연기관 엔진이 같이 있는 그 차량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6월 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항상 저희가 그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해드리면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0: 질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항상 또 빠지지 않는 게 연말정산 받을 때 우리가 인적공제 받잖아요.
2: 네.
0: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느냐. 네. 어떻습니까?
2: 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당연히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0: 네.
2: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혜택 아니냐. 연말정산에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님들까지도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0: 네.
2: 그럼 이 인적공제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고 내가 그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소득에서 빼주겠다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공제는요. 나를 포함해서 이제 내가 부양하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뭐 나 그리고 배우자 자녀 두 명 이렇게 네 명이에요. 이렇게 넷인데 내가 벌어오는 소득으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 4명이니까 1인당 150만 원 곱해서 600만 원을 내가 번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겠죠.
0: 대신에 그 부양가족의 조건도 있잖아요.
2: 맞아요.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0: 네.
2: 이제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는데 먼저 나이 조건부터 보면은요. 내 위로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만 60세를 넘으신 분에 해당을 해야 하고 하고요. 그리고 내 밑으로 자녀가 있겠죠.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예요. 요 중간에 있다. 만 59세 밑으로 그리고 만 21세 이상 요 사이에 있으면은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안 넣겠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월급만 받는다면 연봉, 총급여가 1년에 500만 원 이하여야 이분들은 본인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양을 하는 분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만 70세를 넘어가는 부모님 같은 경우로 한다면 이제 경로 우대를 해줘서 경로 우대 공제 한 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또 공제를 해주고요.
0: 네.
2: 우리 내가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한다면 힘드니까 100만 원 더 추가로 공제해주는 이런 식으로 추가 공제까지 잘 챙기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커지게 됩니다.
0: 근데 만약에 부부가 각각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도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2: 예, 안 됩니다.
0: 한쪽으로만.
2: 네.
0: 연말정산이랑 이건 똑같네요.
2: 맞습니다.
0: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따로 사시는데 네.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세법에서는요. 네. 이제 이야기돼 있는 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0: 물리적으로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
2: 맞아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든 다른 도시에 계시든 내가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예, 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조건은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0: 100만 원?
2: 100만 원이요. 1년에. 이제 국민연금을 만약에 부모님께서 받고 계신다면 그 금액까지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봐야 되고요.
0: 아, 국민연금도 받으시면은 네. 소득 금액이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2: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0: 001자리 참여하셔도 안 되고.
2: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모님 말고도 내 배우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장인 장모님도 네. 이 조건만 맞으면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형제 자매가 있는데 누가 부모님을 공제를 받을지 미리 서로 간에 정해야 돼요.
0: 아 이거 형제 자매끼리 얘기 안 했다가
2: 네,
0: 서로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페널티가 되겠네.
2: 맞습니다. 형이 받고 그걸 또 동생도 같이 또 중복해서 받으면 안 돼요. 중복 공제하다가는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국세청이랑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형제끼리 미리 정하시고 네. 그중에 한 분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0: 또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니까요. 네. 또 신혼부부나 자녀가 많은 경우에 혜택이 올해 더 커진다면서요?
2: 맞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도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네. 결혼세액 공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또. 그래서 남편 50만 원, 아내 50만 원에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세액 공제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서부터는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올랐기 때문에 이거 다 챙기면 쏠쏠하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이거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예요.
2: 예, 맞습니다.
0: 세금으로 바로 빼주는 거예요.
2: 예.
0: 오, 좋네요. 그리고 또 연말정산할 때 그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공제가 되잖아요.
2: 네.
0: 이게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2: 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도 기부금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뭐 지정기부금, 내가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것들을 기부했다는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은요 15%에서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의료비는 조금 달라요. 이게 의료비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요 원칙적으로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아니 나도 병원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세법 자체가 직장인분들 위해서 나온 그 제도입니다.
0: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소득 공제가 안 된다.
2: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액 규모가 크신 분들은 5월에 세금 신고하는 게 6월에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매출액 규모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인 분들인데 예를 들어 업종별로 다른데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1년에 15억 이상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년에 5억 이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사업자가 세무사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소규모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여기는 해당은 안 되는데
0: 네.
2: 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의료비보다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기부금 공제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 뭐 IRP 세액공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0: 어차피 내 노후를 위해서도. 네. 그래요. 그 또 왜 투잡 뛰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직장에서 할 때 의료비 같은 거는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공제를 받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투잡을 뛴 게 또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테고.
2: 네.
0: 그럼 이때는 연말정산할 때 반영됐던 의료비 공제 같은 게 중복으로 되지는 않겠죠?
2: 중복으로 되지는 않고 예, 연말정산은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이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밖에 없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해서 끝내는 거고 예선전인 거고 이제 결승전인 5월 달에 그걸 다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져다 그대로 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으십니다.
0: 아하. 왜냐면 요즘에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대리운전도 그렇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2: 네.
0: 그 또 헷갈리는 거 현금 영수증 사용한 거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거 연말정산할 때 또 자동으로 국세청 그 홈택스에서 다 불러오기가 되잖아요.
2: 네.
0: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이게 안 들어가요?
2: 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거는요. 네.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인 전용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니 나도 카드 쓰는데 왜 이거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프리랜서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프리랜서나 이제 개인 사업자의 카드를 쓴 거는요. 이렇게 소득공제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 그러니까 경비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0: 사업자는 경비 처리.
2: 네. 성격이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좀 돌려받으려고 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쓴 돈이 사업과 관련돼서 내가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소득공제를 쓰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 경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디자이너분이 이제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샀다, 그걸 카드로 샀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업에 내가 필요한 돈을 썼어요, 필요한 지출을 했어요라는 필요 경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제 직장인은 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거고요.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카드를 많이 쓰면 지출로 경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래서 경비 처리가 사업자에겐 제일 중요한 거고.
2: 맞습니다.
0: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가 필요 경비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2: 네. 프리랜서랑 자영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가 바로 필요 경비인데요. 번 거에서 내가 쓴 거를 빼고 그만큼 남은 게 내 이익인데 네. 이 내 이익을 줄여줄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익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경비를 많이 쓴 필요 경비를 많이 쓴 거입니다.
0: 사업상 필요해서 지출한 것들.
2: 맞습니다. 네,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요. 업무랑 관련해서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경비로 인정이 돼요.
0: 예.
2: 대표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사무실 임대를 했다. 그럼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뭐 업무를 위해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했다. 뭐 이런 통신비들. 그리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뭐 택시비라든지 뭐 지하철 요금 이런 업무 이동비, 교통비, 그리고 거래처와 같이 식사하는 것도 우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해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사무용품이나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홈페이지나 SNS 광고를 통해서 광고 선전비를 쓰거나 직원 월급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다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용들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0: 사업과 관련된 것만?
2: 예. 그래서 가족 외식비를 업무 추진비로 만약에 넣었다. 아니면 개인 쇼핑을 했는데 이걸 사무용품비로 넣었다. 이러면 이제 국세청이랑 또다시 친해져서 세무조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악의 없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개인 비용인지 업무용인지 쓰고 나서 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2: 네.
0: 어떤 서류로 어떻게 제출하고 구분해 놔야 돼요?
2: 네, 세법에서 이거는 이걸 이 서류를 지키면은 적격 증빙, 뭐 법을 잘 지켜서 증빙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받으면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면 경비를 인정받기도 어렵고요. 또 증빙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붙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사업용 지출은 개인 카드 말고 사업용 카드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0: 네.
2: 나중에 이제 경비 처리할 때도 편하고 국세청에서도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경비 내역을 불러와지기 때문에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0: 아예 신용카드 하나를 사업용으로.
2: 네.
0: 그래서 지갑에 갖고 다니면서 사업용으로 쓰는 건 아예 그냥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애초에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지난번에 청취자분들이 질문 주신 것들 많은데요. 5873 쓰시는 분께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도 종합소득세 내나요?
2: 네.
0: 그리고 정명환 님이 보험회사 연금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2: 네.
0: 연금도 종소세 대상입니까?
2: 네, 연금도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연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0: 네.
2: 국가에서 주는 공적연금,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데서 받는 사적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2002년도 이후에 내가 국민연금을 낸 것 때문에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그 받는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에요.
0: 네.
2: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연금을 나한테 줄 때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뗍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국민연금 받는 거 말고도 내가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험회사 같은 은행에서 받는 연금들은 사적연금에 해당하는데,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준금액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0: 1,500만 원.
2: 예. 그래서 내가 은행으로 받는 연금이 1,500만 원보다 1년에 적다라고 하면은 적은 세율 3.3에서 5.5%만 떼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0: 네.
2: 그런데 이 기준금액을 넘어간다. 1,500만 원을 넘어간다. 1년에 받는 금액이. 그럼 이때는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3.3% 5.5% 낮은 세율이 아니라 네. 조금 높은 세율 15%를 떼고 끝낼지 아니면 다른 소득이랑 함께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나을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둘 중에 낮은 걸로
2: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사 상담을 해본 다음에 유리한 쪽을 골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소득이랑 묶어서 낮은 세율 적용하는
2: 맞습니다.
0: 게 맞고 다른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15%만 내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2: 맞습니다. 네.
0: 아 이게 공짜가 없네요. 연금에도 세금이 붙고 근데 또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15% 정도의 세금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2: 맞습니다.
0: 왜냐하면 뭐 1,500만 원 넘는 연금이 많다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2: 네.
0: 아, 5611 쓰시는 분께서 IRP로 받은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2: 예. 핵심 말씀드리면 IRP로 해서 받는 퇴직금이다. 이건 퇴직소득이지 이제 연금소득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직할 때 퇴직금을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IRP 계좌에다가 이제 담아서 받기 때문에.
2: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퇴직금을 받으면은 내가 퇴직소득세를 내지 종합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해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나한테 주기도 전에 떼고 나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나한테 주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0: 네.
2: 퇴직금을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IRP에 넣어둔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은 퇴직소득세의 한 반절 가까이 30% 40%까지 깎아주게 돼요.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한 번에 다 받으면 세금을 온전히 다 100% 다 내는데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받게 되면 세금이 내가 원래 내야 될 거에 한 6, 70%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그 IRP에 추가로 난 더 돈을 넣어가지고 추가로 적립한 돈이 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적연금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0: 네.
2: 다시 기준금액 1,5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IRP 퇴직금 자체는 종합소득세 합산을 안 하는 대신에
0: 네.
2: 이제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0: 오늘 들어온 그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권혁중님이 성실 신고 대상자는 네. 그 소득세 신고할 때 공지 어디 뜨나요? 이렇게 알려줍니까? 당신은 성실 신고 대상자입니다. 이렇게요?
2: 네. 보통은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본인이 5억, 7.5억, 그리고 15억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0: 네.
2: 작년 소득이 이 정도 넘어가면 난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감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연초나 아니면은 5월 1일에 되면은 안내문이 나가요. 이런 분들한테도. 모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에게 안내문이 나가는데 당신은 성실 신고 대상자입니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부터 안내문이 나가니까는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국세청 우편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0: 또 홈택스에서 뭐 알림톡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2: 맞습니다.
0: 카톡으로 또 알려 주기도
2: 네.
0: 하고요. 정유순 님이 어린이집 대체 교사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2: 네.
0: 가끔 나가서 일하시는 건 어때요?
2: 가끔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이거 일을 하셨을 때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받으셨는지 일용직으로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근로소득이나 일용직으로 해서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분리과세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세금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아니 나는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도 하셔서 마이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내가 요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근로소득만 받고 끝나는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미국 측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등 일각에서 이번 협상이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미국 시각 23일 오후 6시쯤 백악관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백악관을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쐈고 용의자는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백악관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우리나라 ETF 시장이 엄청 성장하고 있거든요. 300조 원 넘었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400조를 넘었고 이제는 478조 원 거의 500조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27일부터는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두 배로 추적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오는데 ETF 투자 열기도 뜨거운데 또 제대로 알아야 할, 조심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돈 워리 투자 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일단 왜 ETF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3: 네.
0: 수수료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다면서요.
3: 그렇죠. 일단은 수수료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래 수수료예요.
0: 네.
3: 이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 내는 돈인데요. 이제 증권사 앱으로 직접 거래를 하면 보통 0.01%에서 0.0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거의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매년 내야 되는 보수 그리고 기타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3: 이거는 거래를 할 때 따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ETF 가격에서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거든요.
0: 차감이 되는 거죠, 알아서.
3: 네네. 근데 이 상품 설명서에 적혀 있는 이 총 보수라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기타 비용이라는 이제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합치면 굉장히 커서 그게 뭐 실제로 많이 나간다 그러면 1.6배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거의 뭐 0.5% 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혔을 때는 거래 수수료만 보고 수수료가 적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각종 수수료가 붙었기 때문에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0: 근데 이게 본인이 뭔가 수수료를 어디에다가 송금해주고 내는 게 아니라
3: 네.
0: 그냥 그 기준 가격 안에 녹아들어서
3: 그쵸.
0: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0: 이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사실은 ETF 운용사나 금융기관도 그걸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건 이제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가 붙는 게 또 있다면서요.
1: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ETF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증권사를 사니까.
0: 네.
1: 근데 이게 ETF 같은 경우에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라고 하더라도 증권사 앱이 아니라 은행에서 사게 되면
0: 네.
1: 수수료가 확 뛰게 되는 거죠.
0: 더 비싸죠.
1: 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ETF를 직접 팔 수가 없고 신탁이라는 상품을 감싸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어떤 비이클 안에 ETF를 넣고 거기서 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ETF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1% 수준까지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증권사 앱은 0.05% 안팎이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거의 2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0: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거의 백화점에서 선물 포장된 걸로
1: 맞습니다.
0: 사는 셈이네요.
1: 네. 거기에다가 은행에는 신탁 수수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또 빼게 되면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 ETF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은행 창구보다는 증권사 앱에서 직접 하시는 게 수수료를 가장 아끼는 길인 거죠.
0: 또 이제 은행에서 ETF 투자할 경우에 사고 파는 네. 시점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1: 네. 사실 요즘 이 부분도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ETF를 사시게 되면 언제 얼마에 사고 팔리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0: 네.
1: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처럼 실시간으로 ETF를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탁이라는 어떤 비이클로 씌워놓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그 증권사 은행 자체가 증권사의 은행 명의로 신탁 계좌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개인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거기다 주문 마감 시간이라는 걸 딱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증권사에서 한다라고 하면 가격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증권사가 은행 같은 경우에 가격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대에 팔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 ETF의 가장 장점이 실시간 ETF로 거래라고
0: 네, 거래.
1: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셔서
1: 네.
0: ETF 은행 가서도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은행 찾아가시지만 거기에는 중간에 상품격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1: 네.
0: 거치는 만큼 수수료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고
1: 네.
0: 이걸 또 아셔야겠죠.
1: 네.
0: 근데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창구 가서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도 또 증권사에서 또 더 받는 수수료가 있죠.
1: 네.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 창구로 가보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것도 비용이 더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핵심은 증권사냐 은행이냐가 아니라 온라인이냐 창구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계좌가 이제 ETF로 많이 하시잖아요. 연금저축계좌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직접 계좌를 개설을 하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그거를 영업 창구에 가서 굳이 이제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수료가 더블로 뛰게 되는 거고 특히나 거기에다가 전화로 거래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 어머님도.
0: 네, 어머니. 이게 또 모바일 앱이 쉽지 않아요.
1: 네. 아, 제발 앱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꼭 전화를 하셔서.
0: 전화가 편하다.
1: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직원을 통해서 하면 이 거래 수수료가, 최대 0.5%까지 올라가거든요.
0: 0.5?
1: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창구로 가서 직원한테 하게 되면 수수료가 최대 1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뭐 시세 차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수료를 아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모바일 앱이 어려우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앱으로 하시는 게 낫다. 네.
0: 배우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도 익숙해지면
1: 네.
0: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UI, UX라고도 하는데 이 모바일 어르신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증권사들이 또 고맙기도 하고요.
1: 네, 맞습니다.
0: 또 왜 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있죠. ISA. 네. ISA를 통해서 이제 뭐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이걸로 네.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1: 네, ISA 안에서도 ETF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ISA 계좌가 어떤 종류라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0: 유형.

0: 네, 그렇죠.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할수 있는데 은행에서 많이 가입하는 게 신탁형이고요. 은행은 신탁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증권사에서 직접 굴릴 수 있는 게 중개형이거든요. 근데 이 ETF 투자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정형 상품이 위주기 때문에 ETF도 되긴 되는데 다룰 수 있는 종목이 증권사보다는 훨씬 제한적인 거죠. 수수료도 비싸고요. 반면에 증권사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뭐 ETF는 물론이고 국내 주식, 채권까지 내가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ISA로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개형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ETF를 지금 내 계좌에서 살 수 있는지 만약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 특히 뭐 혹시라도 은행에서 신탁형으로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좀 번거롭지만 이거를 이제 증권사의 중개형으로 바꾸셔야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 맡기는 방식은 신탁형. 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중개형. 네. ISA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네. ETF 괴리율입니다. 괴리율.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좀 알려주세요.
0: 네. 이게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괴리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ETF 가격에 거품이 끼었나를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ETF는 가격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시장 가격.
0: 네, 또 하나는 ETF가 실제로 담고 있는 자산의 진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1: 자산 가치.
0: 그렇죠. 이 둘이 이제 원래는 붙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보면 이 정도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주고받는 가격에 따라서
0: 사자가 많이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괴리율이 높게 되면 내가 만약에 만 원짜리인데 막 사자가 많아서 만 천 원에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웃돈 천 원을 주고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괴리율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1: 괴리율을 꼭 보셔야 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단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가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0: 네.
1: 어떤 걸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0: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전자넥스 주가 굉장히
1: 이번 주구나.
0: 네.
1: 아, 왜 저 지금 자꾸 막 일요일 주말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참.
0: 네네네. 네. 이제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하루에 3%가 오르면 이 ETF 같은 건 6%가 오르거든요.
1: 네.
0: 딱 봤을 때는 와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 되게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떨어질 때 음의 복리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제 천만 원을 삼성전자 두 배 ETF에 넣었다고 쳤는데 첫날 10%가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천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죠. 200만 원 벌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10%가 떨어졌어요.
1: 네.
0: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 1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0%가 되다 보니까 240만 원이 빠지는
1: 그렇죠.
0: 거죠.
1: 200만 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40만 원이 떨어지는
0: 그래서 거죠. 실질적으로 960만 원이 되면서 저는 마이너스 40%가 되는 거죠.
1: 아.
0: 이런 복리 효과를 꼭 감안하셔서 투자를 그렇죠. 하셔야지 손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1: 최성현 님이 괴리율은 어찌할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그 ETF 정보 안에 들어가시면 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MTS도 그렇고 그 운용사 홈페이지에도 나타나고요. 워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에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공부해봅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극단 멋진 친구들의 단원 조태한입니다. 멋진 친구들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저는 단원이 된 지 15년이 됐고요. 연극 공연을 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연극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58분 날씨.
2: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낮에는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광주 27도, 강릉과 제주 26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더워도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겉옷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중부와 경북 지역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라도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예상 강수량이 30에서 100mm가 되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모레까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시에 탱크대의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대의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대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 대상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19일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 통계사고 통계를 보면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3년 71명이었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43명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 사례가 900건을 넘어섰습니다. 민주 콩고 공보부는 현재 시간 24일 SNS X를 통해 23일 기준 에볼라 피해 상황 집계가 누적 의심 환자 904명, 누적 의심 사망자는 1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는 101명이며 확진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앞서 22일 기준 집계치에서는 누적 의심 사망자 204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사망자 집계치가 119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당국은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보고된 완치 사례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밤새 탄도미사일 36발을 포함해 미사일 9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고 특히 수도 키우 지역의 정부청사 인근과 아파트, 학교 건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가 사살된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백악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 방송 등 미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23일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사살된 총격범은 메릴랜드주 출신의 21살 라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나시리는 과거에도 백악관 주변에서 수차례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강제 정신병원 입원 조치를 받았을 당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체포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열차가 운행하던 중 철로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EFE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간 24일 오전 남서부 발루치 스탄주 퀘타에서 열차가 달리던 중 철로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져 객차 3량이 탈선했고 이 가운데 2량이 전복되면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과 3,100톤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현지시각 23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멀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30에서 100mm, 강원도와 충청, 전북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6: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일요일 같은 월요일,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아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오는 걸 27일, 그걸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맞습니다. 왜 자꾸 오늘 일요일 같지? 예. 오늘도 또 출근하셔서 또 가게 문 여셔서 어디서나 또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또 같이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릴게요. 다섯 글자.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죠. 이제는 10대 중에 한 대가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고요. 내연기관 또 전기 모터를 같이 쓰는 차량들 유지비가 좋다고 하죠.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하이브리드 카 쓰고 계시는 것 같네요. 8347님이 조금 먼 출퇴근길에 하이브리드 차량 잘 타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도 남편 차 말고 제 차를 많이 이용하지요. 연비가 좋아서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2800님. 저희 어머니는 등짝 스매싱과 잔소리를 하이브리드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섞어서. 예. 8689님은 예전에 연초와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할 때 하이브리드라고 불렀는데요. 그 외에 전자담배에도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죠. 하지만 전자담배도 담배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8449님이 하이브리드카. 근데 고장나면 견적이 많이 나와요. 라고 달려주셨고. 아무래도 좀 부품이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7021님이 온 가족이 차에서 듣고 있어요. 5학년 초등학생인 아이가 문제도 다 듣지 않고 정답을 외치네요. 하이브리드. 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 가족이 어디 다녀오시면서도 차 안에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생방송이고요.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이 나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좀 휴장이어서 증시 이렇게 따로 뭐 짚어드릴 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그 전주에 급변동하기도 했었죠. 미국 국채 수익률, 특히 30년짜리가 5.2% 넘은 게 왜 그렇게 시장에 충격적이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요. 한국투자증권 신환종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주변에서 금리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죠?
7: 네, 아무래도 저희 그 금리 그 채권 투자 이런 투자를 제가 지금 수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네. 그런 쪽 질문이 많네요.
1: 특히 우리가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건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 많이 일반인들은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 30년물이 5.2% 넘고 10년물이 4.6%대 후반 올라간 게 주식으로 치면 거의 뭐 하한가 맞은 셈이다 막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7: 아, 그 하한가는 좀 심했고요. 그 최근 특히 저기 한 3, 40년 동안은요.
1: 예.
7: 물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고 그래서 저희가 늘 2010년대 저금리, 저물가, 저수익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수익률 없을까 뭐 이런 걸 많이 찾았던 그런 시대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1: 네.
7: 그거는 뭐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본 부장님들 대리 할 것도 없이 대부분 그렇게 그런 세상을 한 2, 30년 동안 살았다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게 금리가 한번 급등한다가
1: 네.
7: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급등하니까 이게 부담감이 되게 높아진 상황인데요.
1: 네.
7: 아마도 국내 대출 금리나 이거는 별로 익숙하지 않더라도 미국채 30년 ETF 이런 걸 투자하신 분이 너무 많은 것도 아하. 있고요. 그래서 미국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이제 부러지고 혹시 우리나라 주식도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그 금리가 튀었을까? 물론 이제 30년물이 가장 최근으로는 5.08까지 좀 내려오긴 했어요. 진정되긴 했습니다. 10년물도 한 4.5% 초반까지 내려왔고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까지 튀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로 봐야 됩니까?
7: 저희가 장기 그 채 금리를 볼 때는 그 장기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미국 국채가 앞으로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냐? 그러면 이제 누가 사줄 거냐?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인플레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반대로 디플레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그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요. 최근의 급등은 일단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가 앞으로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전쟁 비용 또는 뭐 엄청난 자금의 이제 사회복지 비용 등을 통해서 위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쓰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1: 그렇죠.
7: 그러니까 이거 미국 금리 20년, 30년 4.5% 갖고는 안 되겠는데 난 5% 또는 5.5%는 받아야 되겠는데.
1: 네.
7: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급등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처럼 물가 올라가고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 채 10년물도 나는 4.5%면 안 살래요. 4.6 이상은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시장이 밀당을 하고 또 불안해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영향도 같이 좀 지난주 초반까지 받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럼 맞을까요? 금리 때문에 역시나.
7: 주식시장은 아마 그 이란 전쟁이 지금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오래 가면서
1: 네.
7: 그 유가가 70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뭐 100달러 전후 110까지도 올라오게 되면서 유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물가도 되게 부담되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되겠네. 그러면 지수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저희가 할인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할인율들이 높아지면서 이 가격을 지탱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장기채로 30년물이 이제 5%를 넘어서 5.56 이렇게 가게 된다면 연간 투자 수익률이 내가 안정적으로 5, 6%가 있으면 굳이 주식 투자를 할까?
1: 그렇죠.
7: 이런 자산 선택에서의 차이 때문에 앞으로 돈은 오히려 채권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반대편에 있는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7: 그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요.
1: 그렇죠.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나라에 30년짜리 투자를 하면 알아서 5.몇% 이자를 주는데 뭐하러 주식 투자를 해? 이런 생각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7: 예, 그게 아마 지난 10년, 15년, 2010년 이후에 양적으로 한 다음에 초저금리 때는 국채 투자하면은 뭐 2.5, 3%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실은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뭐 사모대출 같은 데도 많이 가긴 했는데 주식시장의 그 유동성은 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5%, 6% 되면은 많은 자금이 글로 가겠죠. 그러면은 옛날만큼은 유동성이 안 나오겠죠.
1: 네.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게 금리 발작.
7: 아, 예. 그 지금의 잠깐 금리 발작은 아마 전쟁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좀 컸을 것 같고요.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파월 의장도 코로나 때 그렇게 유동성 많이 이제 풀어놓고도 인플레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22년 초에 이제 러우 전쟁 터지면서 급격히 또 이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막 급격히 올렸었고 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전쟁은 시작할 때부터 뭐 4주, 6주 만에 끝낼 것이다 라고 했으나 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잖아요.
7: 네.
1: 이러다가 이게 또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들도 나오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7: 그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한 150년 정도를 보면은요.
1: 네.
7: 미국은 전쟁 때 빼놓고는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가 남북전쟁부터 시작되는데 네. 그때는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았겠죠. 그 뒤로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도 오히려 많았었고 그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잠깐 인플레. 그리고는 없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 뒤로 40년 동안 또 낮은 인플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다시 급등했단 말이죠.
1: 네네네.
7: 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원래 없어. 일시적이었어. 전쟁 때만 그런 일시적이었고 보통 때는 없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트랜지토리 팀, 그러니까 일시적인 팀. 폴 크루만 같은 거고 이제 그 저기 파월도 실은 그 얘기를 했다가 네. 울리긴 했는데 일시적이 아니고 이게 세상이 좀 바뀌었다. 그 아까 제가 보시면 전쟁 때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는데 60년대 후반 70년대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1: 네.
7: 우리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1: 예.
7: 그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면서 아주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예. 아주 어렵게 금리를 올리고 해서 잘 잡았고 그 뒤로 40년 동안은 낮았는데
1: 네.
7: 그때 요인들이 바뀌어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특히 70년대 보았던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면 역으로 이제 코로나 때는 시장의 실패인 거죠. 시장 마음대로 풀어놨더니 이걸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죠.
1: 네. 그러니까 고삐가 풀려버린.
7: 예, 그전 시대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성장과 고용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모두가 케인 지연이어서 통화량을 푸는데도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다들 동의했던. 근데 80년대 이후는 신자유주의로 바뀌면서 통화량 축소하고 그다음에 효율성, 인플레 잡는 게 먼저, 그다음에 돈 버는 게 먼저인 세상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다음에 전 세계가 이제 그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식의 저가로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요인들이 네. 코로나 전으로 해서 다시 완전히 바뀌어서 60~70년대나 그 전과 같은 케인즈안의 시장과 정부 중심의 그리고 국가 간의 충돌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면서 인플레는 지난 40년이 아니라 그전 시대처럼 높은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높은 완전히 높은 건 아니더라도 중물가 중금리 정도의 그 어떤 시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이제 저기 일시적이 아니라 그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1: 그러면 신한종 고문님께서는 약간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계세요?
7: 아 저는 제가 그때 2021년 3월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책을 그때 낼 때
1: 네.
7: 그때 22년부터 올라왔는데 저는 저희가 원래 채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한 250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2020년대 인플레는 그전 30~4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한 2.5에서 3% 정도의 전체적인 평균이 중물가 정도 상황으로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고요. 저도 시대가 바뀌었고 좀 고착화되는 그래서 아까 이제 10년물 4.5, 4.6 또는 이제 30년물 5% 이 얘기를 이제 20년 만에 또는 25년 만에 30년 만에 얘기하시지만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 초반까지 있었거든요.
1: 네네네.
7: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은 실은 30년물 5% 전후 또 10년물도 뭐 4.5에서 4에서 이거는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1: 그 배경이요.
7: 예, 우리가 30~4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일할 때는 낮았지만 그전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환경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지난 30~40년하고 완전 바뀐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30년물 5% 뭐 저기 10년물 4.5 이렇게 높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시대 상황과 비교해 보면 뭐 네. 전쟁도 그렇고 보호무역주의도 그렇고 예전에 그 자유무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를 좀 낮춰주는 디플레이에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의 배경이었는데
7: 그렇죠.
1: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더 보호무역주의가 또 강해지고 있고 그 시계를 좀 지난해로 돌려보면 작년 9월, 10월, 12월 미국 연준이 세 차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7: 네.
1: 그러면 당시에는 물가가 좀 안정이 됐었기 때문에 낮춘 거였는지 그 기준금리를 좀 낮추면서도 오히려 물가는 기준금리 낮아지는 걸 또 반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차는 있습니다만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7: 2022년에
1: 네.
7: 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가가 9.1%까지 오르기 시작하죠.
1: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 네. 그때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아, 일시적이었다는 거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러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렸죠. 막 50BP, 75BP씩 올려서 이제 5.5%까지 급격하게 올려버렸고요. 그게 이제 23년 정도부터는 23년 뭐 말 이때부터는 9%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년, 25년쯤에 이제 2.5에서 한 3% 초중반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죠. 연준의 목표가 2%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아 이 정도면은 조금씩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따라서 이제 내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그 일단 9%까지 저 물가가 올라갔고 기준금리를 막 5.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사람들이 걱정했던 만큼 경기 침체는 안 왔거든요.
1: 네.
7: 소프트 랜딩 같은 연착륙 정도로 잘 왔고 미국 증시도 약간 조정받고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은 그렇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네. 네.
7: 그러니까 잘 왔는데 2025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의 그 요인을 분석을 할 때
1: 네.
7: 처음은 하나는 이제 수요 측의 요인이 있습니다.
1: 네.
7: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야.
1: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7: 네.
1: 물가도 올라가고.
7: 코로나 때 엄청 풀긴 했죠.
1: 네.
7: 70년대도 엄청 풀었습니다.
1: 예.
7: 실은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오일쇼크로만 생겼다고 보는 것들이 이제 약간 일시적인 사람들 얘기고요.
1: 네.
7: 그 이제 통화주의라고 그러죠.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70년대 중반부터 풀렸

0: 에는 아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근본적인 통화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통화량을 줄이자. 요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완전히 바뀐 그렇죠. 것이었고요. 자 근데 이런 수요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 이게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많이 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줄이고 있고요. 근데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전쟁 비용.
1: 네.
0: 또 그 위대한 사회까지는 아니지만 그 복지 비용으로 엄청난 돈이 나와서
1: 네.
0: 미국이 전시도 아닌데 거의 재정 적자가 거의 6%가 늘 넘어갑니다.
1: 네, GDP 대비를.
0: 이게 2010년대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줄어들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실은 수요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6%씩 매년.
0: 네.
1: 그러니까 그 돈이 또 매년 더 풀린다라는 뜻일 그렇죠. 테고요.
0: 정부 부채가 예. 계속 늘어나는 게 실은 수요 측에서 이게 그전 시대랑 좀 다른 것들이겠고요. 두 번째는 공급 측의 문제가 튀어나온 거죠. 이게 그 원자재 가격 급등, 에너지 가격 급등.
1: 전쟁으로 인해서.
0: 그다음에 병목.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지만 일단 강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전에 문제가 좀 깔려 있었다는 것들이 있었고.
1: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붙을 때도 뭐 유증기라든지 탈 것이 별로 없을 때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 있지만 유증기가 가득 차 있고 밑에 막 기름이 많이 깔려 있을 때 불이 붙으면 쉽게 끄기 힘든 것처럼
0: 네.
1: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병목 현상, 지정학적인 문제 터지면 물가가 더 급등해버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0: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풀려 그렇게 보는 이제 견해들인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가가 2.5에서 3% 정도로 안정을 찾았는데 2%까지는 좀 부족하고 한 3%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관세 문제를 끌어오면서 이게 미국의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켰다고 해서 작년 후반에는 이제 후반과 올 초에는 금리 인하가 멈춘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관세에 대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1: 네.
0: 올해 중반이나 후반에는 내려갈 거야 다시 생각을 했는데 그 이란 전쟁으로 그 유가로 인한 이게 생기면서 멈춰버리거나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어서 금리 인하할 때가 기업들한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간다? 그리고 인하대 기대가 꺾인 것도 부자라서 올라간다? 이거는 사이클의 전환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 촉발이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이제 이란 전쟁이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란 전쟁이 끝난다면 지금 또 이제 외신을 보면 뭐 종전 협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들 전해지고 있고 지난밤에도 이제 뭐 증시는 쉬었지만 국제 유가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결국 휴전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종전이 확실히 돼버리면 금리도 안정을 찾아갈까요?
0: 일단은 유가가 그 한 10% 정도 만약 휴전을 한다면 그래서 80대 아 WTI 기준으로 지금 96에서 막 한 80대 중반
1: 네.
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휴전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문제 생겼던 이 그 공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대 중후반을 상당히 오래 유지한다고 하면 금리도 잠깐 뭐 10bp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이상으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란 문제가 있기 전에
1: 네.
0: 작년에도 이미 금리가 급등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방문한 재정 문제와 관세 등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미 이게 문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bp 정도의 인하만 그렇고 그 이게 또 휴전이 또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아마 60일 그리고 연장해서 연말까지 중간 선거 때까지 하고 선거 끝나고 내년에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담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서 시장에 안심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면은 또 불안불안한 요인들도 안고 가야 할 테고요. 그 재정 문제도 사실은 증시가 뜨겁고 막 이럴 때는 사실 눈에 잘 안 띄죠. 그러다가 시장이 또 이제 조정을 받고 나면 그때 재정 문제가 또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만성 거의 지병처럼 안고 가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라는 그 덩어리가.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부채 비율이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한 110% 미국이 간 적이 있었고요.
1: 네.

0: 그때 50, 60, 70년대 그 부채 비율을 30에서 40%까지 급격하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건데요.
1: 네.
0: 그때 급격하게 부채 비율을 내렸던 동인 중에 이제 뭐 생산성 향상도 있었고 엄청난 경제 성장도 있었는데 실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장기 정책 중에 인플레이션은 필수 불가결 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지니.
0: 네.
1: 예.
0: 그래서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 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가져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1: 용인하는.
0: 네. 그래서 그 지난 30, 40년은 실은 디플레 상황으로 가는 거였고요.
1: 네.
0: 그래서 디플레에 맞는 투자를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은 디플레보다는 약간 인플레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인플레의 만성화를 기본값으로 깔고.
0: 네. 중위험, 중유가, 또 중물가, 중금리.
1: 이제 연준의 새로운 의장 케빈 워시도 비슷한 이야기 뭐 청문회 때도 하고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목표 물가 상승률이 한 2%로 타깃을 딱 삼고 통화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변형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왜 평균 물가 목표치라는 것도 파월 의장 때부터 가져왔었고
0: 네.
1: 그러면 연준의 속뜻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물가 상승률도 우리는 용인하면서 갈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네. 그 꼴대를 약간 이렇게 옮기는 건데.
1: 꼴대를 옮기는?
0: 네,
1: 혹은 꼴대를 키우는 거죠?
0: 그렇죠. 꼴대를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데이터는 40년 데이터예요.
1: 40년 데이터요?
0: 네. 지난 40년 동안 요 아래 보니까 이게 저희 극단치가 측단치를 제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더라.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상황이 40년 전하고 비슷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40년이 아니라 사실은 한 80년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꼴대가 나오는데
1: 예.
0: 일단 40년만 하겠다는 거는 꼴대를 옮기겠다는 이런 얘기로 보이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저 케빈 워시는 상당히 저 복잡하긴 할 겁니다. 그 취임을 저기 백악관에서 한 네 명의 연준 원래는 그 워싱턴의 그 연준에 가면은 그 저기 에반스 빌딩이라고
1: 네.
0: 있는데요. 원래 거기서 이제 하는데 아니 에클스 빌딩이죠. 에클스가 5대 연준 의장으로 연준 독립성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1: 인물
0: 에클스라는 분인데. 그 거기서 하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한다는 거는 아서번즈가 처음에 거기서 했고요.
1: 아서번즈라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1970년대에 그 금리를 높이지 않고 있다가 엄청난 고물가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0: 네,
1: 꼽히는 사람.
0: 네. 연준 의장 중에서 제일 못했다고 평가받는 분. 네. 상식에 한번
1: 불명예.
0: 내보시면은 될 것 같다. 그분이 이제 그 닉슨의 경제 고문이었는데 가서 연준 의장 해외에서 가서 한 건데 그때 했던 얘기가 닉슨이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그런데 그 독립적인 판단이 나의 견해랑 일치하기 바란다. 그 엊그제 한 얘기가 트럼프가 네. 한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케빈 워시가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 그런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내버려둬야 된다.
1: 그러니까 독립적이길 바라는데 내전하는 받아라 뭐 이런 겁니까?
0: 네, 약간 그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폴 볼커도 그 연준에서 저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1: 아 폴 볼커가 백악관에서 취임식했나요?
0: 네. 오. 카터가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권을 주겠다.
1: 예.
0: 인플레를 잡아라. 좀 다르죠?
1: 방향 완전히 반대였네요.
0: 그다음에 앨런 그리스폰도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1: 네.
0: 레이건이 불러서 왜냐하면 이제 그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하고 통화주의도 그런 게 실은 일맥상통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철학을 받아라 이런 것도 있고 앨런 그린스폰은 백악관하고 관계가 되게 좋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80년대도 괜찮았고 또 그린스폰 풋해서 안저울드 이동성 풀고
1: 그렇죠.
0: 뭐 했죠. 근데 이게 아서번즈는 그러면 되게 못하는 사람이고 폴 볼커는 엄청나게 잘해서 뭐 뛰어난 천재고. 이거는 아니고요.
1: 사실 결과만 놓고 보니까 우린 또.
0: 예. 예. 그 접근을 조금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서번즈가 할 때 70년대 초반하고 80년대가
1: 네.
0: 아까 제가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미국 사람들은 1970년대 초까지 우리는 인플레 거의 없어. 디플레야 오히려. 그리고 모두가 다 케인즈주의적인

0: 시각 시장이 열고 언제죠? 3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가 케인즈안의 정점이잖아요.
1: 네.
0: 그때 뉴욕 타임즈를 보면요. 아서번지가 뭐 금리 올리려고 하면은 어디다 대고 금리를 올려. 저 바보 아니야? 학자 맞아? 성장하고 고용이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동안에 미국이 100년 동안 인플레이션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높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게 계속 실패하죠.
1: 네네네.
0: 연준이 자꾸 못하죠. 그러면 아, 인플레 또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 학습효과 완전 뒤집어버리는 거죠.
0: 예. 그래서 제 아서번즈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실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1: 네.
0: 볼커는 그러면 천재냐? 아니요. 볼커 때는 1980년에 이제 그 볼커가 22%까지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1: 예.
0: 그 다음날 그 토요일에 세러다인 나이트 뭐 비극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 사설이 아까는 막 뭐라고 했잖아요. 할 수 없다.
1: 아.
0: 이렇게 올려서라도 일단 인플레부터 잡자라고 여론이 그 70년대 막 금리 올리면 난리쳤던 그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서 10년을 아주 15년 정도를 저 미국이 고생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론이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볼커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 동력이 됐었던 거네요.
0: 그래서 그 자기를 뽑아준 아까 카터가 떨어지죠. 멋있게 하고 떨어졌습니다.
1: 근데 물건 잡았어요, 또.
0: 예. 그래서 레이건이 등장합니다.
1: 예.
0: 레이건이 이제 백악관에서 파티를 하죠. 그래서 볼커를 불러옵니다. 치아를 하죠. 아, 잘했다고. 너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된 거지. 그잖아요.
1: 역설적으로.
0: 네. 자,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했더니, 아, 제가 인플레이션 예봉은 꺾었어요. 20%씩 올라가면서 일단 경기는 꺾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70년대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하고 물가가 스피럴이라고 연동시키는 건데요. 그 GM이나 이런 그 대형 노조의 단체 협약 중에서 물가 오른 만큼 임금을 올리도록 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갑니다.
1: 임금이 또 올라가고.
0: 네.
1: 그럼
0: 이게
1: 또 소비가
0: 약순환이
1: 늘고
0: 되는 거가
1: 물가가 더 오르고.
0: 이거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 아하.
0: 케인즈 안의 그 상황에서는.
1: 네네.
0: 그래서 레이건이 아 좋아 그거 내가 전공이야. 다음 날부터 노조 탄압. 바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이게 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고 인플레를 잡으면서 힘을 받아서 그 뒤로 40년 동안 우리가 낮은 인플레, 낮은 금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실은 생각의 전환.
1: 레이거노믹스 때부터.
0: 그러니까 정부, 고용, 성장이 중요한 이런 경제 철학에서 시장, 효율성, 돈 버는 게 중요한. 요 생각의 전환이 실은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보는 거죠.
1: 근데 또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라면서요. 그 정책을 또 이제 본받으려고 또 하는 거고.
0: 맞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다시 그 코로나 때 시장의 실패로 다시 옛날 식의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쓰고 엄청나게 힘을 갖고 이런 시간으로 돌아간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1: 케빈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도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을 테고 당연히
0: 네.
1: 시사점이 좀 많을 텐데 이 이야기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환종 고문과 케미스쿨 시간 이어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같이 다녀오시죠.
2: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각 전북과 영남을 찾아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과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과 30대의 고용률은 각각 43.7%와 81%로 37%포인트 넘게 차이 났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달 중동산 원유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국 2위인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량은 13% 증가해 1위 사우디아라비아를 턱 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개미스쿨 시간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신환종 고문과 특히 이제 금리 이야기 깊이 있게도 하고 있습니다. 고문님,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독립성

0: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금리를 많이 내려줬으면 자본시장도 더 좋아할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독립성이 또 훼손이 되면 연준에 대한 또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 줄타기가 그럼 결국에는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예, 그렇죠. 그 케빈 어시가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워서 이제 정태적 프레임워크를 탈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케이스들을 아마 정확히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역시 줄타기가 중요한데, 그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서 이제 그 수요층 요인, 공급측 요인,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 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이게 약간 심리적인 요인인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아까 70년대가 무너졌던 게 연준도 잘 못하고 뭐 저 유가 계속 그 전에 유가 의존적인 경제가 심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은 바로 타격을 엄청나게 받아서 아 유가는 계속 더 오를 거야라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통제를 잘 못했기 때문이 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케빈 어시도 어떤 연준이든지 간에 앞으로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컨트롤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연준이 지금 잘 컨트롤 못하고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수준보다 너무 무리해서 저기 트럼프가 시킨 대로 내릴 거다라고 한다면 인플레가 올라오겠네라고 생각하겠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이제 통제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타기를 아,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자 학술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이 정도 레인지에서 약간 하단 정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하면서 그 범위를 넘어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은 수준까지 그 밀당이 이제 쉽지가 않겠죠.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의 명을 받들어서 완화적인 기조로 좀 가려고는 하겠으나 또 시장의 신뢰를 또 떨어뜨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좀 얇은 가면을 쓰고 좀 연극놀이라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준 의장의 또 말 한마디 한마디 시장은 또 영향 엄청나게 받을 텐데.
1: 그렇죠.
0: 그래도 겉으로는 독립성을 이제 유지하는 걸로 보이고 내심 마음은 유동성을 더 풀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게 또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1: 그런데 지금 굳이 그 유동성을 풀지 않더라도
0: 네.
1: 미국 경제가 그 심각하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실은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된 정권은 어떻게든지 붐업을 자기 임기 내에 하고 싶은 게 그게 문제죠.
0: 전년 동기 대비 더 숫자 보여줘야 되고.
1: 네. 그래서 연준을 처음 만들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중앙은행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이용할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거다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연준을 만드는 걸 싫어했거든요.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은 중앙은행이 되게 좀 늦게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죠.
1: 1913년에 세 번째 연준이 만들어졌고요.
0: 예.
1: 첫 번째 연준은 1776년, 92년에 만들었다가
0: 없어지고.
1: 지우고. 예. 만들었다 지우고. 80년 동안은 없이 살았다가 그 미국 연준이 만든 목표는 그 뭐죠 대공황 그 공황을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표. 나중에 이제 인플레 등등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준의 그 처음 만들 때도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강력한 중앙은행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 우리 강력한 중앙은행 아니야라고 실은 거짓말을 하고 12개로 각 지역 은행들이 알아서 찢어져서 하는 거야라고 실은 그 의원들을 속이고 통과를 했다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0: 지역
1: 지금도
0: 연준.
1: 지역 연준에 그 힘이 지역에서 중앙으로 온 거는 이제 대공황 때쯤이었죠.
0: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뭐 JP 모건을 비롯한 은행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또 중앙은행이기도
1: 그렇죠.
0: 했고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볼 때도 또 역사를 안 볼 수가 없을 테고 또 이제 좀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보면
1: 네.
0: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5.1%까지 가니까 막 시장이 막 급락했잖아요.
1: 네.
0: 그러다가 다시 5.1, 5.08까지 내려오니까 시장은 또 급등을 합니다. 절대적인 레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이런 또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시장이 견조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요인이 그 주식시장의 요인이 네. 반드시 그 저 미국 장기채만의 영향이 좀 커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0: 그
1: 요인 중에 하나라고 예.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게 30년물은 일단 미국 모기지 금리가 30년 그 달린 게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미국 사람들 지금 가뜩이나 집 사기 어려운데 더 어려울 것 같고 임대료도 높은 수준에서 더 유지돼

0: 같으니까 부담이 좀 서민들이 부담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채권 시장의 그 금리나 이런 데이터들은 주식은 실은 좋은 회사들의 묶음이잖아요. 아무리 경기 안 좋아도 좋은 회사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채권 시장은 전체 경제를 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보통 기업들은 이제 10년물을 가지고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4.5에 4.6 그렇게 뭐 큰 적은 아니겠지만 큰 회사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중소형 회사나 이제 하이힐드 기업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고
1: 지역도 낮은 회사들
0: 예, 예. 이 국채에다가 플러스 중소기업들은 이제 3호 대출 이런 거 할 때 거의 뭐 500BP, 600BP를 붙여서 거의 10% 언저리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국채에다가 5, 6%포인트 얹어서.
0: 네. 그게 이제 3호 대출 쪽의 중소기업들이죠. 그쪽은 좀 부담을 좀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금리가 좀 올라갔다고. 그거는 아까, 많이 오른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금리와 자꾸 비교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 측면을 보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금리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들과 못 견디는 기업들은 또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고.
0: 그 더 심해지겠죠.
1: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빅테크들이 잉여 현금 흐름만으로도 안 돼서
0: 네.
1: 회사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천문학적인 또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 빅테크들의 조달 능력 또 금리 때문에 흔들려 버린다면 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분들이 주식만 거의 하셔가지고 네. 채권 시장 쪽 특히 크레딧이거든요. 자금 조달이니까 회사채 네. 시장입니다.
1: 그 회사채 어떤 뭐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니까. 예.
0: 그 2000년에 IT 버블 때는 통신사들이 그 등급이 안 좋은 통신사들이 대거 그 뭐 케이블과 뭐 이런 투자를 했다가 이게 부도가 엄청났거든요. 등급이 더블 B, 트리플 B 뭐 왔다 갔다 한 정도였는데 얘들이 문제 생겨서 부도가 아마 IT 쪽 포함해서 거의 12% 정도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파산이 나는 거죠. 지금은
1: 부도율이
0: 미국 하이힐드 부도율이 지금은 그 빅테크들은
1: 네.
0: 등급이 거의 더블 A 정도입니다.
1: 그 국가 등급.
0: 국가 뭐 국가도 그렇고 네. 아주 좋은 등급이고요. 예. 우량 등급이에요. 그런데
1: 예. 예.
0: 이제 조달할 게 많이 필요하죠. 근데 작년까지는 거의 안 했고 오라클하고 몇 개만 했고 올해부터 본격화된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 네.
0: 얘들이 대거 들어오면은 나머지 그 기업들의 회사채들이 물량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때문에. 근데 워낙 좋으니까 신용도가 좋으니까 해야죠. 등급이 AA, 뭐 A급에서 좋은 등급을 준다면.
1: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행한 그 알파벳도 뭐 알파벳도. 세계 여러 나라, 뭐 영국, 뭐 일본 이렇게 등지해서 발행을 해도 막 네. 초과 수요가 계속 몰린다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리고 회사채로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 돈 한 10%, 20%
1: 넣고
0: 그다음에 아폴로, KKR 등등의 이제 그 펀드 만들어서 3호 대출로 해서
1: 3호 펀드에게 받는
0: 거기는
1: 대출.
0: 연기금, 뭐 보험사. 요즘에 그 3호 대출 문제가 된다고 많이 했던
1: 네.
0: 그 중에 일환인데요. 그게 실은 그 너무 그렇게 그 중에서도 위험한 것들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잘 보고 들어가는 거죠. 특히 신용도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런데 알파벳 등등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알파벳이 뭐 충분히 그 서포트를 한다. 이러면은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제 자금 조달로 그동안은 본인 돈으로 하다가 지금 자금 조달로 그동안 거의 모든 투자들은 다 조달을 많이 해서 했어요.
1: 네.
0: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달 사이트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블의 시작인 거죠. 아직 버블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 버블의 시작이라면 이제
0: 부채 사이클에서는
1: 자본을 조달을 해서 그러니까 자본이 아니라 부채까지 조달을 해서 투자하는 사이클이 이제 초입이다.
0: 그렇죠. 왜냐하면 2008년의 금융위기. 레버리지가 엄청 많은 그 부채 사이클이 폭발한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그 부동산 버블이 그 2000년 초반에 그린스펀이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고
1: 예.
0: 이걸로 막 엄청나게 버블이 일으켰고 레버리지가 높았고 지금은 그 빅테크들 등등 그 레버리지 높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기업들이
1: 시작이니까.
0: 높지 않고 미국 가계도 높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주가하고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신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호 대출 사태가 혹시 더 커져가지고 금융위기로 갈지 안 갈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인플레로 가다가 갑자기 디플레로 갈 수도 있거든요.
1: 충격 하나로.
0: 이게 이제 대공황. 또 2008년 케이스.
1: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이제 부채로 인한 법.

0: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버블이 터지는 과정이 뭔가 트리거가 방아쇠 당기는 일종의 작용이 생기는 건데 아직은 그 초입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아직 거의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0: 그 저희 PD님이 썸네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1: 그래서 그 조달 그 빅테크의 그 자금 조달에서 이제 투자는 이 지금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단계. 예. 올해부터 몇 년에 걸쳐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니고 시작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라클만 많이 했고요. 나머지는 뭐 메타 조금 나머지 알파벳 이제 시작.
0: 근데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미국의 빅테크마저도 부채를 조달하기 시작한 시점에 국채 금리가 뛰어버리면 네. 이게 또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들. 근데 이거는 그럼 앞으로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우려는.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죠.
1: 그게 만기가 예. 아까 저기 뭐 10년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기는 10년인데 물론 4.5에서 4.8에 조달하겠지만 만기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은 없죠.
0: 그 만기 보유 전략이라면.
1: 그렇죠. 10년짜리 채권이고 5년짜리 채권이니까. 그래서 만기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0: 그리고 또 신환종 고문님이 예전에 그 FICC라고 해서 뭐 이렇게 외환, 네. 뭐 상품 뭐 이런 쪽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외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끝내기 전에 우리 환율이 1520원까지 가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사실 또 그러면 또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또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고 거의 또 이제 뭐 8,000선 다시 또 목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1: 그 위험 신호는 전혀 아니고요. 그 일단 3월에 국제 수지를 좀 보니까요. 네. 경상 수지 흑자 873억으로 최대인데 네. 외국인 순매도가 381. 그 제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인데요. 한국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을 이제 전체 중에서 1%를 넣어놨는데 더블돼서 그렇죠. 거의 다 더블돼서 3% 됐어요. 그러면 저는 국민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0: 내가 원래 사기로 약속한 것보다 너무 커졌으니. 네.
1: 이래서 한 1.5는 가는데 3% 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파는 겁니다. 이게 막 고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뭐 6개월 동안 계속 판다. 하루에 뭐 얼마씩. 이게 물량이 계속 나와야지 맞출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데 한국 원화에 대한 익스포저가 너무 많은 거죠. 한국의 원화가 뭐 국제화 통화도 아니고 그래서 원화는 아마 그 해치를 할 수도 있겠고 등등이 지금 한을 우리가 계속 좀 밀리게 되는. 근데 이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무역수지 흑자는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우리 저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네. 하반기랑 내년 전망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밖으로 다시 리밸런싱 돼서 나가는 돈들은 조금 적어질 거고 해서 저는 하반기에 다시 한 1,400원대 초반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내년 후년부터 네. 이게 다시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인데
0: 내년이요? 내년 후년부터?
1: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삼성전자 이익이 앞으로 계속 갈 건지 안 될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로 저희가 환율을 볼 때는 금리 차. 미국이 오히려 금리가 높잖아요.
0: 그쵸.
1: 한국이 낮고. 그다음에 성장률. 올해는 우리 되게 좋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KDI나 이 잠재 성장률 우리 장기 보시면 되게 낮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우리가 돈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수익률과 더 좋은 성장이 밖에 있다면 돈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국민성장 펀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 어떻게든지 정부가 지금 성장을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0: 장기적으로.
1: 예,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승패에 따라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많이 오르게 되면 많은 돈들이 우리 여기도 있고 또 밖에서도 올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성장률 잠재 성장률 제고에 실패하게 된다면 많은 돈은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도 하죠. 얼마 전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 5%포인트 더 이제 높이기로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자산, 한국 주식 비중이 네. 여기가 많이 올라서 높아졌더라도 그럼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보유할 게라고 리밸런싱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팔고 원래대로 우리는 줄여갈 거야라고 한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를 좋게 본다면 그 비중을 크게 가져갈 텐데 좀 아쉽기는 하죠, 그게.
1: 그 스페이스X도 예. 6월에 있는데 엄청나게 IPO. 좋은 게 있는데 아하. 지금 한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지금은 좀 옮겨가서 저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낫겠죠.
0: 외국인도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걸 능가하는 또 투자 매력도가 장기간 이어지는 또 한국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게 또 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신환종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벌써 1, 2부 모두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대체공휴일 5월 25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도 9시 5분에 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윤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 잘했다.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책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문장을 던집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혹은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주춧돌처럼 말이죠.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울프는 여성이 창작을 하고 사유를 하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물리적인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의 여성들에게 방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들의 삶은 늘 거실에 있었습니다. 차를 끓이고 바느질을 하고 가족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공유된 공간 말이지요. 자신만의 생각을 문장으로 엮어내려 할 때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환경에서 어떻게 영혼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당시 남성대학과 여성대학을 비교하며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시 남성대학의 화려한 오찬에는 은식기와 산의 진미 그리고 지적인 대화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성대학의 저녁 식탁에 놓인 것은 빈약한 고기 요리와 맛없는 푸딩뿐이었지요. 울프는 이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잘 생각할 수 없고 잘 사랑할 수 없으며 잠도 잘 잘 수 없다. 등불은 꺼지고 정신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신의 자유는 물질적인 것들에 기초한다고. 배고픈 예술가가 위대한 작품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고요. 그녀는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역사가 어떻게 여성의 천재성을 억눌러 왔는지를 냉철하게 짚어냅니다.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은 꼭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틈이겠지요. 자기만의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문을 닫으면 고요해지는,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담긴 방 하나. 그 방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눈부신 창조성의 공간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가 놓아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과 전주, 춘천 29도, 대구 28도, 강릉,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은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전라도와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최고 100mm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SNS에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작성 및 유포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도 AI를 이용해 신문기사 형태로 만든 5.18 관련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면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유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 사례가 900건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콩고 공보부는 현지 시간 24일 SNS X를 통해 23일 기준 에볼라 피해 상황 집계가 누적 의심 환자 904명, 누적 의심 사망자는 1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는 101명이며 확진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앞서 22일 기준 집계치에서는 누적 의심 사망자 204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사망자 집계치가 119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당국은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보고된 완치 사례는 없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 대상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19일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3년 71명이었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43명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하순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상반기 사업집행 경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합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6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결정서를 지난 24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대남 대미 관계 등과 관련해 중요 결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의 최신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이 신설되고 통일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인근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가 사살된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백악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30에서 100mm, 강원과 충청, 전북은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은 아직 공식 발표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중 정상회담까지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외교의 중심으로 위상을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이와 맞물려서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폭 외교 행보에 나선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영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영국 지방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참패하고 이른바 아웃사이더였던 개혁당이 돌풍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개혁당의 페라지 대표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가 겹치면서 정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협상단에게 서둘러 합의에 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요.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핵개발 포기 등 미국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걸로 분석됩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물질 비축분을 포기한다거나 핵시설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또 호르무즈 해협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건 아니고 통행 선박수를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일 뿐이라면서 선박의 항로와 통행시간, 허가증 발급 등은 계속 이란이 관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습니다.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까지 동원돼 민간인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가 15일부터 이틀간 드론 1,50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공격하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했고 이에 러시아의 보복이 반복되면서 최근 양측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 문제와 정책 효과를 예측 분석하는 사회 디지털 트윈 구축 계획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빈곤과 실업, 복지 수요, 사회 갈등 등 각종 사회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정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어떤 국가기관 데이터가 활용되는지,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열차 선로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10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객차 3량이 탈선했고 이 중 2량은 전복됐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 가운데 20명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간은 우리 편.
1: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해각서가 발효가 되면 앞으로 60일간 추가 휴전이 이어지고요. 이란은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핵 프로그램 축소 협상은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요. 해외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산 수십억 달러도 단계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역시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란이 갖고 있는 60%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금 이란이 60% 고농축 우라늄을 441kg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이란이 90%의 무기급 우라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란이 추가로 농축을 하면 핵탄두 1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0: 농축한 우라늄의 절반 정도를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 터널에 묻어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 비축분을 희석을 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종은 아니지만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1단계로 해협의 전면 재개방, 2단계 핵무기 비보유 서약, 농축 능력 장기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분 같은 3개 의제를 다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24일자로 이란 파르스 통신도 양국과 서로의 동맹국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라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양측이 지금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건데요. 그렇죠. 이란은 핵무기 포기 요구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로 핵 포기 못한다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나아간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합의해야 될 게 만만치 않아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역시 치열한 그런 협상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개방된다. 뭐 그 통행료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란은 아니다. 우리가 해협을 계속 관할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AP는 협상 사정에 정통한 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공식 서명이 24일 안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 그 루비오 장관이 몇 시간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국자는 지금 실무진에서는 합의가 돼도 트럼프 대통령과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이 과정에서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모스타바 지도자가 지금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한 건 맞는데 최종 합의 내용이나 공식적으로 합의문에 과연 서명을 할지 이것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도널드 오바마.
0: 말이 안 되죠. 두 대통령의 이름이 지금 합해졌는데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 공화당 안에서는 지금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는 합의는 좋고 적절한 합의가 될 거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합의를 했을 때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 준 것과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이란을 믿을 수가 없다. 이란에 미국이 과도하게 양보했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상원 군사위원장인 위커 의원이요. 이란이 선의로 협상에 임할 거란 믿음 아래 60일 휴전에 들어가는 건 재앙이 될 것이다. 이란과의 합의 추진으로 미국이 약하다는 인식만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핵심 우군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란이 이번 합의로 영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면서 이렇게 되면 애초에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내놨고요. 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우라늄 농축 능력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재앙적인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일기 핵심 관료들도 잇따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이 보도가 맞다면 이란이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은 오바마 행정부 협상안과 똑같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 수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던 내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별 나아간 게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네. 오바마 때랑 뭐가 달라졌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키워드가 도널드 오바마였고요. 다음 키워드 내가 진짜 빈라덴이다.
0: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미국 백악관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괴한이 경호 요원의 대응 사격을 받고 사살됐습니다. 백악관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이 23일 오후 6시쯤에 백악관 근처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무기를 꺼내서 발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응 사격을 했다는 거죠. 네. 병원으로 용의자가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했던 교차로가 백악관 본관하고 직선 거리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면서 이란 전쟁 협상안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가 21세 남성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도 백악관 주변을 떠돌면서 내부로 진입하는 방법을 문의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밀 경호국이 관리 대상에 올려놨던 인물이고요.

0: 작년에는 백악관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입원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또 과거 SNS에서도 내가 9.11 테러를 일으킨 진짜 오사마 빈라덴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해치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려서 법원으로부터 백악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백악관 일대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1: 그렇죠. 네.
0: 이달 초에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가 워싱턴 DC 도심에서 정부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였고요. 작년에는 한 교차로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이민자가 주 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한 적도 있었고요.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에서 무장기한이 총을 쏘면서 보안 그렇죠. 검색대를 돌파하다 진압이 됐는데
1: 네.
0: 지금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했는데 직설적이고 논쟁적인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이렇게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급진적 테러리스트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대중접촉을 선호해서 대규모 행사에 자주 가거든요.
1: 그렇죠.
0: 이것도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불과 한 달 새 백악관 주변에서 총격 사건이 세 번이나 발생을 하면서 이 백악관 주변이 이제 누구에게나 뚫릴 수 있는 위험지대로 변질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 주변 경계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울타리를 높이고 검색대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통치권자의 바로 옆까지 무장괴한이 접근할 수 있는 이 보안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보릿고개 넘는 푸틴 대통령.
0: 이 보릿고개는 정치 보릿고개입니다.
1: 예.
0: 가디언지가 푸틴 대통령 주변 인물들과 러시아 재계 관계자, 서방의 정보 당국자 등을 인용해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25년 집권 기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지금 엘리트층이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1: 네.
0: 그 이 여파로 인터넷이 차단됐고 세금은 인상됐고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고 식료품과 공공요금 상승이 겹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친 크렘린 성향의 블로거들조차 드물게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라고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0: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돈바스에 집착을 한답니다.
1: 아.
0: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1: 네.
0: 이런 가운데 크렘린이 올해 초에 대부분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요. 국가가 지원하는 대체 서비스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중심지와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이 반복적으로 차단되거나 완전하게 끊겼고요. 러시아 기업들이 그래서 수십억 루블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조치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당장 지금 너무 불편하니까 엄청난 분노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뭐 세금도 오르고 그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이러니까 지금 일상이 안정되는 한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외면할 수 있다는 약속이 이제는 깨졌다라는 게 이제 가디언지의 분석인데요. 그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일반 행복지수도 4월에 15년 만에 최저치가 됐고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면 침공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도 정권을 위협하는 거리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관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1: 네.
0: 지금 이런 관측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일면 외교.
0: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 산시성인데요.
1: 네.
0: 이곳에서 17년 만에 최악의 광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22일 오후 7시 20분쯤이었는데요. 그 석탄공업 유한 유센유 석탄공업 유한공사 지하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했는데
1: 네.
0: 당시 지하 갱도에서 24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당국이 오전 6시 기준으로 8명이 숨졌다라고 발표했는데
1: 네.
0: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90명이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가 이후에 숫자가 좀 조정이 돼서 82명이 됐습니다.
1: 네.
0: 대부분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이번 사고가 2009년에 헤이룽장성에서 발생한 광산

0: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에도 좀 혼선이 빚어지게 그렇겠는데요.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이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주석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는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이 25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이 슬픔을 이겨내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위로 내용이 들어갔는데
1: 네.
0: 이 전문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다만 앞서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냈던 위문 전문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때는 네. 우리가 불행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러시아 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국 국민 간의 강한 연대나 공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었는데
1: 네.
0: 중국 쪽 위문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1: 맞았군요. 네.
0: 한편 시 주석이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방북해서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우리는 이웃을 원한다.
0: 관광 대국 중에 한 곳이죠. 스페인에서 네.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24일에 마드리드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1: 네.
0: 이 참가자들이 우리는 관광객 말고 이웃을 원한다.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대도시 주민들이요.
1: 네.
0: 지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숙박 임대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일반 주거용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스페인이 작년에 관광객 수가 9,70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였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여기 이민자도 증가하고 있고
1: 그렇죠.
0: 중남미 부유층이 투기성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페인의 주거 비용이 1년 전보다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건 아닌데요. 특히 청년층이 좀 심각합니다. 혼자 독립해서 산다면 월급의 대부분을 임차 비용으로 써야 된대요. 그래서
1: 예.
0: 부모님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 돈을 98%를 써야 집을 임대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독립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하나 더 알아볼까요? 좋지만 선호하진 않는다.
0: 이상하죠.
1: 좋은 네. 게 선호하는
0: 그렇죠.
1: 거 아닌가요?
0: 뉴욕, 런던, 파리 이렇게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들이
1: 네.
0: 정작 매일 살기 좋은 곳으로는 꼽히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0: 글로벌로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유명한 도시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1: 네.
0: 실속형 중소도시를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2026년에서 2027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조사해봤더니
1: 네.
0: 뉴욕이나 LA 같은 초거대 도시들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집값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1: 너무 비싸죠. 네.
0: 네. 반면에 인디애나폴리스 외곽에 있는 인구 약 10만 명 규모 교외 도시인 카멜, 피셔스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 네.
0: 이곳들이 소득 대비 안정적인 집값을 보이는 곳이래요. 최상위권 학군이 있고 낮은 범죄율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팬데믹 이후에 원격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있으니까 꼭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교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건데 영국도 비슷합니다. 런던이 최대 도시긴 한데 지금 주거 만족도 조사에서 런던과 맨체스터를 제치고 노스 요크셔의 작은 마켓타운인 스키턴이라는 곳이 꼽혔습니다.
1: 처음 들어봤어요.
0: 네. 여기가 15,000명밖에 안 산대요.
1: 네.
0: 평균 주택가격이 영국 전체 평균보다 12%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현대인들의 주거 만족도는 이제 집의 크기나 가격보다는 지역사회의 유대감, 풍부한 녹지 환경, 필수시설에 대한 접근성 같은 행복 요소에 좌우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프랑스에서도 탈 파리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고 그래요. 대서양 바스크 해안의 유명 휴양 도시인 비아리츠가 도시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도시를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지금 피하고 있는데 생활비 절감과 일상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적인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패러다임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외신들이 분석했습니다. 있습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The course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미국 측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등 일각에서 이번 협상이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미국 시각 23일 오후 6시쯤 백악관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백악관을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쐈고 용의자는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백악관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사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각 전북과 영남을 찾아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2: 신원 취재수첩, 이번 달 초에 치러진 지방선거로 여전히 시끄럽다고 하는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2: 네, 지난 5월 7일에 치러진 영국 지방선거 결과가 그야말로 메가톤급 여파를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3: 뭐 한마디로 정치적 지각 변동이라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2: 네.
3: 그 집권 노동당이 1000개가 넘는 의석을 잃으면서 참패했고,
2: 그렇죠.
3: 그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 즉 리폼 UK는 1200석이 넘는 의석을 쓸어담으면서 10개의 지방의회를 그야말로 장악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역사적인 우파 돌풍이라면서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고요.
2: 네.
3: 기성 정치권은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2: 기성 정당들의 어떤 구도를 생각을 해볼 때 영국 개혁당의 이런 압승 아주 이례적인 결과였던 거죠.
3: 예, 그렇습니다. 그 영국의 전통적인 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제의 특성상 그 제3당이 지방의회를 이 정도로 장악하는 거는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 네.
3: 그 싱크탱크인 UK Inner Changing Europe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영국 개혁당의 전국 득표율은 약 26%에서 27%에 달하는데요.
2: 네.
3: 그 영국 선거 역사상 거대 양당, 즉 노동당과 보수당이 둘 다 1, 2위에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사실입니다. 2위는 그 18%를 얻은 녹색당이 차지했는데요.
2: 네.
3: 기성정당에 대한 어떤 그 대중의 불신이 인기를 넘었다는 명백한 방증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2: 네,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지만 유독 이번 선거에서 영국 유권자들이 개혁당의 표를 몰아준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가장 큰 원인은 그 누적된 경제적 피로감과 집권당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국은 브렉시트의 그 후폭풍도 같이 감내해야 했고요.
2: 네.
3: 그 최근에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영국의 생활비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느낌인데요. 유권자들은 그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이 이런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봤고요.
2: 네.
3: 이민자를 막고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나이젤 페라지 대표의 어떤 선동적인 메시지에 중산층과 노동당층이 대거 반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개혁당으로서는 대단한 승리를 거둬서 기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네. 수장 나이젤 페라지 대표가 조사를 받는다고요? 거액의 돈을 받고 신고를 안 해서?
3: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페라지 대표는 지난 2024년 총선 직전에 태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억만장자 투자자인 크리스퍼 하본으로부터 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도 네. 의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엘 그린버그 의회 윤리위원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페라지 측은 개인 경호용 순수 선물이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위반 결론이 나면 의원 그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서요. 영국 정국은 앞으로 더 큰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생활비 위기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영국 물가 상승이 좀 비교적 잡히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3: 네, 최근 영국 통계청에 의하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떨어졌습니다.
2: 네.
3: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인 3%보다 낮은 숫자고요.
2: 네.
3: 수치만 보면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어떻게 보면 안정세로도 보이지만 사실 현지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은 그 이 통계청 자료가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물가 상승률 하락은 영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젬의 한시적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친환경세 면세 덕분에 전기와 가스 요금

0: 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서 기형적으로 좀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영국 경영자협회의 NRH 수석 에코노미스트도 중동발 충격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그 2.8%라는 수치는 아주 단기적인 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1: 네.
0: 그 시민들이 매일 지출해야만 하는 기름값이나 밥상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1: 네. 그래서인가요? 이 영국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을 압박해서 필수 식료품의 가격을 묶는 가격 상한제 검토했다 이런 기사도 본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죠. 그 영국의 장바구니 물가는 그 지난 6년간 무려 50%나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1: 네.
0: 정부가 초강수를 줄여는 셈인데요. 그 사실 영국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이긴 합니다.
1: 네.
0: 그 슈퍼마켓들이 빵이나 달걀, 우유 같은 필수 품목의 가격을 동결해주면
1: 네.
0: 정부는 그 대신 탄소 중립 포장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건강식품 판매 의무 같은 비만 억제 규제를 유예해주겠다는 식의 일종의 규제 완화 카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래도 유통업계라든지 시장은 좀 반발할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시장의 반발이 엄청난데요.
1: 네.
0: 그 막센 스펜서의 최고 경영자인 스튜어트 마치는 이 아이디어를 두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짓이라면서 격분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그 금융 분석 기관인 BNP 파리바이 그 시뮬레이션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해도 가구당 일주일에 고작 60펜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0원 정도밖에 아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1: 네.
0: 퍼플리즘성 그 어떤 부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1: 시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0: 네, 지난 5월 21일 그 레이첼 리브즈 장관은 의회에서 최종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1: 네.
0: 결국 유통업계의 이런 엄청난 반발에 밀려서 식품 가격 상한제 언급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1: 아, 네네.
0: 대신 예, 리브즈 장관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100여 개 수입 식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적으로 전면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 네.
0: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가격을 내리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 셈이죠. 그러면서도 위기를 틈타서 폭리를 취하는 유통기업의 가격 부풀리기 행위는 독과점 규제 당국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나온 보도라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 또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시 주석의 방북 임박설이 네.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첫 보도가 나온 거는 지난 20일이었죠. 네. 그 미국의 타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중국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네. 시점을 이번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이 소식통이 이 관련된 그 말을 이제 하면서 설명을 붙였는데 특히 지금 일본하고 연관성을 좀 해서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0: 네.
1: 그 일본이 좀 오랫동안 좀 평화주의적인 입장 또 정책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특히 그렇죠. 새로운 군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맞서서 중국과 북한이 이를 이 문제를 이제 주시하고 있고 네. 더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차원에서 이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네. 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같은 날 국내 언론 연합뉴스도 역시 이제 익명의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 당국자 인용해서 시 주석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는 첩보가 있다.

0: 이렇게 밝혔고요. 또 방문 시점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당국자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도를 인용해서 뭐 영국의 로이터통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일본의 NHK 그 외신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나타내면서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달 말이 이번 주고. 네. 네 달 초가 이제 다음 주가 6월이거든요. 네, 네. 네, 고시라는 얘기인데.
0: 그렇죠.
1: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0: 오늘 현재 시점까지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네. 지난 21일에 중국 외교부의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보도 사실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뭐 현 시점까지 제공할 뭐 특별한 그 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론적인 얘기. 중국과 북한이 이제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런 관계가 뭐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어요.
1: 네.
0: 만약에 이번 주에 북한을 방문한다면은 뭐 주말에는 구체적인 뭔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봤는데
1: 네.
0: 특별한 발표 없이 현재까지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북한에서도 공식 발표는 역시 없었고요. 우리 정부는 이 움직임을 아주 어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뭐 이런 북중 간의 교류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1: 네.
0: 중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또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1: 네.
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취재진을 만났는데 뭐 이 관련된 움직임에서 뭐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 또는 이렇게 발표 발언들 이런 걸 보면은 시 주석의 방북이 곧 있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다만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조금 아직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면 6월 초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일부 언론은 중국이 5월 말을 이제 생각을 했다가 내부의 사정 때문에 네, 그 시점을 이제 방문 시점을 6월 초로 이제 뭐 이렇게 바꿨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1: 네.
0: 현재로서는 이제 6월 달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1: 네, 이게 좀 방북설 뉴스가 좀 갑작스럽지 않나 싶지만 그 동안에 관련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타임지 보도를 보면은
1: 네.
0: 그 중국의 경호 의전 팀이 이미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또 일부 언론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외연락부 소속 고위 인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그 경호팀, 의전팀이 사전에 와서 이제 현지 상황을 다 점검을 하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시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주목됐던 움직임은 지난 4월 9일하고 10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거든요. 저도
1: 네.
0: 이제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 약 한 달 뒤에로 예정되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잡혀 있었잖아요. 뭐 이란 문제 때문에 연기한다, 뭐 아니면 그냥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1: 네.
0: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어떤 조율을 위해서 이 왕이 이제 외교 부상이 북한에 간 게 아니냐라는 그때 당시에는 좀 해석이 있었는데
1: 네.
0: 지금 현재 상황과 연관해서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도 있었겠지만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1: 네.
0: 뭐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당시 이제 왕이 부장을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은 지난해 9월에 그 중국을 방문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때 이후에 이제 중국과 고위급 교류, 또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렇게 해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성사된다면 뭐 현재 상황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을 텐데
0: 네.
1: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9월에 김 위원장이 방중을 한 이후에 지금
0: 네.
1: 8개월 만에
0: 네, 그렇습니다.
1: 답방인 셈이고요.
0: 네.
1: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군요.
0: 예, 그동안에 이렇게 좀 뜸했나라고
1: 네.
0: 하는 걸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0: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사가 된다면 7년 만이죠. 그게 오래간 만에 북한을 직접 찾는 겁니다. 2005년에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때 이 시진핑은 부주석이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 당시 주석을 이제 보좌해서 부주석 신분으로 북한을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석 자격으로 처음 간 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뭐 어떤 왜 갔느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북중 수교 70주년이었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1: 네.
0: 예, 이제 그때 갔던 것이 이제 2019년 방북이었다라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 위원장은 중국을 얼마나 자주 갔느냐라고 하면 꽤 많이 갔어요. 작년 9월뿐만 아니라
1: 네.
0: 이제 2011년에 그 권력을 아버지로부터 승계받은 이후에 총 5번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기념식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또 일정도 꽤 길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베이징을 방문을 했는데 그 이전에 네 차례 갔을 때는 뭐 3박 4일 정도였으니까 꽤 긴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당연히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의를 하기도 했고 또 그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푸틴과도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 주석이 이제 올해 두 번째 방북 그러니까 7년 만에 두 번째 방문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좀 나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1: 아.
0: 65주년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는 5년마다 이런 행사를 갖는 거를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마 시 주석이 올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고 또 작년에 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이 뭐 2026년에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1: 네.
0: 이 북중 우호조약이 어떤 조약이냐면 꽤 중요해요. 한쪽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은 다른 국가가 이제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 주석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뭐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중 간의 경제 안보 협력을 속도를 이제 가속화하는 여러 가지
1: 네.
0: 이 이제 결정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됩니다.
1: 네.
0: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뭐 올해가 예상이 이미 됐었던 것이고 시점은 6월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앞서서 타임지 그 보도 말씀해 주시면서 시 주석
0: 네.
1: 방북 움직임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어떤 입장 변화에 대한 대응에
0: 네.
1: 이 부분 짚어주셨잖아요.
0: 네.
1: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0: 네. 아무래도 이 북중 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밀착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로 이제 일본이 상당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근데 먼저 그러면 최근에 북중 관계가 어땠느냐라는
1: 네.
0: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죠.
1: 그렇군요.
0: 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에 이 북한이 1차 군인을 파병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급속도로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이제 푸틴이 북한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창 고전하고 있던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군을 파병해 준 데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특히 이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런 거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맺은 그 우호조약하고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데
1: 네.
0: 이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라도 뭐 무력 침공을 받으면은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러시아가 이런 조약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1: 가까워지니까.
0: 전통적인 혈맹이었던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다소 껄끄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그 전에 매우 활발했던 수준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 회복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뭐 지난해 이제 김 위원장이 중국을 갔고 또 올해 이제 6월 달이나 뭐 또는 이르면은 이달 내에 이 만약에 이 시진핑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은 양국 관계, 북중 관계가 좀 더 어떤 회복 또는 정상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두나 북중 관계가 그동안 좀 껄끄럽고 쉽지가 않은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1: 네.
0: 일본 문제를 보면은 최근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정부가 꽤 이제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1: 네.
0: 사실상 이제 우려의 발언들이 여러 사례 내린 적이 있죠. 특히 뭐 중국과 일본 상당히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 네.
0: 이후에 아직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1: 네.
0: 뭐 아직도 뭐 풀릴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이제 또 미일 한일 이렇게 뭐 안보 협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1: 네.
0: 이런 데 뭐 중국과 북한이 좀 더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게 이 시진핑이 북한에 가는데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또 방북을 계기로 해서 한미 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뭐 북중러 블록이 조금 더 공고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역시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지금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극화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선명한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1: 네.
0: 이제 또 북한 또는 중국에게 또 중국 특히 중국 쪽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번 어떤 방북에서
1: 네.
0: 이런 구도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 뭐 어떤 경제적 협력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상화하는데 속도를 내면서
1: 네.
0: 조금 원활하게 두 나라의 관계를 좀 가져가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지 않겠냐라고 하는 좀 신중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예. 시 주석이 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 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네.
0: 또 최근에 시진핑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제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런
1: 네.
0: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너무 지나치게 변수가 되는 거는 뭐 두 나라 모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이번에 물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오갈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떤 발표까지 나온다든지
1: 네.
0: 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주석이
0: 네.
1: 외교를
0: 네.
1: 뭐 광폭 외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외교 행보에 저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지난주에 네. 그 뭐 이 시간에서 또 그런 얘기 시진핑과 푸틴 만난 이후에도
1: 네.
0: 그런 어떤 말씀들을 뭐 나오신 분들이 얘기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또 글로벌 외교 중심으로 위상이 과시되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1: 네.
0: 뭐 이제 정말 진정한 강대국.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는 진짜 현 시점까지도 이러한 문제를 풀지 못해서 지금 뭐 어떤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1: 네.
0: 시 주석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행보는 굉장히 이제 광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0: 올해 상반기는 주로 이제 안방 외교를 중심으로 했다면은
1: 네.
0: 하반기에 본격적인 순방 외교를 하거든요. 그 첫 발걸음이 북한 방문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또 푸틴 대통령과도 계속 만나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오늘 9월에 브릭스 정상회의 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이 자리에서 또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미국 국빙 방문도
1: 그렇죠.
0: 올 하반기에 할 것
1: 예,
0: 같잖아요.
1: 예, 예,
0: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뭐 외교 행보들을 보여줄 것이고 특히 해외 방문 일정이 아주 분주하게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임박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내륙 지역은 낮 동안 구름만 많이 껴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오후에는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에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과 전주, 춘천 29도, 대구 28도, 강릉,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오늘 밤에 전라도와 경남 서부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비는 중서부 지역은 모레 수요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에서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30에서 최고 100mm, 제주도와 남해안은 곳에 따라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5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조감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휴 마지막 날 여야는 접전지에서 막바지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수익률을 따르는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이 모레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전북을 방문해 표심 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등은 예상밖 격전지가 된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후보의 지지세가 심상치 않자 표심 단속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후보는 이원택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어 여권이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총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고 있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선거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국민이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 열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강서 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 국회, 구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우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정원호 후보를 향해 대통령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맡길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오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북에 이어 충남을, 국민의힘은 대구와 충남 등을 돌며 막판 표심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5: 경찰이 온라인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SNS에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작성 및 유포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도 AI를 이용해 신문기사 형태를 만든 5.18 관련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각각의 주식 변동폭을 두 배로 반영해 수익률을 따지는 상품이 모레부터 출시됩니다. 두 기업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다 보니 투자자들 관심도 큰데요. 금융당국이 손실 가능성을 꼭 알아둬야 한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이 출시됩니다. 보통 상장지수 펀드 ETF는 여러 주식을 섞어서 기초자산을 만들지만 오직 삼성전자 한 종목,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집중 추종하는 상품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가 움직임에 따라 두 배로 돈을 거는 레버리지 상품이 16개, 또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게 하는 인버스 상품이 2개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을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하려면 2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난 21일까지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우선 적은 투자금으로 손해도 이익도 증폭하는 지렛대 효과가 있는 만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똑같이 오르내린 경우에도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누적돼 일반 상품보다 4배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하루만 해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실제 자산의 가치와 시장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단일 종목에 기댄 만큼 특정 시점에 거래가 한 방향으로 쏠려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매 동향과 변동성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장 광고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서두르지 말라며 나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적인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현지 시각 24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지타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앞으로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등은 추후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서두르지 말라고 협상단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에

0: 나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폭격기가 이란 선박들을 공격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KBS 뉴스 정은영입니다.
1: 하지만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호르무즈역과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 타결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2: 핵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미국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란 측 입장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통행량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통행 시간과 방법, 항로 등은 여전히 이란이 관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도 해협 개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핵심 쟁점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를 통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에 담겨야 한다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협상의 결과물을 두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협의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걸프국들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또다시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오만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재개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 외무부는 확대 회담도 열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원칙을 점검했다며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논의한 자유항행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중동전쟁 전까지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사실상 공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요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협상 카드로 인정받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이 인접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에 없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를 지고 더 대담해지면서 앞으로 중동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 수출길이 막힌 걸프국들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이슬람권 8개국 외무장관들은 현지 시간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구호선단 활동가들을 학대 조롱의 논란을 빚은 이타마르 벵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에 대해 끔찍하고 굴욕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벵그비르 장관의 의도적인 공개망신 주기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수치스러운 공격이자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개국 외무장관들은 벵그비르 장관의 행동에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반복되는 도발과 선동, 위반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오늘 새벽 강원도 영월군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엔 충남 서산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12시간여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창고 건물 등 두 채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불을 끄려던 60대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엔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공장 직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불을 끄던 소방관 2명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나섰는데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엔 경기도 양평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0: 춘천 마임축제가 어제 개막해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춘천 마임축제는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와 축제극장 몸짓, 석사천 산책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춘천시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축제에서는 그리스와 일본, 핀란드 등 국내외 90여 예술단체가 참여해 마임과 현대무용,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행사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축제 후반부인 30일부터 31일 새벽 5시까지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도깨비 난장도 이어집니다.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에 참가하는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에 입항했습니다. 해군은 도산 안창호함과 3,100톤급 호위함인 대전함이 현재 시각 23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하와이까지 간 적은 있지만 태평양을 횡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비비안 발라크리 신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한 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물량 공급 검토에 나섰습니다. 추가 판매된 지금의 선착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이 내용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초대형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스페이스X에 쏠리고 있는데요.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이 선거판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까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찾아온 뜻밖의 휴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가죠. 그런데요, 달력은 빨간색인데 왜 내 출근길은 평소랑 똑같을까 하면서 지금 일터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출근했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인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이불 속에서 세상 편한 자세로 뒹굴뒹굴 휴일 에너지 충전 중인 분, 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분, 또 혹은 휴일, 그게 뭐죠? 오늘도 일합니다 하는 분들까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오늘의 풍경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2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4: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3: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자, 먼저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서 국내 증시 8000포인트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5: 네, 최근 이 8000피 고지를 코앞에 두고 롤러코스터 장세 보여왔는데 증권가에서는 우려보다 기대감이 더 큽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결국 봐야 할 건 실적이랑 이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분 실적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시장 관심이 중동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삼성전자 파업 이슈 같은 이 매크로 불확실성에서 펀더멘털 기초 체력으로 이동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이란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코스피가 7000선까지 밀리면서 위태위태했을 때 선행 PR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내려갔던 걸 고려하면 이런 흐름이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맞물려서 상승 동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란 종전 협정 기대감까지 겹쳐서 채권 금리 달러화가 안정되면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도 되살아날 걸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그 지난주 출시된 국민성장 펀드 완판됐죠?
5: 네. 파격적이라고 평가를 받은 상품인데 이렇게까지 열기가 뜨고 줄 몰랐습니다. 당초 이번 판매는 약 3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네. 온라인 물량은 출시 당일에 10분 만에 동이 나는가 하면 은행 앞에선 개점 전부터 긴 줄까지 늘어서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요. 고소득층 유입이 대부분일 거란 예상과 달리 판매 물량 중 서민형 가입자 비중이 40%에 가까웠는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그렇군요. 해요. 네, 5년간 돈이 묶이지만 손실의 20%를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최대 4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 만큼 퇴직연금에 넣는 것보다 낫다 이런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뭐 추가 공급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5: 네, 원래는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5년간 6천억 원씩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예상을 한참이나 웃돌면서 내년 물량을 일부 앞당기거나 추가 공급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 공급에 나서게 되면 선착순인 판매 방식에도 변화를 줄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짚어본 것처럼 서민형 가입자의 목돈도 크게 유입된 만큼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더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펀드에 참여하도록 낮은 가입 금액 순서대로 승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3: 네. 자, 부동산 이슈입니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는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요?
5: 네. 수도권 시장에서 관심 큰 소식 중에 하나죠. 참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업인데 광명 시흥 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16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 꽤 오래 걸렸군요.
5: 예, 남아있는 일부 지작물 또 영업권 평가도 다음 달이면 이제 또 끝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7월부터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3: 여기가 사업 규모가 얼마나 돼요?
5: 굉장히 큽니다. 여의도의 4배가 넘는 크기로 조성이 되는데요. 총 6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같은 공공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당초 올해 말 보상 착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수도권 핵심 공급지인 만큼 스케줄이 앞당겨졌고요.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고 2029년에 첫 분양 그리고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기 침체와 재정 문제 여기에 LH의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됐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 권지한으로 불편을 겪었어야 했는데 이번 보상 착수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체불 문제일 텐데 네. 앞으로는 이제 당일 임금 지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고요?
5: 네, 최근 당국이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핵심은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보통 건설 일용직 급여는 일당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공정에 따라서 인력이 수시로 투입되고 현장별로 또 방식이 다 달라서 관리가 복잡하다고 해요.

0: 산업재 인정 사례가 최근 적지 않았는데 정작 사업주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요. 3년 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이 2천 건 가까이가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 660건 정도가 실제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로사가 인정이 돼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0: 이게 이유는 뭔가요?
1: 아무래도 이 제도가 문제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이나 끼임 같은 사고성 재해는 처벌 규정이 비교적 명확한데요.
0: 네.
1: 하지만 이렇게 과로사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같은 원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이나 과도한 업무 지시 자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사업주 책임이 묻히다 보니까 예방 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지적들 나오면서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조사하는 이 종합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0: 배달앱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최근 쿠팡이츠에서 일반 회원한테도 무료 배달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고 있나요?
1: 네, 원래는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이 무료 배달 혜택을 오는 8월까지 일반 회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0: 왜 그렇습니까?
1: 네, 소상공인단체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세상에 공짜 배달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결국 플랫폼이 부담한 비용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형태로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또 음식값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배달 가격과 매점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제 확산도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그러니까 점주들한테 이 부담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사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1: 네, 쿠팡이츠는 이번 프로모션으로 업주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반박하고 있고요. 또 무료 배달 시행 이후 입점 업체 매출은 늘고 주문당 부담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 말합니다.
0: 네.
1: 이번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공정위 조사도 있는데요. 당국은 쿠팡의 멤버십 혜택 구조가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러면 다음 달 관련 제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그 스마트폰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소식은 꼭 참고를 하셔야 할 텐데 한국소비자원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 네, 문제 쇼핑몰은 중고 스마트폰 판매 업체인 그린테크 라이프인데요. 올 들어 지난주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모두 218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피해가 특히 많이 늘었는데 사례들 살펴보면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상담의 90% 가까이가 환불 지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까지 제기됐네요.
1: 네, 요즘 이 스타벅스 매장 가보시면요. 평소 같으면 북적여수 시간에도 썰렁하더라고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 만 원이면 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미리 충전해놓고 이제 쓰는 카드 얘기하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요. 잔액이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 약관상 선불 카드를 충전하고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서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정용진 회장이 내일 직접 사과를 하죠?
1: 맞습니다. 내일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이미 한 차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임원을 해임하는 등 빠른 수습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이벤트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지난해 4월 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출시했던 사실도 회자되면 논란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까지도 재조명받으면서 이 비판의 대상이 스타벅스를 넘어서 신세계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일부 바뀝니다. 이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 네, 정부가 산업용 중심으로 적용하던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요 일반용 전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0: 낮 시간 전기 요금은 다소 낮아지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일반 가정 요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네. 골목 상권들이 영향권에 포함되게 되는데 영업 시간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손익 계산서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낮에 손님이 맞은 카페나 일반 식당들은 전기료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저녁 장사하는 사장님들 고민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 또 날씨도 부쩍 더워지면서 이 냉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니냐 한숨이 깊고요. 가뜩이나 야간 영업은 인건비도 더 들잖아요. 여기에 전기료까지 오르면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별도 영업용 요금제를 두고 있는 도시가스같이 다른 공공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골목 상권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요즘같이 경기도 어려울 때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1: 이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여행 예약 많이들 하실 텐데 최근 숙박업체를 사칭한 피싱 문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이게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최근 이 여행 예약 플랫폼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퍼지고 있습니다. 예약 결제에 문제가 생겼다. 예약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 같은 문구로 이용자를 속이는 방식인데요. 진짜 이름과 또 예약 내역 같은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서 카드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이라고 하네요. 네.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고요.
1: 그렇죠.
0: 예, 의심스러운 문자 바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에서 스미싱 피싱 확인 서비스 이용하시면 이게 악성 문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신의 연락처가 스미싱 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걸 막기 위해선 이동통신사 부가 서비스인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대체 휴일입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애청자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가 여쭤봤습니다. 0865님께서는 전 터미널 매표실에서 라디오 들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내야겠죠.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하셨고요. 9754님께서는 연휴에 할머니 85세 생신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입니다. 운전하는 부모님을 위해 추억이 되었으면 해서 보냅니다. 안전하게 서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8879님, 대체 휴일에 친정엄마가 해놓으셨다는 반찬 가지러 빈통 들고 시골로 가는 길입니다. 마늘종, 열무김치, 물김치, 고등어조림, 미나리 무침, 고사리. 아이고, 트렁크 가득 싣고 오려고요. 예, 어머님의 또 사랑이 가득 담긴 또 귀경길이 되시겠네요. 조현실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퇴근 후 재방송 듣는데 오늘은 집에서 아점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원래 어디 갈까 했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아이 말에 그만 뒤로 넘어졌네요. 어떻게 이걸 아이가 더 잘 알아.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735님, 연휴라 날씨도 좋고 다들 여행도 다니고 놀기 바쁘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라디오를 들으며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는데요. 네, 아이 또 얼른 쾌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095님, 휴일이지만 택배기사에겐 그림의 떡이네요. 힘은 들지만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열심히 배달 중입니다 하셨고요. 4339님, 70대 부부입니다. 일상을 텃밭에서 자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저번에 남편 친구들이 놀다 가며 남겨놓은 삼겹살 구워서 밭에 있는 상추 뜯어서 점심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초록들을 보면서 먹으니 많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또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럽네요. 자,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4일간의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명터널에서 동서청까지 당진부터 서평택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려지나고요. 경계권에서는 안성분기점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2,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진보부터 평창 지나 또 새마을까지도 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여주휴게소부터 5km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서양향에서 5km 정체입니다. 이어서 인제터널부터 상남 3터널까지 쭉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홍천휴게소 지나기도 어렵고요. 경계권 들어와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긴 구간 흐름이 답답합니다. 또

0: 번째 실전 무대였어요. 애초에 기체를 땅으로 가져오는 거 이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거였고요. 두 번째는 엔진 이상 극복 위기 관리를 증명했는데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단 엔진 6개 가운데 1개가 불이 꺼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로켓 스스로 남은 엔진들의 출력을 조절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비행을 유지하는 시스템 안정성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한 거예요. 엔진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엔진이 하나 꺼졌는데 성공했어라는 거죠. 남은 엔진 가지고. 세 번째는 이게 그냥 로켓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 모이 스타링크 위성 20기를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다 방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대기권 재진입 데이터를 확보한 건데요. 우주비행 마친 뒤 다시 대기권 들어올 때 발생하는 극한의 열 건드리면서 계획된 데이터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터졌지만 그 데이터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음번 거기에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호를 한 거죠.
1: 그러니까 비행체의 회수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확보라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네. 거잖아요.
0: 이게 바로 스페이스X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1: 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뭐 2,500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처음 보는 숫자단이라서 네.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0: 이게 상장하자마자 2,500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목표라는 기업 가치가 한 1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니까 이제 2,500조 뭐 이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그냥 상장하자마자
1: 네.
0: 상장하자마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글지의 기업들 다 누르고 바로 시가총액 6위.
1: 아.
0: 네. 메타보다도 큽니다.
1: 야.
0: 네. 상장하자마자.
1: 그러니까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상장하게 되면 이 정도의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규모일 것이다.
0: 제가 그리고 요거 말하면은 야, 우리 1등 2등 합친 거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기업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1등 2등 합치면 네. 삼성전자가 1700조, SK하이닉스가 1300조 되니까 한 3000조쯤 돼요. 예. 그러니까 두 개 합친 거보다는 작다. 다행히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번이 어쨌든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고요. 이제 IPO라고 하면 제가 아까 기업 가치를 말씀드렸 근데 그거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인 거고 상장을 통해서 신규로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조달하는 자금 규모가 이번이 한 500억에서 750억 달러 정도 돼요.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에 이거 한참 된 일이잖아요. 아람코가 당시 IPO하면서 290억 달러를 모았었거든요. 그걸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스페이스X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과반 이상의 지분을 머스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가 탄생합니다. 조만장자.
1: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버는.
0: 네, 1조 달러 거예요? 자산가. 네.
1: 그때 김치형 큐레이터가 스노우볼 효과?
0: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조만장자.
1: 그러면 그럴수록.
0: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그냥 돈이 불어나는.
1: 이런 아니, 근데 아직 생긴다. 상장은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지금 현재는 적자라 그러고.
0: 네네.
1: 근데 왜 이 몸값을 2,500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0: 일단 첫 번째로 보자면 본업이 우주하고 통신이거든요. 이건 이미 흑자입니다. 아까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업인 우주하고 통신은 이미 흑자예요.
1: 아.
0: 네. 우주 사업. 요 로켓 이제 배달해 주는 사업, 택배 사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성 인터넷, 그러니까 스타링크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자면 25년 기준으로 에비타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쓰는 게 있는데 상각적 영업이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65억에서 80억 달러, 한 9조에서 11조 원 정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돈 버는 약간 뭐랄까 캐시카우가 스타링크거든요.
1: 네.
0: 가입자가 1700만 명 돌파했고요. 여기 스타링크가 영업이익률이 60%예요. 그러니까 고마진 구독형 소프트웨어 모델입니다. 그럼 왜 적자가 났냐라고 보자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적자인 건데 XAI를 합병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AI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게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착시 효과가 이렇습니다. 한 8조 5천억 정도의 이제 그 비용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해서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AI 가치 침입 과정에서 일어난 적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해서 2,500조 몸값을 매기냐라고 보자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미 우주하고 통신에서 돈 벌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글로벌 우주 패권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1: 와.
0: 우주 산업에서 그냥
1: 대단하네요.
0: 그냥 스페이스X가 다 하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대형 로켓 발사 물량의 80% 이상을 스페이스X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팔컨 9 로켓. 이게 이제 최신형 로켓인데요. 지난해에만 160회 이상 발사됐어요. 제가 미국에 그 거기 LA 쪽 그쪽에 살았었거든요. 잠시 네. 한 1년 동안. 그럼 가끔 보면 이렇게 발사가 목격이 돼요. 근데 되게 자주해요.
1: 그게 스페이스X.
0: 네, 스페이스X 발사요.
1: 제품들이.
0: 네.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통신위성들 실어서 발사하는 것도
0: 네네네.
1: 이 팔컨.

0: 네네, 패권 9에 실어가지고.
1: 9에 실어가지고. 네. 아유, 그럼 뭐 이건 네. 거의 80%면 세계 로켓 시장의 80%면 독점이네요. 네.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현재랑 미래가 같이 있다는데 또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AI, 우주 기반 AI 인프라.
1: 그러니까 이거죠. AI 기업도 인수하느라고 인수했죠. 적자가 발생했다 네. 여기서.
0: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 로켓 회사로 보면 안 된다. 우주로 간 AI 기업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스타링크의 지구 저궤도 위성망 네트워크가 있죠. 그리고 XAI 슈퍼컴퓨팅 기술이 결합하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머스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에다가 인프라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져서 스타링크랑 연결하게 되면 이게 그 정말 지연이 없는 통신과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결합을 해가지고 아마 독점적인 우주 기반 글로벌 AI 클라우드망 이거 독점할 거다. 라는 미래의 비전을 보는 거죠.
1: 네. 지금 그 스페이스X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0: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켓 배송이라고 진짜 로켓 배송인데요. 말 그대로 네. 로켓에다가 위성 실어가지고 발사해 주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보자면 우주 택배 사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물류 및 민간 화물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 이미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사업 관련돼가지고 일단 스페이스X가 꿈꾸는 거 하나가 뭐냐면 달 경제권, 루나 이코노미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이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나사에서 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있잖아요. 요거 핵심 파트너가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1: 네.
0: 요거 해가지고 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달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선점해야 될 그 무엇을 보고 있잖아요. 요걸 이제 핵심으로 해서 달 경제권에 스페이스X가 선두에 서겠다라는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그 여러 가지 도는 밈 중에 머스크가 화성 갈 끄니까 뭐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만약 화성 이주 및 멀티 플래닛 인류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야.
0: 아까 보자면 다행성 인류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애초에 2002년에 그 스페이스X를 만들 때부터 달에다가 인간이 사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머스크의 목표였거든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안 가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우주 택배 사업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일론 우주. 머스크가 스페이스를 X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일은 4039님께서 화성 이주가 정말 몇 년 후에 가능하다는 생각일까요?라고
0: 네,
1: 물어보셨는데
0: 이게 이제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1: 네.
0: 머스크의 계획상은 28년 이후거든요. 근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 머스크 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스크가 하겠다고 한 건 다 합니다. 늦게 해서 그렇지.
1: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네.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0: 하긴 합니다.
1: 하긴 한다. 네. 아, 4039님 2028년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0: 아마 네. 늦춰질 것 같습니다. 28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1: 그 스타링크라는 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0: 이게 나중에는 약간 이게 그 안보 문제와 연결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적외도 위성망의 대부분을 다 스타링크가 점령하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스타링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뭐 드론을 네. 날려서 네. 상대 진영을 공격할 수도 없다.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통신이 돼야
1: 위협을 했었죠.
0: 네. 네.
1: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습니다.
0: 여기가 캐시카우입니다. 지금 1,7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가입자 수가.
1: 이거는 원래 그냥 인터넷 연결 그런
0: 네네네.
1: 개념인
0: 위성통,
1: 거죠.
0: 네, 통신망. 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 지상에 있는 통신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주로 뛰어가지고 통신하기 때문에 우주는 전 지구가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그게 커버가 안 되는 지상에서 커버가 안 되는 곳들에 대한 통신이 가능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 선박들 있잖아요. 바다 망망대에 나가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네, 스타링크입니다.
1: 비행기 항법.
0: 네. 맞아요. 맞아요.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1: 네.
0: 크루즈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돈을 또 따로 내면 돼요. 근데 그 인터넷이 스타링크 계정을 이렇게 접속망을 열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스타링크가 사실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필요성이 없습니다.
1: 우리는 너무 그 통신망이 잘 깔려있기
0: 네, 맞아요.
1: 때문에.
0: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그리고 약간 항공사 쪽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통신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고. 어쨌든 이게 아까 가입자가 17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진율이 60%예요. 이게 구독형 모델이잖아요.
1: 예.
0: 이거 60% 돈을 벌고 있는 구독형 모델이니까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겁니다.
1: 와, 이게 거의 뭐 그 캐시카우 현금.
0: 네, 맞아요. 네.
1: 꽂아주는.
0: 그 전체 지금
1: 비즈니스네요?
0: 25년 기준 보자면 매출의 60% 이상을 스타링크 혼자서 담당했어요.
1: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AI 사업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X에서.
0: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 우주 데이터 센터. 어. 지금으로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어쨌든 머스크의 구상은 뭐냐면 우주에다 띄우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지금 현재 그 GPU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병목 중에 하나가 야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0: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그 전력 인프라의 전력의 40% 이상을 그 돌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에어컨에 씁니다.
1: 열을 식히는 데 쓴다.
0: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전력이 100이 들어오는데 40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1: 네.
0: 그런데 우주에 나가면 여기는 영하 270도잖아요. 돌릴 필요가 없어요. 어,
1: 그러네.
0: 네네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전력을 다 그냥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만 온전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로 나가니까 24시간 무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1: 네.
0: 이 지상에 있으면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발전 그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주에 있으면 그거 그냥 직접 받잖아요. 순도 100% 태양광을.
1: 네.
0: 그거 받아서 돌리니까 전력 문제가 없어요.
1: 어.
0: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사실 지상에서 투입된 이제 방대한 데이터 센터를 인근 지상 데이터 센터로 보낸 다음에 다시 인공으로 위성을 쏘아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에서 하니까 딜레이가 오히려 없습니다. 우주에서 모아가지고 그냥 밑으로 쏘면 되니까.
1: 네네.
0: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아마 어떤 분들은 가장 핵심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상에다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힙니다. 환경 규제도 있고요.
1: 그렇죠.
0: 주민 반발도 있고요.
1: 네.
0: 땅값 문제도 있고요. 지진이나 전쟁 같은 물리적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이게 없다는 거죠.
1: 네.
0: 물론 현재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부분은 이제
1: 두고 봐야 되겠지만,
0: 어쨌든.
1: 스페이스X가 상장 언제예요?
0: 네, 상장이요. 6월 12일 날 그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1: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투자할 방법은 지금은 없는
0: 지금
1: 거죠?
0: 지금 없습니다. 우리 공모주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 시장에 거래소 상장하게 되면. 그런데 이 미국 공모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공모주 투자가 안 돼요. 외국인 개인. 기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국인 개인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상장하시면 시장에서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제 가격이 많이 뛰어 있겠죠.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이 너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요. 이거 투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하셔야 할까? 간략하게.
0: 지금 네. 제가 아까 엄청나게 많은 막 그 미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버는 걸 따지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앞으로 향후 어쨌든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독점력을 갖고 있고 미래 AI 데이터 센터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린 건데 현실적으로 보자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1: 네,
0: 당장 돈을 그 비슷한 기업 가치 기업들보다 못 벌고 있어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상장하게 되면 이 열기 때문에 이른바 오버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0: 네.
1: 투자를 하셔야겠다.
0: 네네.
1: 자 오늘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치면서 엘튼 존의 로켓맨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에 밤새 내린 눈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아니하여서 눈이 쌓인 그대로 있는 눈판을 생눈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전인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답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음이라는 뜻이죠. 전인미답이라는 말에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함이라는 뜻과 이제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어본 일이 없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인미답의 비경, 전인미답의 원시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표현으로 전대미문도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이라는 뜻이고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우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다 같이 씁니다. 또 드물 희자를 쓰는 희대미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드물어 좀처럼 듣지 못함이라는 뜻이고 희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다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미증유도 있죠. 여기서 증은 일찍 증자를 쓰고 역사일의 미증유의 사건이라든지 미증유의 파문을 일으키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과 대전, 전주 29도, 대구 28도, 강릉, 제주 26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지금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비구름이 밤에는 내륙으로 더 올라오면서 전라도와 경남 지역부터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이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최고 100mm, 제주도와 남해안은 곳에 따라 200mm 이상의 폭우도 예상됩니다. 또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비는 중서부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과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률이 43.7%에 머문 데 반해 30대의 고용률은 81%로 37%포인트 넘게 차이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이 출시됩니다. 두 배로 돈을 거는 레버리지 상품과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이 출시되는데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이라며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중국 산시성 탄광 가스 폭발 사고 현장이 지반 붕괴와 갱도 도면 불일치, 광부 위치 추적 카드 미착용 등의 문제로 구조와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앞으로 딱 9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폐쇄 발언,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까지 막판 선거판 이 변수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60일 휴전 연장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던 보도가 나왔죠. 중동 전쟁 진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조윤주, 이용주 두 외신 캐스터와 함께 살펴봅니다. 돈을 내면 먼저 진료, 안 내면 무한 대기.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유료 예약 앱의 문제점을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스타벅스 논란이 줄어들진 않고 있네요.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는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 네,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방선거 막판이 정치권 쟁점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논란의 출발은 스타벅스가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겁니다.
2: 그랬죠.
4: 예,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세월호 참사 이 10주기에 스타벅스가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사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자 로고입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사이렌은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배를 난파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앞세운 것은 이거 참사 조롱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이 탱크데이 논란에 더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역사 인식과 나아가서 이 감수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이번

0: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요. 네. 나아가서 1차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여권의 공세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보수 결집세가 감지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스타벅스를 희생양 삼아서 좀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장동혜 국민의힘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결국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4.16에 나왔던 사이렌 같은 경우는 뭐 사이렌이 사실 스타벅스 로고고 사람들이 다 익숙한 문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18 같은 경우는 물론 탱크 텀플러도 원래 있던 제품이긴 합니다만 뭐 책상의 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진 점에서 이제 대중의 분노가 폭발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더 경위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검수의 실패다라고 하는 거고 5.18이라고 했을 때 어지간한 성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더 나빠지는 것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과도 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굳이 잘했다라고 감싸는 2차 가해 또 여기서 더 축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도 더 난처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띄워준다고 했던 행위가 오히려 그쪽을 더 곤란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선거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선거에 이용하겠다 이런 기색이 나타나면 또 대중은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요 이슈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주요 이슈다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더더욱이나 2차 가해라든지 여기까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또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에 여러 의제가 실종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러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이슈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 부분은 나쁜 쪽에 고리를 안 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여러 가지 선거에 맞는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 논란이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죠. 우리가 줄여서 일베라고 부르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폐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베가 이 극우 성향을 넘어서 온라인 2차 가해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일베 행태가 선을 넘었다면서 이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발단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이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 청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동을 하고 나아가서 이 기념사진도 찍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2: 예.
0: 예,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베처럼 이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 폐쇄와 나아가서 이 과징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현행법으로 이 게시글 삭제 조치를 넘어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앞서서 2018년에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불법 게시물이 만약에 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되면 일베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폐쇄를 한번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었거든요. 이에 민주당은 이 플랜 B로 만약에 이 현행법으로 일베를 폐쇄할 수가 없다면 후속 입법을 통해서라도 사이트를 이번에는 반드시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정 커뮤니티 폐쇄 검토 자체가 이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국가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 찬양 사이트는 되고 일베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나아가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제 역할만 제대로 하면 일베식 냉소는 박멸이 된다면서 사이트 폐쇄만이 꼭 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네, 지금 일베가 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베는 정치나 이념 성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베도 폐쇄한다면 다른 어떤 성향인데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일베는 뭐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인도적인 언사 내지는 폐륜적인 언행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던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게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일단 못을 박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논쟁의 영역이 남는 것이 이제 사이트 폐쇄가 능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 얘기도 하고 또 이 일베가 사회적 주류라든지 이렇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비웃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한편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건 폐쇄해야 된다 이 입장이 있는데 이게 좀 합의가 좀 빨리 일어나

0: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서 좀 따져볼 만한 것은 일단 논란이 덜한 것부터 따져보자면 법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사회적인 규탄이라든지
1: 네.
0: 그런 뭐 낙후시킨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전략이라면 조금 더 논란이 덜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한다면은 이미 있는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이러면 논란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좀 과도하게 제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적 논란이 덜할 것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별 게시물에 대한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하는 방안도 있는데, 근데 이 지점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최근에 수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 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을 펴왔던 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일베 사이트 폐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사실 이거는 어느 쪽이 옳든 그러든 간에 일관성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자 했던 그런 입장이 유지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재고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3321님께서 표현의 자유와 또 혐오 콘텐츠를 유통하는 건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해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이어서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 나섰습니다.
2: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앞두고 영남과 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에 나선 모습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이 탄핵 이후에 9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동행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은 추경호 후보가 경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정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1: 예.
2: 또 오늘 오전에는 이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 이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가 동행을 해서 사실상 이 스케줄도 후보 지원 행보의 일환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대전 서구에 있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도 찾는데요. 이 후보는 과거에 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했던 친박계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이죠. 유영하 의원은 앞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이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뿐 아니라 충남도 곧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선거일까지 뭐 영남이나 충청이 접전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평가가 근데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영남권 이 접전 지역에서 보수층 결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이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이 선거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또 별칭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이 국민의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중도층에게는 불리하고 하지만 영남권이나 보수층한테는 유리할 것이다. 뭐 대체로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겠죠. 근데 그 주민들은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민들이 영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만, 근데 그 주민도 현실 정치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야 될 만큼 국민의힘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약점을 오히려 노출하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층 결집에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단언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이를테면 추경호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의 일각 관계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추경호 후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런 의견을 펴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맞다 할지라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순회하고 있는 지역들이 광역단체장들이 1대1로 그러니까 양강 대결로 싸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0%를 넘어야 승리를 하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예를 들어 40%를 45%로 올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카드인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아마 이런 위험 부담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거 막판에 그 카드를 부랴부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격 선거운동 초반에 한번 카드를 써서 어느 정도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거기 때문에

0: 초반에 박 전 대통령이 나서게 된 것도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는 위헌 부담을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경기 평택을 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치러지잖아요. 지금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이 터졌습니다.
2: 네, 이번 논란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면 김용민 후보가 본인 소유의 이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대부 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네,
1: 김용남 후보요?
2: 예, 맞습니다. 네. 김용남 후보입니다. 실제 과거 김 후보가 이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에서 직원 이름만 빌려서 이 대부 업체 대표 이사를 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배당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실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좀 확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등기상으로도 김 후보가 인수한 이 농업법인과 그리고 해당 대부업체 주소지가 실제 같고요. 대부업체 대표가 또 김 후보의 전직 보좌관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이거는 김 후보의 좀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장 이 조국 혁신당 후보도 이번 논란이 비단 뭐 평택뿐 아니라 이 다른 격전지에서도 여권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이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김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2: 네, 김 후보는 일단 불법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좀 입장을 요약을 해보면 인수한 이 농업법인은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로 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내가 인수한 것이고 또 문제의 대부 업체는 그 과정에서 딸려온 자회사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내가 차명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이나 배당을 가져간 적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기자들이 그럼 앞으로 이 대부 업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일단 당장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또 논란이 되는 게 최근 이 대부업체가 갱신을 한 것으로 대부업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해명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김 후보의 소명을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후보 사퇴나 이런 좀 극단적인 절차는 밟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김 후보의 윤리감찰을 민주당에 요구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정당이 우리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 윤리감찰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어떻게 보세요, 김 변호사?
0: 네, 일단 보면 김용남 후보가 인수했던 농업법인하고 그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주소지가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배구조가 얽혀있고 이런 점들이 좀 실소유주 의혹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데 확인해봐야 될 거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직접 경영에 개입을 했는지 또 배당금 받아갔는지 또 의도적으로 그런 지배구조를 설계했는가 그리고 허위신고가 혹시 등록이나 운영 과정에서 있지 않았는가 이 사대쟁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김용남 후보 쪽에서는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수를 했고 자회사 형태로 대부업체가 따라왔을 뿐이다.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좀 이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김용남 후보가 좀 악재라면 악재인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 가족 법인의 부동산 구입 문제가 또 불거져 있거든요. 이것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하고 또 증여세에서 좀 탈루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의혹 수준이라 할지라도 의혹이 첩첩이 되면은 후보자의 이미지가 또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그런 네거티브를 받는 후보자는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남 후보 쪽에서 우리도 못 참겠다. 다른 후보 의혹을 또 제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이것도 관건인데 어쨌든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의 단일화는 더더욱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국 후보 쪽에서도 심각한 의혹과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하고 손을 잡는다. 이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공격당했는데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결국에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점점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앞으로 9일 그리고 사전투표까지는 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분들의 그 표심을 어떻게 끌어올까가 이제 뛰고 있는 후보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지방선거 핵심 일정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여봐야 할까요?
2: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주목할 일정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입니다.
1: 네.
2: 이때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물론 이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사에서 우세나 박빙 같은 표현으로 이 판세를 전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데요. 유권 유권자들이 이 지지율 숫자에 휩쓸리지 않고 후보의 이 정책이나 자질을 따져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 TV 토론회인데요.
1: 예.
2: 당장이 격전지로 분류되는 대구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지사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토론회가 27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시장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토론회가 28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 우리 시간에도 이제 숨가쁘게 할 얘기들이 많겠네요.
2: 예, 계속 많아질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서울시장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민주당 후보와 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사실상 이 첫 번째 대면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커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일 이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이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본투표와 달리 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6월 3일이죠.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0: 네. 네, 이제 TV토론, 여론조사 공표금지, 사전투표 3대 변수가 남아있는데 TV토론은 예년보다는 횟수가 줄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좀 세게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아마 지지층에서 끝나고 나서 유튜브 쇼츠를 뜬다거나 이런 것에서도 총력 대결이 있을 것이다.
1: 네.
0: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근데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조사를 공표를 못하는 거지 그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돌릴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아마 각 후보와 캠프들이 특히 본인한테 유리하게 나온 조사들을 게시물로 만들어가지고 SNS라든지 단체 대화방 쪽으로 많이 조직적으로 좀 전파를 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과 다른 점이라든가 또 여론조사 개요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이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다음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2010년에 처음 출마했을 때는 사전투표가 없었다가 2014년 지방선거에 도입이 됐거든요.
1: 네네.
0: 제가 두 번에 있는 선거 없는 선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선거 문화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사전투표를 해버리면 그 주민은 선거를 끝낸 거거든요.
1: 그렇죠.
0: 후보 입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선거가 한 반쯤 끝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막판은 지금이다. 예, 사전투표 끝나고 나면 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예, 그 전에 자기 지지자들을 최대한 사전투표로 보내거나 혹은 다른 후보 지지자들을 일단 사전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 더 고민하시게 만드는 예, 이런 총력전을 또 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493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우체부입니다. 선거 우편 배달로 인해서 대체 휴일 연휴를 반납하고 업무 중에 잠깐 시간 나서 문자합니다. 이번 선거 모두 참여하셔서 뜻있는 한 표 행사하시면 더욱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휴일 중에 고생하시고 저희 집에도 보니까 그 선거 홍보물들이 도착했더라고요.
0: 네.
1: 유권자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남은 한 주 또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5: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1: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주 남매죠.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신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주주클럽입니다.
1: 주주클럽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두 분 싫어하지 않는 거 보니까
6: 네. 네. 귀여운데요.
1: 두 분 사이는 좋으신가 봐요.
7: 아, 네. 뭐. 네. 좋습니다.
1: 그렇게 알고.
6: 네.
1: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인데요.
6: 네.
1: 뭐 곳곳에 이제 그 연등들 많이 달려 있어서 저녁 때 되면 서울 시내가 화사해지고 화려해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6: 혹시 일단은 아나운서님
1: 네.
6: 그 본명 있으세요?
1: 아 저는
6: 네.
1: 네, 개신교 신자라서
6: 아 그래요.
1: 아쉽게도 본명은 없습니다.
7: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6: 아 진짜요?
7: 네.
6: 아 그럼 저만 불교예요 지금?
1: 불교세요?
6: 네.
1: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6: 저는 각왕입니다.
1: 각왕.
6: 네. 깨어난 왕이라는 뜻이는데요.
1: 아
6: 왜 이런 거창한 걸 주셔가지고
1: 우리 저 이수민 PD는
6: 네.
1: 관음이라고
6: 관음이요?
1: 네.
6: 아니 정말 대단한 본명이 관음이요?
7: 관음이 무슨 뜻이에요?
6: 아니, 관음은
1: 지금 지은 거 아닌가?
6: 부처님이에요.
7: 아 진짜요?
6: 부처님 그 자체 어머 네. 대단하네요.
7: 근데 법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6: 보통 스님이 이제 지어주시거든요.
7: 다니는 절의 스님이.
1: 강왕님, 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6: 좋습니다. 예, 그런데요. 일단은 이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이날 어떻게 보내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일본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는 4월 초판이라 그래서 음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양력입니다. 고정으로 그냥 4월 8일에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 뭐 석가탄신일보다는 하나마츠리라는 말로 이제 대체해서 쓰이는데 그 이야기의 어원은 뭐냐면 전설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찰마다 꽃으로 장식을 하고요. 그 아기 부처상에다가 이 단차 이 스위티 단차를 아마차라는 걸 이제 붓는 의식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불교 세력이 좀 많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공휴일은 또 아니지만 전통 사찰 뭐 우리 관광객들 많이 가시는 뭐 기요미즈대라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이게 또 벚꽃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벚꽃 시즌하고 요거 이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종교 행사를 좀 세게 못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탄절이라고 합니다. 석가탄신일을요. 그래서 대중 축제 뭐 이런 건 없고 대신에 이 사찰 같은 데 이제 방문하시면 이제 승려 그 스님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다 같이 앉아서 법명을 외우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박력 있는 이런 행사가 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난 2주 전 주말에 그 종로 거리에서 연등 행렬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알고 보니까 2020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이 이제 지정이 됐어요.
1: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연등회 8관에 많이 그 외웠던 기억이
6: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대단하죠. 막 1시간 반 동안 계속 연등이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했나 좀 놀랍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등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고려 시대 때부터 이 등을 밝히는 연등 문화를 좀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불을 밝히는 게 어둠을 걷어낸다. 지혜를 깨닫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7: 네. 요즘 광화문에 나가보셔도 거기 광화문 앞에 그 여러 가지 불교 관련 조형물들을 굉장히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좋아하시고 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예쁘고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이제 불교 신자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7: 네. 약간 네. 그리고 또 왜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연애 프로에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만나는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근데
1: 맞아요.
7: 그 나는 절로라는 프로가 사찰에서 이제 그 파트너를 만나는 거죠. 같이 행사에
1: 참석해 주신다면서요?
7: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종교도 맞고 이제 또 불심으로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의미로 사찰에 가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꽤 많은
6: 성공률이 높대요.
7: 네, 커플들이 네. 탄생을 한다고 네. 합니다.
1: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그 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네. 계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7: 좋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불교 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계적인 축제는 또 있다면서요?
6: 네,
1: 이게?
6: 그 제일 유명한 게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열리는 이 배삭이라는 축제인데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이 축제가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공휴일이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은 무료 음식 부스가 곳곳에 설치돼서 아무도 굶지 않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불교 나라죠.
1: 네.
6: 그래서 주류 판매 일주일 동안 금지하고요. 유흥업소 영업 안 되고요. 그리고 유엔 본부 차원의 국제적인 행사가 굉장히 크게 열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인도인데요. 인도 하면 또 예전에는 불교가 굉장히 흥했지만 조금 요즘 쇠퇴했는데 인도에는 성지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보리나무가 있는 그 사원이 있어요.
1: 예.
6: 그 사원에서 엄청 큰 행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또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신 사르나트 뭐 이런 곳에서 대규모의 행사가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네.
1: 법명이 가광이신 우리 이용주 캐스터에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7: 다시 그리고 또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교가 인도는 사실 힌두교가 굉장히 좀 네. 강한 지역이어가지고 힌두교가 이제 전반적으로 종교를 장악하면서 부처를 그 힌두교가 여러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신 중에 한 명을 약간 이런 식으로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 맞아요.
7: 이제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전국적으로 뭔가 하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태어난 곳에서만 행사가 크게 있고
1: 그러네요.
7: 전국적인 행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신 중에 한 명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네요. 네.
1: 우리 또 가톨릭 신자이신 조윤주 캐스터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종교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7: 네. 좋은 것
1: 자,
7: 같습니다.
1: 네. 어제 백악관 그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6: 아, 큰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현지 시각이요. 미국 백악관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괴인이 이 경호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의해서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백악관 내로 진입했던 건 아닌 거예요?
6: 아, 진입했던 건 아니고 백악관 바깥쪽에서 그 울타리 쪽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 오후 6시쯤에 이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에비뉴 요 교차로 여기가 이제 백악관이 있는데요.
1: 네.
6: 근데 이제 외곽이죠. 거기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그 가방에서 권총을 쏴서 한 5발, 4발 정도를 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면이 뭐 CNN 뭐 이런 폭스 뉴스 이런 데에서 생중계가 되면서 그 근처에서 이렇게 리포팅 하고 계시던 기자들이 막 도망치는 영상 굉장히 생생하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대응 사격을 하던 뭐 비밀 공호국이나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행인 한 명이 총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 중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행히도 백악관 본관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시간에 백악관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6: 네,
1: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거고.
7: 그리고 범인, 이제 네. 앵커들이 지금 바깥에서 그 리포팅을 하고 있었는데.
1: 그 왜냐하면 맞아요. 그 장면들이 많이 네, 돌아다니던데. 그
7: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제 거의 협상 막바지다라고 말하면서 타결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1: 그래서 장남 결혼식도 저 네. 참석 안 하고 백악관으로 돌아다니고
7: 네. 그래서 이제 네. 기자들도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일까 진짜 타결이 되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쟁 중에도 골프 치러 가고 뭐 행사 다 갔었거든요. 근데 장남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니까 이게 아 굉장히 뭔가 큰 진전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취재진들이 백악관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포팅 하고 있는 와중에 총소리가 들려가지고 급히 책상 밑으로 숨고 이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네. SNS에 돌던데 이게 범인이 누굽니까?
6: 이 범인은요. 메릴랜드주 출신의 나시르 베스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도 백악관 근처에서 굉장히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서 비밀경호국의 관리 대상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5월 작년 2025년 7월에 백악관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비밀경호국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그 워싱턴 정신의학 연구소에 강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백악관 근처에 자꾸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를 신이라 그러면서 뭐 백악관에 그 들어가려는 차량들 진입하는 걸 막 자기가 막 방해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소셜 미디어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써놓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요 그래도 이 범인이 이 전까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은 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무기를 꺼냈는데 결국에 사살을 당한 거죠.
1: 근데 이게 백악관 인근에서 최근에 총격 사건이 계속되고 있네요.
6: 아, 맞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난 한 달 동안 3번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하죠. 일단 지난 4일에는 백악관 기념 인근 워싱턴 기념탑 거기 모뉴먼트 그거 있거든요.
1: 네네.
6: 거기 그 교차로에서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가 총을 꺼내다가 이제 잡혀서 교전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난달 25일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서 그 호텔 만찬장으로 들어가던 범인이 잡혔던 그랬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26일에는 백악관에서 조금 떨어진 교차로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가 갑자기 주방위군을 공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1: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6: 그렇죠. 아니 뭐 정치 세계 정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에서 이렇게 자꾸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큰일인데요. 그래서 결국 전문가들이요.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 주변 경계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백악관 가보시면은 그게 새창살말 있고 벽은 없어요. 그래서 안을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분들 가서 사진 찍으시고. 근데 이 울타리를 높이고 실제로 벽이 세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연막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검색대 강화 수준을 넘어서 그냥 그 근처에 그냥 뭐 군대를 좀 소집을 해놓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실제로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올해가 이제 미국 독립 네. 250주년이잖아요. 7월에. 또 큰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경호 문제에 있어서 더 좀 엄격해지겠네요.
7: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걸 막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블록별로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 시민들 못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사가 크게 있기 때문에 좀 예전보다는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막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용주 캐스터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범인이 그 자신이 뭐 오사마 빈 라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약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정치 현장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양쪽 진영을 없애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극한 대립. 네. 그게 약간 전 세계적. 네, 맞아요. 보여지는 네, 그리고 모습인 것 같아요.
7: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란과 협상 과정에서도 이게 좀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서는 미국이 원했던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루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의견 일치가 안 되면은 바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사실 그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공화당을 같이 갖는 파트너가 아니라 적대적인 어떤 정당 조직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마음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총을 들고 누군가를 없애러 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말하는 것이 이게 결국 정치 양극화 때문에 벌어진 한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해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1: 자 주말 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 협상이 물밑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7: 네.
1: 뭐 60일 휴전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7: 네.
1: 어떻게 뭐 체결에 가까워졌습니까?
7: 일단 이제 이게 휴전이 먼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뭐 뉴욕타임스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이제 MOU 형태가 될 건데 아직 서명을 한 것은 아니고 양측이 합의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의 무스타바가 승인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며칠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CNN에 전했습니다.
1: 아니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맞아요. 얘기하지 않았나요?
7: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협상이 진짜 전쟁을 할 건가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외신들도 분석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워낙 세게 말을 하니까 네. 아 중간선거 이제 접었나 보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전쟁할 건가.
1: 선거 포기하고.
7: 네. 그랬는데 또 막상 입장이 바뀐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가 정상들과 이제 전화통화도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걸프국가에서 지금 MOU는 사실상 그 전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네. 가지고 양측이 파키스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조율했었는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바로 전쟁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걸프국가들이 정상 전화를 해서 그러지 말고 잠깐 우리가 좀 며칠만이라도 여유를 좀 가집시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들여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 MOU가 나왔고 초안이 작성이 됐고 이제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이란 측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의 좀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파키스탄, 카타르 같은 중재 국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파키스탄과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직접 이란을 가서 뭐 아라치 장관 그리고 대통령 해서 여러 인사들 직접 만났다고 하니까 중동 국가들이 그냥 앉아서 양측이 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이란을 간 것을 보면 좀 더 뭔가 진전이 있었고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저는 어제도 이제 출근해서 뉴스 진행하면서 소식들을 쭉 보니까 그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에 네.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란은 또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네.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권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 뭐 이렇게 네. 계속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7: 이제 타스님 통신 포함해서 이제 MOU가 만약에 체결이 되면 해협의 통행량은 전쟁 의존수는 물론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통항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는데 이란 측에서는 개방은 하되 통제권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거든요. 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봉쇄를 아직 풀지 않았고 지금 그렇죠. MOU상에는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미국 측에서 그 이란의 그 항구들을 통제했는데 이건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1: 네.
7: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기레를 깔아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확인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란 측에서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되 이걸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는 풀어주겠다는 건데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를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뭐 미국 정부 관계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란 외무대변인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본 합의가 있는 건 맞긴 한데 하지만 그 농축 우라늄

0: 안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세상이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네. 부처님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국 한 번 더 가서 핸드폰 내려놓고 있어야 되고 지금 사실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도 트럼프 SNS입니다. 협상이 될 만하면 트럼프가 자꾸 SNS에다가 뭐 이란을 부수겠다 막 뭐 이런 거 막 잠수함 막 바다에 가라앉아 있고 이런 그림자를 자꾸 올려가지고
1: 자극적인 발언.
0: 네, 그래서 이란 자꾸 심기를 건드려서 협상이 자꾸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하면 이번에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트럼프가 중국을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용주 캐스터가 얘기했는데 지금 시 주석은 북한 방문 예정. 이도 있죠?
2: 네, 맞습니다.
1: 방문하는 겁니까?
2: 네,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도 방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뭐 아니면은 다음 달 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9일부터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미 외교가에서 왕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을 위해서 사전 조사 차원에서 먼저 방북한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 시 주석이 2019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었고 만약에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은 이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이제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달에 베이징에서 있었던 전승절 80년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이 푸틴 대통령, 시 주석,
1: 그러네.
2: 김정은 위원장 세 명이 네. 떡하니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세 나라가 굉장히 가까워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용주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중국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북한 핵 문제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너무 가까우신 거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은 물론 이제 당사국들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늘 말하는 것이 중국은 중재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 행보를 보이니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 주도권은 여전히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너무 북한을 좀 잘 대해주지 못했다. 너무 약간 좀 떨어뜨려놨다.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 그리고 이용주 캐스터 두 분 외신 캐스터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성불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1: 네,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주실 서혜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1: 네. 여전히 소아과 가기는 힘들군요.
5: 어려워요. 네.
1: 이게 요즘 특히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병원 예약 앱이 생겼어요?
5: 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이 어플 알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무료로 이 어플이 예약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아과만 예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이제 여기 가입되어 있어서 여기 어플에 가입된 병원을 미리 예약하고 내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1: 저희 애들은 이제 가서 적어놓고 아침마다
5: 원래 그렇죠.
1: 그 시스템이었는데 예. 앱이 생겼군요.
5: 생겼어요. 아. 근데 아마 이게 코로나이고 막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막 비대면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된 어플이라고 보이는데 이 누적 가입자가 벌써 1천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1: 네.
5: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어플이 이제 월 1,000원짜리 유료 멤버십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불거진 갈등인데요. 이 어플에 유독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그 등록률이 높습니다. 전체 그 가입한 그 병원 의원급 전체를 보면 1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소아과 같은 경우는 21.9%나 가입을 했거든요.
1: 네.
5: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말 가서 미리 접수에 이름 적어서 올려놓고 이랬던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1: 그거에 비해서 번거로움은 좀 덜해졌을 것 같아요.
5: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왜냐하면 미리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이제 현장 접수가 좀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 접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0: 현장 접수를 했음에도 먼저 이렇게 유료 멤버십 으로 가입하고 예약한 사람들이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순위에 밀려서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좀 불만과 갈등도 좀 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병원 등록된 거에 비해서 소아청소년과가 유독 좀 네. 높다는 거죠.
0: 네.
1: 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낸다고 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0: 그 정부가 뭐 항상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이 현장 접수를 거부한 이런 병원 8곳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법상 그 어떤 이유 없이 그 진료를 거부한 의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좀 자제를 해라라는 식으로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사실 행정 지도라는 것은 어떤 강제력이 없는 일종의 권고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체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같은 경우도 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좀 규율하는 법률이라 이 민간 어플을 직접적으로 좀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뭐 무료로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공백 그리고 또 어떤 부모들의 또 요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간 플랫폼이 좀 이렇게 좀 취약한 곳을 파고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법령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3928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어플이 1개월권도 아니고 1년 이용권
0: 맞아요.
1: 라고
0: 네.
1: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유료 앱에 결국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동네 소아과가
0: 네.
1: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아이들이 아프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대기하고 이런 것도 또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유료 멤버십을 결제하고 저도 사실 최근에 또 결제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또 이게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라도 있어서 더 편하게 간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는 그 의료에 대한 어떤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민간 어플 그런 이 업체가 돈을 버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쪽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의료 거부라든지 이 어플만 전적으로 사용해서 예약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부가 이거는 정책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의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1,000원의 비용보다 문제가 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논란이 되는 걸 것 같은데 일부 병원에는 현장 접수를 안 받는다는
0: 안 받는 데도 있어요.
1: 거죠.
0: 네,
1: 예. 어플로만 예약을 네.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0: 네, 법적으로는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사실
1: 없어요?
0: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아니 그냥 뭐 그런 어플로 예약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1: 그렇죠.
0: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더라도 급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 소아과에 가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 사람들에게 좀 균질하게 그렇게 이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0: 지금은 좀 적용할 만한 것들이 의료법 15조에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의료인은 그 진료 요청을 받으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진료 거부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보건복지부도 그 행정 지도를 내리긴 했지만 과연 이 어플을 사용해서 예약을 받는 것이 의료 거부에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직은 이 어플을 사용해서만 예약을 받겠다. 또 현장 접수를 거부했던 사안에 대해서 의료법상의 어떤 진료 거부로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1: 네. 그럼 이게 소아과가 좀 늘어야 할 텐데.
0: 맞아요. 어. 네. 보면 결국에 소아과가 동네에 충분히 많다면 이렇게 막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어플을 가지고 갈등을 빚거나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1: 근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신
0: 네.
1: 거예요?
0: 네.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도 몇 번 다뤘잖아요. 이 소아과는 실제로 1년에 이렇게 그 개업하는 곳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최근에도 어. 소아청소년과를 보면은 개업한 곳이 69곳인데 폐업한 곳이 89곳이에요. 그러니까 폐업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도 굉장히 두드러지고 강원 영동 지역의 뭐 강릉 아산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 응급실 야간 휴일 진료를 1년 10개월째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과가 이렇게 없고 또 전문의도 없다 보니까 이 예약 어플 하나에 사실은 부모들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좀 소아과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뭐 맞아요. 대책을 준비하고 예. 있습니까?
0: 이게 올해 4월에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이게 개정안인데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이 모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을 좀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에게 어떤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거나 뭐 설명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행을 했다면 이 의사, 의료인들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신설을 했거든요. 물론 어떤 것이 중과실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하위 법령에 위임한 상태라서 결국에 이게 어떻게 합의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도 지금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이제 이게 개인의 책임보다는 어떤 국가의 책임이나 보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한다면 그래도 현장의 의료인들과 어떤 환자들의 불만이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3029님께서 저도 저번에 아이가 넘어져서 소아과 갔는데 애가 피가 흐르는데 어플 순위에 밀렸다고 맞아요. 현장 접수하고 네. 한참 기다리면 속상하셨다고 네.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건 좀 살펴볼게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지난 21일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 이 조항에 보면 직무상 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군이 있어요. 이런 신고 의무자가 만약에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죄에서 원래 정해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1: 대표적인 그러니까 게 이런 의무자가 이제 선생님
0: 예,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뭐 시설의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뭐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신고 의무자의 어떤 보호 의무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 당사자는 초등학교 6학년의 이제 교사라고 하는데요. 방과 네. 후에 자기가 이제 담당하는 학생 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검찰은 이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네. 여기에 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함께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중에 이 피고인인 이 교사가 이거는 위헌인 것 같다. 위헌이다라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20일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1: 근데 왜 위헌이라는 판결을
0: 사실 좀 와닿지는 않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조항인 것 같은데 이게 7-2로 위헌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다수의견의 핵심은 이게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에 좀 비례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수의견을 보면은 강제추행이라는 범행의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하다. 좀 경미한 것부터 굉장히 중한 것까지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포섭될 수 있는데 이게 경미한 거, 중한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아주 경미한 강제추행죄라도 실형 3년 9개월 뭐 아무리 그 감경을 하더라도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은 이거는 자신의 어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는 좀 위반한다라고 결정은 한 것입니다.
1: 근데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이번 헌재 판결 보고 앞으로 아이가 이제 추행을 당해도 그럼 약하게 처벌받는 것 아니냐.
0: 지금 당분간은 이 조항이 위헌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 다만 자기의 책임에 맞는 그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게 반대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조금 더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항의 목적에 굉장히 그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중대한 범행이고 또 아동 청소년을 더 적극

0: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어떤 그런 의무를 만든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좀 경미하게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고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대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처벌 조항의 어떤 그 위헌 요소를 제거한 개정안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살펴본 소아과 진료앱 논란 그리고 아청법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시사점은 뭘까요?
0: 이게 모두 다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고 한 건은 아동 청소년의 어떤 건강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근데 이거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어떤 공적 책임이나 공적인 어떤 그 법률 같은 것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을 때 결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이 모든 책임을 떠나야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마음에 담고 법률도 빨리 개정을 하고 또 소아과 문제도 빨리 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마칩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가 29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낮 기온 서울과 전주는 30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부산과 울산은 하늘이 맑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 중부 지역과 울산, 경북 지역은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 그 밖에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에는 그 밖에 호남과 경남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에,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100mm의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48%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휴일에도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수익률을 따르는 상품 출시를 이틀 앞두고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상품 특성상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예림 기자. 여야 모두 휴일에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등은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관영 후보의 지지세가 심상치 않자 표심 단속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끌 후보는 이원택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상임선대위원장은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1: 네, 야당은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을 두고 대통령을 직격했다고요?
2: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어 여권이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총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고 있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선거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국민이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스타벅스 때리기가 민주당 후보들의 의혹을 덮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며 조속히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후보는 전임 민주당 의원의 재산 관련 문제로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또다시 돈 문제에 휩싸인 후보를 세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1: 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소식도 짚어볼까요?
2: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강서구를 찾아 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 국회, 구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우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버스 노선 개선 등 이른바 서울시내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대중교통 혁신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후에는 양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을 훑으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정원호 후보를 향해 대통령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맡길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 후보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악산에서는 유권자들을 만나 서울 투어노믹스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관악산과 북한산 등 서울만의 자연 환경으로 등산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서울 동북권의 문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1: 네, 여야 지도부 오후엔 어디로 향합니까?
2: 여야 지도부는 모두 충남을 찾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충남 서천과 보령을, 한병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남 논산과 아산 천안에서 집중유세를 예고했습니다. 격전지인 전북의 표심 다지기에 이어 지도부가 충남으로 모여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충남 당진과 공주 등 중원으로 향하는데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진행하는 공주 산성시장 유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그제 대구 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대구와 구미 등 보수 텃밭을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서두르지 말라며 나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적인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현지 시각 24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지타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앞으로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등은 추후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서두르지 말라고 협상단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전임자들과 달리 나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폭격기가 이란 선박들을 공격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1: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 타결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핵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미국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란 측 입장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 파르스통신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통행량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통행 시간과 방법, 항로 등은 여전히 이란이 관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도 해협 개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핵심 쟁점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를 통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에 담겨야 한다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협상의 결과물을 두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걸프국들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또다시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오만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재개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 외무부는 확대 회담도 열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원칙을 점검했다며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논의한 자유항행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중동전쟁 전까지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사실상 공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요 카드로

0: 삼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협상카드로 인정받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이 인접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다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에 없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를 지고 더 대담해지면서 앞으로 중동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 수출길이 막힌 걸프국들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각각의 주식 변동폭을 두 배로 반영해 수익률을 따지는 상품이 모레부터 출시됩니다. 두 기업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다 보니 투자자들 관심도 큰데요. 금융당국이 손실 가능성을 꼭 알아둬야 한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이 출시됩니다. 보통 상장지수 펀드 ETF는 여러 주식을 섞어서 기초자산을 만들지만 오직 삼성전자 한 종목,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집중 추종하는 상품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가 움직임에 따라 두 배로 돈을 거는 레버리지 상품이 16개, 또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게 하는 인버스 상품이 2개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을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하려면 2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난 21일까지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우선 적은 투자금으로 손해도 이익도 증폭하는 지렛대 효과가 있는 만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똑같이 오르내린 경우에도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누적돼 일반 상품보다 4배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하루만 해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실제 자산의 가치와 시장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단일 종목에 기댄 만큼 특정 시점에 거래가 한 방향으로 쏠려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매 동향과 변동성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장 광고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1: 오늘 새벽 강원도 영월군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나 12시간여 만에 꺼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창고 건물 등 두 채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불을 끄려던 60대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엔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공장 직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불을 끄던 소방관 2명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에 나섰는데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엔 경기도 양평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두 달 안에 전 세계 모든 정유시설에 필요한 양의 원유가 공급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현지 시간 24일 CBS 방송에 출연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유조선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의 즉시 정유시설들의 원유를 다시 채워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유조선은 하루에 약 556km를 간다며 해협과 가까운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은 즉시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정제 제품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2026년 평가 회의에서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란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신뢰할 만한 민간상의 정당성 없이 핵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실패는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지난 22일 평가회의를 마치며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북한과 이란 등의 핵 문제와 관련한 대립 속에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도 삭제되면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하순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상반기 사업 집행 경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미 관계 등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에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을 신설했고 통일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중국 산시성 탄광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설계도 불일치와 광부 위치 추적 카드 미착용 등의 문제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CC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8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석탄 광산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탄광가스 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문 전문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일면에도 실렸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실시된 지 4일째인 어제 투표율이 85%에 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의 투표율은 85.1%를 기록했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81.3%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찬반 투표는 모레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기업 회생 절차의 하나로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가 온라인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잔존 사업 부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 M&A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오는 7월 3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의 행사에 대해 사과합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두 달 동안 화물차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19일 경북 구미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탑승객 4명이 숨지는 등 최근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3년 71명이었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89명, 지난해에는 9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43명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 사례가 900건을 넘어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30에서 100mm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경기, 인천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경력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 66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종로구청장 후보였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종로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 60세 직업 종로구청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17,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 34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성동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 60세 직업 중구청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으며 현재 중구청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길기영 후보, 65세 직업 중구의회 의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현재 제9대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용산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제21, 22대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대 후보, 54세 직업 정당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용산구청장 후보였으며 제4, 5, 7대 용산구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윤재 후보, 57세 직업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이며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보화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성동구 부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고재현 후보, 45세 직업 정당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팀앤 모빌리티 대외정책 총괄을 맡았으며 SK텔레콤 모빌리티 전략그룹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정찬옥 후보, 71세 직업 정당인, 호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0: 성동구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성동구청장 후보였습니다. 광진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종철 후보, 58세, 직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정책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재선 서울시의원이며 현재 건국대 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 66세, 직업 광진구청장, 미국 오리건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진구청장입니다. 동대문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 66세, 직업 동대문구청장,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민선 8기 동대문구청장입니다. 중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류경기 후보, 64세, 직업 중랑구청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일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랑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황종석 후보, 66세, 직업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중랑구청 건설교통국장이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후보, 66세, 직업 성북구청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북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민병웅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당 홍희진 후보, 31세, 직업 정당인,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30대 부총학생 회장이었으며 현재 진보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창수 후보, 56세, 직업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으며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개관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지호 후보, 39세, 직업 국민의힘 부대변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을 수료했습니다. 닥터나우 CRO였으며 현재 국민의힘 부대변인입니다. 기호 5번 노동당 윤정현 후보, 52세, 직업 IT노동자 프로젝트 품질관리 컨설턴트, 강북구 직접정치주민대회 준비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노동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한덕희 후보, 63세, 직업 덕희사관학교 원장 겸 대입수능 영어 강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직능총괄교육 부본부장이었습니다. 도봉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동욱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3선 의원이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 54세 직업 도봉구청장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도봉구청장이며 도봉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준호 후보 51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광수 후보 66세 직업 바른소리 주민연대 공동대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9대 서울시의원이었으며 제4대 노원구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은평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 60세 직업 정치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은평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였으며 제21기 민주평통 은평구 협의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 이어서 서대문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 59세 직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청장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헌 후보 68세 직업 서대문구청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제16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마포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 63세 직업 정치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마포구청장이었으며 현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 67세 직업 마포구청장 건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시사포커스TV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마포구청장입니다. 양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후보 58세 직업 서울시의회 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맡았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 58세 직업 양천구청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으며 현재 양천구청장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58세 직업 강서구청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서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진선 후보 64세 직업 정당인 건국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이었으며 강서구청 부구청

장 직무 대리를 맡았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이미선 후보 42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강서 최초 주민조례인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현재 진보당 대변인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백철 후보 69세 직업 무직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강서갑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67회 강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구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 59세 직업 구로구청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구로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홍덕희 후보 49세 직업 변호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정의학과 수사과학 석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이었으며 현재 합동법률사무소 예승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후보 68세 직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희권 후보 69세 직업 광성주류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위원을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영등포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유진 후보 59세 직업 전문연구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웅식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공공리더십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8, 9,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1급 상당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동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태 후보 50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 건설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박일하 후보 62세 직업 동작구청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공학박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조성범 후보 58세 직업 정당인 서울 한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농림축수산부 산하기관 한국냉장에 근무했으며 지오 인터컨티넨탈 코리아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관악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62세 직업 관악구청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관악구청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남형 후보 74세 직업 건설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0: 황인식 후보 61세 직업 한경국립대학교 특임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었으며 서울시 행정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64세 직업 서초구청장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초구청장입니다. 강남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형곤 후보 55세 직업 강남구의회 의원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강남구 의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현기 후보 70세 직업 서울시 의원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 67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대통령 비서실 정책관리 비서관을 맡았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 68세 직업 송파구청장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송파구청장이며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서울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수희 후보 55세 직업 강동구청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이수희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았으며 현재 강동구청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용우 후보 39세 직업 정당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 일정기획 부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개혁신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다음은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수원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 61세 직업 수원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 특례시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안교재 후보 65세 직업 정당인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AI 반도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정희윤 후보 39세 직업 정당인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을 휴학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수원시 갑 후보였으며 현재 개혁신당 수원시 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성남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0-21대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69세 직업 성남시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회 과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장지화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여성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성남시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진보당 중앙당 공동대표입니다. 의정부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 64세 직업 의정부시장 아주대학교 대학원 응용사회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 행정2 부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의정부 시장입니다. 안양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 67세 직업 안양시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안양시장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대영 후보 63세 직업 기업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입니다. 부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 59세 직업 부천시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현재 부천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광내경 후보 47세 직업 국민의힘 부천시갑 당협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임혜규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었으며 제8·9대 부천시의회 의원입니다. 광명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후보 61세 직업 광명시장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광명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호 후보 55세 직업 경기도의회 의원 광운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평택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원용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이었으며 평택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차화열 후보 66세 직업 정당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중앙선대위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을 지냈고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양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8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성호 국회의원 정책특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 63세 직업 양주시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양주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 63세 직업 정치인,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흥고등학교 교장을 맡았으며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 66세 직업 동두천시장, 국립환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장이었으며 경기도의회 제1연정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안산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 9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 57세 직업 안산시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안산시장입니다. 고양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후보, 55세 직업 정당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이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책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 60세 직업 고양시장,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을 지냈으며 현재 고양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신현철 후보, 58세 직업 고양시의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문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애플 공인교육센터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양시 의원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단 송영주 후보, 53세 직업 정당인,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제7,8대 경기도의원을 맡았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과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 53세 직업 변호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선 7기 과천시장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태웅 구성원 변호사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 62세 직업 과천시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민선 6기 과천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천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고금란 후보, 53세 직업 개혁신당 대변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8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고 아동권리보장원장 대행이었습니다. 의왕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 부시장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재 후보, 66세 직업 의왕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8, 9대 의왕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왕시장입니다. 구리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59세 직업 구리시의회 의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현재 구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0: 기호 2번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67세 직업 구리시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민선 6기 구리시장을 지냈고 현재 민선 8기 구리시장입니다. 남양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 경제실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 65세 직업 남양주시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8,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제9대 남양주시장입니다.
1: 다음은 오산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후보 61세 직업 경기도의회 의원 단국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지방자치특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권재 후보 62세 직업 오산시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오산대학교 명예교수와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초빙 특강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송진영 후보 54세 직업 오산시의회 의원 총신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총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오산시의회 의원입니다. 화성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 61세 직업 화성특례시장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 국제정치학 전공 법학 석사 현재 화성특례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태경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장안전문대학 현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를 졸업했습니다. 화성시청 민생경제산업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전성균 후보 36세 직업 정당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개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군포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 64세 직업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3년 재학 후 중퇴했습니다. 군포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하은호 후보 65세 직업 군포시장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이었으며 현재 군포시장입니다. 하남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부총장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 77세 직업 하남시장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 청장을 맡았습니다. 파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장이었으며 파주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62세 직업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연구원 대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이었습니다. 여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후보 50세 직업 여주시의회 의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주시의회 부의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충우 후보 65세 직업 여주시장 한경대학교 현 한경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여주군청 건설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주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후보 55세 직업 정당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 71세 직업 이천시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 담당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천시장입니다. 용인시장 선거구입니다.

정책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으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64세 직업 용인시장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현 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으며 현재 용인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송창훈 후보 31세 직업 정당인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용인시 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가천대학교 기계공학부 겸임 교수입니다. 안성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 56세 직업 안성시장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안성시장이며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장연 후보 60세 직업 축산업 호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보계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신원주 후보 68세 직업 농업인 한경대학교 융합레포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6,7대 안성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김포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후보 54세 직업 정당인 중앙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기도 의원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55세 직업 김포시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김포시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입니다. 광주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관열 후보 68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방세환 후보 63세 직업 광주시장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시장입니다. 포천시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 70세 직업 정당인 명지대학 현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포천시장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 65세 직업 포천시장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소흘읍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천시장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재수 후보 58세 직업 농업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포천농협 선단지점장과 포천농협 신읍지점장을 지냈습니다. 연천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 57세 직업 정당인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8대 연천군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전국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0: 김덕현 후보 69세 직업 연천군수 신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연천군수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송병서 후보 52세 직업 경기측량 ENC 대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노동분과위 부위원장이었으며 현재 전국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평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은미 후보 60세 직업 기본사회 양평본부 상임대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 66세 직업 양평군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양평군수입니다. 가평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태원 후보 61세 직업 가평군수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가평군수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충선 후보 62세 직업 정치인 경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0대 11대 조종중 조종고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가평발전추진회 회장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진용 후보 68세 직업 정치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6, 37대 가평군수를 역임했으며 제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신동진 후보 59세 직업 직접 민주지역 자치당 창당 준비위원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YTN 기자였으며 가평군청 마을 만들기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1: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미추홀 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청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58세 직업 미추홀 구청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추홀 구청장입니다. 연수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지열 후보 65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장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재호 후보 67세 직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관리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선 6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입니다. 남동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농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였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 56세 직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입니다. 부평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후보 57세 직업 부평구청장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부평구청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단비 후보 38세 직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계양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우 후보 68세 직업 정당인 동양공업전문대 현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선 567기 계양구청장을 지냈으며 제23대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인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정책학과 2년 재학 후 재적됐습니다. 제8회 계양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였으며 현재 제9회 계양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강화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66세 직업 행정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평택시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강화군수 선거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61세 직업 강화군수 경기대학교 경영학사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화군수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문경신 후보 65세 직업 회사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강화군청 비서실장이었으며 강화군청 안전경제산업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옹진군수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옹진군수를 지냈으며 옹진군의회 3선 의원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 70세 직업 옹진군수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옹진군수입니다. 영종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후보 56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행정관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 60세 직업 정치인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입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안광호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종청라사업본부장을 맡았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중앙당 지방자치주권특별위원장입니다. 재물포구청장 선거구

0: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후보, 45세 직업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팀장이었으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 58세 직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입니다. 서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구재용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인천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현재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강범석 후보, 60세 직업 인천서구청장, 인천대학교 동부가 물류대학원 물류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인천서구청장이며 서구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용석 후보, 46세 직업 시민사회 활동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3학년 재학 중 중퇴했습니다. 한국컴패션 대표 비서를 맡았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인천검단구청장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후보, 60세 직업 정당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세훈 후보, 56세 직업 정치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수석을 역임했으며 서울경제신문 출판기자였습니다.
1: 다음은 2026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 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56세 직업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1호 변호사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54세 직업 정당인, 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19, 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 박사,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당대표입니다. 기호 5번 진보당 김재현 후보, 45세 직업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업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현재 진보당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6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69세 직업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자유와 혁신 당대표입니다.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43세 직업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 66세 직업 정당인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산시 상록구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안산시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문인수 후보 60세 직업 문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제5대 안산시의회 의원이었고 현재 사단법인 안산시 의정회 부회장입니다.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61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17, 18,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제35대 강원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용 후보 47세 직업 정당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었으며 하남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 43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63세 직업 변호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59세 직업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 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메인 앵커와 강적들 메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 59세 직업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교토대학 경제학 박사 대통령실 정무 2비서관 소상공인 정책총괄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구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 47세 직업 정당인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 66세 직업 세림조경건설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현태 후보 49세 직업 무직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었으며 미 8군 사령관실 한국 측 총괄 장교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경력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물가의 모래벌판에 돌이 섞여 있는 곳을 뜻하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너덜겅, 모래톱, 작별이가 있었는데 정답은 작별입니다. 아마 작별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뜻풀이에 있었던 모래벌판은 말 그대로 모래가 덮여있는 벌판을 말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너덜겅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란 뜻이고 예를 들어 그는 한나절 내내 너덜겅의 바윗돌들을 드러내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너덜과 돌너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톱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을 말하는데 모래사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기슭 모래톱을 맨발로 걸었다. 이곳은 좁고 긴 만을 끼고 모래톱과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요즘 불교계는 파격적인 포교를 통해서 종교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한 문화축제처럼 펼치고 있죠.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처의 깨달음을 친절한 언어로 쉽게 전하고 있는 청룡암 주지스님 원영스님을 모셨습니다. 불교계 일타강사로 통하는 원영스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원영스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계가 요즘은 좀 활기차졌어요.
1: 예, 그런 감이 있죠.
0: 변화도 네.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뭐 포교 방식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또 외국 분들도 어떤 문화로서의 불교를 또 새롭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해서. 스님 생각은 좀 요즘 분위기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1: 뭐 찬반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0: 네.
1: 또 흐름을 보죠. 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포교 방식이라고 네.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이 있고
0: 예.
1: 또 이번에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 로봇들이 같이 걸었잖아요.
0: 이게 진짜 피지컬 AI 로봇이 이제 불교계에도 네.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1: 네. 예. 그래서 저희처럼 저희가 의식할 때 입는 가사장삼을 딱 수하고 그리고 그 연등의 행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0: 대중들이 아, 불교가 지금 저렇게 시대에 네. 발맞춰서 함께 가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또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뭐 그 전통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찬반이 있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절충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옛날 같으면 절에 절에 로봇이 네. 등장을 한다는 네, 네. 게 그만큼 세상의 변화를 같이 담아내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0: 네. 예. 부처님은 다들 대부분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부처가 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부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깨달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 스스로 깨어난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서 명확하게 인간으로서
1: 네.
0: 생을 살다 가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1: 네.
0: 그런 상태를 얻은 자 그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자를 우리는 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0: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나름대로 뭐 그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45년 동안 또 많은 이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1: 네.
0: 그러면 너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네. 네.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0: 네.
1: 예. 불교가 추구하는 마지막에.
0: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은 건가요? 결국 우리 인간이 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지혜를 가르치고 또 자비를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 예.
0: 지금 왜 괴로운지. 옛날에 태어난 사람도 괴롭고 지금 태어난 사람도 괴롭고 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각자 아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1: 네.
0: 그 괴로움들이 그 원인이 분명히 있으니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 그 괴로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네.
0: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쉽게 풀자면 그렇습니다.
1: 네. 왜 부처님 오신 날은 대표적으로 연등 축제 하잖아요. 해년도
0: 네네.
1: 하고.
0: 예예.
1: 거기 이제 저희 어머니도 불자셨기 때문에 늘 거기 이제 소원을
0: 네.
1: 적어서 올리시고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가요?
0: 이 빛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 예.
0: 우리도 이 스튜디오가 불을 켜면 환해져서 이렇게 눈에 금방 확 들어오는 것처럼
1: 네.
0: 불을 밝히면 내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연등을 밝히고 있고요.
1: 네.
0: 소원을 쓰는 것은 그것은 중생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변천해 왔던 것 같은데
1: 네.
0: 원래의 의미는 뭐 이름을 쓰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등을 밝힘으로써 내 마음을 밝힌다,
1: 네.
0: 지혜를 밝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네. 점점 좀 들어가서 조금 이제 뭐 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원영스님은 뭐 불교 방송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 불교의 어떤 그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풀이해 주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불교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네.
1: 아까 이제 괴로움이 이제 없어진 상태를 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게 열반인가요?
0: 맞습니다.
1: 아.
0: 괴로움은 이제 예. 그 우리가 보통 괴로운 것은
1: 네.
0: 번뇌가 많아서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통증을 느끼거나 육체적인 통증, 정신적인 통증 이 모든 것들이 아프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막 몸이 아파, 아우 힘들어, 지쳐, 죽겠어. 또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는 니르바나, 니빠나라고 해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0: 그걸 어떻게 해서 제거를 하냐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냐면 그 초가 켜져 있을 때 촛불을 후 하고 불어서 꺼버리듯이
1: 네.
0: 일순간에 제거할 수 있다.
1: 한순간에요?
0: 네. 제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1: 그 괴로움 고통을요?
0: 네.
1: 아, 그거 예를 들면 알고 싶은데요.
0: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 뭐 의사한테 가거나 네. 뭐 그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가거나 뭐 이런 거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또는 뭐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다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 이랬을 때 그게 왜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과 네. 상대의 욕심이 부딪혀서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대의 욕심은 둘째치고 내가 바라는 나의 욕심, 내가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면 그걸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일단 거기에서 상당히 괴로움의 그 번뇌가 삭 줄어들고
1: 네.
0: 그럼으로써 자신이 변화하면 상대도 변화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자기 내면을 자기가 제어하고 컨트롤함으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1: 네.
0: 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애착이나 집착이나 상당한 어떤 뭐 자기 욕망이나 이런 것들 딱 내려놓아 버리면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1: 그런데 사실 그런 욕심이나 욕망이 우리한테 번민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KBS의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집착을 내려놔라 해서 욕망을 내려놔라 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1: 네.
0: 열심히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1: 네.
0: 그랬을 때 괴롭겠죠 본인이. 근데 이게 일찍 1차 2차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은데
1: 네.
0: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1: 제일 괴롭죠.
0: 너무 힘들어하고.
1: 네.
0: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데 그때 아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나 보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니까 딱 내려놓고 내가 다시 이것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면 다시 시작해야겠다.
1: 네.
0: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럴 때 절망이나 좌절이나 나의 상처를 그 마음 하나로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거겠죠.
0: 그렇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예. 괴로워하고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하지 마라.
1: 네.
0: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예.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사실 오늘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0: 네.
1: 너무 많은데
0: 네네.
1: 스님께서 이렇게 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굉장히 좀 쉽게
0: 네.
1: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일타 강사래요. 불교계 일타 강사.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열반에 드는 거라고 하셨어요.
0: 네, 번뇌를 제거하는
1: 예,
0: 거.
1: 번뇌를 제거하는 거.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0: 자기 스스로의 욕망과 집착에서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괴로움의 반대는 즐거움인가요?
0: 여야 되는데
1: 네.
0: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반대를 고의 반대라고 해서 고락이라고 하지 않고
1: 네.
0: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조차도 사람

0: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 날 남편 빨래를 하려다가 보니까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어요.
1: 예.
0: 그 영수증에 봤더니 다 두 개씩인 거예요.
1: 아이고, 그게 참,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인데.
0: 네, 저도 들어봐서 예. 이야기를 네. 하는 겁니다. 어제 그 기쁨이 오늘은 그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때 그걸 발견했다면
1: 네.
0: 그랬다면은 그 괴로움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건데 나의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행복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괴로움도 더 클 수 네. 있다.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나를 더 괴로움에 몰아넣는 네. 저희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이나 또 밖에서 제가 보는 분들 중에도 금술이 너무 좋고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남편이 먼저 갔을 때 또는 아내가 먼저 갔을 때 이랬을 때 그 괴로워하는 게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아우 뭐 이렇게 그 부부 사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죽음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회복할 때 그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
1: 네.
0: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이 아내 아니면 안 되고 이 아이 아니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애착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1: 좋았던 크기만큼 고통도 더 크게 오는 거네요.
0: 올 수도
1: 거네요.
0: 있다 이렇게 예. 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반대를 즐거움이라고 보지 않고 네. 마음의 평온한 상태라고 봅니다.
1: 제 불교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0: 네.
1: 요즘 이게 경전도 쉽게 풀이된 곳이 많아서 많이들 보시는데요. 제일 좀 익숙한 게 반야심경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1: 예. 반야심경은 어떤 경전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가르침은 어떤 건가요?
0: 반야심경은 굉장히 짧은데 반야심경에는 주로 지혜가 담겨 있어요.
1: 네.
0: 어떤 지혜가 담겨 있냐면 존재를 보는 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 무상하다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애착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지 않고
1: 인생 무상하면 덧없다 이런
0: 네,
1: 뜻이잖아요.
0: 덧없고
1: 예.
0: 허망하다.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표현을 하는데 원래 불교 교리에 의하면 이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함이 없는 거야.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네. 가르쳐줍니다.
1: 모든 것은 다 변한다.
0: 그렇죠.
1: 예.
0: 네. 이 방송을 하기 전과 이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저가 달라져 있듯이
1: 네.
0: 네.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가 전부다 온전히 네가 그대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1: 네.
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왜 우리 이런 말씀 불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0: 네.
1: 이것도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이죠.
0: 맞아요.
1: 예.
0: 색즉시공 공즉시색. 영화 제목도 있고.
1: 맞아요. 그건 좀 다른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만.
0: 네. 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반야심경의 핵심으로 나오는데요.
1: 네.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색뿐만 아니라 색만 공한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 여기에서 말하는 색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육체적인 것을 몸을 이야기하고요.
1: 네.
0: 그 수는 느낌, 받아들일 숫자, 느낌 숫자. 상은 생각, 행은 의도를 하는 행. 그리고 식은 인식작용, 식의식을
1: 네.
0: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정신적인 작용이고 색은 육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만 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0: 네.
1: 생각이라든가 이런 의식 같은 것들도 다 네. 변하는 것이다.
0: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저를 보았을 때
1: 네.
0: 처음 이미지가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이미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제가 그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어머 또 보고 싶다. 한번 녹슬 또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면 제가 그 이 시간 채널을 한번 찾아서 들어봅니다.
1: 네.
0: 그게 행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런 다음에 다시 들었더니 역시나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한테

0: 때 박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대상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이 그 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작용, 마음의 상태, 느낌도 달라질 수 있고 네. 또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의도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고 인식해서 저장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다.
1: 그 우리가 여기에서 좀 얻어야 하는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0: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1: 아, 영원한 것은 없으니 네, 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네. 예. 반야심경. 그리고 이제 금강경도 저희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금강경에는 보면은 불안과 걱정이 많을 때 이걸 금강경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전입니까?
0: 금강경은 그야말로 번뇌를 제거하는 경전이에요. 이것 네. 또한.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상을 내려놔라. 고집 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편견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편견 내가 남을 바라볼 때의 문제보다도 요즘은 주변의 눈들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1: 네네.
0: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아, 저 사람은 난 저 사람이랑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이나 불안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많죠.
0: 네, 그래서 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변할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나빴다고 해서 끝까지 이미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대가 나한테 갖는 그런 생각들에게 매여 있지 말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데 노력을 해라. 내 생각,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고정관념 이것들도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사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실제 네. 내가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한데 남한테 보여지는 나만 더 좋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0: 네.
1: 예.
0: 네.
1: 그렇죠. 근데 내려놓고 그 집착을 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건 알겠는데 그 방법이
0: 네.
1: 예. 그냥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딱 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0: 그런 질문들을 더러더러 많이 하는데요.
1: 네.
0: 굉장히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들고 있는 걸 좀 내려놔 봐.
1: 아, 근데 제 손에 볼펜을 네. 들고 있는데.
0: 자,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1: 네.
0: 근데 손에 들고는 내가 지금 이 손으로 물을 마시고 물컵을 잡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1: 아.
0: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 건데
1: 네.
0: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내려놓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내려놓을까 저렇게 내려놓을까 똑바로 내려놓을까 이거를 볼펜을 그 바로 쓸 수 있게 내려놓을까
1: 네.
0: 쓸 수 없게 내려놓을까 하는 그 고민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1: 의문의 현답을 네. 해주셨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0: 네.
1: 거기 그거 내려놓는 거 갖고도 생각을 많이 하는
0: 네.
1: 거예요.
0: 예. 이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스님 그 너무 화가 나서 아이에게 그 예쁘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막상 그 모습을 보면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말을 참을 수가 있죠? 그러면 예. 안 하면 되는
1: 그냥 참으면 되는데
0: 네. 근데 그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심호흡을 하세요. 뭐 많이들 하잖아요. 10초를 세세요.
1: 네.
0: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정말 안 됐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냥 입을 꾹 한번 다물면 되는 것이고 그
1: 네.
0: 아이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만이 예,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와 자비를 섞어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네. 저같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0: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네. 법화경도 네. 쉽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법화경이 경전 중에 왕이고 대승불교 경전의 꽃이라고 하던데 네. 좀 일반 사람들이 읽기엔 좀 어려운 책 아닙니까?
0: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부처님께서 네. 쉽게 말해서 입적하시기 전에 8년 동안 설하신 경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옛날에도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세가 꽤 드셔서 가셨단 말이죠. 열반에 드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 내가 보니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듣는 너희들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은 부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왕이라고 불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법화경의 가장 큰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네, 것이다. 네.
0: 그러니까 예. 부처의 삶을 살지 말지는 각각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1: 네. 네. 그러면 모두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부처가 되는 길도 가르쳐 주셨나요?
0: 그럼요. 네. 네.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은 착하게 살면 됩니다. 아.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면 되고 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 연기는 무슨 뜻인가요?
0: 연기는 연하여 일어난다. 그럴 연자에 일어날 기자를 쓰거든요. 네. 인연 연자 예. 할 때 연과 일어날 기자 연하여 일어난다. 말하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여기에 저를 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1: 우리가 원인이 흔히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인과 관계.
0: 그렇죠. 인과 관계죠. 예.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근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가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결과가 되고 또 결과가 다시 누구 무언가의 원인이 또 됩니다.
1: 네.
0: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또 다른 결과가 낳고 그러니까 이것을 쭉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무상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하나에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밥상에 올라온 공약물 음식물만 생각해도 이건 엄마가 해준 밥인 것 같지만 사실 엄마 말고도 이 음식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들의 손이 들어갔어요.
1: 네.
0: 농사 짓는 사람, 유통업자,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 또 갔다가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내 앞에 밥상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손길이 있다. 연기법을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사성제라고 해서
1: 네.
0: 고집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가르침을 주거든요.
1: 네.
0: 그게 뭐냐면 괴로움. 우리는 인생이 삶에서 괴로움이 참 많으니까
1: 네.
0: 괴로움. 그리고 그러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괴로움의 원인.
1: 네.
0: 집착이 주로 괴로움의 원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집착은 그 모일 집자가 집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때로 모여 있듯이 뭐 그 나의 욕심도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한 분노, 원망, 화, 집착, 애정, 욕망, 사랑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괴로움의 네.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집착, 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멸은 근데 그런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1: 네.
0: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소멸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돈은 그 치료하는 방법이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정견부터 시작해서 여덟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견, 네.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덟 가지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근데 네. 그 여덟 가지를 우리가 늘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1: 네. 착하게 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예, 제가 아까 착하게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 착할 선자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1: 네.
0: 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정말 착하게 산다는 의미도 있고 지혜롭게 자비롭게 수많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이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보시라든가 공덕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행이 되는 것이죠.
0: 그렇죠. 네. 네. 누군가에게 나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냥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방편을 써서 나누어 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거를 하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이 길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건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고 정신 상태도 괜찮은데
1: 네.
0: 계속 도와주니까 다른 삶을 포기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건 지혜로운 베품이 아닌 거죠.
1: 네.
0: 또 물질적인 것만이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위로를 한다거나 공감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까지 또는 미소 한번 짓는 것도 모두가 다 보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1: 네. 이 시간 이후에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전과는 조금 달라진 삶을 살려고
0: 네.
1: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스님으로서 꿈꾸는 어떤 그런 소망, 포부 네.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0: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즘 자꾸 저한테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일타강사에서 하셔가지고
1: 불교계 일타강사로 소문나셔가지고
0: 근데 예. 이제 저는 대중들에게 그 조금 쉽게 그러니까 네. 단어 선택도 불교 용어가 아닌 가급적이면 아주 쉬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불교에 관해서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해서 불교계 또 일타 강사로 통하는 청룡암 주지스님 원영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많아졌지만 오늘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9.5도, 대전과 대구 3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오후에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호남과 경남 내륙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부터 전국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20에서 30, 일부 지역은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도 상당한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 서쪽부터 차츰 잦아들겠고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평년 이맘때 수준의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뉴스입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젯밤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탱크데이 관련 질문을 받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수익률을 따르는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레 출시되는 단일 종목의 주가 변동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경기 변동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총 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과 제주 등 그 밖의 전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매관 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씨께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2,900만 원을 이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역 지하 철근 시공 누락과 관련해 상황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최초 송부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보강 검토 경과와 세부 시공 계획을 6차례 걸쳐 공문으로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며 사건 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일본 유조선으로는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이 오늘 일본에 도착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데미스 마루오는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지난달 28일 일본 유조선으로는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데미스 마루오가 싣고 온 원유 200만 배럴은 일본 국내 일일 수요의 80%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10대에서 20대 14명 가운데 한 명은 두 달 이내 재시도에 병원을 다시 찾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환 서울 보라매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2015년에서 2022년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서울 시내 응급실을 방문한 24세 이하 청소년과 젊은 성인 1,445명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응급실을 재방문할 위험이 2.41배 컸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첨단 산업에서든 투자에서든 반도체 열풍이 거셉니다. 반도체는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속의 작은 부품을 넘어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됐고요. 투자 분야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늘 투자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고 조언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급락하면 당장 겁부터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이 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최초 설계하고 상용화에 기반을 닦은 분이죠. HBM의 아버지 김정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저도 교수님을 엄청 모시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KBS 경제쇼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도 영광입니다.
2: 지금 뭐 말 그대로 온 나라가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 상상 초월한데요.
1: 그렇습니다.
2: 이렇게 네. 반도체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1: 뭐 제가 대학원 때부터 치면 40년간 연구했었는데요.
2: 네.
1: 반도체가 재미있고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그게 특히 AI를 만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하는데.
2: 근데 사실 요즘처럼 반도체가 화두가 된 거는 뭐 네. 가격이 올라서도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 일상에 AI가 많이 침투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1: 네.
2: 22년, 23년 그 ChatGPT 이후부터.
1: 네. 근데 이제 AI의 그 이제 진화로 보면 네. ChatGPT 때는 애기고요.
2: 네.
1: 요즘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뭐 에이전틱 AI가 되면서 결국 AI의 본질적인 알고리즘이 메모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자꾸 진화하고 있습니다.
2: 원래는 뭐에 의존했는데요?
1: GPU한테 더 의존했죠.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으로 바뀌면서
2: 네.
1: 그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2: 네.
1: 그래서 이제 GPU가 중요한 데서 메모리가 중요한 데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2: 그 예. 변화는 뭐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가요?
1: 예, 제가 실감한 거는 작년 가을 정도부터.
2: 네.
1: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오픈 AI, 뭐 엔트로픽이 AI 회사들 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좀 놀라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요.
2: 네.
1: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 와서 치킨도 드시고 또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 거는 작년 가을부터다.
2: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상품화된 게 HBM3까지 나와 있는데 4, 네. 5, 6, 8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HBF도 로드맵을 이제 1, 2, 3, 4, 5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작년 가을부터 생긴 그런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2: 그러면은 아까 학습에서 추론으로 변했다고 네. 하셨잖아요.
1: 네.
2: 학습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원래 사전에 다 배운 상태에서 출시되는 거를 학습이라고 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로 얘기하면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거고요.
2: 네.
1: 미리 다 학습해갖고 머릿속에 외워갖고 시험 보는 거죠.
2: 네.
1: 그런데 사실은 외워갖고 시험 봐도 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2: 응용 문제를 못 푸는군요.
1: 그리고 네. 모든 걸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못 배운 게 많아요.
2: 예.
1: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도 몰라요.
2: 네.
1: 그래서 그런데도 막 ChatGPT가 답하는 현상을 환각이라고 해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데이터를 많이 줘서 이걸 요약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2: 네.
1: 그래서 이제 전에는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사전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었는데
2: 네.
1: 그래서 GPT에 이제 P가 들어가는 게 그건데 네. 이걸로는 안 되겠다고 결론을 해서
2: 네.
1: 오히려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가 공급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공급하면서
2: 네.
1: 이대로 해줘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2: 네.
1: 예.
2: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다 좀 추론형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네. 추론형 질문. 예를 들면은 뭐 베라 루빈 시스템이 나오면
1: 네.
2: 어느 산업이 가장 수혜야? 뭐 이런 질문들이 추론형 질문입니까?
1: 아, 그냥 일반적인 아닙니다. 추론형 질문은
2: 네.
1: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2: 예.
1: 그럼 과거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 인터넷에 그 자료를 찾아와요.
2: 네, 그렇군요.
1: 그리고 제가 평소 때 어떤 스타일의 질문하고 답하는지를 다 동시에 입력합니다.
2: 네.
1: 저한테 맞춤형 답하기 네. 위해서. 어떤 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거기에 첨부를 하고요.
2: 네.
1: 그래서 종합

0: 법적으로 최신 자료를 모은 다음에 네. 그거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우리는 아. 한 줄로 베라 루빈이 어때 하고 물어보지만 네. 네. 과거에는 그거 가지고 답을 했다면 지금은 AI가 도서관 가서 관련 자료를 다 찾아서 네. 추가로 입력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1: 예. 네,
0: 그런 방식을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의 개수만 늘어나도 입력해야 되는 그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0: 거죠. 그걸
1: 이제
0: 우리가 토큰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1: 네.
0: 이렇게 뭘 할 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걸 이제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전에는 우리가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열 단어잖아요. 그게 열 개 네. 토큰인데
1: 아.
0: 지금은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하면 기상도를 인터넷에 다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연휴 때 네. 부처님 오신 날인가요? 이
1: 네.
0: 연휴 때 뭘 하는지 제가 종교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뭐 천주교인지 이런 것까지 찾아갖고
1: 예.
0: 맞춤형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아 고속도로 날씨가 어떻고 그러니까 제에 대한 정보
1: 네.
0: 인터넷의 정보를 다 합쳐서 입력하니까
1: 네.
0: 그 토큰의 개수가 1000배는 더 들어가는 거죠.
1: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냥 배운 걸로
0: 그러니까
1: 답변한 거네요.
0: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뻔한데 과거에 네. 이 AI의 진화 과정인 거죠. 자,
1: 아.
0: 과거에는 사전 학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를 키운다 그래요. 거기에
1: 네.
0: 학습 변수들을 최대한 해서 모든 걸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것보다는 자료를 주면서 하는 게 좋겠구나. 그걸
1: 네.
0: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1: 네.
0: 과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질문을
1: 맞습니다.
0: 잘하는 게 잘하는 사람인데
1: 네.
0: 요즘은 자료를 잘 찾아서 동시에 주는 사람 질문을 좋아합니다.
1: 아.
0: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뭐냐면 토큰 양이 늘어나니까 토큰
1: 네.
0: 양에 비례해서 메모리가 또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1: 네. 네,
0: 데이터가 또 필요하고 인터넷 찾아 그래서 메모리 전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에 충분히 잘 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급작스러운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매물 가격이 크게 올라간 거군요.
0: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뭐 AI 서비스하는 회사든 서비스를 해보고 나니까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라고
1: 네.
0: 이제 서비스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리즈닝이라든가 이제 요즘 AI가 생각까지도 하고요.
1: 네.
0: 저한테 맞추고 여러 그게 이제 다 토큰 양으로 증가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토큰 양이 증가하네.
1: 네.
0: 그러면 메모리가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삼성 SK 하이닉스에 줄 서야 되겠네. 뭐 이런 급작스러운 현상이 작년 여름 가을부터 늘어났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뭐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0: 네.
1: 이게 메모리 산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디램이나 낸드 같은 그런 구분이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쪽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0: 그럼 한 학기 네. 강의를 하라고 지금 뭐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컴퓨터는
1: 네. 네.
0: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분리돼 있습니다.
1: 아, 프로세서와 메모리.
0: 예, 계산하는 거. 장치하고 기억하는
1: 네.
0: 장치
1: 네.
0: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나 메모리 내용만 바꾸면 새로운 기능을 하니까
1: 아.
0: 그 논리적인 계산 기능은 프로세서가 하니까
1: 네.
0: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1: 네. 두뇌 같은 존재인
0: 예,
1: 거죠?
0: 예, 두뇌가 네. 있고 기억 장치가
1: 네.
0: 있고 그런데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는 과거부터 CPU라고 했고요.
1: 네.
0: 핸드폰에 들어가는 장치는 AP.
1: 네.
0: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계산용은 GPU 이렇게 발전해왔고
1: 네.
0: 메모리는 D램은 빠르지만 단기 용도에 그러니까 오래 두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1: 네.
0: 메모리 장치가 있고요. NAND는 기억을 계속 유지하는 데고 용량 큰 대신에 느린 이런 소자가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프로세서도 이렇게 CPU, AP, GPU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메모리도 SRAM이라고 또 이제 칩 안에도 있고 SRAM, DRAM, NAND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갖고 있고 맨 아랫단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는데요.
1: 네.
0: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1: 아.
0: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1: 네.
0: HBM4부터 되면서
1: 네.
0: GPU 기능이 HBM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 HBM은 DRAM 계열이고
0: DRAM 계열인데,
1: DRAM 계열인데
0: 거기다가 이제 계산 기능까지 넣기 시작한 거예요.
1: 원래 메모리는 계산이었고 그 메모리와 프로세서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메모리에서 계산 기능도 들어갔다.
0: 왜냐하면 GPU까지 데이터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력이 많이 들리니까 자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또 변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메모리냐 뭐 시스템 반도체나 구분도 이제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1: 아, 그러면 원래 프로세서의

0: 메모리냐를 구분했던 게 과거에 아까 폰노이만 구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래에는 이 둘의 경계가 되게 흐릿해지나 보죠?
1: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자학을 했냐면 스스로 네. 메모리밖에 우리는 못하네. 돈 버는 시스템 반도체 프로세서는 미국 인텔이나 AMD나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공정은 네. TSMC하고 거기는 다 돈 벌고 우리는 왜 시스템 반도체를 못하느냐 이랬는데 네. AI 시대에 오히려 메모리가 더 중요해져 버리고 우리가 그 안에다가 CPU, GPU를 넣기 시작하게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이 컴퓨터의 주인공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 AI 모델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GPU가 중요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네. 전 세계 1등 기업이 됐고
0: 네.
1: 그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또 연구했던 분이 제프리 힌튼 이분이 아마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모든 네. 게 어떻게 AI가 학습을 하지 하는데 굉장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우리가 재밌어하고 했는데
0: 네.
1: 어떤 몇 년 해보니까 이거 헛소리하네.
0: 아.
1: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 주고 잘 저장하는 걸로 이렇게 네. 바뀌어버린 거죠.
0: 그래서 요즘에는 그 환각 같은 게 별로 없군요.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1: 뭐 영원히 없을 수는 없지만 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자체도 오류를 가질 수 있는데 훨씬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AI의 신뢰성이 있는 쪽을 우리가 이제 뭐 제미나이든 엔트로픽이든 GPT든 이런 걸 쓸 때 이제 신뢰성 있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딱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고
0: 네.
1: 내가 반말하면 반말해주고 착하게 대해주면 착하게 대해주고 이런 게 다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게 다 메모리의 힘인 거죠.
0: 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HBM 메모리의 뭐 아버지로 불리고 계신데 이 HBM 메모리하고 이런 AI하고 연결되는 그 경로가 있었을 거잖아요.
1: 네네.
0: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1: 네.
0: 있습니까?
1: 저는 이제 그 메모리를 계속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이제 3, 40년 연구한 건데 메모리를 계속 혁신시키는 것 중에
0: 네.
1: 어떻게 하면 용량을 키울 것인가 하나
0: 네.
1: 속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이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0: 네.
1: 용량은 아파트처럼 쌓아보자 이렇게 한 거고 속도를
0: 네.
1: 높이는 거는 쌓으면 엘리베이터가 중요하잖아 뭐 네. 이런 쪽에 이제
0: 맞습니다.
1: 계속 전진을 해왔는데 어디에 쓸 줄은 별로 생각 못하고 이제 2001년도부터 연구를 했는데
0: 네.
1: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AMD 그래픽 카드가 영상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다음에 뭐 초고질 TV를 만들려고 이러면 1초에 60장을 화려하게 바꾸려면 엄청 계산량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1: 그때 고용량 고속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게 HBM이 된 거죠.
0: 아.
1: 그때도 저는 여기 우리 삼성 TV에 넣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거고
0: 네.
1: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에 넣자 보자 이렇게 하고 넣어보고 뭐 용산에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아마 젠슨 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AI는 예측을 못했는데
0: 네.
1: 2015년 되면서부터 AI가 되면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그래픽 카드하고
0: 네.
1: AI하고 똑같은 거예요.
0: 아.
1: 그게 행렬 계산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용량이 많을수록 좋고 속도가 높을수록 좋고 하는
0: 네.
1: 그 특징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 대박 났네. 제가 대박 난 게 아니라
0: 네.
1: 기업이 대박 났네.
0: 네.
1: 아,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좀 더 진심으로 대했고 삼성은 이거 되겠어 이러다가 뒤늦게 지금은 추론형이 되면서
0: 네.
1: 더 심해진 거예요.
0: 네.
1: 용량과 속도의 중요성이.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운명처럼 우리 국가적인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0: 아, 그게 지금 미래에 요구되는
1: 네.
0: 그런 메모리의 스펙이나 속도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종합적인 걸 요구하는
1: 네,
0: 그런
1: 네.
0: 쪽으로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 하나가 아니라 8개, 16개가 되고
0: 네.
1: 이제 약간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이 되고 그 뒤에 또 HBF가 연결이 되고
0: 네.
1: 그 뒤에 스토리지 공장이 연결이 되고 해서 하나의 연결망으로 돼서 토탈 솔루션을 갖는
0: 네.
1: 어떤 때는 용량이 필요한 데는 HBF가 도움을 주고 어떤 빨리 속도하는 데는 HBM이 해주고 또 우리가 1년에 한번 쓰는 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0: 네.
1: 만들었던 자료 불러와서 해야 되는 거는 롱텀 메모리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에 저장하고
0: 네.
1: 계층 구조를 가지는데 과거에는 메모리는 시킨 일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인데 이제 제가 미래 꿈꾸는 건 우리가 알아서 다 하고 GPU나 CPU를 일을 시켜 먹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죠.
0: 그러면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거는 뭐 어떤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1: 다 모자릅니다.
0: 아, 다 부족하다는
1: 예,
0: 겁니까?
1: 예, 숏텀 메모리는 네. 빨리빨리 GPU

0: 하고 일해야 되는 이제 HBM도 많이 필요하고
1: 네.
0: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내 나의 기록인데 가끔 부르지만 가까이 기록해둬야 되는 제가 어제 만들었던 AI로 만들었던 서류 다 가까이 저축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 때는 이제 HBF나 NAND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1: 요즘 보니까 뭐 핫데이터다 콜드데이터다
0: 네,
1: 이렇게
0: 같은
1: 부르더라고요.
0: 얘기입니다. 예, 핫데이터 콜드데이터로 네. 부르기도 하고 저는 숏텀 메모리 롱텀
1: 아,
0: 메모리
1: 그렇군요. 예. 그러면 숏텀 메모리는 HBM 같은 그런 거를 써서 대응을 하고
0: 네.
1: 롱텀 메모리면은 NAND를 써가지고 대응을
0: 네,
1: 한다든가
0: 네.
1: SSD를 써서 대응한다든가
0: 예, 그런 SSD나 NAND에 있는 게 또 부르면 빠른 속도로 공급해줘야 돼요. HBM에다가.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1: 네.
0: 이제 AI가 에이전틱 AI가 되면 자기
1: 네.
0: 비서를 100명 데리고 일을 해요. AI 100개를.
1: AI가 AI 비서를 써가지고 직접
0: 예.
1: 해요? 아.
0: 그리고 그 첫 번째 AI 비서하고는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명령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진짜 인간 비서처럼 하는데 각각의 또 AI 에이전트가 각자의 컴퓨터를 가져요.
1: 네.
0: 거기 또 메모리가 또 필요하고 뭐 이래서 뭐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지금 메모리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0: 네.
1: 상황은 지금 현재 바라보셨을 때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쇼티지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0: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누가 대느냐라는 문제는 있지만
1: 예.
0: 기술적으로 보면 인간한테 아주 맞춤형 AI를 공급해주고 서비스를 하려면 늘어야 되는 거는 1번이 메모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아, 그 모든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 AI 서버를 구축할 때 왜 이런 여러 종류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0: 네. 그 메모리의 특징이
1: 네.
0: 용량이 큰 메모리가 있고요.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있고 그래요.
1: 예.
0: 그러니까 다 특징이 다르니까
1: 네.
0: 이거를 섞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1: 아, 최적화를 위해서?
0: 최적화를 위해서. 메모리도 종류마다 특징이 좀 달라요.
1: 아.
0: 그래서 그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층으로 만들어서
1: 네.
0: AI가 계산할 때 필요한 요구 조건에 따라서
1: 네.
0: 뭐 NAND가 대응하기도 하고 DRAM이
1: 아,
0: 대응하기도 하고
1: 네.
0: SRAM이 대응하기도 하는데
1: 네.
0: 빨리 대응하는 것 쪽은 SRAM, DRAM인데 여기는 용량이 작아요.
1: 아.
0: 그래서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최적의 동선과 에너지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1: 네. 네. 그게 점점 AI 서버의 세대가 발전하면서
0: 네.
1: 더 이렇게 최적화, 효율화 이런 걸 막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램들이 필요해지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량을 또 키워야 되고요.
1: 아,
0: 그러면서
1: 속도도
0: 또 속도도 네. 높여야 되고 그러면 KTX도 더 필요하게 되고
1: 네.
0: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그런 아키텍처럴 변화가 그렇게 있습니다.
1: 네. 근데 보통 이렇게

0: 등의 전력 제약 조건이라는 게 예. 있지 않습니까?
1: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0: 공간의 제약이 있고요.
1: 공간의 제약이 있고 우리 네. 도시도 뭐 우리나라 전체를 서울 강남처럼 네.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우리도 발전소는 저 동해안이나 남해안인데 서울까지 네. 끌어와야 되는 것처럼 전력 문제가 있고요.
0: 아.
1: 그다음에 이제 워낙 많은 계산을 하니까 뜨거워지니까 냉각 문제가 있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이제 랩이 네. 있으시잖아요.
1: 네.
0: 랩을 찾는 한국 메모리 고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물론 이제 삼성 네. 하이닉스에 네. 많이 가고요. 외국 기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0: 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지금은 말 그대로 뭐 엔비디아가 클라이언트 만나고 어떻게 설계안을 제공하고 네. 우리랑 불러서 어떻게 일하고 TSMC에 맡기고 하는데 그게 완전 바뀌어가지고
1: 네.
0: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그런 일종의
1: 헤드가 될 수 있는
0: 헤드가 되는 거군요.
1: 지금까지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 역할을 한 거죠.
0: 예.
1: 아 이런 그래픽 카드 나와서 AI에 써봐.
0: 네.
1: GPU 이렇게 설계하니까 HBM 이렇게 만들어 오세요. 그래갖고 뭐 용산에 와서 팔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뭐 또 AI 기업 아마존이라든가 뭐 오픈 AI 이런 거 써봐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끌어와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잖아요.
0: 네.
1: 우리 CEO들, CTO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0: 이게 HBM5부터 약간 이렇다는 말씀이죠?
1: 조짐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6, 7 가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0: 네.
1: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0: 와, 그러면은 진짜 HBM3에서 4로 갈 때는 그 베이스 다이에 약간 로직 기능이 들어간다.
1: 네.
0: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5에서 6로 넘어갈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1: 네트워킹 기능.
0: 네.
1: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GPU에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GPU를 이제 베이스 다이에 넣으면
0: 네.
1: 너무 뜨거워져요.
0: 네.
1: 아, 그래서 D램이 온돌방 위에 올라가는데
0: 네.
1: 그래서 제가 HBM5나 6부터 GPU를 아파트 옥상으로 올리는 구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냉각을 시킬 수 있으니까.
0: 아. 네.
1: 바로 냉각 팬을 옥상에 달면 바로 냉각을 시킬 수 있으니까.
0: 제가 알기에도 램은 그 열을 받으면 성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PC 조립할 때 보면 따로
1: 그렇습니다.
0: 빼져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데이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0: 네.
1: 그렇습니다. 성능이 팍팍 떨어집니다.
0: 아, 그런데 지금 HBM 같은 그런 AI는 GPU 옆에 HBM이 네. 있다 보니까 그 발열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1: GPU 열이 그 전달되기도
0: 예.
1: 하고 이제 베이스 다이에 또 GPU 기능을 넣기 시작하면 이제
0: 그러면 또 뜨거워지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5나 6부터는 옥상으로 올리자라는 게 저희 연구실의 주요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네. 어떤 지점 포인트의 핵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먼저 해서 네.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그런 걸 이제 길목이라고 호르무스 해협이 되는 거죠.
0: 네. 네. 아마 PC 조립하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1: 네.
0: 하는데
1: 네. 그러니까 꼭 도시는 인구가 왔다 갔다 하거나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에 최적화된 구조잖아요.
0: 예.
1: 그 원리가 그대로 컴퓨터에 오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대신에 전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0: 네.
1: 거지만
0: 네.
1: 뭐 그런 관점에서 도시 설계, 건물 설계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는 뭔가 3차원 구조이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반영한
1: 교통, 네. 물류, 그다음에 상하 수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서 지금
1: 네.
0: 질문을 하면은 5만 자료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1: 네.
0: 넣은 다음에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1: 네, 생각을 해서.
0: 그런데 네.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조금 비효율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학습하면 되지 않나요?
1: 그러니까 비효율인데
0: 네.
1: 그렇게 그런 방식 우리가 컨텍스트를 해주면 토큰을 넣어주면 한번 자기네 AI가 내부적으로 번역을 해요.
0: 예.
1: 그래서 번역 요약집을 만들어요.
0: 예.
1: 매번 우리가 입력할 때마다 그걸 이제 KV 캐시라고 그러는데요.
0: 네.
1: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일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나 그림으로 바꿔줘요.
0: 네.
1: 이게 이런 인공지능 구조를 트랜스포머 모델인데요.
0: 네.
1: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너무나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한 거예요.
0: 네.
1: 그 요약집을 만드는데 그게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한데
0: 네.
1: 제가 현재 생각에는 당분간 AI 모델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건 왜 그런 겁니까?
1: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LLM 기반인데요.
0: 네.
1: I'm a boy를 입력하면 뭐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0: 네.
1: I'm a boy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AI가 I와 가장 그 관계가 깊

0: 깊은 단어가 뭡니까? I am a boy 할 때.
1: Boy.
0: 보이죠?
1: 예.
0: 거기를 한 100점 주는 겁니다. am이나 on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I was a boy인데 I am a girl 이러지는 않잖아요.
1: 네.
0: 그럼 I am two boys도 이러지도 않잖아요.
1: 네.
0: 그런 관계도를 매기는데
1: 아.
0: 책 한 권 전체 백과사전 하나 도서관의 책 전체를 읽으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연관관계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를 보면 입력한 자료의 그림이나 단어 간의 연관성을 얘네들이 이해를 해요.
1: 예.
0: 그런 다음에 확률적으로 가장 적확한 단어를 하나씩 쏟아내는 게 LLM 아풋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관계도와 확률이에요.
1: 네.
0: 확률은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들어가고요.
1: 네.
0: 관계도를 어텐션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근데 그 관계도를 결국은 기록을 해둬야 되니까 그게 메모리가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AI 모델은 미래가 되더라도 그 관계도와 확률에 대한 일종의 수식이 크게 변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계속
0: 저는 그렇게
1: 갈 것이다.
0: 보는 거죠. 뭐 제가 100년간 연구하지 않으니까
1: 네.
0: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 단어들을 I'm a boy 하면 am a boy, I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언어는
1: 네,
0: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런 것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순서도 또 외웁니다.
1: 아.
0: 그게 다 또 메모리가 됩니다.
1: 그렇군요. 관계도 확률뿐만 아니라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군요.
0: 관계도도 단순 관계도가 아니라 국어 입장에서 수학 입장에서 또 과목별로 관계도를 매깁니다.
1: 네. 아.
0: 예. 그래서 관계도가 뭐 거의 뭐 지금 인공지능의 확률하고 거의 가장 핵심이니까.
1: 그러면은 지금 이제 HBM이 3세대인데
0: 네.
1: 이제 HBM4라고 불리는 그런
0: 네.
1: 메모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아까 4, 5, 6 뒤에 계속 있다 하셨는데
0: A까지.
1: 네. 아, A까지요?
0: A까지 한번 저희가 로드맵을
1: 아.
0: 발표했습니다. 네.
1: 그러면은 그 가장 큰 어떤 변화는 어떤 부분입니까?
0: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 네.
0: 매 그 제너레이션마다 용량이 두 배가 돼야 돼요.
1: 아, 네. 세대마다 용량을
0: 예,
1: 두 배.
0: 그다음에 속도를 두 배로 해야 돼요.
1: 네.
0: 뭐 그래야 사람들이 쓰니까요. 세 번째는
1: 네.
0: HBM4부터는
1: 네.
0: HBM의 GPU 일부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 네, 아까 얘기하셨던
0: 예.
1: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일부 블렌딩이 되는
0: 예, 예.
1: 그런
0: 그러니까 아파트로 거군요. 치면 1층에 이제 상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1: 아, 비유가 적절하시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오피스텔 전에 아파트만 있는 건물인데
1: 네.
0: 지하철 타고 백화점 가는 게 아니라 1층에서 웬만한 건 하고 거기서 뭐 장도 보고 이렇게 한 건물에서 다 하도록 최대한 설계를 해서
1: 네.
0: 데이터의 이동의 필요성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구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추론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결국 GPU가 감당해줘야 되는데
0: 네.
1: 그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0: 멀리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1: 네.
0: 1층이나 지하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1: 아, 그러면
0: 네.
1: 이런 방식으로 지금 HBM 4세대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0: 네. HBM 4는 그 특징 하나에다가
1: 네.
0: 또 있는 게 그러면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서비스 AI 서비스 AMD 구글 다 달라요.
1: 네.
0: 그 뒤에는 또 아마존이 있고 엔트로픽이 있고 그래서
1: 네.
0: 유기적으로 보는데 각 기업이 GPU 기업들이 원하는 HBM이 또 달라요.
1: 네.
0: 그래서 HBM4부터는 커스텀 HBM이라고 합니다.
1: 아.
0: 이제 표준화 제품이 아니라
1: 네.
0: 엔비디아하고 만드는 제품 AMD 구글하고 다 다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생산해 놓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즘 HBM 뭐 주문을 롱텀 컨트랙트라고 해서 아예
1: 네.
0: 몇 년치를 주문을 아예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4세대부터 GPU의 기능을 일부 받아온다고 하는데 그건
0: 네.
1: 누가 만들어요?
0: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1: 네.
0: 자체 파운드리에서 하고요.
1: 네.
0: SK하이닉스는 이제 TSMC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태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미래에는 굉장히 더 많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발주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0: 네.
1: 그런
0: 네.
1: 발주처가 있고 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요즘에 뭐 이 전략이 좋다 저 전략이 좋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좀 각자 일장일단이
0: 일장이 있는 거겠죠? 거죠. 예예. 뭐 SK 하이닉스는 좀 더 안정된 그 엔비디아 TSMC하고 같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고.
1: 네.
0: 삼성전자는 좀 독자적이지만 구글하고도 일할 수 있는 거고 AMD하고 일할 수 있는 거고 애플 테슬라하고도 일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시장 확대 능력은 또 갖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그러면 여전히

0: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이?
1: 성능과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까 컨텍스트가 엔지니어링 되면서 토큰 수가 늘어나는 거 한 측면,
0: 네.
1: 수요자가 또 늘어나는 또 측면 한 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에이전트 100명을 쓰면 24시간 100명이 AI를 쓰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저 혼자가 100명 곱하기 100이 돼버리는 거죠.
0: 네. 그러면은 최근에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가 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넘을 수 있다는 굉장히
1: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토탈 솔루션을 다 갖고 있잖아요. GPU도
0: 네.
1: 설계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패키징 HBM 다 하니까
0: 네.
1: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왜 GPU가 시가총액 1위가 됐을까요? 제일 가치가 높으니까 비싸게
0: 네.
1: 파는 거 아니겠어요? 물량도
0: 네.
1: 많고. 메모리가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장 비싸게 팔고
0: 네.
1: 물량을 우리가 조절하고
0: 네.
1: 줄 서서 받아간다 이런 게 되면 우리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죠.
0: 네.
1: 예.
0: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도 하지만 굉장히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굉장히 넓은
1: 예, 그래서
0: 그런 상황인데
1: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넘으려면
0: 예.
1: 지금 메모리 스택하고 이제 반도체 스택만 있는데
0: 네.
1: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쿠다와
0: 아.
1: 같은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0: 네.
1: AI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있는 구글은 그 풀 스택에 가깝습니다.
0: 아,
1: 그런데 거기 메모리가 없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구글하고 일할 때는 우리가 메모리 다 해줄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조용히 구글과 같은 회사를 만들면
0: 네.
1: AI 서비스부터 모델,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0: 네.
1: 쉽진 않죠.
0: 예.
1: 그런데 기회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을 좀 더 갖춘다면
1: 네.
0: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실적도 좋다고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1: 네.
0: 거군요.
1: 그래서 아마 올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뭐 300조를 예상을 하는데
0: 예.
1: 몇 년 후에 100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중에
0: 네.
1: 많은 비용을 그런 풀스택을 갖는데 재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0: 네.
1: 생각합니다.
0: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 HBM 4, 5, 6, 7, 8 이거는 그 세대 구분은 표준화가 된 겁니까?
1: 아니요. 저희 표준화라는 게 이제 옛날에
0: 아, 개념이 없는 거예요.
1: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이제 표준화해서 납품받는 이런 시대에서 커스터마이즈 되니까
0: 아, 예,
1: 누가 로드맵 정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0: 네, 네.
1: 그런 작업을 주로 미국 회사들이 했어요.
0: 예.
1: 우리는 왜 못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번 발표해버렸습니다.
0: 그런데
1: 아, 이제 실제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 레퍼런스가 생기면 사람들이
0: 네.
1: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못 벗어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0: 아.
1: 그래서 제가 메모리 중심으로 그물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0: 네.
1: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0: 네.
1: 엔비디아, AMD, 구글 이런 사람 보니까 말 되거든요. 그러면
0: 네.
1: 삼성 하이닉스나 이거 하자고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0: 그럼,
1: 생각합니다.
0: 그럼 HBM 4에서 5로 넘어가고 6으로 넘어가면은 뭐 스펙, 성능, 아까 속도랑 용량은 당연히
1: 네.
0: 두 배 이상 되는 건데
1: 네.
0: 구조도 달라지면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달라집니까?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0: 네.
1: GPU가 여기 통합된다는 거가 하나고요.
0: 아.
1: 예. 그게 메인이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거기 필요하겠지만 애드가 되고
0: 네.
1: HBM, HBF가 한 그룹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동작한다. 그런 게 이제 로드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여주셨을 때 좀
1: 네.
0: 공감들을 많이 하십니까?
1: 반반인가 눈빛이 좀 흔들립니다.
0: 어떤 말씀이시죠?
1: 말 되네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하나는
0: 네.
1: 뭐 한국의 조그마한 연구실 하나가 이런
0: 네.
1: 것까지 하냐인데 제가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아니면 뭐 딴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근데 의외로 이 자료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0: 네.
1: 그 생각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0: 아. 일단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니까
1: 그렇습니다. 예. 하다 보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0: 네.
1: 막 그런 게 좀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0: 와, 아니 저는 이게 사실은 아까 프로세서랑 메모리 얘기하셨는데 메모리는 과거에는 그냥 단일 어떤 칩 그 부품처럼
1: 네.
0: 그냥 제조사가 사가지고 꽂아서 쓰는 그런 차원의 제품이었잖아요.
1: 그런 시대에는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구조를 정해놓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 정해놓고
0: 네.
1: 아 거기 부품 하나니까 메모리는 한국에서 해와 뭐
0: 네.
1: PCB는 대만에서 이렇게 해서 공급처로 이렇게 다양화하는 거지
0: 네.
1: 우리가 그 아키텍처나 이런 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죠.
0: 네.
1: 우리는 그냥 부품 잘 만들어서 수율 좋게 빨리빨리 생산하고 성능 좋게 해서 그 생태계에 있었는데
0: 네.
1: AI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메모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못해 이런 생각을 저는 네. 하는 거죠.
0: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AI 서비스에 완전 병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1: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아. 네.
1: 근데 제가 이거 좀 과장하게 생각하나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반성도 하고 물 마시고 아침에 이제 학교 걸어가는데
0: 네.
1: 봄비 맞으면서 우산 쓰면서 가면서 내가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0: 네.
1: 요즘 그 확신이 좀 더 세집니다.
0: 아 그거는 뭐 근거가 조금 있으셔서
1: 제 스스로 검증을 제 스스로 하는 거죠.
0: 아,
1: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0: 예.
1: 제가 AI 측면, 서비스 측면, 자본의 측면, 부동산의
0: 네.
1: 측면 전체로 보면서 세계 패권의 측면. 네.
0: 이거를 뭐 이름을 뭘로 불러야 돼요? 메모리 기반 아키텍처라고 불러야
1: 제가
0: 돼요?
1: 제가 뭐 그 네. 논문 쓸 때마다 바꾸긴 하는데요.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0: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1: HBM 센트릭 컴퓨팅 이렇게 아~ 말을 부릅니다.
0: 네,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메모리 중심으로 이제 컴퓨팅을 한다는
1: 네,
0: 거랑
1: 네.
0: HBM 중심으로 컴퓨팅을 한다는.
1: 네.
0: 근데 말씀 중에 HBF 얘기하시잖아요.
1: 네.
0: 그 HBF는 이 전체적인 거에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1: HBM은 D램이라서 데이터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빠른 건 좋은데 용량이 낮아요. 그래서 HBF는 NAND를 쌓으면 용량이
0: 네.
1: 한 10배 됩니다.
0: 아.
1: 네. 용량과 속도가 다 돼야 되니까
0: 네.
1: 서로 두 개를 장점을 어떤 때는 HBF 쓰고 어떤 때는 HBM 쓰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쓰면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0: 저는 그러면 좀 요즘에는 그 피지컬 AI라는 것도 있잖아요. 로봇
1: 네,
0: 개념이
1: 네.
0: 있잖아요. 저는
1: 네.
0: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미래에
1: 네. 네.
0: 우리가 각 가정마다 로봇이 한 대씩 공급된다고 하면은
1: 네.
0: 그 시기에 그 로봇은 어느 정도 레벨의 그 로봇이라는 거예요?
1: 제가 여기 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후배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0: 네.
1: 이제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뭐 소개 행사를 다음 주에 한다 꼭 와달라 이래서

0: 이렇게 하는데 네. 그중에 일부는 로봇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이전틱 AI의 핵심보다도 네. 대부분의 에이전틱 AI는 가상 공간에서 내가 보이지도 않는 속에서 네. 알아서 일해 주지만 일부는 물리적인 모습을 갖지 않겠나. 그게 생산 공장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네. 집안의 로봇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LLM이나 뭐 보고서 써주는 에이전트보다는 네. 로봇가 움직이려면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컨텍스트가 길어지는 거예요.
1: 네.
0: 카메라가 뭐 여러 대 달리니까 데이터량이 훨씬 또 많아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때도 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 아, 그런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네. 어떤 상황이나 질문마다 계속 반복해서 엄청난 메모리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0: 네.
1: 아주 최적 화까지는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긴 하는데.
0: 예, 그런데 지금 AI의 운명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델 자 수학 자체가.
1: 네,
0: 예,
1: 그렇군요. 예.
0: 그러니까 그게 아닌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뭐 후배 교수님들 개발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제가 눈에 보이진 않고요.
1: 네.
0: 그다음에 컴퓨팅도 메모리 안 쓰고 하는 게 없을까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팅 같은 새로운 뭐랄까 가능성도 보고 그러는데
1: 네네.
0: 아직은 제 손에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물론 낸드도 잘하지만 D램에서 아마 압도적인 전 세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고
0: 네.
1: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나 대만에 있는 또 낸드 기업이라든가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그런 회사들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메모리 산업 업체들이 이제 좀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0: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미래를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 하이닉스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가격이 너무 오르고 물량이 또 정해져 있고 AMD, 구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세컨, 서드 옵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0: 세컨 옵션이 아마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아닐까. 마이크론이나
1: 네.
0: 샌디스크 같은 네. 회사가 되는 거죠. 또 그것도 없으면 중국 반도체 회사가 되는
1: 네.
0: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일 물량을 많이 생산하고
1: 네.
0: 제일 그 신뢰성이 있고 제일 성능이 좋으면 우리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1: 네.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은 저희가 HBM3 얘기하고 요즘에 HBM4가 엔비디아 때문에 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시스템이
0: 네.
1: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보면은
0: 네.
1: 좀 이제 돋보이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0: 네.
1: 그 HBM4에 대한 자체적인 솔루션도 있다고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 네.
1: 그 대만계 회사인 네. TSMC랑 같이 협력하면서 그 HBM 3세대를 대응을 했었잖아요.
0: 네.
1: HBM4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나요?
0: 극명하진 않지만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아.
0: 속도와 성능에서
1: 네.
0: 두 회사가 똑같이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잖아요.
1: 예.
0: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성능의 우열도 나오고 납품 기간도 달라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1: 네.
0: 그래서 이게 HBM이 매 제너레이션마다
1: 네.
0: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좋게도 봅니다. 그래야 계속 두 회사가 1, 2등을 다투다 보면
1: 네.
0: 다른 회사하고 격차가 확 벌어지는데
1: 네.
0: 예,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HBM5도 이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1: 설계에 들어갔다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0: 있었다는 거죠. 예. 아마 내년쯤 되면 6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1: 그래
0: 끊임없는 경쟁인데 네. 양 회사 장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1: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HBM이나 HBF 같은 그 미래의 반도체 아까 HBM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0: 네,
1: 하셨는데
0: 네.
1: 그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 되려면
0: 네.
1: 우리가 앞으로 더 뭘 더 해줘야지 돼요?
0: 아까 이제 우리 서로 얘기했는데 풀 스택을
1: 네.
0: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를 잘하면 거기 장비, 소재, 뭐 설계, 테스트 여러 가지 양산 패키징이 있는데
1: 네.
0: 이제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니까
1: 베이스 다이는 뭐 HBM 밑에
0: 밑에인데 거기 GPU 기능이 들어간다.
1: 네.
0: 그다음에 통신 기능도 들어가야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잘해야 되고
1: 네.
0: 그 위에 이게 돌아갈 수 있는 OS나 CUDA와 같은 소프트웨어,
1: 예.
0: AI 알고리즘 서비스까지 전 풀 스택을 다 가져야 되니까 그걸 다 가져야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거죠.
1: 그걸 가지려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0: 투자도
1: 않습니까?
0: 많이 해야 되고 우수한 인재도 많이 뽑아야 되고요.
1: 네.
0: 소프트웨어 쪽은 또 인도 사람들이 잘하니까 인도 사람들도 뽑고 영주권 주고 살게 해주면서까지 일을 해. 물론 이제 인도에 지사를 또 설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 예.
0: 글로벌 인재 관점에서도 글로벌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교수님이 요즘에 뭐 일부 회사이긴 하지만 파업도 하고.

0: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네요.
1: 뭐 가슴 아픈 정도는 아니고 네. 이제 불안불안한데 저는 네. 이제 제일 걱정이 이제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다 주주도 살고 이래야 된다는 기본 대원칙이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동안과 달리 이제 삼성전자만 몇 년 후에 가정입니다만 천조까지도 벌 수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기업이나 노사 문화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벌어질 것 같고요.
0: 네.
1: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라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해야 되니까
0: 네.
1: 기업의 문화, 노사의 문화, 인재의 문화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걱정은 그런 미래의 기회를 놓치는가 봐도 있지만
0: 네.
1: 고객에 대한 신뢰를 네. 잃어버릴 수가 있는 네. 거죠.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AMD 입장에서 삼성하면 언제든지 계약대로 고성능의 제품이 제때 딱딱 온다. 물량도 약속한 대로 된다는
0: 네.
1: 그게 큰 믿음인데
0: 네.
1: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제2의 제3의 옵션을 찾는 거죠.
0: 네. 네,
1: 그런 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봤습니다.
0: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메모리 산업에 대해 가지고
1: 네.
0: 요즘의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주식 투자적인 측면에서
1: 네.
0: 바라보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뭐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1: 네.
0: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막 주가 움직이고 하면은
1: 네.
0: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쫄리거나 하는 것도 사실인데
1: 네.
0: 근데 이게 메모리 산업을 이제 40년 넘게 봐오셨지 않습니까?
1: 네.
0: 메모리 산업이 저는 그런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이 산업이 정말 미래에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성장 산업의 성격을
1: 네.
0: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1: 예, 저는 그 마음 쫄리는 거 안 하려고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부자가 안 될지는 몰라도 마음은 편한데요.
0: 네.
1: 그냥 저는 산업과 기술과 경제만 바라봅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제가 이제 메모리를 시작한 게 94년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잠시 근무했지만은 그때도 성장 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아,
1: 인터넷 시대가 되면
0: 네.
1: 이거 어딘가 이 내가 찾아온 이 문서들을 어딘가 기록을 해야 되고 어딘가 데이터 스토리지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0: 네.
1: 그게 이제 꾸준히 성장 그 예측이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사진을 또 찍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것도 어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AI 때문에 특히 인퍼런스 중심의 AI인데
0: 네.
1: 그때는 뭘 모르고 했고 지금은 너무 제가 확신에 빠진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뭐 강도가 훨씬 센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제 믿음의 강도가.
0: 아,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제가 하도 이 일을 오래 하니까 그
0: 네.
1: 누적된 그 마음의 심리적인 게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요.
0: 네.
1: 근데 단순히 제 믿음과 감정의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오 대박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아, 근데 진짜.
1: 근데 이게 사이클을 타지는 않을 것 같고요.
0: 네.
1: 이게 언제 멈출 수 있어요.
0: 네.
1: 그거는. 이만한 비용을 누가 대느냐 전기를 댈 수 있느냐 그런데
0: 네.
1: 이제 AI 기업들이 더 이상 수익을 못 내고 재투자 못하면 꺾일 수가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라보시는 분은 결국은 이제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꺾이고 말고를 떠나서
1: 네.
0: 이런 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네. 뭐 자세히 못 말씀드리겠지만
0: 네.
1: 미국 투자가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0: 아.
1: 유럽 연기금에서도 연락이 와요. 자기네도
0: 아.
1: 공부해야 되는데 자료가
0: 네.
1: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다른 영어로 된 자료 보면 다 AI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제스 황도 알 것 같아요. 리저스.
0: 네.
1: 근데 어디 떠들고 네.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그런 거야 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모리 기반의 컴퓨팅
1: 네.
0: 이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1: 왜 메모리가 이렇게 많이 수요가 필요하지라는
0: 네.
1: 데 원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0: 네.
1: 네, 관심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산업이 크게 변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다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와.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성과급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1: 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약 한 15년, 20년 동안 좀 의대 쏠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예.
0: 그런데 지금 학교에도 계시니까
1: 네.
0: 공대에 대한 그런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십니까?
1: 저는 뭐 석박사 학생들 만나니까 뭐
0: 네.
1: 고등학생 입시까지는 잘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요.
0: 네.
1: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0: 아.

0: 졸업하려고. 아, 뭐 네.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빛이나 말하는 거 연구 결과 보면 석박사 졸업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제 발표를 시켜보고 네. 이렇게 하는데
1: 눈빛을 보시는군요.
0: 네, 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고 소신껏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통합적인 사고를 하느냐, 네.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 이런데 요즘은 좀 빨리 졸업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여요. 왜냐하면 네. 6개월이라도 1년 가면 이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인센티브가 많이 줬다 소문이 있으면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고요. 아, 아마 이제 예. 다음 주부터는 삼성도 네. 많이 가지 않을까.
1: 삼성전자도 않고. 노사 합의를 했으니까 삼성전자로도 이제 좀 가겠네요.
0: 그래서 제 생각에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의대 가서 너무나 삶의 가치가 돈 뭐 라이센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양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공학이나 자연과학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과거에 너무 그 뭐 의대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이번 경우에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저는 이게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이상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려면 반도체를 하든 공대해도 자기가 능력이 국제적으로 능력이 되면 의사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보상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의대는 한번 의사면 영원히 의사잖아요.
1: 그래서 예, 맞습니다.
0: 공대 쪽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시대 때는 남의 거 빨리빨리 해와서 적용하고 관리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리더가 되려면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람들이 우대받고 네. 정년이 돼도 계약직으로 70세까지 엔지니어로 뭐 살 수 있다든가 이렇게 삶의 질이 보장돼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이 제 꿈인데 현실성은 없을지 모르는데 삼성 SK의 최고 엔지니어는 애들 낳으면은 1억씩 막 해주고 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애들 다 키워주고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주택 잔금도 뭐 무이자로 뭐 30년 준다든가 네. 이렇게 삶의 질을 네. 향상시키는데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노사 관계 이런 게 많은 큰 변화가 있고 또 일부분 사회 갈등 요소가 생길 것 같은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1: 네. 오늘은 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의 네.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0: 네.
1: 뭐 장시간에 걸쳐서 긴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오늘 끝으로 해주신 그런 말들도 네. 여러 기업들과 우리 사회 전체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네. 좀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장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에 밤새 내린 눈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아니하여서 눈이 쌓인 그대로 있는 눈판을 생눈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전인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미답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음이라는 뜻이죠. 전인 미답이라는 말에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함이라는 뜻과 이제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어본 일이 없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인 미답의 비경, 전인 미답의 원시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인 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표현으로 전대미문도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이라는 뜻이고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우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다 같이 씁니다. 또 드물 희자를 쓰는 희대미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드물어 좀처럼 듣지 못함이라는 뜻이고 희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다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미증유도 있죠. 여기서 증은 일찍 증자를 쓰고 역사일의 미증유의 사건이라든지 미증유의 파문을 일으키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지금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대전과 대구 30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낮 더위는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신에 호우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남서쪽에서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오늘 밤부터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부터 모레 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00,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30에서 80 1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제주산지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퇴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합의 가능성에 대체로 낙관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각 25일 뉴델리에서 어젯밤이나 어쩌면 오늘 어떤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며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외교적 해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탱크데이 관련 질문을 받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기업 회생 절차의 하나로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가 온라인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잔존 사업 부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 M&A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7월 3일입니다. 지난해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 평균 점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일반고 1,695곳에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9등급제였던 전년도 같은 학기 평균보다 3.5점 올랐습니다. 또 성취도 90% 이상을 의미하는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전년도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올해 3월 고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 수학 1.19%, 영어 3.48%에 그쳐 내신 A등급 학생 상당수가 수능형 시험에서 90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에서 무려 7개의 슈팅에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경기에서 LAFC는 후반 41분 티모시 틸먼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중앙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뒤 곧바로 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해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사랑 상품권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 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구매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으로 적용해왔지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버스 공영차고지 구내식당에서 버스기사 5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모레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전북 정읍과 전주에서 유세를 벌이면서 전북지사 사수에 적극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경북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대구에 이어서 오늘은 충청권을 방문해 보수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를 강하게 질타하고 행안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민주당이 사실상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스타벅스 문제가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인민재판 스타벅스 죽창가라며 정부 여당이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 분노를 대변해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며칠 안 남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법, 지지율 등 수치 넘어 있는 맥락을 읽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선거 이제 아흘에 남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 지도부 전북 찾았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에게 힘 실어주고 무소속으로 나온 김관영 후보를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3: 경쟁으로 선출된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유일한 선택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의힘이든 무소속 후보든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일체 시도를 당장 멈춰주십시오. 제가 전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일을 할 때 선거가 되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본인의 정치적 득세를 위해 선거판에 더 이상은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향해서 본인의 투표에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 끌어들이지 말라. 최근에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어떻게 된 거죠?
4: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출마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이게 네. 마치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약간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그리고 허락을 득해서 마치 나온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거 중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고 마치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 뭐 육성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대통령께 사과하고 해명해라.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청와대에 반박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원래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뭐 그 행동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과정에서 마치 대통령이 마치 본인의 뒷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 판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1: 네.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 전 지사죠. 뭐 뒤늦게 이게 뭐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후광을 이용할 의도 전혀 없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은 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 이러면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를 차단하는 어떤 그 의도도 있을까요?
2: 전 이게 근데 좀 민주당이 과하게 트집 잡는다는 인상을 받는 게요. 일단은 김관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뭐 응원해줬다 열심히 하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에게 본인이 왜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인데 한때 그래도 여권의 단체장으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 전 그 정도 소통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밖에 대외적으로 이제 마치 대통령이 지지해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한 게 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요 정도 이제 발언은 이제 김관영 지사 전 지사로서는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워낙 엎치락뒤치락하고 전북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위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는 좀 민주당의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렇게 좀 총공세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자, 정청래 대표는 전북 민심 믿는다. 민주당이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소속 후보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그게 이제 당대표의 업적이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와 이게 8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영향.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4: 근데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뭐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일단 네. 당대표로서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제명 조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게 된 것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그 조치가 이제 합당했느냐라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주는 이제 건네는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찍 켰고 그 영상이 다 보도가 된 시점에서 당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이었다라는 네. 점에 대해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또 민심 그러니까 전북 민심에서는 또 김관영 후보가 아무래도 현직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견제가 다른 방향에서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따로 이제 공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를 흔들림 없이 지지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네.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제명당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뒤쪽에 따로 북가사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뭐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명을 최종 뭐 제가 했다고 하나요? 도장 찍는 건 최고위원회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되게 부담스럽듯이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이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마치 본인이 최종 뭐 결재는 아니지만 최고위원회를 거친 그 제명을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거는 불인정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심리적으로 되게 쫓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5: 그렇죠. 이게 다른 지역의 경우라면은 전 좀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호남이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호남이 존재하지 않고는 민주당이 영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 사실 김관영 지사를 제명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근데 다른 또 의혹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안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정청래 대표가 본인 계파의 사람을 전북지사로 밀기 위해서 너무나도 과도한 그리고 너무 시급하게 그러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부터 저는 불만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의 수많은 그 갈등 상황들 이것이 그대로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득표를 거둔다면 정청래 대표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선택하지 않은 당대표는 민주당에서 그 직을 유지하거나 그 뒤에 무언가 그 본인의 재신임 그런 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이 민주당 후보와 만약에 득표에 있어서 굉장히 붙어 있다.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과연 앞으로 그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이미 정청래 대표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내상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지경까지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저는 이제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그 처음에 이제 김관영 전 지사가 후보자가 자기 도와주는 청년 당원들이랑 회식하고 나서 고생하니까 대리비라도 써라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준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액수가 68만 원이에요. 68만 원 줬다는 것만으로도 12시간 만에 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영구 제명을 아예 시켜버렸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원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식비 대납 의혹 같은 것들이 발생했는데 당 윤리감찰단에서 혐의 없음 처리를 바로 해버렸고 또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자는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이게 처음에는 구도가 사실은 호남에서 이제 뭐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일들은 흔한 일이었으니까는 만약에 김관영 전 지사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한테 아주 큰 뭐 타격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이게 그냥 무소속 대 민주당 구도가 아니라 친 이재명 대 친 정청래 구도로 점점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김관영 후보자도 좀 의도하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친명 대 친청 구도로 갔는데 무소속인 이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러면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네, 이 질문은 신조 부대변인께 먼저 해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구 경북 찾았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 지원 요새한 데에 오늘은 충청권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참전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5: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방선거라고 하는 선거가 3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어쨌든 보수에서 좀 상징처럼 존재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입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선전을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승리를 했던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저희가 살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전은요, 그 신촌에서 유세하다가 그 테러를 당하고 대전은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전에서 밀리던 형국을 뒤집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처음 서울시장이 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어요.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내세우면서 뭔가 이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당선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권 잠룡도 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20년 전의 향수를 가지신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분명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선거들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가면은 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투표 포기층이 계세요. 그런 투표 포기층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저렇게 나서 그러면 우리가 투표장으로 가서 이재명 정부 심판하고 공소취소 특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모두 이번에 막아야 된다라는 그 집념이 모이면 저는 굉장히 큰 파급효과로 거둘 거라고 봅니다.
1: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4: 저는 솔직히 좀 대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영향력이 클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민들이 외면을 좀 하시고 비판을 많이 하시고 마음을 이제 많이 떠나게 된 이유가 결국 보수가 그 내란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어떤 반성도 제대로 된 사죄도 하지 않고 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그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뭐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계신 인물이지만 어쨌든 과거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탄핵도 당하셨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등판해서 오히려 이 국민의힘 후보들과 같이 다니는 게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다라는 인상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대구에서는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영향이 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선거에서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1: 자, 대구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선거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
6: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뭐 대구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투표율이 60% 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보는데 최근에 이 보수정당의 지지층 구성을 보면은 70대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이제 2030 세대잖아요. 근데 70대 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산업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그 고도 성장의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뭐 선거를 돌면은 막 이제 호응을 해주시고 투표장으로 나오셨는데 사실 요즘 2030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싫어하고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애정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온다고 해서 2030이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70대 이상 집단에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판도를 막 예전처럼 바꿀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 와 그게 2006년 그 커터칼 테러가 벌써 20년이 20년 됐군요.
2: 예. 그렇죠.
6: 제가 그때 주말 근무를 그게 주말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5: 신촌에서 그랬죠. 예.
6: 그래서 아마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신촌 세브란스 새벽까지 집에도 못 가고 취재했던 야 기억이 나네요. 20년 훌쩍하네요. 평택 을로 가봅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차명 대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1차 해명은 했는데 좀 자세한 해명도 필요할 것 같긴 하고 현재로서는. 네. 자 어느 정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2: 이게 일단 좀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요. 예. 김용남 후보자가 이제 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농업법인을 인수를 했는데 이

0: 법인의 자회사로 대부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해당 업체의 또 소유자는 김용남 후보자의 이제 보좌진이었던 분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김용남 후보자의 그 해명은 이게 최근에 2, 3년 동안은 뭐 이 업체가 이제 뭐 신규 대출이나 영업 활동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나는 뭐 한 푼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폐업 준비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일단 나온 것 자체가 사실관계가 이제 2021년도에 이 김용남 후보자의 녹취가 나왔는데 대부업체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근데 배당은 어차피 뭐 내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사무실 직원만 이름 빌려가지고 이제 대표이사 해놓은 거야 뭐 약간 좀 사실상 내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1: 그게 김용남 녹취예요? 동생 녹취예요?
0: 이거 김용남
1: 예, 녹취군요.
0: 후보자 예, 녹취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주소를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 주소가 김용남 의원이 이제 그 후보자가 변호사 사무실 예전에 운영했었잖아요.
1: 예, 예.
0: 그거랑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소유주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긴 해요. 김용남 후보자가. 근데 이 대부업체라는 이 업종 자체가 국민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1: 뭐 고리 사채업자 그렇죠. 뭐 이런 사채업자 식으로 사람들의 뭐 인식이 있죠.
0: 불법 추심하고 이런 이미지가 워낙 네. 강하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에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사실관계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아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윤리감찰해라. 그래서 빨리 그 결과 내놔라. 이러고 조국 후보는 해당 의혹이 서울과 영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러 정치판을 좀 넓게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백근하는 약간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다른 당이 이래라 저래라 왜 하나. 우리가 조국 후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한 적 있나.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안 좋은 사안이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나서서 이러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게 뭐 비판을 하는 것도 그동안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뭐 국민의힘 제로를 외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뭐 본인이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한 당의 대표로서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윤리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른 당의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상의 상황이라면 어떤 다른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산적인 얘기들을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이 조국 후보의 모습은 결국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본인이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일 리도 없고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에게 해명을 이제 듣고 사실관계를 대조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윤리 감찰을 해라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사실 뭐 사실관계 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안 좋은 사안이긴 하지만 사퇴할 가능성 이거는 낮다고 보는 거죠.
2: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퇴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뭐 이 논란 자체가 작지 않은 논란이다라는 것은 뭐 당에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1: 네.
2: 결국 핵심은 이제 김용남 후보의 해명과 배치되는 추가 보도들이 있느냐 혹은 뭐 또 다른 녹취라든지 아니면 이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얘기했듯 이제 수익이나 배당 내가 한 푼도 취한 것이 없다 그리고 동생이 운영하던 것이 이제 좀 어려워져서 가족의 측면에서 좀 도와줬던 거다라는 해명을 뛰어넘을 만한 무언가들이 더 추가로 나오느냐 이게 결국 중요한 그 판가름이 나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1: 네, 팩트를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이시고, 자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는 고금리 사채꾼 의혹을 받는 후보에게 평택을 맡길 수 없다. 김용남 후보는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3: 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것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후보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유의제명이면 다 된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고조되다 보면은 단순히 이 이슈가 평택 의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이제 19대 총선 때도 김용민 당시 후보가 막말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막말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썼어도 김용민 후보가 출마한 그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막말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를 향한 심판 여론이 거셌습니다만 새누리당 여권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자칫 잘못 판단하고 이것을 이대로 흘러가게 둔다면 저는 민주당이 평택을 선거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보좌진을 막대했다 하대했다 그 의혹도 지금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젊은 그 MZ 세대들은 위로부터 굉장히 그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선봉장 역할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증폭되면은 결국에 김용남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올 거라고 좀 봅니다.
2: 근데 저는 솔직히 네. 뭐 조국 후보가 이런 얘기를 의원님. 하는 거에 대한 반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 후보도 사실 뭐 과거가 깨끗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문제가 있었고 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고 뭐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저도 뭐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들이 있었고 조국 후보가 그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좀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이제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라든지 색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조국 후보 본인의 어떤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는 과연 인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3: 우리 과거를 네. 반성해야 될 후보들이 예. 평택을 유독 범여권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에 유이동 후보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1: 네, 부산 북구 갑으로 가봅니다.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1일과 22일 부산 북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 번호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거론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구 지지하냐 물었더니 무소속 한동훈 36%, 민주당 하정우 35% 초접전이었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9% 기록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 일단 이강일중 구도가 좀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강일중 구도가 고착화된다면 굳이 범야권 후보들이 나서서 단일화할 필요가 없이 3자 구도로 가도 누군가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추락을 해서 낙선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입게 될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 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 왜 그것을 우리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냐라는 또 당내의 갈등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3자 구도로 갈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차범위 내고. 그럼 아직까지는 3자...
1: 네네. 네. 이거는 누가 이긴다고
3: 그렇죠.
1: 할 수 없죠.
3: 모르는 거죠. 3자구도 네, 네. 내에서는 아직 접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서 저는 반드시 범야권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 북구 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의석 한 석이 아닙니다. 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승인했고 민주당도 삼고초를 해서 모셔가지고 북구 갑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정 후보를 꺾는 그 순간 보수가 살아날 길이 생기는 것이고 국민의힘, 무너진 국민의힘이 다시 회생할 그러한 그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를 향한 심판, 그것 토대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정 후보를 반드시 꺾어야 저희가 차기 총선 그리고 차기 그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범야권 후보들 그리고 범야권 진영이 최대한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하정우 한동훈 초접전 이 흐름 약간 흐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요 지역구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2: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원래도 사실 쉬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쉽지 않은 싸움일 것이다 생각은 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여러 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정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라든지 뭐 실수 일화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0: 하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쪽 후보가 특정하게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쨌든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일화는 요원해 보인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정 후보가 결국 하정 후보의 과제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서 뭐 그쪽의 지지층을 뺏어오는 그런 싸움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인지도와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 이 부분을 정치 신인으로서 조금이나마 극복을 해가야 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재수 후보의 표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1: 네. 자, 박민식 후보는 이동수 대표님.
2: 네.
1: 20%를 잘 못 넘더라고요, 요즘. 근데 이게 한, 그냥 간다고 볼 때, 삭발하면서 보니까 거의 일성이 단일화는 없다였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단일화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0% 중반대로 이렇게 줄어든다거나, 그러면은 뭐 한동훈이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이 19%, 20%를 지키면 또 이제, 하정 후보가 해볼 만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런 가운데 박민식 뭐라 그랬냐 하면 기자회견 열고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옛날에 전재수 후보하고 북갑에서 다툴 때도 보니까 자기가 많이 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1점 몇 퍼센트 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여기에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이나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 구도가 어떻게 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2: 근데 저도 이제 좀 전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네. 이제 1강 2중 구도였잖아요. 하정 네.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2강 1중 구도가 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 대 한동훈 대 경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정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뒤로 좀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제 좀 논란만 남은 채로 지금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거든요. 근데 후보자가 본인의 그 논란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극복할 만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랑 그리고 박민식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가 제 생각에 박민식 후보가 좀 패착 뒀다고 생각을 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출범식을 하는데 뭐 장동혁, 네. 나경원 이런 분들이 와서 강성 발언을 쏟아냈고 본인이 이제 삭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중도층이나 온건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러다가 진짜 10%대의 지지율이 갇히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 날에 이제 또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또 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특히 강원권에서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 양양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 23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동홍천 부근으로도 짧게 주춤하고 가평 휴게소에서 강일까지는 40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평창에서 반월터널까지 총 60km가량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명 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8km 정체입니다. 당진에서 서평택 지나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로는 30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선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동서울 요금소 부근 1, 4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북갑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한 두 개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제 하정우 하나는 한동훈 관련인데 하정우 후보에게 한 유튜버가 대한민국

0: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좀 난감한 표정 짓다가 선거운동한데 이렇게 물어도 되냐. 재차 물어보니까 뭐 국방부 백서에 있다. 이 정도 얘기했고요. 박민식 안보관 파탄. 한동훈 왜 답 못하냐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주적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러고 이제 하정 후보가 추가로 또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게 안보상의 주적은 북한군, 북한 정부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 백서 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후보의 생각도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의 뭐 생각을 진심으로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 민주당 선거운동하고 있는 후보들한테 가가지고 주적 누구냐, 대한민국 주적 누구냐 계속 네. 이렇게 약간 질문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거기서 또 뭐 대답을 다르게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답과 다르게 하면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제가 봤을 때 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이 안보상의 주적이 북한군, 뭐 북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저도 주적은 뭐 북한이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원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신주엽 부대변인.
2: 아, 우리 박수.
0: 죄송하지만 짧게 네.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뒤에 선거 운동이
1: 아, 그러네요.
0: 있어서.
1: 네네네.
2: 박성민 최고위원처럼 주적은 북한이다 말씀하시면 누가 네. 이런 질문하겠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내란 세력 아니에요 그러고 하정 후보는 회피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끔 만든 전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0: 네, 이 질문은 저 이동수 대표께만 드릴게요. 울산시장 진보진영에서 김상훈 민주당 후보, 김종은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의 하고 이제 여론조사하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 김상훈 후보 측이 이게 문제가 있다.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 네, 일단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일, 25일 이 두 개 여론조사 기관 통해 가지고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상황이었는데요.
0: 네.
3: 김상훈 후보자 측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들을 밀어줘서 진보당 후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국민의힘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면서 이제 판을 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0: 네.
3: 이제 저는 그 뭐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진보당이 과거에 통합진보당이지 않았습니까?
0: 네네.
3: 통합진보당이 또 2012년도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조직적으로 막 조직을 동원을 하고 아니면 IP를 조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조작을 했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의심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 논란에서 좀 의아했던 게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후보 진영에서 먼저 받아봤다는 거잖아요.
0: 네.
3: 저는 이 단일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0: 네. 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중앙부처들 민주당이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4: 최근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무신사 저격 등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주치폭력, 칸쿤 외유성 출장, 거기에다 아기씨 굿당 사태까지 겹쳐있는 정원호, 까르띠시계와 보좌관 갑질, 전재수, 그리고 대부업체 브라더스 김용남, 김상욱 등 문제투성이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의혹을 덮고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거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현명합니다. 이 정권이 추악한 의혹을 감추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에는 더욱 또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0: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다. 스타벅스 죽창가다. 죽창가다. 정부 여당이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분노를 대변해서 메시지를 낸 게 뭐가 잘못됐냐. 이 공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5.18에 대해서 네. 뭐 우리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아픔이라든지 그 날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0: 메시지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스타벅스를 들고 투표를 하러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스타벅스를 마시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다던가 아니면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SNS 통해서 뭐 내일 스벅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쓰고 하면서 이 어떤 유족들의 아픔이라든지 역사적인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악재를 스스로 불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이제 동의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 일부 국민의힘 뭐 의원이나 그런 분들 중에 일부 그거 하는데 이제 주요 어떤 그 요점은 뭐냐면 야 국가 권력으로 지금 대표도 경질했고 회장이 사과했고 회장이 내일 또 사과한다 그러는데 지금 직원들도 막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막 부처 집권 여당 대통령 연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에 과연 민주당의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두 가지 면이 다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이제 스타벅스가 물론 당연히 잘못했죠. 당연히 잘못했고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부와 그리고 이제 여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스타벅스가 이제 정치 권력에 탄압받는 피해자 포지션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또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표도 해임을 하고 뭐 관련자들 다 징계하겠다 사과문도 두 차례나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이 스타벅스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혹시 뭐 여당에 지금 불리한 이슈들을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저는 좀 뭐 이제 다수 평범한 국민들 어떤 그 정서를 좀 반영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지금 뭐 과유불급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신주호 부대변님 어떠세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3: 그러니까
1: 네.
3: 스타벅스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고요.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했고 앞으로 사실상의 재발 방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통령 그리고 각 정부 부처 게다가 여당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스타벅스를 악마화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2년 전에 한 그 이벤트까지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무신사라고 하는 기업이 7년 전에 저지른 실수까지도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사는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까지도 다 이렇게 윽박질러도 되는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은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 직원들은 잘못이 없는데 법력권 지지자들이 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왜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했겠느냐.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특성상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5.18 게다가 세월호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분개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공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결집을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경력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57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성동구청장 민선 67

8기를 지냈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를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65세 직업 서울특별시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39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입니다. 49세 직업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며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호 5번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 29세 직업 정당인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현재 여성의당 대변인입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 36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2025년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였으며 현재 자유통일당 AI전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기호 7번 정의당 권영국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대표며 SPC 파리바게트 시민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67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며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제20,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홍성규 후보 51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6번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 62세 직업 주식회사 서현건설 대표이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연합 당대표입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0, 21, 22대 인천연수구갑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68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였으며 현재 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김영배 후보 57세 직업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동방문화대학원 자연치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상명대학교와 성결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입니다. 한만중 후보 62세 직업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분야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조전혁 후보 65세 직업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중도 보수 후보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학인 후보, 53세, 직업 신한대학교 부교수, 미국 뉴욕시립대대학원 경영학 박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였으며 미국 호프스트라대학교 회계학 조교수를 맡았습니다. 윤호상 후보, 67세, 직업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강남중, 도선고, 신도림고, 서울미술고의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좋은교육감시민회, 류순호, 신평, 이건주, 보수 단일에 속해 있습니다. 정근식 후보, 68세, 직업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박사, 노무현 정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이었으며 현재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추대 후보입니다. 홍재남 후보, 61세, 직업 다같이 배움 연구소장,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으며 오류중학교 교장을 맡았습니다. 류순호 후보, 69세, 직업 교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농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었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입니다. 임태희 후보, 69세, 직업 경기도 교육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안민석 후보, 59세, 직업 명지대 석좌 교수, 미국 북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5선 의원을 지냈고 현재 경기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인천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도성훈 후보, 65세, 직업 인천광역시 교육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동암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이대형 후보, 64세, 직업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인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 후보입니다. 임병구 후보, 61세, 직업

0: 총괄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간호와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의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한낮에 서울이 29.8도 등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때이른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오락가락 이어지는 비는 밤에 전남 남해안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오전부터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에 50에서 100, 서울 등 중부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부터 낮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19도,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때이른 낮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등 일각에서 이번 협상이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 비판론을 반박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찾아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 부동층 등 여론조사 관련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나면 선거 과정을 더 정확하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 수치 넘어 어떤 맥락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윤희웅 대표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윤 대표님, 여론조사 네. 우리가 보면 A 후보 우리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뭐 하정우 한동훈 얘기도 막 하고 박민식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정우 35% 한동훈 뭐 36% 이런 수치를 일단 보잖아요. 다들. 네. 자, 근데 이 수치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여론조사 보면서 반드시 좀 확인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4: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여론조사는 스냅 사진이다. 네. 어떤 영화의 스토리의 뭐 풀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 이제 어떤 순간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락 국면에 있는 수치인지 뭐 상승 국면에 있는 수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전 조사들과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이 실제 지금 현재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 네.
4: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제일 이제 조사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조사 결과가 어떤 후보가 어제 들은 것과 오늘 들은 것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거의 대부분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실제로 사용된 방식이 뭐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인지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워낙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모르 무응답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네. 후보들은 모든 후보들 지지율은 높게 나와요. 네. 근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르 무응답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덜한 분들도 그 조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3: 네네.
4: 그러다 보면 후보들의 지지율이 또 낮아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어제 보고 오늘은 ARS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하루 사이에 막 10%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어떤 조사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함께 보시면 좀 더 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그래요. 조사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예. 자동응답 방식이었는지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그게 막 여론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닐 가능성이 많다.
4: 맞습니다.
3: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이제 하락 국면인지 상승 수치인지 이런 흐름 추세 네.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4: 네. 아마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일단

0: 지금 국면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추세와 조사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론조사 기사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문구가 오차 범위 내 접전.
0: 네.
1: 아까 뭐 하정우 한동훈 얘기도 했습니다만 오차 범위라는 게 이게 뜻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통계적 의미 어떤 뜻입니까?
0: 우리가 이제 1000명 조사를 하면 뭐 이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500명을 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인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이제 6.2%예요.
1: 네.
0: 그러니까 6.2% 내에 있을 확률이 100번을 시도했을 때 95번이다. 95%라는 게.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뭐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 안에 이제 있는 것이어서 어떤 이해하기로는 그 안에 있게 될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긴 하는데 많은 언론에서 오차 범위 내 이제 접전이라는 표현은 이제 굉장히 양호한 표현이고 어떤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앞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또 많이 해요. 언론에서.
1: 그거는 틀린 표현이죠.
0: 틀린 표현이죠.
1: 예, 예.
0: 그 얘기는 뭐냐면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건데 앞선다는 표현을 더한 거니까 뭐 약간 심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사망했는데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 표현은 이제
1: 그냥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0: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려고 이제 미디어에서 전달자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엄밀한 이제 표현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차 범위 내 있으면 그 어쨌든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가
0: 차이는 아니라는
1: 차이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수치가 만약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1을 하면 다 합쳐서 6.2인데 뭐 한 3% 차이가 났으면 그 수치가 둘이 35대 36이라고 하더라도 1% 차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많은 경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뭐냐 하면
1: 네네.
0: 대개 그 오차범위라는 것은 전체 결과입니다. 1000명일 때의 오차범위인 거예요.
1: 예, 예.
0: 또는 뭐 500명 했을 때 전체 결과의 오차범위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세부 지역이나 또는 세부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놓고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의미가 있다고 막심하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부 지역별, 세부 연령대별로는 사실 거기서의 샘플, 그 조사된 규모 자체는 훨씬 더 적어지잖아요. 가령 무슨 얘기냐면 전국 조사를 했는데 대구 경북이다. 그럼 대구 경북은 사실 1000명 중에서 100명 정도 조사를 한 거예요. 10%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10% 포인트 차였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1: 그 10%가 오차 범위 낼 수 있다 이거죠.
0: 내인 거죠. 사실 100명일 때는 그 정도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연령대와 지역별로 할 때는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결과의 오차 범위니까 그 부분 세부 지역 그룹을 얘기할 때는 좀 더 또 더 엄격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아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모두의 말씀해 주신 게 하락 국면이냐 상승 국면이냐 이런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이제 조사 방법 얘기해 주셨죠. 얘기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여론조사 방식 보면 무선 100% 있고 유선이 섞인 거 있고 자동 응답하고 전화 면접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일단 무선 100%하고 유선 섞인 거하고는 또 이거는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0: 무선은 휴대전화고요.
1: 예, 예.
0: 유선은 집전화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그 휴대전화 무선을 100%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전국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직접 번호로 알려주면 고객 정보도 이제 개인 정보 있으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른바 안심번호라는 형태로 바꿔서 이제 조사기관에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심번호에 의한 또는 가상번호에 의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1: 네네.
0: 근데 이제 유선 집전화를 포함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선의로 집어넣는

0: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르신들은 휴대전화로 오게 되는 경우에 버튼 누르는 것이 어려우니
1: 네.
0: 집전화로 오게 되면 좀 버튼 누르는 게 수월할 수 있다.
1: 그러니까 고령층도 표본에 어느 정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0: 네네네. 왜냐하면 예. 어르신들도 투표에 예. 참여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고령층의 어떤 조사 참여를 편의성을 위해서 넣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전화라는 것이 이제 줄로 연결되어서 들으면서 버튼을 이렇게 쉽게 누를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요즘 집전화들은 핸드폰하고 동일하게 핸드폰에 누르는 번호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효과가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데 집전화를 보유한 비율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봤을 때 10%가 요즘엔 안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거의 이제 없는 거죠.
1: 보유한 비율도 그렇고 또 집에 있지도 않아요. 또.
0: 네, 그렇습니다.
1: 어르신들도 어디 좀 나오시잖아요. 지하철
0: 맞습니다.
1: 타고. 예.
0: 그런데 집전화 비율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전통적인 정치적 정서가 있잖아요.
1: 네네.
0: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1: 예.
0: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져 오던 정치적인 정서, 전통적인 정서와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이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험칙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서가 그러니까 영남에서 집전화가 많았다. 그럼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겠죠. 호남에서 집전화 비율이 올라가면 원래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하신 분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 특성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왜냐하면 그 집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은 최근에 가구를 형성한 분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유선 전화를 많이 포함시키게 되면 실제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표성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고르게 응답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집전화가 많아지게 되면 실제 집전화 비율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도 집전화로만 실시한 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마십시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1: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0: 예, 이 조사 이제 부정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0%까지는.
1: 예, 예.
0: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을 조사하는 것들을 권장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조사한 것을 이제 한 뭐 30% 이내인 경우에는 보도가 가능한데
1: 네네.
0: 그 이상 조사한 것들은 이제 보도를 못하게 해놓은 측면이 있어서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1: 예.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0: 그러니까
1: 것도.
0: 우리 예. 그 지역에 오랫동안 어떤 정서와 부합하는 인물들을 지지율 좀 더 나오게 하려고 하는 측면들도 이제 간간이 있을 수 있는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 조사를 하면서 그런 의도를 갖고 뭐 여론조사 기관 워낙 많으니까
0: 네네.
1: 뭐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다 말씀이시네요. 네.
0: 추정이긴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이제 응답률 보면요.
0: 네.
1: 1%, 2% 한 요 정도인 경우부터 10% 넘는 경우까지 뭐 천차만별입니다.
0: 네.
1: 자,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응답률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네. 응답률과 신뢰도는 큰 상관없다.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0: 응답률이 높으면 좋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1: 예.
0: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조사라는 것은 그 대표성이 되려면 처음에 무작위로 한 것.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1: 네.
0: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처음에 무작위로 생성한 것, 그럼 대표성이 높다는 것인데
1: 네.
0: 그것이 실제 조사 결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응답률이 높으면 처음에 무작위로 생성한 비율,
1: 네.
0: 그 대표성이 많이 반영된 것이 실제 결과에 나오는 것이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응답률이 높은 것은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이제 응답률이 낮았을 때 이제 많은 얘기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적 현실에서 실제 이것이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응답률 높으려고 한다면 정말 무작위로 전화조사를 해요.
1: 네.
0: 정말 무작위로.
1: 예.
0: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쿼터를 구분한다고 표현을 쓰는데요.
1: 네.
0: 어떤 지역 성별과 지역과 연령을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전국을 조사라고 하게 되면 권역을 7개로 나누고
1: 네.
0: 거기에 연령을 20대부터 70대까지 구분을 하고요. 거기에 또 성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1: 네.
0: 여러 개의

0: 칸이 나옵니다. 칸이. 그 쿼터라고 예. 하는데 거기에 이제 20대의 강원도에 20대의 여성을 표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에 방식이 이제 이걸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1: 명수가 할당됐으면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0: 할당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러면 고르게 사실은 응답률이 낮더라도 그 칸들이 고르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대표성들이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실제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과 높은 것의 결과 차이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조사 기관들이 조사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성별,
1: 네.
0: 지역별, 연령별로 그 칸을 나눠서 셀이라고 하는데 쿼터를 나눠서 그 쿼터를 다 채우게 돼 있기 때문에
1: 대표성이 있다.
0: 대표성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것이 없이 무작위로 전체를 그냥 단일 그룹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응답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을 높은 것이 실제 무작위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기관들의 노력은 더 강조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응답률 높은 건 기본적으로 좋은 거다. 그래야지 대표성이 기본적으로 높아질 네.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응답하기 싫어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기관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발한 방법이 쿼터별로 나눠놓고 그 셀을 채우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0: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할
1: 수 있다.
0: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응답률이 아주 현저하게 낮다 하더라도 응답률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한국은 조사 결과 크지 않다는 또 특성이 있어서
1: 예, 예.
0: 실제로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모든 쓰레기 조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을 이제 제고하는 노력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1: 그래요.
0: 예.
1: 자 그리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를 하잖아요.
0: 네.
1: 설계를 할 때 그 질문의 순서라든지 표현에 따라서
0: 네.
1: 대답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려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길을 내놓는
0: 네.
1: 뭐 유도하는 질문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지적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자 이른바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유도형 질문 혹은 편향된 문항을 유권자가 이렇게 그 왜 자세사항 이제 들어가 보면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거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보면 됩니까?
0: 아, 일반인들이 사실은 들어가서 그걸 파악해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1: 네네.
0: 이게 이제 조사라고 하는 것이 조사를 생산해내는 곳이 조사기관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달해놓는 미디어가 이제 있고 근데 이제 되게 또 의뢰인이 또 있습니다.
1: 그렇죠.
0: 뭐 그 이제 소비자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의뢰인이 조사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런 경우에 조사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객관성을 확보를 하려고 제시를 해야지 의뢰인의 구미에 맞게 이제 그 설문 설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조사기관이 실제로 준 공공성을 갖고
1: 네.
0: 이렇게 스크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중간에 보도하는 미디어에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1: 네.
0: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지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대중이 들어가서 먼저 이거 확인하면서 아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예, 예.
0: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떤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정부가 못하는 일만 쭉 10개를 물어본 다음에 그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질문을 하게 되면
1: 네.
0: 영향을 받습니다.
1: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0: 또 좋은 것만 쭉 얘기한 다음에 물어보면 그것을 질문 순서 효과라고 하고요.
1: 아.
0: 예. 그다음에 어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뭐 이래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이래서 강행 처리해야 됩니다. 어디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합의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더 쏠리게 되거든요.
1: 예, 예.
0: 강행 처리라는 표현은 아주 나쁜 거잖아요.
1: 부정적인.
0: 예, 예. 거기서 막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1: 네.
0: 이런 것을 문맥 효과라고 합니다.
1: 문맥.
0: 예, 그래서 예, 예. 어떤 이제 문맥과 표현을 썼느냐, 그다음에 어떤 순서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조사할 때 처음에 이제 가이드 안내를 합니다.
1: 네네.
0: 이 조사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1: 예.
0: 만약에 어떤 조사기관이나 의뢰기관이 특정한 성향을 가졌을 경우에 근데 그런 것을 언급을 해 주게 되면 듣는 사람이 난 저 기관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하려다가 하는 사람도 있겠죠.
1: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기관 꽃 뭐 이런 뭐
0: 만약에
1: 경우.
0: 어떤
1: 예.
0: 성향이 이제 유명한
1: 예.
0: 것들이 있겠죠.
1: 예.
0: 이제
1: 예.
0: 언론사도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게
1: 네.
0: 되면 하려다가 안 하는 아, 뭐 이제 안 할 수 있겠고 안 하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단 10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여기서 10명이 들어가고 여기서 10명이 빠지게 되면 의미 있는 결과값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요. 예. 자, 이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들도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귀에 쏙 또 들어오는 게 거의 준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주민 어떤 그 유권자들 혹은 일반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아주 좀 클리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0: 네.
1: 자,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보면 이제 가중치라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0: 아, 네.
1: 종의 통계적 보정하는 건데 이걸 네. 하는 이유가 뭡니까?
0: 네, 가중치가 들어갔다, 가중치가 들어갔다. 그러면 조작이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 네네.
0: 가중치를 넣는 것은 왜곡이 없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지 그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 오히려 거꾸로라 이거죠.
0: 네, 예, 왜곡을 없이 하기 위한 이제 장치인 것이거든요. 가령 전국에 조사를 했는데 20대 여성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100명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원래 한다면 1000명
1: 네.
0: 중에서
1: 네.
0: 근데 조사를 아무리 해도 50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럼 50명만 반영하게 되면 실제 인구비보다도 적은 응답이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건 좋지 않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곱하기 2를 합니다.
1: 아.
0: 그게 가중치예요.
1: 네.
0: 그럼 두 배를 한 경우 만약에 200명을 해야 되는데 400명을 한 어떤 그룹이 있다고 치면
1: 나누기 2.
0: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0: 사실은 많이 어떤 어르신들이 많이 응답을 해서 어르신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 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되는 것은 실제 인구비대로 비율만큼만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중치입니다.
1: 네.
0: 그래서 가중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것이 100명을 해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돼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그 20명이 매우 특이한 분들이어서 실제 100명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소소를 뻥튀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1: 네, 네.
0: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선거조사에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최소 70%를 해라.
1: 네.
0: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과도한 가중치가 되지 않도록
1: 네.
0: 70% 이상은 표집을 한 후에 가중치를 하라는 규정들이 있어서
1: 네.
0: 사실은 생각하는 거 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문제가 크지는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게 이제 뭐 아까 50%는 곱하기인데 70%는 곱하기 2까지도 아니고 뭐 1점 몇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자, 이게 가중치 할 때는 인구 비례 맞추는 거 말고는 다른 요인들은
0: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예. 성별,
1: 예.
0: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연령, 요 세 가지로 가중치를 줍니다.
1: 가중치 준다.
0: 그건 이제
1: 이거죠.
0: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념 성향,
1: 네.
0: 어떤 지지 정당별, 이거는 변하는 지표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 기준은 정하면 그 흔들리면 안 되듯이 성별, 인구, 그 연령대, 지역 사는 것은
1: 변할 수 없죠.
0: 거니까 예. 그걸만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준으로 이제 하진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아까 선관위가 70% 이상 하라는 것도 가급적이면 가중치를 주더라도
0: 죄송합니다.
1: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도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그리고요. 전문가들은 단순 지지율보다 적극 투표 의향층
0: 네.
1: 지지율 혹은 당선 가능성 이거 눈여겨봐라
0: 네.
1: 이런 조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유권자가 단순 지지율 외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선거조사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인데요.
1: 네네.
0: 당선 가능성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누가 될 것 같으냐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변하게 돼요. 만약에
1: 네,
0: 어떤
1: 네.
0: 후보가 엄청 잘 나온다 하면 그 사람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다가 다른 B 후보가 높게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B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1: 그쪽으로 쏠리고.
0: 예,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만 적극 투표 의향층은 여론조사에는 선거 투표에 참여할 분들과 참여하지 않을 분들이 섞여 있어요.
1: 네.
0: 근데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것이잖아요.
1: 투표 안 하면 거기 카운트가 안 되죠.
0: 안 되는 거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1: 네.
0: 조사기관들이 이번 선거에 당신은 투표하실 겁니까? 그러면 반드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추려요.
1: 예.
0: 그걸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불러요. 뭐 반드시가 아니라 아, 나는 뭐 웬만하면 참여할 거예요. 그건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정말 꼭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출한 사람들만 추려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의견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가 좀 유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본인이 얘기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LV, Likely Voting이라 해서
1: 네.
0: 어, 이전에 몇 번 선거에 참여했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참여할 것인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럼 비슷한 것인데 한국은 이제 이 질문 하나로 하는 것이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사 결과를 갖고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 전체 조사 지지율보다도 여기서 격차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1: 예.
0: 또는 지는 사람이 여기서는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후보의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1: 예.
0: 이게 매우 중요하냐면 선거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이니까.
1: 그리고 옆에 또 전파할 수도 있어요.
0: 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적극 투표 의향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적극 투표 의향층 보유 여부 이것이 네. 아주 중요한 변수가 막판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여론조사 보고서의 교차 분석표 보면은
0: 네.
1: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세부 통계가 나옵니다.
0: 네.
1: 이 교차 분석 데이터에서 유권자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어떤 맥락이라든지 유의미한 팩트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조사 지역이나 어떤 조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때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1: 네.
0: 이제 보게 되면 아, 어느 연령대에서 누가 높았고 또 어느 동에서는 아니 어느 권역에서 누가 높았고 누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층에서는 또 누가 높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세부 결과표 또는 교차 분석표라고 해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을 기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그리고 네. 이제 서술화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1: 네네.
0: 거기 들어가시면 언론에 나오는 모든 선거 조사 관련해서는 요 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시면서 나름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실제 만약에 뭐 서울 같은데 부동산 조사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연령 지역도 중요하지만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다. 아직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의견들이 확 갈릴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 결과들이 문항에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교차 분석표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은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저 아직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구분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또 선거에서는 쟁점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시고 싶으시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그룹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 경우는
1: 네.
0: 이렇게 교차 분석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또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 이게 또 지금 아직까지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무응답 뭐 네. 이렇게 우리 부동층이라 그러죠. 모름 누구 지지할지 모름 무응답 이런 분들이 한 좀 격전지는 아직 20% 가까이 남아 있더라고요.
0: 네네.
1: 자 그래서 이분들의 향방이 결국은 접전 지역에서는 그 당락을 결정을 할 텐데 자 이게 단순히 그냥 20%가 아직 부동층이다 10%가 부동층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어떤 흐름을 분석하는 데도 좀 활용할 수 있습니까?
0: 아,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일단은 부동층이라는 표현이니까 어떤
1: 네.
0: 분들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 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여기서는 떠다닌다는 의미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동층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 네.
0: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1: 네.
0: 막 어떤 경우는 30% 40% 된다면은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
1: 네. 네.
0: 다만 이것이 줄어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미디어에서 이제 이것을 과장돼서 중시하는 흐름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층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단일한 어떤 특성을 가진 그룹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정치와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 안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일부분은 또 일정 부분은 이분들이 어떤 동일하게 야 우리는 이번에 A 후보로 가자 이렇게 그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지지율이 있고 후보의 지지율이 있으면 그 비슷한 분포로 분산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1: 예.
0: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약간 과잉돼서 의미 부여하는 측면들이 이제 과장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박빙인 경우에는
1: 네.
0: 이분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고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이제 적정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면 앞서가는 후보에게 표 몰리는 편승 효과, 이른바 밴드웨건, 반대로 동정표 몰리는 언더도 효과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투표 행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0: 제법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많은 경선 같은 데 보게 되면 후보들이 본인이 이제 대세론을 타려고
1: 네.
0: 그것을 매우 이제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1등입니다라고 문자로 막 알려주면서
1: 예, 예, 예.
0: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사표 방지 심리가 있거든요. 내 표가 아무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것을 좋아할 그렇죠. 사람은 없는 것이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언더도 효과보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편승 효과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1위를 네.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제 나도 같이 표를 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어서 후보들이 그것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1: 네.
0: 누가 1등 한다는 하나의 조사만 갖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1: 네.
0: 마지막까지 어쨌든 더 좀 후보들을 인물이나 정책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그래요. 이제 보니까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 조사 공표 금지 기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여론조사는 더 며칠 동안 앞으로 분출을 할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아주 잘 참고하면서 아주 그 또 그렇다고 맹신하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를 좀 현명하게 소비하는 행태, 태도를 네네. 갖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0: 아,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지된 화면이기 때문에
1: 네.
0: 실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 것이고요.
1: 네네.
0: 이전에 오던 나왔던 조사 결과와 같이 비교를 하시고 실제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수치와 함께 심층적으로 보도된 분석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서
1: 네.
0: 그 후보에 대한 특성들 또 그 후보가 준비한 정책에 대해서 나와 어떤 이제 이해관계와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를 판단하시면서 후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선택하시기보다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준비한 정책들 또는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메시지들에 대한 인식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참조 자료의 하나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합의안 초안 일부 공개됐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게 어디가 보도한 내용입니까?
1: 예,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과 이란이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종전 관련 양해각서 초안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1: 서명 즉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고 30일 이내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최초 제안에 명시가 돼 있다고 전했고요.
0: 네.
1: 이제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란 매체인 타스님 뉴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가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가지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설치한 기뢰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다가 이란과 미국 그리고 두 나라의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 종료한다고 선언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비축된 농축물질은 합의된 방식에 따라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고요.
0: 네.
1: 이게 당장 종전을 선언하는 건 아니고 우선 60일간은 휴전을 연장을 한 뒤에 이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제 이란 측에서 개방 작업을 진행을 하고 동시에 핵무기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농축물 문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봉쇄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60일간의 휴전 연장이라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물밑에서 많은 얘기들이 서로 오갈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1: 예,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있을 텐데요. 타스님 네. 뉴스 보도를 보면은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여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호르무즈에 대해서.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방은 하겠지만 나중에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조금 풍겼고요. 그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 역시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가 돼야 된다. 우리도 네. 해제를 하겠지만 너희도 같이 해제를 해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쟁점이 이란의 핵폐기 그리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이거를 어떻게 해제를 할 거냐인데요.
0: 네.
1: 이걸 이제 먼저 뭘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기싸움을 좀 벌일 것 같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이란은 잠정 합의 직후 최소한이라도 해제를 해야 된다. 미국이 또다시 동결 자금 해제를 막는다면 협상을 재고할 것이라는 이란 측 입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약간 강경한 입장인데요. 협상 대표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서둘러 합의에 뛰어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나는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네. 제재를 먼저 좀 풀고 그다음에 핵폐기 네. 문제를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냐 아니면 핵폐기를 먼저 좀 한 다음에 제재를 논의하냐 이거 갖고 지금
1: 네.
0: 서로 다르다는 건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첨예한 두 문제인데 특히
1: 그렇죠.
0: 핵 문제
1: 쉽지가 않죠.
0: 이 부분이 과연 좀 예.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해결 안 되고 60일을 더 한다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국제 유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 예,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단 풀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0: 네.
1: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장중에 1배럴당 90.3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종가가 96.6달러였는데 6%가량 하락한 수준이고요. 지금도 살펴보고 왔는데 한 91달러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도 마찬가지로 5% 이상 하락해서 장중 94.22달러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더 이상 떨어지는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0: 네.
1: 그 유정 일부가 그 전쟁 과정에서 좀 피격을 받고 해가지고 다시 가동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을
0: 예,
1: 테고
0: 예.
1: 그리고 해협이 완전히 이제 봉쇄가 풀려야지 거기에 있는 유조선들이 평화롭게 왔다를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유통량이 좀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엔 카카오 노사가 임금 협상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 파업이라는 초강수 꺼내들 수도 있음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 자 카카오 역시 성과급 문제가 핵심입니까?
1: 예, 임금 플러스 성과급 문제가 여기도 핵심입니다. 네네. 삼성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말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회사 측이 일단은 이제까지 그 경영진들이 많은 스톡 옵션을 받아가고 나서
0: 네.
1: 이 사람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은 바로 한 달 만에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신뢰를 많이 잃은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주가 주식에 대한 종목들도 많이 주가도 많이 안 올랐다.
0: 네.
1: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희생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자체가 성과급 기준 자체가 너무 불투명했던 거 아니냐. 이거는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이제 선례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자고 요구하는 이유일 것 같고요.
0: 네. 자. 카카오톡은 뭐 국민 메신저라고도 하죠. 국민들이 정말 대부분이 쓰는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파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1: 사실 카카오톡 시스템 자체는 대부분이 이제 자동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0: 네네.
1: 파업을 한다고 해서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뭐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 그리고 필수 대기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남기는 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만약에 예전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0: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1: 예.
0: 대처하기는 좀 힘들
1: 예.
0: 거다.
1: 그럴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힘들 거다.

0: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서비스보다는 신사업에서 네.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에 AI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작업들이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 신사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에 네. 파업하면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0: 예.
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되면서 후보자 사무소 중심으로 외벽을 덮는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들 규격이나 수량에 대한 뭐 기준이랄까 일종의 규제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0: 일반적인 그 가로형 현수막은 있잖아요. 도로에 네네. 걸리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며칠 전까지는 걸 수 있다. 그리고 뭐 한 동에 몇 개씩 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는데요.
1: 네.
0: 이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무소에 걸리는 현수막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키우는데 이게 규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1: 크기 예. 어느 이상은 안 된다 예. 그런 거 예. 없어요?
0: 예.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는 40제곱미터,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20제곱미터로 이렇게 제한을 했었는데
1: 네.
0: 이게 2005년에 제한이 사라지면서 현수막 대형화 경쟁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자,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되면서 확성기를 단 유세차도 많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소음이나 또 전국에서 수시로 막 네. 내가 투표할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오는지 모를 그 전화 이것도 네. 또 골칫거리잖아요.
0: 네, 진짜 소음이 문제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그 시간도 정해져 있고 데시벨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보니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유세 차량 유세가 가능하고
1: 네.
0: 근데 유세 차량에서 노래를 트는 건 밤 11시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음 규정상 확성장치의 소음은 127데시벨을 넘을

0: 전화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투표할 곳도 아닌 데가.
0: 예, 예, 예. 뭐 그게 선거운동 전화도 있을 테고 여론조사들 전화도 있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예. 이거는 전화번호 관리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지.
1: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짤막하게. 내일부터 비가 내리나요?
0: 예, 오늘은 30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은 최대 200mm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네. 30에서 100mm,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30에서 80mm, 그리고 경남, 전남 일대에서는 80에서 150mm, 지역에 따라 200mm 이상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1: 네.
0: 비가 많이 오는 만큼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직접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주가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먼저 증권시장의 흐름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삼성전자 사태는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고 물론 이제 찬반 투표하고는 있지만 중동 변수는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고 향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1: 일단 뭐 내부 변수랑 외부 변수를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0: 네.
1: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였던 삼성전자의 잠정 합의가 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찬반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0: 예,
1: 과연
0: 예.
1: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크게 요동칠 수 있겠고요. 외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0: 예.
1: 요거 뭐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부분이 있겠고
0: 네.
1: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외신 보도를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게 좀 더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조만간 예. 합의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이룰 수도 있겠.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10년물짜리 미국 국채 10년물짜리가 4.5% 넘어가면서
0: 네.
1: 뭐 4.6% 넘어서 갔었죠. 그게 좀 우려스러웠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그래도 이제 높은 상태는 맞습니다. 아직도 높긴 높은데 그래도 점차 낮춰주고 있는 것도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증시를 많은 증권가에서는
0: 네.
1: 뭐 최대한 8,500선.
0: 와,
1: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번 주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뭐 최대한 8,500선까지는 갈 동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다보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보겠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만 포인트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성장펀드 금요일에 판매 시작했는데 출시 첫날에 줄줄이 완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걸로 보세요?
1: 일단 이게 5년짜리 장기입니다.
0: 네네.
1: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지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서
0: 예.
1: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상품의 구조를 좀 안다 그러면 좀 특징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지난 금요일 장이었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이유가 이 국민성장 펀드가
0: 네.
1: 주 목적 투자가 한 60% 그다음에 자율 투자가 40%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 목적 투자라고 본다 그러면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AI 산업들 이런 데 이제는 2차 전지라든지 투자하게 되는 건데 이 첨단 전략 산업도 좀 나눠져요. 이게 30% 이상은 이제 비상장사라든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 쪽으로 가는 거고
0: 네.
1: 10%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금의 막대한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0: 네네.
1: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코스닥 이런 쪽에 이제는 당연히 투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0: 네.
1: 투자하시려고

0: 뭐 지난 금요일 장에서는 뭐 코스닥이 오랜만에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게 5년짜리라서 네. 뭐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만 또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이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나만 뭐 마냥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그냥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1: 자, 정부는 하반기 2차 출시도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만약에 2차 출시된다면 우리 권혁주 평론가님이 국민성장펀드 2차 출시된 거. 네. 추천하십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별로 조금,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기여병이
1: 신중해야 된다.
0: 예, 기여병이 너무 커서 예, 저는 만약에 그 돈이 있다 그러면 네. 차라리 더 좋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이런 첨단 산업 같은 그래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것에 투자되고 대신에 여기가 만약에 정말로 투자가 돼서 기술 개발하고 성공한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수익이 돌아오겠죠. 네.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이 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해줬는데 실패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20%를 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저는 투자 자금을 차라리 뭐 지금의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황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따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일단 내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 내가 이 흐름을 못 탔으니 뒤늦게나마 이제 정부가 한다고 하니 네. 정부가 손대는 거는 되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내가 아, 이 국민성장 펀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저 개인적 판단은 저는 기회비용을 좀 따져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이번 주는 삼전닉스 ETF 출시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 사려면 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조건 까다롭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이게 무섭죠. 이게 사실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7일, 28일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27일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 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2배 추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 오르면 2% 다 수익이 나는 거고 반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감도 되지만 우려감도 있는 거고요.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네. 금리 결정 될 거고 아마 동결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음의 복리 효과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같은 네. 퍼센트로 오르고 같은 퍼센트로 떨어지면은요 결국에는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첫날 10% 떨어졌어요. 그럼 9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10% 올라도 99만 원입니다. 1% 손해가 나죠. 여기에 2배 추종이니까 결국엔 손실률이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렇게 같은 퍼센테이지로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네. 계속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 상품이지 이걸 장기로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정부가 허락해서 나오는 건데 왜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말란 얘기냐. 이거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고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27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이런 ETF 상품들 이제 홍콩,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출시된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이런 ETF 상품이 해외 시장 출시되면 우리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0: 이게 수급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있어요. 일단 네. 홍콩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 그거 투자하려고 우리나라에서 돈 빼서 달러 사서 이제 홍콩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네. 우리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코스피 200 추종하고 네. 있는 ETF입니다. 요게 이제는 홍콩 시장이 이제 상장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연기금 자금이 홍콩 연기금 자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수급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게 되게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를 봤을 때 우리 지수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에이 재미가 없잖아 이랬는데 워낙 우리 시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관점이. 그렇죠. 야, 그래서 지수 추종하는 ETF도 이번에 이제는 미국이나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미국 시장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합의 잠정 합의안 나왔지만 모레까지 노조 찬반 투표 진행됩니다. 산에서 이제 찬반 좀 엇갈린다고 하는데 이게 부결시킬 만큼 정도의 어떤 그 힘이 있는 거는 아니겠죠?
0: 예, 지금 시장에서는 뭐 부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다. 근데 DX 쪽에서 네. 굉장히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그래요? 있다 보니까 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럼 종합원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10만 명 정도가 되고 이게 DS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한 총 7만 명 정도가 노조원이 있는데 여기서 한 5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투표 대상 종합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DS 쪽이 좀 힘이 많이 없죠. 지금 상으로 본다 그러면서 아마 DX 쪽에서 열심히 반대를 해도 네. 아마 과반 이상이 넘어가면 가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결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변수는 이제 동행 노조 쪽 그러니까 네. DX의 이제 가장 낮은 노조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네. 냈어요. 그래서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부결 DX 쪽에서는 왜냐하면 600만 원 자사주로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라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아까 뭐 그 가처분 신청 말씀하셨는데 주주들 또 네. 이렇게 노사합의 무효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법원에도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청구할 것 같은데 이게 주총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0: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영업이익에서 뛰어가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 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주 입장에선 배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주운동본부에서는 이제 발행주 측에 이제는 총수의 한 1.5% 이상을 확보해서 네. 임시주총 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이제는 6개월 전부터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 네. 거기서 이제는 총 지분의 1.5%를 확보하게 되면은 주총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주운동본부에서는 주총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과연 이게 주주운동본부 쪽에서 아마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주주들의 반대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 자동차 조선 IT까지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가 이제 파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카카오도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삼성이 이렇게 성과급 체계를 잡았으니까 그게 표준이 된다. 네. 이런 시각도 있고 회사마다 사정 다른 걸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네. 이 성과급 논쟁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네.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0: 고려해야 된다는 쪽은 경영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근데 노조 쪽에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삼성이 리더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의 30% 달라.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의 최소 30% 달라.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성과급 상한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하투입니다. 그러면은 휴가 가기 전에 이거 완전히 마무리 줘야 되거든요. 그럼 하투 때 지금 노동계 입장을 제가 관련장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이번에 엄청 심할 거라고 다들 예고를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여름휴가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마룬5의 Sunday Morning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날씨가 사뭇 다르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그 밖에 호남과 경남 서부로 도 확대되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에 50에서 100, 서울 등 중부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내일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를 방문해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홍보 문구로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 변동폭을 각각 두 배로 반영해 오르거나 떨어질 때 수익을 얻는 상품이 내일 출시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각 전통 강세 지역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찾아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전남에 이어 오늘은 전북을 돌며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약진하자 민주당이 공천한 이원택 후보 지원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구를 방문해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여권을 향해선 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제론 지역 갈라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서 압승해야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대 격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양당 후보 간의 공약 경쟁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서울 서남권을 훑으며 버스 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개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거론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전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관악산, 북한산 등과 연관된 등산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1년이 돼가는데 준공이 안 된 성동구 재개발 아파트 사례를 거론하며 성동구청장 출신

0: 제작진 정 후보를 향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젯밤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예고했습니다. 신세계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홍보 문구에 대한 공식 사과 성격인데요. 사태 발발 8일 만에 정 회장이 직접 등판하게 된 이유는 뭔지 김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공개 사과했던 정용진 당시 신세계 부회장. 약 13년 만인 내일 이번엔 그룹 총수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가 벌인 탱크데이 할인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과문을 냈던 정 회장이 재차 사과에 나서는 이유. 그룹의 주요 현금 창출 원인 스타벅스를 향한 불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일부 스타벅스 매장 매출이 10%가량 빠진 걸로 알려졌고 상위권을 독식하던 카카오톡 교환권 선물 매출에서도 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브랜드에 밀렸습니다. 지난해 잔액 4천억 원, 누적 이자 수익만 400억 원대인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력인 이마트는 물론 백화점 등 신세계 그룹 내 다른 계열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내일 발표될 탱크데이 행사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도 여론의 향배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탱크데이 관련 질문을 받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각각의 주식 변동폭을 두 배로 반영해 수익률을 따지는 상품이 모레부터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실 가능성을 꼭 알아둬야 한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 증권이 출시됩니다. 보통 상장지수 펀드 ETF는 여러 주식을 섞어서 기초자산을 만들지만 오직 삼성전자 한 종목,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집중 추종하는 상품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가 움직임에 따라 두 배로 돈을 거는 레버리지 상품이 16개, 또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게 하는 인버스 상품이 2개 시장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을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하려면 2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난 21일까지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유의사항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우선 적은 투자금으로 손해도 이익도 증폭하는 지렛대 효과가 있는 만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똑같이 오르내린 경우에도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누적돼 일반 상품보다 4배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하루만 해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실제 자산의 가치와 시장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0: 단일 종목에 기댄 만큼 특정 시점에 거래가 한 방향으로 쏠려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매 동향과 변동성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장 광고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1: 서울시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 사랑 상품권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에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시가 취약계층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고령층 전용 서울사랑 상품권 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상품권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고령층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 배정하는 겁니다. 상품권이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다 보니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구매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은 7.4%에 불과하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고령층의 유기동물 입양도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여부를 심사할 때 노약자만 사는 가정은 제한 기준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연령보다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에서 학생 가구를 제외하던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생과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동거인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공공 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도 정비합니다. 내년부터 소득과 재산, 세대 원수를 산정할 때 친족이 아닌 동거인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 3년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서울시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서두르지 말라며 나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원칙적인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현지 시각 24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지타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앞으로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등은 추후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서두르지 말라고 협상단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란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전임자들과 달리 나쁜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폭격기가 이란 선박들을 공격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1: 하지만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4: 핵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미국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란 측 입장입니다. 이란 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핵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간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통행량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통행 시간과 방법, 항로 등은 여전히 이란이 관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 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도 해협 개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는 등 핵심 쟁점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를 통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최

0: 최종 합의에 담겨야 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협상의 결과물을 두고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걸프국들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또다시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자유항행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오만을 찾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재개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 외무부는 확대 회담도 열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원칙을 점검했다며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논의한 자유항행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중동전쟁 전까지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사실상 공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요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협상 카드로 인정받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이 인접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전에 없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렛대를 지고 더 대담해지면서 앞으로 중동 질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유 수출길이 막힌 걸프국들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7개의 슈팅을 날리고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3: 손흥민은 시애틀과의 미국 프로축구 15라운드 홈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렸습니다. 이번 시즌 개인치다인 7개의 슈팅을 날리는 등 리그 1호 골 사냥에 나섰지만 끝내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도움 9개를 기록 중입니다. LAFC는 티모시 틸먼의 결승골로 시애틀을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를 마친 뒤 곧바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마련되는 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축구협회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대표팀에 역대 최대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32강에 오르면 1인당 1억 원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16강은 2억 원에 8강 3억 원 등 우승 시 최대 6억 원의 포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 당시 16강 1억 원, 8강 2억 원 등과 비교하면 단계별로 1억 원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 산림청이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과 제주 등 그 밖의 전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진행 중인 임금협상 잠정협의안 찬반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내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지난 22일부터 모레까지 진행하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매관 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씨에게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2,900만 원을 이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버스 공영차고지 구내식당에서 버스기사 5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중구보건소는 영종권역 버스공영 차고지의 한 구내 식당에서 식사한 운전기사 120여 명 가운데 50명이 고열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공영 차고지의 구내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운수업체 등과 함께 내일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 평균 점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일반고 1,695곳에 2025학년도 고1 2학기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9등급제였던 전년도 같은 학기 평균보다 3.5점 올랐습니다. 또 성취도 90% 이상을 의미하는 A등급 비율은 평균 24.1%로 전년도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올해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90점 이상 비율은 국어 2.56%에 그쳤습니다. 대체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제주도부터 전남 남해안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인천, 경기 서해안과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오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20에서 80mm, 호남과 영남권은 50에서 10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지원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격전지의 판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보수 결집에 불씨를 당길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과 한강벨트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리면서 두 후보 간 초접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보수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예측 불허의 3파전 속에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분들과 함께 전국 주요 격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판 변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실 네 분의 농객 소개합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박홍배입니다.
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4: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1: 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서 어제이죠. 칠성시장에서 추경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전을 찾아서 이장우 후보 지원했습니다. 별명이 일단 선거의 여왕이시잖아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 김소연님, 실제로 이게 막판 그 보수의 결집에 네.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큰 도움이 되죠.
1: 아, 그래요?
4: 네. 네.
1: 왜 그렇죠?
4: 그 추경호 후보 그 되고 나서 네. 이제 김부겸 후보하고 지지율 추이가 좀 그 변화 있었을 때
1: 네.
4: 이 대구 지역에서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은 딱 두 분이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1: 기억납니다. 예. 네.
4: 그 한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시고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다녀오셨잖아요.
1: 네.
4: 대구 군위에 가서 모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김부겸 후보의 추이를 좀 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1: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사이의 지지율이 엄청 초박빙이잖아요.
1: 그렇죠.
4: 그래서 딱 타이밍 맞춰서 등판하신 것 같으시고요. 대구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른 어떤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1: 애틋하군요. 대구에서
4: 네, 많이 애틋하고 일단 나오시면 지지 보수 지지층 결집은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1: 그렇군요.
4: 그리고 대전 지역의 이장우 후보 같은 경우도 의리를 지키신 분이셔가지고 대전은 그런 이유로 가신 거고 또 옥천도 이제 유경수 여사님 생가하시니까 그렇게 가신 거라서 이제 의미 있는 지역으로 해서 행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칠성시장으로 가신 이유가 있네요. 보통 다른 시장으로 가시잖아요. 대구에 가시면.
4: 서문시장.
1: 네, 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4: 네, 서문시장이 워낙 그렇게 이제 뭐 얘기가 돼 있어서
1: 네.
4: 워낙 일부러 그 칠성시장 택하신 것 같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박홍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중도층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효과 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3: 네,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1: 네.
3: 사실 이제 김소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정서가 있죠. 또 애틋함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3: 보수를 일정 부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사실 제가 볼 때 보수는 이미 거의 결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1: 아, 이미 벌써 결집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3: 상당 부분 결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3: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 중앙 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3: 응답자 비율들이 보수층이 조금 더 많습니다.
1: 네.
3: 그렇게 여론 추이가 조금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래서
1: 그럼 이쪽은 오히려 사이 진보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3: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1: 네네.
3: 사실 이제 박근혜라는 인물이 뭐 선거의 여왕인 것은 맞습니다만 20년 전이고 또 과거 회귀형 인물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래 비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연상되는 단어가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불과 1년 반 전에 12.3 비상계엄이 있었었고 또 탄핵이 있었었기 때문에
0: 네.
3: 지금 한 1년 반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조금 잠잠해졌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썸하면 거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고 이미 보수는 직결돼 있다.
3: 네.
0: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부겸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지원 유세 보고 추경호 지금 후보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동업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저도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건 처음부터 저희가 이 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0: 네.
5: 그리고 실제로 판도 그렇게 읽고 있었고요. 김부겸 총리님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식사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여론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셨던 얘기가 대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제 수십 년째 그 한 정당을 찍어주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민주당한테 주겠냐. 그러니까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결국엔 김부겸을 활용해달라. 이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이러한 논리를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긍정 시그널이 별로 없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0: 네.
5: 더더군다나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다 그냥 지난번 대선 때 다 건너왔다가 지금 소리소문 없이 다시 다 그쪽으로 떠내려간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 포인트로 작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의 경우는 지금 추경호 후보가 왜 급하다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경제부총리 때 또 한 게 없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GRDP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대구가 계속해서 그냥 꼴찌고 그러니까 한 당을 계속해서 밀어줘 왔는데 도대체 뭘 한 게 있지? 이번에 또 밀어주면 이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작용될 것이어서 김부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저 급한

0: 그러니까 이제 저런 패까지 이제 꺼내 든다라고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강준혜 전 대변인님은 급한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 급한 쪽은 김부겸 후보 쪽입니다.
1: 오히려 김부겸 후보 쪽입니다.
2: 김부겸 후보가 오히려 먼저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가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만나지 못했고.
1: 아 그러네요.
2: 네. 추경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전국을 다니시게 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김부겸 후보가 어쨌든 쫓기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 네.
2: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게 되는 것은 중도층에는 일부 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보수층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실 만한 분들, 이분들에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탄핵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특히 나이가 드신 저희 보수 유권자들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온 그 좀 애틋한 감정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1: 네.
2: 그리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그래 우리도 어쨌든 투표장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아직도 저희가 뭐 좋지 않습니다.
1: 그렇죠.
2: 10%대가 나오는 데도 있고 당의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이 디커플링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권자들께서 아직도 저희 국민의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필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당 지지율 말씀하셔서 여론조사 저희가 공표를 또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동화 그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추경 후보 쪽으로 같이 유세를 돈 거잖아요.
3: 네.
1: 그러면 김부겸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못 찾아뵙는 겁니까? 어떻게
3: 아니,
1: 알아야 돼요?
3: 찾아뵙냐 안 뵙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1: 네네.
3: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질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만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도 못 걸 정도의 뭐 자부심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앞뒤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왜 찾아뵌다고 그랬어요?
3: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사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정치 역경 통해서 여러 가지 서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네. 대한 존중인 것이지 그거를
1: 그렇군요.
3: 이제 완전 저희가 정치적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뭔가 다 깔아뭉개고 이런 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 네네.
3: 김부겸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특성이 쌈딱 이미지도 아니잖아요. 뭔가 원만하게 네. 일을 조율해 내면서 실제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태도에
1: 김부겸
3: 관해서
1: 김부겸 후보의 의지만 알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3: 그렇죠.
1: 그리고 네. 아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네. 찾아뵐 수 있는 의지가 있다.
3: 그렇죠.
1: 뭐 그 정도로 네. 해석을
3: 그런
1: 하면
3: 정도로
1: 될까요?
3: 이제 예우를 한다. 라는 생각인 거고
1: 네.
3: 오늘 아마 영상 보신 어제 영상 그 실성시장 앞에서 한 보시면
1: 네.
3: 기자가 물어봐요. 김부겸 후보를 만날 뭐 용의가 있냐라고 하면서 웃으시는데 오히려 유영하 의원이 더 이상 뭔가 말을 못하게 이제 막아버리고 빨리 다음 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조금 짠함을 느꼈어요.
1: 언급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3: 네, 어르신을 저렇게 이용을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모질다.
4: 아니 그게 무슨 이용이에요. 선거 유형답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신 거고
1: 네.
4: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표를 얻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와야 된다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셨지만 결국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폐가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그 성남에 있는 새마을 중앙회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정서가 대구에서 있는 거 너무 아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계속 언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TK 지역에서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왜냐하면 많은 논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갤럽 가장 최근 자체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45%, 국민의힘은 22%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이 한동훈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요. YS 정신 계승 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산 북갑 보수층과 중도층 표심에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박홍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YS에 대한 언급이 부산 북갑에도 또 부산 출신이시니까 그 부산 시민들의 심리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5: 글쎄요. 20, 30, 40들께서는 가수 김현철을 떠올리시죠.
1: 아, 왜 그래, 김현철 씨. 네. 이분 달의 물락의 김현철 가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예.
5: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 하다가 갑자기 등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혀 존재감 없다.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아무도 모른다. 자,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이런 인물들이 과거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에서도 이제 후원 회장 정형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네네. 무슨 고문과 관련된 키워드로 좀 연결되신 분이 등장하고 또 김영삼, 김현철 이렇게 하는데 미래가 지금 안 보인다. 도대체 전재수 후보나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계속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AI 얘기하고 북극항로 얘기하고 20년 뒤 30년 뒤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사람들만 계속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건 네. 2등 싸움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 내부에서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사실상 장동혁 대표 대 한동훈 이렇게 VS가 돼 있는 건데 네. 박민식 후보가 그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YS의 아들 김현철 씨가 뭐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 보수 내부에서의 일정 부분의 확장. 예, 네, 유권자 전체로의 확장은 제가 볼 땐 한계가 있을 거다.
1: 전체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고 네. 1등에는 영향이
3: 자기들끼리
1: 없고
3: 자기들끼리 싸움에서의
1: 보수 내 네. 이념 전쟁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YS까지 소비한다 뭐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강전의 전 대변인님은 네. 당내 시선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수 지지층 표심에 이런 말들이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이게 사실 정치 고관여층들 입장에서는요. 그 YS 차남 김현철 씨와 행사 같은 것들을 지난번에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1: 기억납니다.
2: 그래서 네. 네, 이게 뭐 갑작스럽게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부산에서의 YS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도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조금 아까 이제 이동하 최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당내에서의 어떤 결집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중도층의 표심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전에도 김현철 씨가 사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있죠. 네. 예, 그런 네. 이야기들도 기사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편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의 주적 답변을 문제 삼으면서 협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 많이 하고 있는 거 혹시 네 분도 잘 아십니까?
2: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네.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박찬 대 후보, 하정우 후보 뭐 여러 군데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처음에 가볍게 질문을 했는데 네. 대답이 좀 엉뚱한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내란 세력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거를 꼭 대답을 해야 되냐 선거 기간인데 이렇게 말을 돌리는 듯한 영상들이 자꾸 돌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왜 민주당 후보들은 주적이 북한이라고 이 간단한 대답을 왜 못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밈이 돼가고 있어요.
1: 뭐 오히려 뭐 주적 챌린지다 이런 이름도 붙는 네. 것 같더라고요.
2: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끊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별달리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북송금 사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 민감한 발언들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우리가 일부 제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통일백서에 있어서 두 국가론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통일부에서 나온 통일백서에 들어간 부분들 네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왜 갑자기 우리 세금으로 지어준 연락사무소가 저렇게 폭파가 됐는데 왜 정부에서는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이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부산 북값선거가 지역공약보다는 안보관이나 정체성 공방으로 흘러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배 의원님께서는.
5: SNS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하정우 후보가 주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이렇게 네. 좀 꽤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1: 뭐 국방백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네.
5: 사실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채널 A 뉴스가 영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안보상의 주적은 북한군, 북한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색깔론이 웬 말이냐.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고 학생 운동 경험도 없고 기업과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발전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네.
5: 뭐 이보다 더 어떻게 잘 대답을 하죠.
1: 근데 그거는 이제 영상 촬영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신 건가요?

0: 어제 안덕상가 하는 사찰에 갔을 때 채널A의 기자의 답변을 한 건데요. 처음 보도가 나갔을 때 이 앞부분의 답변을 자르고 나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답변을 주저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보도가 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 상황 상당히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혜 의원님 잘 아실 텐데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될 때마다 저희가 청문회를 하면 이 질문이 늘 논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많이 나왔죠.
0: 그리고 예.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논란을 만드는 질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군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군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포도 북한을 향해서 겨냥이 되어 있죠.
1: 네.
0: 북한군을 사실상 적으로 여기고 그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 군사 전략상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왜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 분들이나 후보분들이 대답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2008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마치 지금 제주도를 놀러 가듯이 금강산 관광을 가셨습니다.
1: 기억납니다.
0: 2016년까지는 네.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매년. 2016년도에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개성으로 차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개성에서 생활 필수품들을 생산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지금은 어렵게 됐지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교류, 군사합의, 긴장 완화 정책 자체가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헌법 4조하고도 맞지 않은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주적을 명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이 명시한 게 어떻게 했냐면 2022년 국방백서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주적이 아니에요. 주적과 적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허위 사실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멈추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0: 사실 뭐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네. 어떤 다른 나라도 적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적을 표현할 뿐이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메인 이놈이 이렇게 되는데요.
1: 네.
0: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1: 많은 얘기들이 있죠.
0: 네네. 뭐 persistent threat, 뭐 지속적인 위협 이런 표현을 쓸 뿐이지.
1: 네네.
0: 뭐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시한다든지 그렇게 네. 하는 나라가 없는
1: 난해한 것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도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주저하시는지 그게 지금 이 보수 지지층들은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의원님하고 저랑 상임위가 같아가지고
1: 그러시군요.
2: 고용노동부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할 때 그분이 민주노총 출신이셔가지고 주적 질문했는데 처음에 답변을 못 하시다가 마지막에 네 주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1: 답변하셨어요.
2: 답변하셨습니다.
1: 네네네.
2: 그리고 저는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간첩 신고 안 해가지고 실형 받으셨잖아요. 뭐 이해는 됩니다.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뭐 없어져야 될 나라처럼 되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의 메인 뭐 위협 세력으로 그 정도 답변은 저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오빠라고 불러봤을 때 내가 어떻게 오빠니 아저씨지라고 했으면 급반전을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주적이라고 답을 명쾌하게 했으면 급반전을 했을 것 같아요. 20, 30대한테 지지율을 훨씬 얻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민주당의 그 뭐 짜여진 각본처럼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아 20, 30대가 많이 이탈을 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20, 30대 영상을 보면 남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되게 어려운 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2: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저는 이 국무위원이나 최소한 정치인들은 안보관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입장으로는 한 번 정도는 질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안보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이 안보관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으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조율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협정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안보 정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려는 그런 거예요. 그냥 외교적 수단과 안보적 수단이 조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북한 계속 주적이야라고 같은 여당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어쨌든 평화라고 하는 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대화라고 하는 그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 건데 그 써보기도 전에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적대감을 드러낸다면 그게 좀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약간의 뭐 미적거림이 있는 거죠.
1: 네. 생각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아까 이동하 최고께서 윤석열의 시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북한에 우리가 뭐 교전을 유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뭐 판결이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에 몰래 돈 갖다 주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도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2: 네,
1: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모든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윤석열의 시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네네.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3: 안보
1: 싶습니다.
3: 안보 문제가 예민해서. 그런데 네. 네. 지금의 주자는 부산 북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네. 네. 상기시켜드리고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4: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시켜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이 내용과 하정우 후보가 답변했던 안보상의 주적은 북한군 북한 정부 네. 이 답변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3: 알겠습니다.
5: 선거 전략이니까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 될 것
3: 네,
5: 같습니다.
3: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죠. 예, 선거가 다가오니까 토론도 뜨거워집니다. 역시 판세 분석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방금 전 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부산 북갑에 대한 여론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0: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3: 지금 저도 막 대충의 이런 예, 추세를 좀 보고 있는데 방금 전 부산일보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부산일보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23일에서 24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34%, 한동훈 38.2%, 박민식 23.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 물론 오차범위 4.4% 내 격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부산 북갑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36%를 기록했고요. 하정우 후보가 35%, 박민식 후보가 19% 순으로 2강 1중의 판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2강 1중 구도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8일에 예정된 토론회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홍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하중 후보가 토론회 약하다고 보는 듯해요. 네. 토론회에서 하중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네. 하중 후보 토론회 정말 잘할 겁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 네.
4: 네.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후보를 그러니까 하정 후보를 또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 사실 이렇게 긴장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 쪽에는 뭐 나쁘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공이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3: 네네.
4: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할 때 저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비서관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다 답변하는 모습들 보고 있고요. 뱅간한 내공 없이는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간에 하정우 후보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TV 토론을 몇 차례 더 하자 이런 논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3: 네네.
4: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TV 토론을 더 할 건가 아니면 그 시간에 주민들을 더 만날 건가를 선택하라면 주민들을 더 만나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3: 네.
4: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박하다는 거예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 태도가 뭐 제가 왔으니까 기존에 이 지역의 현안이 뭐였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다리를 놓겠습니다. 이 예산을 끌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수첩이 지금 아마 두세 권이 넘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시는 말씀들을 다 적혀

0: 없습니다. 네.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건지를 꼼꼼하게 메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정치 천재가 나타났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론조사 추이가 네. 하중 후보 1강,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 2중 체제였고 지금은 맞아요. 2강 1중 체제로 여론조사 방금 소개해드리는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이 추세라면은 사실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토론으로 붙던가 서로 이야기를 하던가 해서 뭔가 하중 후보만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더 보여주진 않고 자꾸 숨기는 것 같다. 토론을 안 하려는 것 같다. 이미지가 이 부산 북갑의 그 많은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2: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은 한동훈 후보의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에는 제가 볼 땐 쉽사리 그냥 확 그냥 뭐 받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 운동장에서 상대방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제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네. 그 지점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지금 하정훈 후보 가 내려간 지 처음에 초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좀 수세적인 입장이 됐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폼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할 때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의 호응이 있고 특히나 이 여론조사는 지금 추세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층 또 그리고 하정우 후보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에 안 잡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박민식 후보가 지금 계속 표가 깎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전 보수 싸움에서 하정 후보가 약간의 승기를 더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2등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장동혁 체제가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뭐 이 부분에서 박민식 후보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 후보는 전재수 후보와 링크가 걸려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링크가 걸려 있어서 네.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활용해서 지금 부산 북구 그다음에 부산과 링크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다. 이런 거를 시민들을 만나면서 더더욱 더 설득을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1: 그러니까 결론은
2: 생각합니다.
1: 토론보다는 시민분들을 더 만나겠다.
2: 내 전략으로 가라.
1: 생각. 내 전략. 남의 만들어놓은 판에 들어가지 말고 내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 김석희 의원님 그 토론회에서 결국에 지금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가 네. 박민식 후보한테도 공격을 당할 것 같고 지금 하정우 후보에게도 공격을 당할 분위기라고 네.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설전이 네.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보수 지지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요?
3: 아니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뭐 박홍근 의원님 말씀 그 하정우 후보의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는 거 새로운 전략 그거는 한동훈 후보가 했던 걸 벤치마킹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한동훈 후보가 먼저 했다?
3: 아니요. 훨씬 아니. 혼자 돌아다니면서 해서 실제로 그 짤도 많이 돌고 쇼츠도 많이 돌고 그게 네. 그게 지지율을 견인했던 거에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도 했었고 대선도 치르면서 토론회에서 본인이 잘했던 점 못했던 점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약간 급발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민식 후보는 공격을 할 텐데 저는 어쨌든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다 보수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하정우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공격한다면 그거는 보수 지지층한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했고 아마 이제 지지율의 추이가 변화가 되는 걸 보니까 유권자들 간에 알아서 이제 단일화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 보수층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박민식 후보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하정우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지 박민식 후보가 공격할 수밖에 없어도 공격을 한다고 거기에 심하게 대거리를 한다 그러면 보수 지지자층들이 나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1: 아 오히려 그러면 이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를 감싸는 듯한 그렇죠. 모습이 나와야지.
3: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 박민식
3: 큰
1: 후보자
3: 큰 그릇에 그를 그거를 보여주실 수 있죠.
1: 오히려 그쪽에서는 뭐 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겠군요. 그러면
3: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부산 북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0: 아닙니다.
1: 예, 예. 더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정정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아까 한동훈 후보의 전략을 따라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1: 잘 아시죠,
0: 저희 처갓집이 북구예요.
1: 아 북갑이에요.
0: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집도 부산이시고. 매주 내려가고 있고 제가 네네네. 부산 출신이고 이 지역은 지역이 좋아서 저희 지난 총선에서 17-1로 이 한석을 건진 지역이 아닙니다.
1: 네네.
0: 전재수 후보가 세 번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을 내리 당선된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은 주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알아야 찍어주는 겁니다. 재수는 좀 알겠는데 정우는 늦고 지금 주민들은
1: 늦고,
0: 네, 정우는 늦고 어떻게 생겼다던데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다 가서 뵙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후보한테 안 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이 전재수 후보가 겪은 그간의 시행착오들을 네, 짧은 기간 안에 배워서 그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1: 유권자들한테. 그래서 유권자분들 더 많이 만나야 된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군요. 네네네.
3: 보통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이제 토론을 잘 응하지 않는데 지금은 지지율 추이가 좀 바뀌었잖아요.
1: 네.
3: 그러면은 토론에 응하셔야죠. 좀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0: 토론에는
3: 되는데.
0: 토론에는 잡혀 있습니다.
3: 네, 아니, 그건 잘 알고 있죠.
1: 그러니까 한번 잡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
3: 이제 하셔야죠. 본격적인 모습을 만약에 토론을 잘한다, AI 수석이다 그런
0: 알겠습니다.
3: 모습을 보여주려면
0: 어제
3: 토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0: 지금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1: 네, 언제 넘어갈까요? 네. 잠깐 머물러 있을까요? 네,
0: 한 가지만 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려야 되는데 네. 분명히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의 밴드웨건 효과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지 못한 그런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 그러니까
0: 있는데
1: 모든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겠죠.
0: 네. 네. 길거리에 흰 옷과 흰 모자를 쓰시고 요만한 푯말을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1: 네네.
0: 2, 3천 명 정도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6번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분들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대부분 유권자가 아니십니다. 거의 유권자가 아니신 거죠.
1: 아, 네네.
0: 약간의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좀 넘나들 들고 계십니다. 이미
1: 아,
0: 지난달에 선관위에서
1: 네.
0: 이들의 심터에 대해서 경고를 한번 했는데 어제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지자분들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선관위가 어제 경찰과 함께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판단이 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과연 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몇천 명씩 들어와서 치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위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 좀
1: 알겠습니다.
0: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후보를 지지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712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하정우 후보 지난번 열린 토론 인터뷰 들어보니까 안정감 있던데요. 그렇지만 토론하고 국무회의는 또 상황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정우 후보 인터뷰 했었거든요. 말씀 잘하셔가지고 토론 잘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예, 선거 운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는 또 다른 곳 평택이잖아요. 김영남 조국 유유동 김재은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 5파전 양상입니다. 토론회에서 단일화 질문에 후보들 입장이 갈렸어요. 유유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를 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까지 더해졌습니다. 강전혜 전 대변인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김영남 후보 완주이사 밝힌 틈을 타서 보수 진영이 여기서 좀 단일화를 이뤄서 승기를 엿본다 뭐 이런 구도도 좀 보고 있는 겁니까?
3: 그렇죠. 근데 황교안 후보는 이제 워낙 오른쪽에 계신 분이어갖고
1: 네.
3: 저희 유희동 후보는 보수에서도 좀 중도 보수 쪽의 스탠스를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1: 네네.
3: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과 어떤 단일화라는 것은 본인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서 도는 소문은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도 저희 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던 분인 만큼
1: 네.
3: 보수의 이제 선배로서 본인이 단일화 형태가 아니라 지지 선언을 하고 드랍하시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네.
3: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명분 같은 것들은 좀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근데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합당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3: 네. 그 김준희 평론가 라디오에서
1: 네.
3: 단일화 얘기도 하고 합당 이야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당까지 상황까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어서.
1: 아,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까?
3: 그거는 네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지도부 차원에서.
1: 김소희 의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3: 하기에는 시간 예. 자체가 없어요. 당장 이번 주부터 사전투표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3: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완전히 뭐 척을 져서 이제 후보들끼리 거의 뭐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0: 결국에는 김용남 후보가 이번에 대부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은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 그동안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먼저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대부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진보당 측에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당에서 뭐 감찰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네. 지금 상황으로는 보수 쪽에서 이제 뭐 형식적 단일화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형태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평택 쪽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방금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 문제입니다. 조국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의혹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에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선거 결과에 이거 영향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 아니 뭐 소폭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큰 판을 흔들 정도냐? 전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그냥 이거저거 다 던지고 있는 네거티브전 그리고 진흙탕 이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당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무슨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후보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조사 받으러 와라. 그리고 그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1: 그 불가능하죠.
2: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는
2: 그것도
1: 거잖아요.
2: 그것도 사실은 그 지도부 책임하에 다 하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영광도 책임도 모두 다 리스크나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에는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지금 이거를 자기는 알지도 못했고 이거 관여한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적군의 이야기를 그 신빙성 있게 봐가지고 우리 후보를 그렇게 오히려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선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것들은 일단은 이 뚫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보고
1: 알겠습니다.
2: 소폭 정도?
1: 소폭의 영향이 있다.
0: 소폭 영향이 있으면 네. 이게 지금 거기.
2: 아니 왜 그러냐면 유권자의 판단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네. 집권 여당 후보니까 좀 밀어주자 해가지고 진짜 그치. 평택 발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도덕성 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도 더러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영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네네. 소폭이 있을 거다
1: 알겠습니다.
2: 이 말씀 드리는
0: 거죠. 이 지역이 소폭만 하락을 해도 네. 바로 그 뒤집힐 수 있는 여론조사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래서 저희도 보수 쪽에서도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합쳐져야 된다. 민주당도 일단 진보당과는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1: 있는데. 아니 그래서 유이동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공세를 가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3: 누구한테요?
2: 아, 유이동 후보가
3: 아닐걸요?
2: 살아 있었나요? 예? 저 안 보이던데? 이분 어디 가신 거예요?
1: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 그 지역을 예, 잘 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 예, 예. 유이동 후보도 강력하게 좀 목소리 내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박홍배 의원님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관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궁금합니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까?
4: 조국혁신당 관계자들께서 뭐 저희 당의 윤리감찰까지 좀 언급을 하시고 네. 후보 거취 결자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약간의 선을 넘은 측면이 있습니다.
1: 선 넘었다. 네. 네,
4: 저희 당원들께서 의원들께 또 문자도 주시고 일부 좀 화가 난 당원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 선은 좀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양당 간의 긴장 관계는 뭐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선거는 어쨌든 끝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양당이 계속 협력해 왔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란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생각이 같은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는 선거대로 공정하게 치르고 네. 조금 상호간에 생긴 이 이격거리는 선거가 지나면 충분히 봉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저는 근데 민주당에서 되게 이 평택 지역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게 조국 대표와 그 가족들의 불법 행위들 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았고 조국 대표 부부는 이제 교도소에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을 받은 거를 넘어서서 그 웅동학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얘기 나온 거 보면은 거기 이미 이사진들이 다 교체가 돼서 이제 환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아시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조국 혁신당에서의 성비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합당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난 불씨는 아니어서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조국 혁신당에서는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아까 윤리감찰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숙의해야 된다. 이거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1: 조국 혁신당 쪽에서.
0: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은 또 현역이시잖아요. 이게 또 그 네. 국회의원의 현지 계신 분들의 감정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흘러갑니까?
3: 그 조국 혁신당 민주당은 네. 그 공천 김영란 후보로 공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합당의 여지를 좀 남겨두셨을 것 같다는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1: 네.
3: 지금은 이미 김영란 후보하고 조국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후보 간의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 아, 합당의 저는 강은 건넜습니까?
3: 네, 합당 이미 오.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깨졌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3: 그리고 물밑 접촉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깨졌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도덕성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김용남 후보에 비하면 조국은 더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죠. 이제 이번 기회에 조국 후보는 정치권에서 좀 떠나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서 김용남 후보께서 조금 더 더 열심히 파이팅 하셔가지고 조국 후보를 좀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분이 네. 이렇게 열심히 싸우셔야 저희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1: 네.
3: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1: 네. 이 말씀은 국민의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세요?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은 사실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2: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1: 네.
2: 그럴 때 그게 뭐 전체적인 진영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당권 주자들이 합당을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들고 나오겠죠.
1: 네.
2: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으신 분은 나는 합당 안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세빙선의 어떤 지위에서 조국 혁신당이 움직여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연대정치, 연합정치 같은 라인으로 가자.
1: 네.
2: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치열하게 아마 계속 다툼이 될 거예요.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용남 후보가 이러다가 갑자기 네거티브로 공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지금까지 잘 안 하려고
2: 맞아요.
1: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2: 네.
1: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면은 사실 그런 공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에. 예, 그런 지점들에서 고민 안 합니까? 민주당 쪽은?
2: 아니 일정 부분 후보자가 일단 그 선거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그 중추적인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자께서 자기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선은 지키겠다. 이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1: 네.
2: 큰 틀에서는 당은 오히려 부담이 좀 덜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이것들이 뭐 진흙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1: 네.
2: 그리고 내가 진흙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진흙을 깨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진흙을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선거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그 선거 그리고 지면 나중에 뭐 그때 가서 또 수습할 건 또 수습하더라도 할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1: 그렇습니다.
2: 다만 김영남 후보가 하려고 하는 건 정책 선거를 하고 싶어 하는
1: 네.
2: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죠.
1: 네,
0: 근데 합당은 조금 물 건너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2: 아니,
0: 지난번에
2: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왜
0: 지난번에 합당 논의가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막혔잖아요. 그때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TF를 만들었어요. TF를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TF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1: 네.
0: 뭐 모였다는 얘기도 지금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합당은 쉽지 않을 거라는
1: 네.
0: 걸 서로 좀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택의 요지점도 체크 포인트로 머릿속에 두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청래 대표님이 정신이 네. 없으셔. 전북 경선 때문에. 그래서 합당 못 하실 거예요.
1: 네. 저희 2부로 넘어가도 될까요?
2: 네.
1: 자,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2부라고 해서 뭔가 광고를 듣고 오거나 무슨 노래를 듣고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KBS 1TV 아, 라디오이기 때문에 아, 바로 그냥 로고만 듣고 2부를 바로 시작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범자섭님께서 보수는 결집이 어느 정도 다 됐고 차이 진보도 있다는 박홍배 의원의 분석 일리 있습니다. 이제는 중도층이 지켜보고 있겠죠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문자는 서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부산 북가업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지수님께서 사돈내가 북구 토박이라는데 땡땡땡 후보 이야기하니까 도리도리 하던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0: 누구예요?
1: 그러니까 이름을 저희가 저도 못 봤어요 지금. 예. 저에게도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또 반면에 다른 문자가 또 왔습니다. 9483님 북구 출신인데요. 저희 가족들은 싸움만 하는 후보 안 찍기로 했습니다. 땡땡땡 후보는 그래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땡땡땡에 맞는 인물은 누군지. 예.
2: 한 사람밖에 안 떠오릅니다.
1: 네. 아, 스스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진희님께서 네거티브하면 유권자들 돌아섭니다. 저도 지지했던 후보가 있는데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해서 돌아섰습니다. 정책으로 이제는 승부를 보셔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권자분들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가 이제 막판으로 가서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샵 9730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로 가보시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살펴보겠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만나서 서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천군만마라고 화답을 했고요. 박홍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의원의 지원이 서울 중도층 특히 국민의힘 거리를 둔 합리적 보수층 다시 좀 끌고 오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뭐 중도 확장 전략이죠. 유승민 의원을 아시는 분들은 어쨌든 네. 개혁 보수 그리고 경제통 중도 확장성 이런 이미지가 있는 정치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1: 효과 미미할 것이다.
4: 효과가 네. 미미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오세훈 후보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4: 아주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됐던 카드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대중 동원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시면 진작 더 큰 선거에 많이 나오셨고
1: 네.
4: 또 큰 일을 더 하셨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점 그리고 사실 서울 중도층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뭐 진보냐 보수냐 어느 정당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지만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네.
4: 그래서 이 특히 오세훈 시장의 5년 시정 이 부분을 그냥 계속 가게 둘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바꿀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 전체적으로 윤핵관 극복을 못하고 여전히 내란에서 좀 허우적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 맞출 서울시장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수희 의원님이 또 서울 경기 수도권 담당이시잖아요. 네. 이번 선거.
0: 네.
1: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그 어쨌든 지지율이 네. 처음과 다르게 좀 붙고 있잖아요.
1: 많이 붙었긴
0: 네,
1: 했죠.
0: 많이
1: 여론조사에서.
0: 붙어서 지금 저희도 네. 박빙이라고 좀 보고 있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단계의 여론조사 발표도 있고 그래서 오세훈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중도층을 확장하는 전략층을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 당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장동영 대표와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1: 완전히 네. 거리를 뒀더라고요.
0: 네.
1: 서울 쪽은.
0: 그것도 네. 서울에서는 꽤 먹혔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고 해서 일잘러 정원호 후보였는데 계속 일을 못하는 영상들만 나와가지고 거품이라는 것들을 좀 네거티브군 하지만 어쨌든 거품이었다라는 사실들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정원호 후보가 그 급기야 들고 나왔던 게 이제 GTX 개담이었는데 결국 뭐 국토교통부도 다시 재개 운행하겠다라고 안전 점검 다 하고 마쳤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어찌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 괴담으로
3: 괴담으로 끝난 것 같고요.
4: 괴담이라니. 괴담으로
3: 끝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괴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서울을 그 서울의 지지율 판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정은호 후보한테 잘 얘기를 이것저것 질문했는데 정은호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비 사업 부분이나 네. 뭐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예, 차이점도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해가지고 특히 지금 전월세로 고생하고 계시는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유권자분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막판에 부동산 관련 부분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세훈 후보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동호 최고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서울 판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우선 지금 중도 확장 전략은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1: 오세훈 시장의 중도 확장 전략 네. 안 될 거라서 오세훈 네. 후보의.
2: 왜, 네. 왜 그러냐면 그 네. 집토끼를 튼튼하게 지킨 뒤에 그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집토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서울이든 경기든 지금 네. 국민의힘 조직 자체가 무너진 곳이 많거든요.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저 미국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구청장 지금 후보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공천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 들어오면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집토끼들이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이렇게 경도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도 GTX 이 철근 누락 사태가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김성보 저 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도 나와가지고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몰라도 되는 사안이냐. 총책임자 시공 총책임자와 감리 총책임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네네. 더더군다나 보고를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다 이 거짓말로 지금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몰랐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안전 문제에 관한 문제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감사의 정원이라고 또 그 한국전쟁 기리기 위해서 뼈다귀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1: 표현하시는군요. 네.
2: 제3자가 와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당연히 네네.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고 네네.
1: 구조물이라고 좀
2: 그 구조물을 예, 예. 그 구조물을 지금 다시 또 재공사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보수공사 또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타일 다 깨져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안전에 관해서 도대체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일을 하지? 그럼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시켜주면 그럼 안전을 제대로 챙길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고 반면에 정은호 후보는 예를 들면 뭐 이 눈이 이제 저기 영종도나 이런 데서 오기 시작하면 한 시간 뒤에 성동구에 반드시 눈이 온다. 이거를 딱 해가지고 치우자. 눈 하나 잘 치우니까 정말 작은 일도 소중히 하니까 네네. 유권자분들의 어떤 소극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정은호 후보에 대한 선호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1: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은 전체적인 서울의 판세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이슈가 되고 어떤 공약이 막판 승부처가 될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0: 그러니까 지금 이동환 최고께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신 저런 내용들 이거를 정은호 후보가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이슈는 이미 좀 우리 김수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물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은호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수세적으로 이 지키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성동구청장 하는 동안에 지역에서 어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도 중앙에서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 특히 서울시장으로 나오셨잖아요. 대통령의 SNS 픽 하나만으로 박주민, 전현희 이런 분들을 결선도 없이 누르고서는 올라왔는데 그러면 본인이 여론조사상으로 좀 이기고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리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정원 후보의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듯한 이렇게 둘이 붙어 보이는 듯한 이 경향성에 대해서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매매, 전세, 월세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은호 후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정부 차원에서 뭐 양도세 문제, 장특공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정은호 후보에게 조금은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럴수록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정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원호 후보가 가지고 나온 정책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유기견 입양하면 25만 원 주겠다.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1: 뭐 착착 개발 뭐 이런 네, 것도.
0: 그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 본인이 이번 시정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 시기가 있어서 인건비랑 자재비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가서 공급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 이게 신통 개발이고 신속 통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한 형태로 착착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카피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자기만의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이런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부동산은 서울이 네. 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탱크데이 논란이 정치권 설전으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이자 국가폭력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일배식 정치 행태라고 맞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타벅스 4.16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도 이거 폐륜행위다 뭐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사실 제가 5.18 이번 행사에서 GM식장에 참석을 했다가
1: 네.
4: 뭐 그 돌아오는 길에 아마 뭐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인데 5.18 탱크데이 그리고 뭐 책상에 탁 이런 정말로 그 잊고 싶은 뭐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국가 폭력의 아픈 기억들이지 않습니까?
1: 네네네.
4: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벌고 또 우리 정치를 흐트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방관할 것인가? 사실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는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4: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걸 너무 억지 프레임으로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녀사냥이다 집단 괴롭힘이다 독재다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 지금 의원님들께서 스타벅스에 가서 인증사진 릴레이를 또 하고 계시고
1: 네.
4: 유권자들에게 스타벅스 들고 뭐 투표장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게 저는 왜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심지어 박수영 의원께서는 이 AI로 합성한 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드럼통으로 만든 이 드럼통이
1: 그러니까 물탱크라는 의미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4: 물탱크라는 그러니까. 의미로 만들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런 AI로 합성된 것까지 올리셨다가 지금은 SNS에 삭제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5.18 때 광주에는 탱크가 가지 않았다라는 이 허위사실까지 SNS에 게재하고 하시는 게
1: 네.
4: 결국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그리고 이 6.3 지방선거 자체를 이념전쟁화 하자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김소희 의원님께서 환경단체 출신 국회의원이세요.
1: 그렇죠.
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쓸데없는 텀블러 사용하지 말자 이런 사실은 지적까지도 하시고 오히려 텀블러가 예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스타벅스에 정말 이런 개념 없는 잘못된 마케팅 기업이 단순히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회적 책임, 공공성, 공공감수성 이런 부분들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김소연님 받아주시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제가 그 사건 터졌을 때 진짜 스타벅스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그 뭐 어쨌든 정영진 회장도 바로 사과하고 스타벅스 사장도 경질시키고 대단히 잘못한 거죠. 뭐 저는 텀블러 마케팅 하는 것도 사실 불만이어서 스타벅스 공격을 작년에 국감 때도 많이 했었는데
1: 네.
3: 그걸 또 뭐 역사적인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엄청 세게 했고요.
1: 거기에 대해서는 다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3: 네.
1: 잘못됐다라는 걸.
3: 다 공감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선택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5.18을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이거 거기 커피 아니지? 라고 뭐 익산동에 가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다 장관님들이 나서가지고 그 스타벅스 커피에 대해서 뭐 공공기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4: 네.
3: 아 이거 그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3: 그렇죠. 네. 그 말씀 박홍배 의원이 말씀 준 것처럼 모든 거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시는 게 딱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4: 네.
3: 어쨌든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으니까 5.18의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그 진보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도층은 포기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한테 했더니 스타벅스 대단히 잘못했는데 내가 스타벅스를 선택해서 하는 거 많은 거는 내 자유다. 왜 나한테 불매운동까지 강요를 하느냐.
4: 네.
3: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시민단체가 정용진 회장을 고발했어요. 모욕과 그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을 동시에 고발했습니다.
4: 아,
3: 공권력 개입으로.
4: 네.
3: 그렇게 지금 중도층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지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1: 굳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 끌고 가느냐.
3: 그렇죠.
1: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겠죠. 이동학 최고님께서 예,
2: 저는 합의된 선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
4: 이것을
2: 정치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밈으로 활용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도 그럴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최고위원 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과거에 5.18 헌법수로 그거 불가능하다. 그건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4: 네.
2: 안 된다. 자기는 반대다. 정광훈 목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도 최고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5.18 뭐 관련 민주화 관련돼서 전두환 찬양을 했잖아요. 전두환 사진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이 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끊어주질 않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못해요. 정리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1: 건지. 그 문제를 더 키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2: 그렇죠. 그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냥 본인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소구하는 거지 역사적 희생과 헌신 뭐 이 어쨌든 역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어떤 뭐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단호하게 함께 대처를 하고 이러한 이 모욕과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그것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4: 그렇죠.
2: 쳐져야
4: 네네네.
2: 되는데
4: 네.
2: 거기에 자꾸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좀
0: 그런데 이건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5.18 정신에 대해서 본인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5.18 기념식에 저희 장동현 대표가 직접 광주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장동현 대표가 광주에 가기까지 굉장히 고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해줬던 분들은 가지 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광주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민정배 광주 전남 그 시장 후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동현 대표가 광주에 오는 거는 계란 먹고 피해자 프레임하러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 계란 맞으려고 오는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0: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5.18 정신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 네네.
0: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광주시장 후보인 민영배 후보에게 뭐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옛날에 5.18 전야제 때 NHK 갔었던 분들 지금 뭐 강원도지사 후보 그리고 연수에서 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하시고 현직 총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당에서 어떠한 처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너무 내로남불이 심한 거예요. 본인들
4: 네.
0: 안에서 5.18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기업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반응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네 분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5.18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을 네 분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벌써 시간이 마무리될 시간이라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아나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희 국민의힘 의원, 이동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해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3655님께서 스타벅스 이슈 가지고 토론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 더 싸웠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감 있게 답했느냐, 바로 이게 아닐까요? 남은 9일 정치권의 계산보다 유권자의 판단이 더 또렷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윤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 잘했다.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나누는 월요일 저녁은 어떠십니까? 어느새 2026 북중미 월드컵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국들이 월드컵 참가 명단에 발표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대표팀 홍명보호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전 캠프를 차리고 고지대 적응을 비롯해서 본선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간 지도 일주일이 돼갑니다. 저희 KBS도 분주합니다. 지상파 중 유일하게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확정하면서 서둘러 월드컵 중계진을 구성하고 월드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KBS 월드컵 중계를 책임질 분들을 모시고 월드컵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포츠가 준비한 월드컵 시리즈 KBS 월드컵 중계진을 소개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0: 스포츠 스포츠.
1: 네, 저희가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5월 초에 있었던 월드컵 집중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KBS 월드컵 중계진을 소개합니다를 월드컵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KBS 북중미 월드컵 메인 중계진으로 멕시코 출장 준비를 하고 있는 캐스터 남현종 아나운서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경기를 맡게 된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KBS 중계진으로 합류한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컵 중계방송 고인물 박찬하입니다.
1: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반가운 두 분을 이번 월드컵 통해서 또다시 만나게 돼서 더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이면은 이제 뭐 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몸도 마음도 준비가 굉장히 분주한 상황일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세요?
2: 일단 저는 출장 준비를 하느라 네. 이제 뭐 멕시코도 가지만 미국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비자 받느라 초반에 이제 중계권 확정하자마자 좀 바빴고 네. 요즘 이제 한 2주 남겨놓고 오히려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우리 선수들 뭐 경기도 더 많이 보고 월드컵에 출전하는 뭐 나라들이나 선수들 경기 영상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1: 위원님은 어떠세요?
3: 저는 이제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 중이고요. 그리고 아직 유럽 시즌이 완벽히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1: 네. 네,
3: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이 KBS 방송을 많이 쳐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그 남현종 아나운서는 이번 월드컵 중계가 몇 번째 월드컵이에요?
2: 저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가 처음이었고 이번 애가 두 번째입니다.
1: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야 박찬하 해설위원은요?
3: 저는 경기 해설로 참여를 하는 거는 이번 월드컵이 세 번째고요.
1: 네.
3: 월드컵 방송을 함께하는 거는 이제 네 번째.
1: 어, 그럼 네 번째면 언제야? 브라질 때?
3: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 아, 야, 오래됐네요 벌써.
3: 네, 오래됐고 네. 다섯 번도 될 뻔했죠. 네. 2010년에 중계를 했으면 다섯 네. 번도 될 뻔했어요.
1: 네.
3: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 그러니까요. 고인물 맞습니다. 그나저나 남현종 아나운서는 이번에 두 번째 월드컵인데 메인 중계진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일진입니다. 약간 부담감이나 책임감 같은 거가 짓누르고 있진 않나요?
2: 있죠. 있죠. 요새 답도 잘 안 들어가고 네. 뭐 딱히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변에서 왜 이렇게 조금 약간 수척해졌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1: 네.
2: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대표팀에 출전하는 이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표팀 선수들도 똑같은 이제 좀 뭐 저보다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었는데
1: 네, 네.
2: 이 압박을 잘 이 경기력으로 소화해 내시지 저도 아, 가서 중계를 잘해야겠다. 뭐 그런 자신감으로 좀 바꾸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약간 든든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두 분만 모셨지만 KBS 월드컵 중계진이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남현종 아나운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2: 네, 일단 뭐 문어 영표로 유명한 영표 이영표 해설위원이 월드컵 해설로 돌아왔습니다. 네.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월드컵 해설로 복귀를 하는 건데 아, 최근에 있었던 이 내 고향 여자축구단과 손해 시민의 경기에서도 아 지금 우리 선제골 들어가고 5분 안에 실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작두 해설을 했는데 정말 뭐 5분 만에 또 동점골이 들어가기도 했었군요.
1: 네.
2: 이영표 해설위원의 어떤 그 신들린 해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새 얼굴들이 많습니다. 아스널 출신의 박주영 해설위원, 또 정말 뭐 고공 폭격을 자랑했던 김신욱 해설위원, 그다음에 뭐 가장 파이팅 넘치는 조원희 해설위원, 거기다 이제 전문성을 갖춘 우리 정우원 해설위원과 함께 나오신 이 박찬하 해설위원까지 뭐 재미도 재미고 경험도 경험이고 전문성까지 갖춘 그런 해설을 KBS 중계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장 이제 사실 또 아 관심을 모으는 게 특별 캐스터 전현무 아나운서죠.
1: 아, 전현무 선배.
2: 네. 네.
1: 우리 출신.
2: 그렇죠.
1: 네.
2: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캐스터는 어떤가요?
2: 캐스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전현무 아나운서가 특별 캐스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네.
2: 이제 이재후 아나운서도 캐스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영우 아나운서.
1: 아, 다 고인물들이네요.
2: 아, 세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종현 아나운서.
1: 그렇게 사람이 없나.
2: 네. 그다음에 네. 김진웅 아나운서.
1: 예, 예.
2: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제 여러 번 월드컵 경험을 가진 만큼 또 이제 노련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숙한 목소리로 정말 재밌는 해설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축구 팬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대목 일단은 가장 먼저 화제가 됐던 건 방금 전에 남현정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현무 아나운서의 중계진 합류입니다. 합을 이미 맞춰보셨다고 들었어요?
2: 살짝 맞춰봤습니다. 얼마 전에 K리그 중계 울산 대 부천 경기를 가서 3명이서 한번 살짝 호흡을 맞춰봤는데 일단 이영표 해설위원과 저에게 없었던 어떤 이 예능한 스푼? 요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와 이영표 해설위원의 중계를 좋아하셨겠지만 네. 약간 좀 너무 진중하다.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현무 아나운서가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중계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1: 사실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그 캐스터로서는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종 씨한테 좀 조언을 많이 구할 것 같은데
2: 네.
1: 또 두 분이 또 기술 차이가 엄청납니다.
2: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좀 막내급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현무 선배한테 좀 알려드리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있고 셋이서 하게 된다면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박찬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짝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서 합을 맞춰보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고받거나 지금 벌써부터 하고 계신 게 있나요?
3: 짝꿍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아직
3: 내일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1: 혹시 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나요?
3: 아 그런 건 없고요.
1: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3: 아,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3: 저는 네. 사실 제 파트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네.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중계를 해오고 있잖아요.
1: 네네.
3: 그래서 출근해서 옆자리에 오늘은 이분이랑 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1: 네네네. 네,
3: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1: 아~
3: 누구랑 같이 하느냐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날 가서 아 오늘은 파트너가 이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일을 그렇게 해오기도 하고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제 파트너가 아직 누구일지 모르겠어요.
2: 이야 탈압박 좋으시네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분은 행운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3: 아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마 나름대로 그 저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점점 이 방송할 때는 중계할 때는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서
1: 네.
3: 제가 이제 평소에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설할 때 이제 말이 점점 많아져서 그게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2: 사실 든든하거든요. 같이 하면은.
1: 그렇죠. 사실 캐스터 입장에서는 네. 해설위원의 내용이 풍부하면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사실 우린 좀 가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이러면서
2: 이게 좀 성향도 달라요. 네. 저는 사실 중계하면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찬하 해설위원님과 중계를 하면 편해요. 근데 이제 뭐 성향에 따라 이제 뭐 찬하 위원님이 또 맞춰주시겠죠.
1: 그 뭐 찬하 위원 같은 경우엔 그런 케이스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 맞춰보신 적은 없고 방송을 보신 적은 없겠지만 KBS 해설 이번에 구성된 해설진들의 좀 특징이 어떤 것 같나요?
3: 특징은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두 분이 있고 이제 신입 해설위원이 두 분이 있기 네. 때문에 박주영 그리고 이제 김신욱이라는
1: 아, 그렇죠.
3: 기대되는
1: 네.
3: 그리고 신선함으로 이제 뭉친 그 두 명의 신입 해설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죠. 네, 근데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1: 네.
3: 왜냐하면은 원체부터 선수 생활할 때부터 뭐 인터뷰라든가 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분 다 얘기를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인터뷰라든가 사석에서 말을 잘하는 거. 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석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그 사람과 그냥 대화하는 데 주중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1: 그렇죠. 예.
3: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주술 관계에 의거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인지를 떠올려 보면은 그 사람이 해설위원이 됐을 때도 뭐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네.
3: 근데 두 분은 그게 가능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우원 해설위원이라고 새로 왔는데 이 친구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2: 또 한 명 빠져서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조원희 해설위원은 네. 아, 4년 전에 카타르에서 저와 호흡을 맞췄던 파트인데
1: 그랬었죠.
2: 아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 왜요?
2: 사실 조원희 해설위원의 특장점은 파이팅이에요.
1: 맞아요.
2: 열정이고 주술 관계를 조금 못 맞추더라도 그 파이팅으로
3: 아니 근데 조원희 위원은 제가 진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방송에 불이 꺼지잖아요. 정말 말을 더 잘해. 저 깜짝 놀랐어요.
1: 약간 그 감성적인 주부신이군요.
3: 아니 정말 방송이 아닌 자리에서는 정말 말을 잘해요. 딱딱딱해서 할 말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네. 근데 왜 이렇게 방송만 들어가면
1: 흥분해서
3: 파이팅이 너무 넘쳐서
1: 흥분해서
2: 완전
3: 오히려 오히려 자신의 능력치를 네. 방송에서 다 못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사석에서의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1: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남현종 아나운서가 조원희 해설과 짝이었잖아요. 그렇죠. 둘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2: 저도 사실 호흡이 제일 잘
1: 동사는 그 해설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도 아마 간혹 예,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번에 저희가 중계를 하게 되면서 사실 급박하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모로 방송 준비도 그렇고 아마 중계진 입장에서도 똑같을 텐데 남현종 아나운서는 지금 어떤 준비에 가장 치중하고 있나요?
2: 근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원래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동안 사실 뭐 특히나 이번 시즌에 사실 월드컵 중계를 할지 말지는 뭐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유럽 축구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막 더 막 신경을 쓰는 건 없어요. 사실 네. 그냥 원래 좋아하는 만큼 그냥 계속 가까이 하고 영상 많이 보고 K리그도 늘 챙겨봤었고
1: 네.
2: 그렇습니다. 네.
1: 박찬하 위원은 계속 중계를 하셨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3: 부담감이 훨씬 더 크죠.
1: 아 그런가요?
3: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잘해내야 된다는 그리고

0: 예, 제가 알던 박찬하 위원의 그 해설 종류가 아니거든요.
1: 요즘 좀 봄이세요?
2: 아, 저는 원래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많이들 오해를 하셔서 그렇지만 원래 굉장히 따스하고 네 그리고 저를 잘 알면 알수록 아, 이 사람이 아,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는데 네. 아직 그런 모습을 못 발견하셨다면 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월드컵 네 번 갔는데 아직도 못 발견하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번쯤은 거울을 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1: 아, 이번에 좀 따뜻한 해설이 네. 좀 기대되네요.
0: 제가, 기대됩니다.
2: 제가 왜 자책을 하겠어요. 네.
0: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박찬하 위원의 눈물 중계 한번 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멘트를 하고 반응을 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조별리그를 이제 모두 멕시코에서 치릅니다. 고지대에서 치르기 네. 때문에 남현종 아나운서는 현지에 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본인도 고지대 적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1: 아, 아까 그래서 그 월드컵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셨을 때 네. 고지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도착을 해서 고지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상도 많이 보고 있고 저는 뭐 주변에 이제 고지대에 갔다 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호흡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중계할 때도 그렇죠. 네. 아무 이게 그 아무리 운동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네. 두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멘트를 전달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꽤 소모가 크거든요.
1: 그래서 풍선 좀 불고 있습니다.
0: 아 진짜로?
1: 네. 왜냐하면 사실 또 이제 제가 저 이렇게 뭐 웨딩 촬영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아, 네. 풍선 불 일이 좀 많거든요. 아~ 그래서 풍선 있으면 제가 다 불겠다고 하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뭐 겸사겸사네.
0: 네.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노력을 한다는 거가 가상하니까요.
1: 네. 뭐 칭찬도 받고요.
0: 네. 혹시 그 여행으로라도 두 분께서는 멕시코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1: 저는 없습니다.
2: 저는 멕시코 갔다 와봤죠. 멕시코 시티에.
0: 멕시코 시티. 거기는 어떤가요?
2: 시티는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는 곳보다는 더 높죠. 멕시코 시티가 해발 한 2,500m 정도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게 높나요? 1,000m 차이 나네요. 네,
2: 우리가 조별리그 1, 2차전 치르는 곳보다는 한 1,000m 정도 더 높고. 근데 저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네. 네, 그냥 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딱히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고. 이제 남미 가면은 이제 마추픽추 가려고 가는 도시 있잖아요. 쿠스코라는 네.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는 한 3,500m, 3,400m 네, 정도 돼서 네, 거기서는 좀 증상이 바로 왔었던 적은 있어요.
0: 이게 근데 진짜
2: 한 1,500 정도는 저는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역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빨리 가서 적응을 잘했으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만나보면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중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기를 앞두고 어떤 것을 위주로 혹은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하는 준비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1: 저는 여러 선배님들 하시는 스타일도 많이 받고 배우기도 했는데 막 포스트잇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저는 생각보다 손이 좀 투박하고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중에 막 포스트잇 붙이는 건 못하겠고 그냥 사전에 그 단기 기억력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어서 많이 머릿속에 넣고 그냥 한 장으로 가져갑니다. 딱 뭐 한 페이지, 예. 두 페이지 요 정도만 자료 준비해 가서
0: 아예 맵을 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지도를?
1: 네네. 예. 그렇게 준비해 가고 사실 저는 그냥 해설위원분들의 덕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서 네. 질문도 많이 드리고 좀 말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뭔가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0: 알겠습니다. 박찬하 위원은요?
2: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축구 중계를 해왔고 해외 축구 중계를 해왔고 그리고 유럽 축구 연맹이죠. 우에파 주간 대회들을 쭉 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연맹 소속의 대표팀 경기들도 계속해서 중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중계할 때는 좀 편한 게 있죠. 아무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0: 그렇죠.
2: 네, 그래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들이 있고, 네, 그런 준비들을 하다 보면은 공부로 치면 일종의 예습이거든요.
0: 네. 네,
2: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은 네, 이렇게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장점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모르는 거는 좀 모른다고 하는 편이에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틀린 네, 정보보다는.
2: 그냥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확실히 모르는 것들. 근데 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사를 해서 아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 것처럼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네, 이렇게 알려져 있다.
0: 네.
2: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한번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중계하시는 분들마다 차이

0: 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 세상 만사를 이제 모두 다 아는 척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저처럼 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다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유형을 예. 딱 이 분류를 하면은 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것도 뭐 시청자분들의 취향이 있겠죠.
2: 네. 이 분류를 한번 구분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한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습 준비에 한창이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숙제 검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월드컵 시리즈 KBS 월드컵 중계진을 소개합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 월드컵 메인캐스터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예습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자,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은 예선전을 체코, 멕시코, 남아공 순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순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체코부터 만나는데 고지대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해발 한 1500m 정도. 근데 우리는 지금 솔트레이크 비슷한 해발 고도의 베이스캠프를 구해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체코는 이제 유럽에서 막차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베이스캠프를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못 골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1차전으로 우리를 상대하는데 고지대에서 경기를 한다? 우리보다는 확실히 고지대에서 적응이 안 된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체코를 상대로 그나마 괜찮은 수준에서 맞붙는다.
1: 네.
2: 네. 그러고 3차전 상대가 나름 비교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받은 남아공인 것도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그럼 이제 체코랑 멕시코랑 붙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는 조 1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체코를 상대로 끝까지 3차전에서도 전력을 다할 거라 생각해서 뭐 이 순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박찬하 위원은 어떠세요?
3: 조 3위까지도 토너먼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로 가거든요.
1: 그렇죠.
3: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1, 2차전에 원하는 경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차전에서 우리가 그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차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팀이 그래도 A조에서 전력에 가장 약하다는 점에서는 뭐 괜찮은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팀 한 팀씩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1차전을 치르는 체코. 피지컬로 압도하는 팀이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체코는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선수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체코는 일단 전력이 나름대로 탄탄한 팀이에요. 예전에 체코 대표팀이 아주 강했을 때보다는 소위 말하는 유럽 빅리그,
1: 네.
3: 뭐 잉글랜드라든가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독일 이런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각 포지션별로 확실한 선수를 배치해서 센터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 팀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힘과 높이가 장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피스 상황에서의 한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터뜨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까다로운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센터라인 자체가 확실하고 최전방에 이제 패트릭 시크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고 2선에 이제 출출하는 사실상 체코 공격의 에이스입니다.
1: 네. 네,
3: 그런 선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뭐 소우첵 같은 선수 있고 또 오른쪽 뭐 측면에는 정말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앞뒤로 부지런하게 뛸 수 있는 쿠팔 같은 선수 있고 또 수비 라인에는 프리미어리그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크레이츠 같은 선수 있고 이래서 각 포지션별로 확실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 팀은 유럽 예선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마지막에 감독을 바꿨거든요. 네, 감독이 뭐 아주 베테랑 감독이 오면서 마지막에 또 체코 대표팀을 하나로 묶어서 월드컵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어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1: 그쵸.
3: 지금 팀 분위기도 많이 올라와 있죠.
2: 맞아. 뭐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나운서실 최장신 한상원 아나운서가 그 팀에 가면 평균입니다. 평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 그냥 키가 그 정도로 피지컬이 크군요. 네.
3: 그냥 약간 우리를 깎아먹진 않겠구나.
2: 네, 네. 그 정도로 키가 커서.
1: 작은 아이는 아니네?
2: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1: 야, 아까 그 남현종 아나운서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1차전부터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박찬하에서는 이러니까, 이거 진짜 방심하면 안 되겠다.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또 드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개최국 멕시코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편성된 A조에서는 가장 강팀이잖아요.
3: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가장 강팀이고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안고 경기를 할 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멕시코 대표팀은 객관적인 평가로는 멕시코 역사상 최악체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멕시코 내부에서
1: 네네.
3: 그리고 멕시코 대표팀이 전통의 강호고 뭐 최근에는 이제 월드컵에서 토너먼트를 못 나가고 있지만 한때는 16강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대표팀의 전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그게 뭐 우리랑 어떤 경기에서도 이 팀이 정말 약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대표팀도 그런 자신들의 심각성,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선수를 일찍 소집했고요. 그리고 전지훈련 기간도 길게 가지면서 대표팀의 전력을 좀 끌어올리는 방안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팀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괜찮은 팀이에요.
1: 네.
3: 네, 거기다가 각 포지션별로 확실한 선수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 프리미어리그에 바르가스라든가 또 이제 피달고 같은 미드필더들이 진출을 하면서 스페인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대표팀에 지금 와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작년에 우리가 대표팀 맞대결을 평가전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때 멕시코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게 될 멕시코는 분명히 공격 쪽에서 다른 팀이 돼서 나올 거거든요.
1: 아. 네,
3: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의 기억을 지워야죠.
1: 긴장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팀. 아까 이제 박찬하 해설위원이 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앞에 두 경기가 우리 뜻대로 안 풀렸을 경우 우리가 희망을 가져봄직한 남아공인데 남아공에 대해서 남효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2: 사실 이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은 체급으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상대가 맞는데 네.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박찬하 해설위원 얘기대로 1, 2차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승점을 못 가져온 상황이면 남아공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노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때 만약에 혹여나 우리가 득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뒷공간이 뚫린다거나 역습을 맞는다거나
1: 네.
2: 그런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남아공을 상대로 일단 그런 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안 치렀으면 좋겠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상대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게 기대감도 점점 더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높아지지만 또 이제 점점 구체적인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긴장감도 동시에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 그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이번 월드컵 조별 예선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적은 어떻게 보는지.
3: 희망을 티스푼으로 한 반스푼 정도 첨가를 해서 조별리그 성적은 1승 1무 1패로 예상을 하고요.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1승 2패를 하면서 저는 32강 진출의 가능성은 99%로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사실 뭐 축구 전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 한 스푼을 담아서 2승 1패로 가겠습니다.
1: 2승 1패로?
2: 네.
1: 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중에 꼭 맞는 예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채 20일도 남지 않은 월드컵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월드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스포츠가 준비한 월드컵 시리즈 KBS 월드컵 중계진을 소개합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4: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른 낮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호남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에는 수도권 등 점차 내륙으로도 확대되면서 낮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을 동반한

0: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비는 모레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7도 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본투표까지는 9일, 사전투표까지는 불과 4일 남았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교통과 주거 분야 공약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1: 역시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놓고 각 정당이 충돌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강서구 금천구 등을 돌며 교통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서남권 개발론을 띄웠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빠르게 연계하도록 재편해 교통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마을버스가 없는 노선들은 공공셔틀버스를 도입해서 출퇴근 그리고 이동하는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도봉구 노원구 등을 돌며 동북권 신성장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서울에 총 31만 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 주택 정책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물량을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2: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의혹 제기와 난타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차명 대부업 의혹이 불거진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후보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5: 낮에는 서민, 밤에는 사찰.
4: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5: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2: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6: 다시 그런 또 재선거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4: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입니다.
2: 반면 민주당은 의혹 제기에 선을 그으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7: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후보를 중간에 뭐 그만두거나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2: 개혁신당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공보물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는데 양 후보 측은 틀린 내용이 없다며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0: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가 된 전북을 다시 찾아 이른바 사전교감설이 불거지게 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후보는 도민들이 정청래 지도부를 심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8: 이틀째 호남 표심 다지기를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어제 전남에 이어 오늘은 전북을 돌며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용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손발 맞출 힘 있는 여당의 유일한 후보는 이원택 군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라북도
4: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9: 이원택을 찍어주시면 이원택 군입니다.
8: 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서를 내세우며 전북 표심을 파고드는 김 후보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금도를 한참 넘었다 맹비난했습니다.
10: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4: 더불어민주당 권동훈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10: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8: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 심판론으로 역공했습니다.
11: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운영 과정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8: 여당의 전통 강세 지역에서 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상욱 후보의 경선 중단 선언으로 파행된 울산시장 법력권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진보당은 김 후보 측에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여론조사를 재실시하자고 요구했는데 양측 모두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 경북과 충청권에서 스타벅스를 공격하는 여권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대구를 처음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선임선대위원장.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나란히 서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13: 추경호 후보님과 이철우 후보님께서
4: 장동혁 국민의힘 선임선대위원장입니다.
13: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힘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주시고
12: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조차 접전 양상을 보이자 지지층을 향해 결집을 호소한 겁니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의 총공세를 펴는 여권을 향해선 과거 반일 불매 운동에 빗대 스타벅스 죽창가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입니다.
12: 국민의힘 유세 현장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전 대구에 이어 오늘 충청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친인 유경수 여사의 옥천생가를 시작으로 대전과 충남 공주를 잇따라 찾아 국민의힘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부산, 울산, 경남과 강원 방문까지 예고하면서 탄핵 이후 제한적 공개 활동에 머물렀던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을 위한 본격 선거 지원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예고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사태가 터진 지 8일 만에 결국 그룹 총수가 등판하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공개 사과했던 정용진 당시 신세계 부회장.
15: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14: 약 13년 만인 내일 이번엔 그룹 총수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가 벌인 탱크데이 할인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과문을 냈던 정 회장이 재차 사과에 나서는 이유. 그룹의 주요 현금 창출 원인 스타벅스를 향한 불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일부 스타벅스 매장 매출이 10%가량 빠진 걸로 알려졌고 상위권을 독식하던 카카오톡 교환권 선물 순위에서도 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브랜드에 밀렸습니다. 지난해 잔액 4천억 원, 누적 이자 수익만 400억 원대인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6: 어플도 잘 돼 있고 해서 잘 쓰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것도 결국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선물할 때도 손이 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 주력인 이마트는 물론 백화점 등 신세계 그룹 내 다른 계열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것 역시 큰 부담입니다.
17: 오너가 예전에 말했던 전적까지 같이 이야기되면서 그룹 전체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연결됐어요. 더 늦으면 신세계 전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4: 내일 발표될 탱크데이 행사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도 여론의 향배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일본 도쿄의 긴자 한복판에서 한 괴한이 최루액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최루액 테러에 20여 명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18: 도쿄 긴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쇼핑몰 긴자6가 폐쇄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쇼핑몰 이용객들의 증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괴한이 수상한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19: 최다 유조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었는데 5m 정도 다가가니 목이 아프고 숨이 막히면서 기침이 나왔어요.
18: 30분 전인 오후 12시쯤 이 건물 1층의 은행 현금 입출금 코너에서 한 괴한이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캡사이신이 포함된 최루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 은행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공기가 이상했어요. 목이 이상해져서 바로 나왔어요.
18: 은행 쪽에 있던 20대에서 80대까지 모두 25명이 통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은행을 이용하던 고객이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아직 괴한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건물 안팎의 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낮 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밀어 묻지마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매년 늘어나자 경찰이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컨테이너 화물차 앞부분이 부서져 있습니다. 앞서 가던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데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다른 고속도로에선 화물차가 승용차 다섯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네 명이 다쳤습니다.
21: 뒤에서 그냥 큰 차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가지고.
20: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새벽 전북의 한 고속도로에선 화물차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9일 경북에선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앞으로 두 달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속 방지를 위해 속도 제한 장치 해제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불법 구조 변경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2: 속도 제한 장치 해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면허로 형사 입건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점검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20: 경찰은 또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협상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도 상당 부분 합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합의는 아닌 만큼 양측의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3: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서명까지는 앞으로 수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과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라면 노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나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대이란 제재 완화 등 민감한 의제와 관련해선 합의 이후에도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일단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 이란과 좁은 합의를 이루게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합의를 이루는 쪽을 원합니다.
23: 미국과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하면서도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최근 세계 각지에서 실행된 군사작전에서 강력한 전자파 무기로 상대 전력과 통신망까지 끊는 모습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런 전자전 무기, 특히 EMP탄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우리 대비는 허술한 상태입니다. 박효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며 통신, 지휘체계부터 무력화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투입해 GPS를 교란하고 통신을 마비시켰습니다.
19: 이란 전투수의 능력을 교란 약화, 차단, 파괴하기 위한 동시다발적이고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입니다.
24: 북한도 지난 2월 전자전 무기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25: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 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 체계를
24: 강력한 전자기파를 내뿜어 상대 전자 장비의 회로를 고장내 무력화하는 EMP탄 개발을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26: 북한이 선호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EMP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죠.
24: 전력화 수준은 의문이지만 북한이 EMP탄 위협을 지속하자 우리 주요 국가안보시설은 방호설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 같은 유사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복구를 담당할 기관들은 아직 대비책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7: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IT 의존도가 유용원 높은 나라인데 이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EMP 공격에 취약한
24: 전력망이 EMP 공격을 받을 경우 복구에 최대 11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만 한전이나 발전사들도 관련한 대책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화창했던 날씨가 내일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같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 비바람이 몰아칠 거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 연휴를 맞은 도심 공원. 조금 더워도 구름이 적당한 잔디밭은 어른들에겐 휴식처가,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가 됩니다.
3: 동생이랑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고, 덥긴 한데 그래도 여기 나와서 좋아요.
6: 나도 좀 대답해.
2: 화창했던 휴일이 지나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는 오늘 밤 남부지방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내일은 동쪽 고기압과의 사이로 수증기 유입이 강해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20에서 80mm입니다.
7: 아층 재태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절개지 등 지반이 약한 곳을 중심으로 옹벽붕괴나 토사유출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산림청은 오늘 부산과 광주, 전남, 경남 등지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이번 비는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모레부터 점차 그치겠고 이후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뉴스 이세훈입니다.
1: 빠른 속도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오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휴머노이드의 손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선전에서 이승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9: 휴머노이드 로봇이 종이보다 얇은 나사못 보호 필름을 벗겨냅니다.
10: 나사를 조그만 채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3에서 5mm까지 정확하게 집을 수 있습니다.
9: 3세대 휴머노이드는 실제 생산, 물류 현장에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11: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실제 공정에 투입됐을 때 이전보다 작업 효율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9: 중국은 2024년부터 비아디와 지커 같은 전기차 공장에 스스로 배터리를 바꿔가며 작업 시간을 늘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아직은 부품 운반과 일부 품질 검사 위주지만 올해부터 비약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 1000대
10: 생산에서 올해는 만 대로 휴머노이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9: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은 이미 인간을 넘어선 상황. 이제 인간의 손을 구현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로봇 업체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손의 정교함까지 갖추게 될 경우 돌봄이나 가사 분야까지 활용 분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생활 서비스 영역에서도 다양한 기술 훈련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동반자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9: 다만 비싼 초기 로봇 제조 비용과 배터리 용량 제약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려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에 중동 사태로 플라스틱 가격까지 오르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 펌프를 꾹꾹 눌러 빈 유리병을 채웁니다. 내용물은 세탁세제입니다. 보디 클렌저, 샴푸도 필요한 만큼 담은 뒤 무게를 따라 가격을 매깁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빼고 내용물만 파는 제로웨이스트 가게입니다.
30: 제가 원하는 제품을 대량이 아닌 원하는 양을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서.
29: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중동 사태 이후 플라스틱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더 늘었습니다.
31: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 문제로 뭔가 이런 플라스틱을 대안하는 물건들을 좀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 수많은 일회용 용기를 써야 했던 배달 음식 업계에도 대안이 생겼습니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체크하면 음식점은 금방 만든 요리를 다회용 용기에 담아 보냅니다. 재수거용 백에 넣어 반납을 신청하면 다시 수거해 갑니다.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4: 다회용기 주문하신 분들은 계속 다회용기로 주문하세요. 중동전쟁이 지속화되면 그럼 오히려 차라리 다회용기를 쓰는 게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29: 우리나라의 한 해 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은 800만 톤 정도. 해마다 7%씩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고 예고했는데 그러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소비자들의 적극적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0: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에서 무려 7개의 슈팅에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골 침묵 속에 손흥민은 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해 월드컵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1: LAFC 유니폼에 태극기를 달고 경기에 나선 손흥민, 평소보다 과감한 슈팅으로 득점을 노렸습니다. 전반 초반 적극적인 돌파와 슈팅, 공간 침투로 공의 방향을 틀었지만 시애틀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후반엔 낮고 빠른 슈팅을 때렸지만 아쉽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2: Son, look at the little touch and that slight touch there. Really, really great save. That goal away from Son.
1: 손흥민의 득점포가 침묵한 가운데 LAFC는 후반 41분 티모시 틸먼의 극적인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에서 개인 최다인 7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리그 첫 골의 갈증을 풀지 못했습니다. 골 결정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에도 월드컵 출사표를 밝힌 사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3: 제가 지금 뭐 골을 많이 못 넣고 있지만 뭐 어디까지나 당연히 골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하루아침에 어디 도망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1: 손흥민은 곧바로 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해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 여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홍명보호가 역대 원정 월드컵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파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4: 대한축구협회가 약속한 포상금은 역대 원정 월드컵 사상 최고액입니다. 32강에만 진출해도 인당 1억 원. 16강에 오르면 2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후 1억씩 올라 우승 시 포상금은 6억 원입니다. 지난 카타르 대회와 비교해보면 기본 수당부터 3천만 원이 올랐고 각 라운드마다 1억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승리 수당도 인상됐는데 포상금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협회는 사기 진작을 위해 선수단 가족에게도 숙소와 경기 티켓을 제공하는 가족 초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컨디션 관리를 위해 사전 캠프에서 대회 장소까지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0: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황인범, 오영규 등 해외파 선수들이 속속들이 캠프에 합류했는데 황인범은 고지대 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지구 최고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리그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돼 월드컵을 앞두고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첫 출전인 요르단은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공개했는데 탁구공을 활용한 골키퍼 훈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1: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K리그2 수원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천안을 꺾었습니다. 수원은 5월 리그 첫 승이라는 기쁨까지 맛보게 됐습니다. 2-2 동점 상황, 후반 추가 시간도 끝나가는 가운데 수원이 코너킥 기회를 잡았는데요. 집중해서 보시죠. 문전업 혼전 상황에서 파울리뉴가 천안의 골망을 달랐습니다. 상대 골키퍼와 접촉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심판의 온필드 리뷰 결과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정말로 각본이 있는 걸까요? 수원이 그야말로 극장골 중에 극장골로 드라마 같은 승리를 차지합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더 CJ컵에서 김시우가 1위의 3타차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전을 허용한 15번 홀 승부가 특히 아쉬웠습니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질주하며 통산 5승째를 노린 김시우. 마지막 날 5번 홀부터 4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에 다가서는 듯했지만 윈덤 클라크의 추격이 매서웠습니다. 승부는 15번 홀에서 걸렸습니다. 김시우는 버디 퍼팅에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클라크는 어떨까요? 장거리 버디 퍼팅 이렇게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1위로 올라섭니다. 김시우는 17번 홀의 첫 샷이 벙커에 빠지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날 11언더파를 몰아친 클라크의 3타차로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함께 출전한 임성재는 9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외계인으로 불리는 거인 센터 웬바냐마가 게임 속 장면 같은 환상 슛을 터뜨렸습니다. 무려 12m 거리의 하프라인에서 쏘아 올린 버저비터 오늘의 영상입니다.

0: 오늘은 맑고 더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27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호남 지방에선 광주의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대구는 한낮에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 동화작용이 일어난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먹이다를 우유를 먹이다라고 한다든지 잡히다를 재피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를 껍질을 뱉기다라고 한다거나 학교에 다니다를 학교에 댕기다와 같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표준어는 물론 먹이다, 잡히다, 벗기다, 다니다고요. 먹이다, 재피다, 뱉기다, 댕기다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댕겼다 같이 말할 때 불을 댕기다는 불을 당기다의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비표준 형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당기다와 댕기다는 뜻이 다른 별개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댕기다는 불이 옮아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그의 마음에 불이 댕겼다. 마른 장작은 불이 잘 댕긴다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당기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동사인데요. 예를 들어 입맛이 당기다, 의자를 앞으로 당기다, 그물을 당기다, 날짜를 앞으로 당기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기다와 댕기다의 뜻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요즘 불교계는 파격적인 포교를 통해서 종교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한 문화축제처럼 펼치고 있죠.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처의 깨달음을 친절한 언어로 쉽게 전하고 있는 청룡암 주지스님 원영스님을 모셨습니다. 불교계 일타강사로 통하는 원영스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원영스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어유, 불교계가 요즘은 좀 활기차졌어요.
1: 예, 그런 감이 있죠.
0: 변화도 네.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뭐 포교 방식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또 외국 분들도 어떤 문화로서의 불교를 또 새롭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해서. 스님 생각은 좀 요즘 분위기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1: 뭐 찬반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0: 네.
1: 또 흐름을 보죠. 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포교 방식이라고 네.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이 있고
0: 예.
1: 또 이번에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 로봇들이 같이 이야. 걸었잖아요.
0: 이게 진짜 피지컬 AI 로봇이 이제 불교계에도 네.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1: 네. 예. 그래서 저희처럼 저희가 의식할 때 입는 가사장삼을 딱 수하고 그리고 그 연등의 행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대중들이 아 불교가 지금 저렇게 시대에 네. 발맞추어서 함께 가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또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뭐 그 전통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찬반이 있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절충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 같으면 절에 로봇이 네. 등장을 한다는 네, 네. 게 그만큼 세상의 변화를 같이 담아내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1: 네. 예. 부처님은 다들 대부분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부처가 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부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깨달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 스스로 깨어난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서 명확하게 인간으로서
0: 네.
1: 생을 살다 가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0: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1: 네.
0: 그런 상태를 얻은 자, 아, 그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자를 우리는 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0: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나름대로 뭐 그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45년 동안 또 많은 이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1: 네.
0: 그러면 너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네. 네.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0: 네. 네.
1: 불교가 추구하는 마지막에
0: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인간이 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지혜를 가르치고 또 자비를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 예.
0: 지금 왜 괴로운지. 옛날에 태어난 사람도 괴롭고 지금 태어난 사람도 괴롭고 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각자 아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1: 네.
0: 그 괴로움들이 그 원인이 분명히 있으니 그 원인을 제거하면 다 그 괴로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네.
0: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쉽게 풀자면 그렇습니다.
1: 네. 왜 부처님 오신 날은 대표적으로 연등 축제 하잖아요. 해년도 하고.
0: 예, 예.
1: 거기 이제 저희 어머니도 불자셨기 때문에 늘 거기 이제 소원을
0: 네.
1: 적어서 올리시고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가요?
0: 이 빛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 예.
0: 우리도 이 스튜디오가 불을 켜면 환해져서 이렇게 눈에 금방 확 들어오는 것처럼
1: 네.
0: 불을 밝히면 내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연등을 밝히고 있고요.
1: 네.
0: 소원을 쓰는 것은 그것은 중생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변천해 왔던 것 같은데
1: 네.
0: 원래의 의미는 뭐 이름을 쓰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등을 밝힘으로써 내 마음을 밝힌다,
1: 네.
0: 지혜를 밝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네. 점점 좀 들어가서 조금 이제 뭐 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원영 스님은 뭐 불교 방송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 불교의 어떤 그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풀이해 주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불교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네.
1: 아까 이제 괴로움이 이제 없어진 상태를 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게 열반인가요?
0: 맞습니다.
1: 아.
0: 괴로움은 이제 네. 그 우리가 보통 괴로운 것은
1: 네.
0: 번뇌가 많아서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통증을 느끼거나 육체적인 통증, 정신적인 통증 이 모든 것들이 아프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막 몸이 아파, 아우 힘들어, 어 지쳐 죽겠어. 또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우리는 니르바나, 니빠나라고 해서 열반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제거를 하냐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냐면. 그 초가 켜져 있을 때 촛불을 후 하고 불어서 꺼버리듯이
1: 네.
0: 일순간에 제거할 수 있다.
1: 한순간에요?
0: 네. 제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1: 그 괴로움 고통을요?
0: 네.
1: 아, 그거 예를 들면 알고 싶은데요.
0: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 뭐 의사한테 가거나
1: 네.
0: 뭐 그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가거나 뭐 이런 거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또는 뭐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다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 이랬을 때 그게 왜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과
1: 네.
0: 상대의 욕심이 부딪혀서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대의 욕심은 둘째치고 내가 바라는 나의 욕심, 내가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면 그걸 제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일단 거기에서 상당히 괴로움의 그 번뇌가 싹 줄어들고
1: 네.
0: 그럼으로써 자신이 변화하면 상대도 변화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자기 내면을 자기가 제어하고 컨트롤함으로써 번뇌를 제거한다.
1: 네.
0: 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애착이나 집착이나 상당한 어떤 뭐 자기 욕망이나 이런 것들 딱 내려놓아 버리면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1: 그런데 사실 그런 욕심이나 욕망이 우리한테 번민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0: 참으면 되는.
1: 그냥 참으면 되는데.
0: 네. 근데 그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심호흡을 하세요. 뭐 많이들 하잖아요. 10초를 세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정말 안 됐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냥 입을 꾹 한번 다물면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와 자비를 섞어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네. 저같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 봐요.
0: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네. 법화경도 네. 쉽게 풀이를 해 주셨어요. 법화경이 경전 중에 왕이고 대승불교 경전의 꽃이라고 하던데 네. 좀 일반 사람들이 읽기엔 좀 어려운 책 아닙니까?
0: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이 책은 부처님께서 네. 쉽게 말해서 입적하시기 전에 8년 동안 설하신 경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옛날에도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세가 꽤 드셔서 가셨단 말이죠. 열반에 드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 내가 보니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듣는 너희들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은 부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왕이라고 불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법화경의 가장 큰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네, 것이다. 네.
0: 그러니까 예. 부처의 삶을 살지 말지는 각각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1: 네. 네. 그러면 모두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부처가 되는 길도 가르쳐 주셨나요?
0: 그럼요. 네. 네.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은 착하게 살면 됩니다.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면 되고 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연기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 연기는 무슨 뜻인가요?
0: 연기는 연하여 일어난다. 그럴 연자에 일어날 기자를 쓰거든요. 네. 인연 연자 예. 할 때 연과 일어날 기자. 연하여 일어난다. 말하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여기에 저를 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1: 우리가 원인이 흔히,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인과 관계.
0: 그렇죠. 인과 관계죠. 예.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근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가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결과가 되고 또 결과가 다시 누구 무언가의 원인이 또 됩니다.
1: 네, 네.
0: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또 다른 결과가 낳고 그러니까 이것을 쭉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무상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하나에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밥상에 올라온 공약물 음식물만 생각해도 이건 엄마가 해준 밥인 것 같지만 사실 엄마 말고도 이 음식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들의 손이 들어갔어요.
1: 네.
0: 농사 짓는 사람, 유통업자,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 또 갔다가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내 앞에 밥상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손길이 있다. 연기법을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사성제라고 해서
1: 네.
0: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가르침을 주거든요.
1: 네.
0: 그게 뭐냐면 괴로움. 우리는 인생이 삶에서 괴로움이 참 많으니까
1: 네.
0: 괴로움. 그리고 그러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괴로움의 원인.
1: 네.
0: 집착이 주로 괴로움의 원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집착은 그 모일 집자가 집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때로 모여 있듯이 뭐 그 나의 욕심도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한 분노, 원망, 화. 집착, 애정, 욕망, 사랑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괴로움의 네.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집착, 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멸은 근데 그런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1: 네.
0: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소멸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돈은 그 치료하는 방법이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정견부터 시작해서 여덟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견, 네.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덟 가지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근데 네. 그 여덟 가지를 우리가 늘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0: 네. 착하게 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를 공부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1: 예, 제가 아까 착하게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 착할 선자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0: 네.
1: 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정말 착하게 산다는 의미도 있고 지혜롭게 자비롭게 수많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이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보시라든가 공덕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행이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네. 네. 누군가에게 나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냥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방편을 써서 나누어 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이 길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건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고 정신 상태도 괜찮은데
0: 네.
1: 계속 도와주니까 다른 삶을 포기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건 지혜로운 베품이 아닌 거죠.
0: 네.
1: 또 물질적인 것만이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위로를 한다거나 공감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까지 또는 미소 한번 짓는 것도 모두가 다 보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0: 네. 이 시간 이후에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전후가는 조금 달라진 삶을 살려고
1: 네.
0: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스님으로서 꿈꾸는 어떤 그런 소망, 포부 네.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즘 자꾸 저한테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일타강사에서 하셔가지고
0: 불교계 일타강사로 소문나셔가지고
1: 근데 예. 이제 저는 대중들에게 그 조금 쉽게 그러니까 네. 단어 선택도 불교 용어가 아닌 가급적이면 아주 쉬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불교에 관해서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해서 불교계 또 일타 강사로 통하는 청룡암 주지스님 원영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 동안 늦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호남과 경남 서부,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그 밖에 내륙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낮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했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의 제안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타결된 서방과 이란 간 핵 합의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로 가는 직접적이고 공개된 길이 됐다며 자신은 그런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5일 미국과의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격전지로 부상한 전북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산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전북 정읍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선대위원장은 민주당에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사랑해준 만큼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달라며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 후보를 띄웠습니다. 정선대위원장은 이후 충남 서천과 보령에서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유승광 서천군수 후보,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대전과 충남 공주를 방문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이장우 후보 선거 캠프를 찾아 이 시장은 자신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신의를 지키는 한결같은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 김 후보가 자신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며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내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사과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진행 중인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내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임금협상을 이어오다 주요 조합원인 디바이스 경험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법 스포츠 중계,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강 실장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민정사회 홍보소통 AI 미래기획수석실의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2일 일어난 중국 산시성 탄광가스 폭발 사고와의 구조와 수습이 지반 붕괴와 설계도 불일치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가 오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20에서 80mm, 호남과 영남권은 50에서 100mm 등입니다. KBS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호남과 영남 지역을 각각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달궈지는 선거전 속에 이른바 스타벅스 5.18 마케팅 사태는 여야 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과 주요 뉴스는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을 비롯한 최신 국제 뉴스는 이어지는 세계의 이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5월 2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제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네. 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자, 뭐 전통적으로 텃밭으로 꼽히지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좀 장담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전북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전북 찾아가고 또 중원까지 이어서 방문했다면서요?
1: 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정읍 전주 여기에 이어서 충남 서천 보령을 찾아서 광역단체장 후보부터 기초 광역의원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0: 네.
1: 예, 전북은 아시다시피 언급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약진으로 접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0: 네.
1: 김 후보가 대리비 지급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제명된 이후에 정청래 위원장과 가까운 이원택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전북지사 선거 뭐 사실상 내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 위원장은 정읍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원택 후보다. 전북 민심을 믿는다.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만큼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달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김관영 후보가 사천을 주장하는데 네.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김 후보가 식사 중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유권자에게 건네는 영상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본질은 정청래 대표의 사천이 아니라 현금 살포였고 오직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며 본인의 득표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하고 이 대통령을 선거판에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1: 정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 다음에는 전주를 이동해서 전북 지역 후보자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정 위원장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등과 함께 전북대 근처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크게 보답하겠다는 의미에서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 예.
1: 다만 일부 시민들은 정 위원장의 전주 유세 도중에 불공정 공천 정청래 아웃 뭐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김관영 후보는 이 전북 완주 이 봉동시장 유세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북과 호남을 공천 재난지역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정상화시킬 사람은 바로 김관영뿐이다. 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아울러 이 무소속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의했다라는 취지의 자신의 주장을 또 굽히지 않았는데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한편 이 전북 일정 뒤에 정청래 위원장은 충남 서천 보령으로 이동해서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와 유순광 서천군수 후보, 이영우 보령시장 후보를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0: 예. 이 범여권 내의 분위기를 좀 보면은 울산시장 단일화가 중단이 되는 일이
1: 그렇습니다.
0: 있었고요. 또 이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용난 후보의 그 이른바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또 나오면서 파열을
1: 네.
0: 밀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김상욱 울산시장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주말 사이에 아, 이거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이거 특정 세력의 이제 개입 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예, 여론조사 이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예. 아, 그랬더니 이제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는 오늘도 기자회견 열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 김상욱 후보 또 후보 측을 비판을 하면서 오늘까지 김상욱 후보의 입장 아, 또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보를 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볼 때는 단일화가 또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건 재선거 후보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주변에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면 김용남을 이야기하는데 아, 그러면 막혀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과 서울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김용남 후보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김용남 후보 측도 오후에 입장문을 또 내고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이 김 후보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였으며 어머니의 간병 등 가족의 아픔과도 연결된 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 지분 인수 과정 등의 법률 위반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고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민주당 이 조승래 총괄선대 대책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당에 낸 것으로 안다.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현재까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그런 판단이면 후보로서는 완주가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이슈를 갖고 후보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보면 김용남 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게 할 수 없다면서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 조국 후보,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분명히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까지 이어지면서
1: 예.
0: 평택을 이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야당 소식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예, 텃밭 또 찾았습니다.
0: 네.
1: 근데 대구도 사실 이제 야당이 이번에는 승리를 좀 장담할 수 없는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대구 경북 TK를 찾은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에서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뭐 따라잡아서 접전을 벌인다 이런 여론조사 이제 흐름이 나오니까 아,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추격의 고삐를 한층 바짝 조이려는 걸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대구시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비전선보식에서 장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 늘 국민께 되로 주고 말로 뺏어가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면서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국민을 이제 갈라쳐서 한쪽 국민을 겁박하고 집단 괴롭힘을 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당의 후보가 대구 경북을 맡는다면 6월 3일 이후 우리의 소박한 삶도 작은 즐거움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이재명에게 맡겨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후 장동혁 위원장은 대구 수성구 수성못을 돌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요. 또 경북 구미로 이동해서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1: 예.
0: 장 위원장은 여기서 구미와 경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재명 지방선거에 끝나면 재판받게 하고 감옥에 보내야지 않겠냐 이렇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그제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은 충청을 찾아서요.
1: 예.
0: 국민의힘 후보들을 만났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은 모레는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하고 또 사전투표 하루 전인 오는 28일에는 강원 지역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자,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스타벅스 5.18 마케팅 논란인데요.
0: 네.
1: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 뭐 죽창가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장이 오늘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1: 네.
0: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포함한 여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런 여권을 향해 뭐라고 있냐면 이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다. 이재명 또 민주당 개딸들 모두 그날만 지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0: 또 장 대표는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오선 김기현 의원 선거 운동복을 입고 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수정 당협위원장도 지난 20일 지원유세 도중에 스타벅스 인증샷을 또 독려를 했어요. 여기다가 박수영 의원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옹호하려다가 가짜 텀블러 사진을 올린 게 드러나서 뒤늦게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탱크 이제 모양의 텀블러가 나온 것처럼 이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였던 거죠.
1: 예, 예.
0: 또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자신의 이제 인터넷 방송 출연자들과 자유가 최고다라고 말을 하면서 건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민주화운동 모독에 항의하는 시민을 개딸로 몰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민의힘의 퇴행을 국민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1: 네. 자, 그 외에도 주요 격전지 후보들 움직임 살펴보죠.
0: 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호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서남권 대도약과 동북권 신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오늘도 격전을 벌였는데
1: 네.
0: 정원호 후보는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선안권 4개 지역을 집중 전면에 좀 다지면서 교통 인프라 구축과 주거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선안권 대도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는 최근 불거진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정면 겨냥을 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지 10일이 경과했음에도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태원 참사, 용산 참사 등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 후보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철근 누락 시공이었다면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해결책 제시를 압박을 했습니다.
1: 예.
0: 여기에 맞서 오세훈 후보는 이 관악구, 도봉구, 노원구 등 강북권 라인을 훑으면서 동북권 신선장론을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중구, 광진구, 강남구를 거쳐 또 정 후보가 삼성구청장을 지낸 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동구를 최종 공략을 했습니다.
1: 예.
0: 오 후보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가 18억 원을 돌파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대통령의 기조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서울시장 후보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원호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또 오 후보는 정원호 후보가 행당 7구역 재개발 준공 지연 사태를 두고 정비사업상 통상적인 일이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후한무치한 변명이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또 정 후보 측이 제시한 GTX 철근 누락 관련 서울시 사전보고 추정 문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격전지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면요. 부산 북갑 보궐선거.
1: 예.
0: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를 꼽히고 있는데 최근 판세가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처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 박민식 후보는 여론조사에 좀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 네.
0: 기자간담회를 연 박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본이 이미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박 후보의 발언 막장까지 간 안타까운 행태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인 한동훈이라면 지역을 바꿀 수 있을 거란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하정우 부총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아, 지역 주민들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예. 자, 뭐 앞서 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전해드렸었는데
0: 네.
1: 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요?
0: 네, 사실.

0: 정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다음 날 지난 19일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런 내용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에 앞서 이제 관련된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했거든요.
1: 예, 예.
0: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이벤트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다른 논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뿐 아니라 이 공직사회 전반에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는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까지 재조명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스타벅스를 넘어서 신세계 그룹 전반까지 확산하는 양상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5.18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정 회장을 고발한 5.18 민주화운동 3단체 회원들이 오늘 정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신세계 그룹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정 회장은 이런 위기를 좀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 예.
0: 또 신세계는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1: 예.
0: 또 시민사회에서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판촉 활동을 정부가 제재하기 어려우니까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마트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 국민연금공단이 스타벅스 모회사 이마트 지분을 7.89% 보유한 2대 주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결국 정 회장의 사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0: 네.
1: 김건희 씨가 최근에 그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고가의 시계 그 잔금을
0: 네.
1: 뒤늦게 지급을 했다면서요.
0: 그 그렇습니다.
1: 2,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0: 네.
1: 왜 이제서야 또 하게 된 건지 뭐 좀 양형 같은 그 정상 참작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이런 또 분석까지 나오네요.
0: 그렇습니다. 이 고가 명품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김건희 씨가 2,900만 원을 이달 초에 로봇계 사업가 서성민 씨에게 이체를 하고
1: 예.
0: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1: 네.
0: 뭐 김 씨와 서 씨 모두 청탁은 없었고 시계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 예.
0: 사실 지금 이 김 씨의 이른바 매감매직 의혹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든요.
1: 네.
0: 특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뒤늦게 잔금을 낸 이유 예, 정신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결국 이번 시계값 지급은 양형 등 정상 참작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탄반 투표 그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0: 네.
1: 지금 이 성과급이 이제 그 직원이 소속한 그 사업장에 따라서 좀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내부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라고요.
0: 예, 소속 부서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 직원 성과급은 최대 6억 원대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반면에 모바일, TV, 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600만 원 수준에 그칠 걸로 알려지면서
1: 예.
0: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X 부문 중심 노조인 동행노조 조합원 수가 이번 합의안 타결 이후에 급증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동행노조는 내일 오전에 수원지법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주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1: 예.
0: 성과급 확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소액 주주 단체는 노사 합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 주주총회 소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간 불화이어 주주 반발까지 복합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서 성과급 합의 후폭풍 당분간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연 씨,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건가요? 예, 두 나라가 양해각서를 채택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은 좀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요. 이란 핵 프로그램 추가 협상을 60일 동안 진행하는 양해각서를 채택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하지만 최대 쟁점이죠. 이란 핵 프로그램 포기 또 대이란 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같은 핵 프로그램 포기를 어느 정도나 하느냐 여기에 비례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0: 예.
1: 반면에 이란은 협상 초기부터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협상 과정에서 조기 제재 해제 또 자산 동결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0: 네.
1: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합의 원칙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과 핵물질에서 더 많이 양보할수록 더 많은 제재 해제를 받는 거다라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이란이 핵무기 추구 포기를 선언하고요. 농축 우라늄도 처분을 하고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 라는 걸 협상 의제로 삼는 데에는 양쪽이 합의를 했습니다.
0: 네.
1: 이란은 농축 우라늄 처분과 농축 활동 중단은 현재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협상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아니다. 협상 전에 그 틀을 규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을 하고 또 농축 활동을 20년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지금 중요한 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입니다. 미국도 지금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요.
0: 예.
1: 그래서 양측이 30일 안에 해협 통행량을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0: 예.
1: 하지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입장이 달라지는데요. 미국은 이 60일 기간 동안 이란이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해서 선박의 항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대가로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도 해제해주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 일부를 해제하겠다라는 걸 제시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란은 해협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다. 통행량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지 통행시간이나 방법, 항로 등은 여전히 이란이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전처럼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항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란의 입장이고요.
0: 네.
1: 이란은 우리가 비용을 징수하는데 이건 결코 통행료가 아니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이런 주장도 함께 펴고 있습니다.
0: 예.
1: 또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종전선언이 포함된다라고 이란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인데요. 실제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5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위협에 맞서 방위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이란과의 어떤 최종 합의도 반드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해서 또 살짝 또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아무튼 조금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휴전안이
1: 네.
0: 연장될 거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약간은 뭐 떨어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하지만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처럼 완전히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올해 안에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죠.
1: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한 4.8%가 떨어졌습니다.
0: 예.
1: 이게 배럴당 90에서 $100 수준인데요. 이게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전에 배럴당 $60 수준보다는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렵다 이런 분석도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드녹의 알자베르 최고 경영자도 전쟁이 당장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의 80%까지만 회복하는데도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상화되려면 내년 1분기나 2분기 이전까지는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건 쉬워도 다시 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만의 발이 묶여있는 선박의 숫자가 1,500에서 2,000척에 달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배들이 먼저 빠져나가야 유조선이 이제 빈 유조선이 들어와서 원유를 싣고 나갈 수가 있는 구조인데 지금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 배들이 빠져나가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바다 밑에 깔려있는 기뢰인데요.
0: 예.
1: 이란이 좀 기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제거해야만 이제 여러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과 동맹국이 기뢰 제거 함정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는 데만 몇 주, 통항을 안정적으로 재개하기까지는 최소 2,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국방부는 이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심지어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0: 예.
1: 그러니까 이 해운사들이 상황이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기까지는 정상 운항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험 업체들도 선박에 대한 호송,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운송 지연 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호르무즈는 개방이 된다고 해도 이 중동의 유전들이 좀 파괴가 됐거든요. 정유시설이나 항만 같은 것들이요.
0: 네.
1: 그래서 이 걸프 지역의 정유시설 3분의 1이 이미 손상이 됐는데 이걸 또 복구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 압박이 계속될 수 있고 일부 핵심 시설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심지어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종전에 합의를 해도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배럴당 $90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이 되다가 석유 설비를 재가동하고 대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적어도 올해 4분기는 돼야 배럴당 $83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0: 네, 뭐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군요. 예.
1: 그렇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의 질서를 미국과 좀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요?
1: 그렇습니다.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 정상들과 전화회를 했거든요.
0: 그런데 네.
1: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완료가 되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아브라함 협정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20년에 미국이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또 바레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협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협정을 더 좀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구상이라는 건데요.
0: 네.
1: 이날 참여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이렇게 8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사위인 쿠슈너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문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할 거다. 언젠가 이란도 이 협정에 합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악시오스가 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다음에 큰 행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해야만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협정에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사우디, 카타르, 파키스탄 정상들이 논란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갑자기 끊겼다고 합니다.
0: 예.
1: 침묵이 흐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으로 아직 거기들 다 계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라고 그래요.
0: 예.
1: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했다고 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오히려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집트가 자국 전투기를 UAE에 배치를 하고 이란 전쟁 이후 중동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할 의지를 다졌다라고 24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UAE가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을 직접 공격했던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이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0: 예. 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제 불법 이민 단속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 이어서 또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데도 나서고 있다면서요?
1: 네, 미국 이민국이 22일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 임시취업비자, 관광비자 소지자 같이 비이민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0: 예.
1: 이렇게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는 미국 입국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진행될 동안 해외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은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0: 예.
1: 이걸 바꿔보겠다는 건데 미국 이민국이 학생, 임시근로자, 관광비자 소지자들이 단기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지 않느냐. 미국 체류가 영주권 취득의 첫 번째 단계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다. 외국인들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는 게 목표다. 못하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불법뿐만이 아니라 합법 이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예.
1: 35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조치, 연간 5만 명 이상에게 비자를 제공하던 추첨제 비자 프로그램 중단, 또 75개국 대상 장기 이민 비자 발급 중단, 또 특정 국가 출신 체류자의 비자와 체류 신청 동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올해 1월 이후에 취소한 비자만 지금 10만 건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최근에는 합법 이민 제한이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난민과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나 학대, 방임 피해 아동들까지 영주권을 받으려면 위험한 자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면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리고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요즘 걱정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의심 사례가 뭐 900건을 넘어서면서 사태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면서요?
1: 네, 콩고 민주공화국 국보부가 23일 기준으로 에볼라 의심 환자가 누적 904명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 네.
1: 누적 의심 사망자가 1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확진 확자가 101명, 확진 사망자는 10명인데요. 현재까지 완치 사례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 에볼라 유행이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발병 중심지가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에 있는 이투리주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만 이 치료센터 두 곳이 지역 주민들의 방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무장분쟁, 대규모 피난민 발생, 지방 행정 공백, 국제 원조가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아프리카 쪽에 대한 원조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인도주의 비정부 기구 의료진이 굉장히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콩고 동부에서 이게 발병이 시작됐는데도 이걸 제대로 포착을 하지 못했고 초기에 확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볼라가 확산되고 있는 바로 이 동부 지역이요. 반군 세력 지역입니다. 근데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으니까 이 방역 조치가 통일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변 10개국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아프리카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만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주변국으로 어떻게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WHO는 현지에 치료제가 투입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볼라가 확산이 되니까요. 전 세계 각국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단 이 지역의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미국이 내렸고 이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뭐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지금 입국을 많이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모니터 프로그램을 영국은 강화를 했고 바레인도 이 관련 국가 입국을 최소 30일간 금지를 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완다는 아예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0: 네. 일본 소식 보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어떤 그 물질을 뿌리고 달아났는데 뭐 25명이 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관계 뭐 최루액 같은 거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쯤이었는데요. 예. 긴자식스 쇼핑몰에서 독한 냄새가 나고 모두가 기침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25명이 인후통 등을 호소해서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0: 예.
1: 이게 1층에 있던 한 은행 지점의 현금 자동 입출금 코너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대부분의 은행을 이용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도쿄경시청이 이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한 남성이 정체가 불명한 물질을 분사한 걸 CCTV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스프레이에는 최루 성분인 캡사이신이 포함되어 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쇼핑몰이 지하철 3개 노선이 환승하는 굉장히 큰 역입니다. 도쿄의 예. 긴자역. 가고 지하로도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0: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쇼핑몰로 알고
1: 그렇습니다.
0: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예. 아주 많이 가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10일에도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잇는 JR 도카이도선 열차 안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차가 비상정차를 했거든요. 승객 10여 명이 이제 눈통증,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조사 결과 치명적인 유독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0: 그런데 예.
1: 일본에서 이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된 건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던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건 예. 때문입니다.
0: 옴진리교. 예.
1: 네. 그 신도 5명이 신경계 독가스인 사린을 담은 봉지를 객차 내에 떨어뜨려서
0: 맞습니다.
1: 구멍을 내서 살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14명이 숨졌고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렇게 정체가 불명한 물질이 뭔가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1: 네네.
0: 자, 세계이면이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러브 버그. 아, 작년에도 막 이 도심을 거의 막 새까맣게 네. 뒤덮으면서 좀 피해를 줬었는데, 정부도 좀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지면서 선제 지금 방제에 나섰다면서요.
1: 네. 올해는 그 출현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지고 예. 그 특정 기간에 이 개체 수도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대응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 서울 노원구의 불암산 일대를 찾아서 이 러브버그 유충 방제와 성충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그 현장에서는 모기 유충 제거에도 활용되는 이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방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방제 지역도 확대가 됩니다. 기후부에서는 그 수도권 지방정부 요청을 반영해서 이달 말까지 총 14개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인데, 또 성충 발생 시기에 맞춰서 뭐 강원 포집기라든지 유인물질 포집기 이런 장비들을 현장에 배치를 하고 인력 투입 체계도 점검을 했습니다.
0: 예, 이게 막 사람 몸에도 붙고 막 입에도 달라붙고 그래서 네. 이게 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은 아니라고는 아닙니다. 합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좀 생긴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몸에 붙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쵸.
0: 예, 자 올해는 언제 그 다음 달. 한 뭐 15일부터 좀 많이 나올 걸로 본다면서요.
1: 네. 이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예상을 내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러브버그의 출현 시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보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1: 그래서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러브버그 출현 시점이 지난해 주요 발생 기간보다 한 이틀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 이유가 올 봄에 좀 기온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벌레에서 성충까지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인데요. 그리고 올해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가 6월 24일 전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예. 발생 기간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짧아진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시기에 이 러브버그 개체수가 한꺼번에 몰린

0: 한다는 말인데요. 예.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는 개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 역시 지난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네. 임시로 이제 정차를 했는데 시외버스. 시외버스의 화물칸에서 큰 뱀이 발견됐다면서요?
0: 네. 이 사진 보신 분은 놀라셨을 텐데 네. 그 여행용 가방을 네. 비단뱀이 이렇게 층층 감고 있는
1: 뱀이? 사진.
0: 예.
1: 아, 화물칸을 열었더니?
0: 화물칸을 열었더니.
1: 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0: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운전기사분께서 119에 네. 신고를 했습니다.
1: 당연히 그러셔야죠.
0: 근데 뱀이 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이 사진만 보고 네. 아, 이거는 밀수된 식인뱀이다.
1: 아, 아나콘다 이런 거. 아, 네. 아마존에 있는.
0: 그렇습니다. 네. 이런 괴소문까지 돌았는데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개인 간의 예. 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1: 개인 간 거래요?
0: 네.
1: 아, 뱀을 이렇게 뭐 사고 키우는 팔고.
0: 분들도 계시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최초 게시자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이게 밀수나 뭐 유기 상황은 아니고 분양이라고 하죠.
1: 아, 분양. 뱀을 분양하는데.
0: 네. 분양 당사자끼리 이걸 예. 수화물편으로 보낸 겁니다.
1: 아, 뱀을 이렇게 네. 택배로 보내도 되나 싶긴
0: 그 한데. 전용 예. 캐리어에 담아서 예. 보내던 중에 틈이 좀 벌어졌나 봐요.
1: 예.
0: 그래서 뱀이 그 틈을 타고 화물칸으로 잠시 빠져나왔던 아, 것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뱀을 잡았고 예. 이 뱀을 다음 날 원래 주인에게 다시 인계를 해줬다고
1: 돌려주고.
0: 합니다.
1: 예. 예. 뭐 거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뱀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예, 포장해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예, 좀 확실한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0: 네.
1: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좀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뭐 개였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개를 이렇게 화물칸에 넣어가지고 분양을 했다? 그건 조금 예. 뭐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0: 예,
1: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이 도심에서 비단뱀이 출몰하는 일이 요즘 잦다면서요.
0: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SUV 차량에 운전자가 좀 악취가 나서 그 앞에 보닛을.
1: 미국에서?
0: 예, 미국에서 열어봤더니 엔진 룸 안에 예. 노란색 비단뱀이 죽어 있었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현지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누군가 키우다 버렸거나 탈출한 반려 파충류로 보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예.
0: 실제로 국내에서도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뱀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1: 예.
0: 강원 양양 호텔에서도 반려뱀이 발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색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는 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1: 예.
0: 어떻게 운송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관리한다는 체계는 아직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0: 특히 대형 비단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너무 공포감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개인의 거래 과정에서 어떤 안전 기준이나 반려 파충류 관리 제도를 좀 더 강화할 그럼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7살 때 마당에 앉아 있는데
0: 네.
1: 그 담벼락으로 뱀이 기어들어오더라고요.
0: 네.
1: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0: 네.
1: 알고 봤더니 이제 앞집이 이제 뭐 식당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는 그게 뭐 이제 식용으로 아마 사용이 됐던 게 아닌가. 물론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예, 그 뱀이 이제
0: 뱀술물.
1: 자루에 있던 뱀이 풀고 나와서 이제 넘어온 거였는데 아무튼
0: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1: 제가 7살 때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0: 있으니까
1: 그만큼 이게 놀란다는 네. 거거든요. 예,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서울 도심에서 들깨, 뭐 들깨 개 아닙니까? 그죠?
0: 그렇죠.
1: 예. 이게 좀 출몰을 해서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다고요.
0: 그 최근 한 달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의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1: 아, 여기 그 산책하러 종종 갑니다.
0: 맞습니다. 시민들 많이 찾습니다.
1: 많이 가는 곳인데.
0: 예. 그래서 안산에서 이 중형의 검은 개가
1: 예.
0: 사람을 무는 사건이 4건이나
1: 발생. 안산은 이거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는
0: 맞습니다. 곳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1: 예.
0: 그 지난달 27일에 안산 황토길을 혼자 산책하던 시민이
1: 그렇죠.
0: 갑자기 나타난 검은 개 발목을 물렸고요.
1: 야.
0: 그래서 출동한 소방 당국이 예. 현장 조치 후에
1: 왜냐하면 여기 황토길에 맨발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0: 예, 예.
1: 아, 그럼 맨발로 있었으면
0: 하다가 물린
1: 텐데.
0: 거죠.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이 피해자를 이송했고요.
1: 예.
0: 또 지난 5일에도 또 다른 시민이 이 달려드는 검은 개 다리를
1: 아,
0: 긁혔다고
1: 그래요?
0: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이 들깨 관련 민원만 한 350여 건에 달하는데
1: 예.
0: 지자체에서도 이 들깨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게 또 제도적 틀이 명확치가 않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0: 야생 동물은 야생 생물 보호법

0: 예.
1: 또 유기견으로 판단해서 인도적 방법을 쓰면
0: 예.
1: 아, 왜 이렇게 소극 행정을 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래도 뭐 그 개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을 그렇죠.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잘 포획돼서 안전한 그렇죠. 곳으로 좀 뭐, 운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1: 민원은 그렇게
0: 사람을 문대는데 가겠습니까, 여기를? 예? 근데 이렇게 도심 속에서 들개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유실된 반려견이 좀 야생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유실된 반려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0: 예.
1: 이번에 안산에서 이 출몰한 검은 개가 흑표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0: 예.
1: 이 흑표도 유기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난해 두 차례 이미 포획이 됐다가 이 소유주한테 반환이 됐는데
0: 네.
1: 또다시 이제 안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등을 담당하는 한 서대문구의 한 훈련사는 이게 반려견 유기가 지속이 되면 들개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포획을 해도. 또 전문가들도 한국에서 자연 발생하는 들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동물 등록을 강화하거나 불법 사육장을 단속하는 등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 했습니다.
0: 예. 그 인천공항 내에 그 수유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뭐 그건 어디 가도 대부분 다 있으니까.
1: 있죠.
0: 예. 근데 이 수유실이 그 목적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이 여기서
1: 네.
0: 뭐 컵라면을 끓여 먹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1: 이게 최근 중국 SNS에
0: 예.
1: 인천공항에서는 뜨거운 물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0: 예.
1: 이 수유실에서 컵라면을 먹었다는 후기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일부 게시물을 보면 이 터미널 내에 수유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온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유실을 이용했다 이런 설명도 담겼는데
0: 예.
1: 그러니까 영유아나 임산부 전용 공간이 사실상 일반 휴게 공간이나 취식 장소처럼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 예. SNS에 올렸다는 거죠?
1: 네.
0: 그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좋은 댓글이 안 달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 누리꾼들 네? 사이에서는 이게 아이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0: 네.
1: 일반 휴게실처럼 쓰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과 함께 아 이렇게 네. 취식 장소로 사용이 되면 공항 측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이건 좀 비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수유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게. 예. 아무리 뭐 외국인이라고 합니다만.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요?
1: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새벽에 인천, 경기,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서부에서 시작돼서 오전부터 이제 낮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가 됐습니다.
0: 예.
1: 또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올 봄에는 좀 강한 비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정부도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면서요.
1: 네. 정부가 이번 비를 단순한 장맛비 수준이 아니고 재난 가능성이 있는 집중호우로 보고 대응 네. 수위를 높였는데요.
0: 아직 장마는 아닌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네.
1: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요. 전국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 뭐 지하차도나 반지하주택, 하천변, 산책로 이런 침수 위험 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기로 했고요.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현장 상황관리관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도 재난 문자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천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접근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자, 뉴스 한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In Your Letter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맑고 더웠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호남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에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확대되면서 낮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방에도 5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는 20에서 80mm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 으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그것은 보모 탓이었다. 혐의가 처음 드러났을 때 그런 나쁜 습벽은 그만두라고 프리데만 영사 부인이 그녀에게 엄격하게 타일렀건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던가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토마스 만의 소설 키 작은 프리데만 씨의 첫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실수로 겪게 된 결핍마저 기꺼이 받아들였는데요.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자,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우리 다독이 분들에게 오늘 또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이번 한 주간 마련한 책 선물, 아주 친숙한 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서 만난 지적인 언니들, 삼성전자 최연소 상무를 지낸 전은환 작가와 또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지훈 박사, 30년 지기인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이죠. 우리가 사랑한 도시.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샤프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붙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요즘 서점엔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지기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0: 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이 건강구독사회입니다. 건강 분야 책이에요? 사회 분야 책이에요?
1: 네, 이 네. 책의 분야는 네. 건강입니다. 실제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네.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건강한 삶이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욕구 중 하나잖아요. 특히 오늘 현대인들이 지닌 건강을 향한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책입니다. 네. 따라서 단순히 건강 비결을 모아놓은 책은 아니고요. 약, 음식, 영양제를 중심에 놓고 쓴 일종의 사회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정보도 그래도 간간이 나오죠.
1: 많이 나와요. 네.
0: 게다가 이제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까지 풍부하게 담아놓은 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요즘 갈수록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이 몸 관리를 계속 네. 신경 써야 하는 시기라서 네. 이 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좋아요. 그러니까 한 게 이제 뭔가 50대 접어들면 아이고, 네. 모든 그냥 관심사가 다 건강 네. 건강. 사람들끼리 모여도 건강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1: 사실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0: 아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네. 네.
1: 그런데 이미 나는 건강 관리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책을 읽으셔도 좋은 게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오늘의 우리 사회를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 오실 거예요.
0: 그럼 그 저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죠?
1: 이 책의 저자는 정재훈 약사입니다.
0: 약사세요?
1: 네. 전 약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여러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올바른 영양제 섭취와 식단의 중요성을 꾸준히 전해온 분입니다. 네. 저도 KBS 라디오에서 많이 접하고 들었던 분인데요. 네. 이 저자가 재미있는 게 새로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 식단, 운동법이 있으면 이걸 누구보다 빨리 찾아서 읽고 남에게 공유하는 걸 즐긴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도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저자 소개에 이어서 책 본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나운서님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PT를 하신다거나 뭐 주말마다 등산을 하신다거나
0: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땀이 날 때까지. 그리고 네. 이제 점점 먹는 약들이 네. 뭐 메가도스다 네. 무슨 뭐 NMN 뭐 노화 방지 약이다 무슨 오메가3다 뭐 난리 났습니다. 점점 약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1: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시네요.
0: 철저한 정도는 네. 아니고 이제 워낙 그동안 혹사를 시켜왔다는 그 미안함 때문에 몸에 대해서 이제 좀 돌이켜보게 되면서 이제 건강 신경 쓰는데 아직 MD님은 사실 그럴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약간 우려되는 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네.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책만 보니까 운동을 좀 소홀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때요?
1: 그런 부분이 네.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라도 네. 또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서점에서 일하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건강 관리 분야도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0: 그럼 지식도 많으시겠네요. 건강 관련해서.
1: 그런데 실제로는 네. 책을 많이 접하긴 했는데 도움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0: 왜요?
1: 왜냐하면 책을 너무 많이 접하는데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오히려 네. 이거 뭐가 맞지? 맞아요. 뭘 해야 할지?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어떤 그 뭐 방법에 대해서도 의사마다 다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도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1: 네. 실례로 제가 그 건강 분야를 관리할 때 어떤 책은 당을 먹지 말래요. 네. 설탕 많이 먹으면 안 좋긴 하겠지 하고 네. 넘어갔는데 다른 책에서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고요. 어떤 책은 과일을 먹지 마라. 네. 심지어는 쌀밥을 먹지 마라.
0: 뭘 먹으란 얘기예요. 도대체.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대체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책의 결말부에서 저자는 세 가지 핵심 요약을 정리하는데요. 네.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적당히 먹는다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다. 따라서 두려움 없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좀 특정 음식, 네. 특정 영양소를 이렇게 왜 전혀 접하지 않는, 막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탄수화물 절대 안 먹어,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이제 특정 음식을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군요.
1: 그게 정답이에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음식에 대한 편향된 심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성분이 든 음식이나 특정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초가공식품이 대표적인 예인데 저자는 자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네. 가공식품도 잘 고르면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그때는 분명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덧붙이고요. 역시 옛날부터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네. 골고루 먹으러가 진리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가공식품이라도 네. 골고루 먹어라.
1: 그리고 네. 다음으로 그 이건 절대 먹지 마라의 반대말은 이건 꼭 먹어라예요. 네. 더 자세히 말하면 수많은 광고에서 들리는 말이죠. 네. 이것 딱 하나만 먹으면 몸이 몰라지게 바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인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영양제 그리고 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아마 TV를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면 느끼실 거예요. 정말 수많은 건강 관련 식품들 광고와 프로그램들과 그렇죠? 뭐 홈쇼핑에서도 엄청난 많은 약들을 팔잖아요. 이 시장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 굉장히 크죠. 네. 그 2025년 기준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거의 6조에 가까운데요. 예. 비타민만 놓고 봐도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을 합치면 시장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큰 효과를 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저자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간 그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주 먼 옛날에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괴혈병, 각기병 같은 병이 돌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영양 공급이 풍부한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의미의 비타민 결핍을 겪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타민이 정말 암과 심장병을 막아주고 수명을 늘려준다고 말해도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네. 저자는 그 근거가 그다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그게 좋다는 거죠.
0: 네. 근데 비타민 시장 규모가 뭐 연간 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뭐 성장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이 소비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저 같은 소비자의 경우 예. 누구나 건강한 삶을 원하기는 하는데 병원약은 약간 부담이 돼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식품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딱 그 사이를 잘 파고든 것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우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약과 다르거든요. 그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내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큰 효능감을 줍니다.
0: 그렇네요. 네.
1: 그리고 나는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 끝으로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
0: 맞아요.
1: 일단 먹고 안도감을 느끼자. 이러한 심리도 은근하게 크게 작용한다고 해요.
0: 전적으로 동감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심리적 효과가 크다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실제로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해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종종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현상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식단 관리도 잘하고 꾸준히 운동을 챙겨하고 능동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네. 영양제까지 챙겨 먹는 거다. 아하.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반대 사례도 있죠. 네. 나는 오늘 영양제를 챙겨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튀김도 먹고 오늘은 운동도 걸러도 되겠지. 이렇게 면제부처럼 쓰는 사람도 있대요.
0: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나요 주변에?
1: 그러니까 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 예.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그러네. 힘들다는
0: 모든
1: 건데.
0: 조건이 다 같은 상황에서 영양제의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네.
1: 그래서 저자가 이어서 말하는 거는 네. 그럼 우리가 영양제를 바라볼 때 비타민을 바라볼 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은 네. 이 약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요. 네. 내가 이 약을 내 삶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가? 어허. 아니면 엄청나게 나쁜 습관들을 덮는 이불로 쓰고 있는가? 아.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0: 그렇게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는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양제 시장이 크게 성장한 이유를 아까 소비자 관점에서 이번엔 공급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1: 공급자, 즉 기업이나 건강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특히 아까 TV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TV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까지 알고리즘이 정말 정교하잖아요. 네. 내가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뭐 건강 정보나 영양제 관련 콘텐츠를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앞으로 연관 자료가 계속 떠요.
0: 맞습니다. 네.
1: 게다가 이러한 계정에는 굉장히 강한 명령조의 문구를 담은 썸네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약간 당장 버리세요. 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끝입니다. 네. 무조건 드세요. 병원 약으로도 안 잡히던 염증이 잡혔어요. 이러한 말들인데요. 네. 이렇게 짧고 확실한 메시지에 계속 반복 노출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약간 혹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 중에는 맞는 내용도 있지만 과장된 내용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중요한 건강관리 제발 제대로 알고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이 건강구독 사회책 이렇게 보면 제일 앞에 그 띠지에도 뭐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다이어트 약들 얘기가 쫙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사실 많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저자는요?
1: 네, 대표적으로 뭐 위고땡, 마흔자땡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0: 네, 제 주변에 엄청 많은 꽤 덜어.
1: 그런가요?
0: 여기에 좀 이렇게 맹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효과 본 사람도 많고요.
1: 갑자기 모습이 달라져서 나타났다거나.
0: 예, 엄청. 네.
1: 요즘 이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저자가 이 책에서 건강에 좋다는 수많은 음식과 영양제에 대해서 글쎄 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보내지만요. 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만큼은 굉장히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느껴져요. 네. 이 약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큼 거대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실례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뭐 10명 중에 뭐 3명이다 4명이다 이렇게요.
0: 10명 중에 한 22명? 한 20%는 비만이 아닐까요?
1: 2025년에는
0: 꽤 높게 지금 추측을 해보는 건데.
1: 네. 그래요? 네. 한 4명에 가깝대요. 10명 중에
0: 4명. 10명 중에 4명이나요?
1: 네. 37.0%였는데 이게 3년 전보다 2.9% 내려간 수치래요. 그리고 이 감소폭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합니다.
0: 아, 감소 추세다.
1: 그렇죠.
0: 그 뒤에는 이 다이어트 약들이 있다 뭐 이 얘기예요?
1: 맞아요. 그 GLP-1 계열의 주사제라고 하는데 이런 약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살이 잘 빠진다고 해도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들죠.

0: 있잖아요. 네,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먹는 약이 이미 미국에는 나왔고요. 앞으로는 더 편하고 더 싸고 더 효능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비타민만큼이나 우리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먹는 약이 될 수도 있겠다.
1: 그렇겠네요.
0: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죠.
1: 근데 이거 저는 주변에서 막 먹고 막 저기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다.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측이거든요.
0: 약간 신중파이신가 봐요.
1: 저는 굉장히 이런 약에 대해서는요. 네.
0: 네, 저도 사실 그렇긴 한데요.
1: 네.
0: 책에서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그 얼굴 피부 근력의 피부 탄력의 감소 그리고 근손실이에요.
1: 그래요. 이게 저희 체중 감량 무리해서 저기 나타난 사람들 중에 확 늙은 사람들도 이게 바로 부작용이군요.
0: 그 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1: 맞습니다.
0: 소개하기도 해요.
1: 네네네네.
0: 책에서.
1: 네네네.
0: 그런데 그 저자가 덧붙이기로 기술 발전이 어쨌든 계속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근육은 그대로 두고 지방만 빼는 약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1: 그렇다면 환영입니다.
0: 게다가 그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이걸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도 계속 추가가 되겠죠.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같은 부작용들을 모두 상쇄할 만큼 비만 치료제가 지닌 추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1: 네.
0: 우리는 단순히 살만 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효능을 모두 이야기를 하면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1: 네.
0: 심부전, 심장질환, 간질환, 무릎관절염, 수면 무호흡증까지 개선한다는 근거가 모이고 있대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농담이 나왔냐면 이 정도면 수돗물에 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그게 뭐 비만이 아닌데 꼭 그 더 그냥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이 약을 좀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약을 먹고 살을

0: 사실 정말 그 비만이어서 이게 네. 약이 필요하신 분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을 위해서 복용하는 분도 있는데 그 내용도 분명히 나오고요. 네. 실제로 약 먹고 살 빼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죠. 네. 실제로 노력 없이 결과를 얻는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반대로는 과학의 힘을 빌리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반박도 팽팽해요. 예를 들면 저처럼 그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계속 쓰잖아요. 네.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뭐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네. 혈압약 먹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계속 챙기는 것처럼 비만 치료약을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앞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1: 네.
0: 저자 역시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요.
1: 네.
0: 그래서 독자로서 제가 받은 느낌도요. 뭐 5년 후 혹은 3년 후에 위고땡 마흔자땡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크게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1: 영양제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뭐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면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양한 얘기들 책으로 접할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0: 우선은 그 서두에서 적당히 먹는다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다.
1: 네.
0: 이게 첫 번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영양제는 도구일 뿐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먹어라. 네. 이렇게 저자는 권유를 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 울림이 큰 내용이어서 한번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최고의 식단은 관계다. 함께 즐겁게 먹어라. 데이터를 끄고 사람을 보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앞사람의 눈을 보라. 가장 좋은 식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먹는 밥상이다. 우리의 식탁이 불안과 강박 대신 맛있는 음식과 다정한 대화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진심이 느껴지는 조언입니다.
1: 네. 그래요. 가족과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자의 말처럼 좀 당장 좀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구독사회 우리 저자가 정재훈 약사.
0: 맞습니다.
1: 네. 지은 책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점이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오늘 또 명작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소개할 책은 고전이네요.
2: 네, 고전입니다.
1: 네.
2: 클래식이죠, 네, 클래식.
1: 클래식, 네. 네. 토마스만의 작품입니다.
2: 네.
1: 토마스만 어떤 작가죠?
2: 토마스만은 1875년 독일의 리베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2: 1875년이니까 거의 이제 저보다 한 100살 정도.
1: 그러니까
2: 100살 조금 더 많아요.
1: 저보다 딱 100년 선배이시네요.
2: 네. 그러니까 아주 뭐 할아버지인데 좀 친근하게 부르자면 이제 아주 정말 큰 형님 정도 되는 분이신데
1: 네.
2: 근데 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토마스만의 형이 역시 유명한 소설가였어요.
1: 형도 소설가였어요.
2: 네, 하인리히 만이라고. 그래서 토마스만이 처음에는 이제 형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제가 그 어떤 그 출판사에서 이 작가를 소개한 문장을 좀 갖고 왔는데
1: 네.
2: 이걸 진짜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2: 북부 독일의 한자 동맹 자유시민의 냉정하고 명석하고 절제하면서도 사교적인 태도를 한평생 견지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도 사교적인 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1: 그러네요.
2: 근데 앞부분은 이제 한자 동맹 자유시민 특유의 그 냉정함, 명.

0: 분석함 이런 건데 뒷부분은 또 뭐라고 서술되어 있냐면 동시에 남미 출신의 어머니에게서는 민감한 감수성이라는 소질, 공상력,
1: 네.
0: 상상력도 아니고 공상력이에요. 음악성,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신경을 물려받았다.
1: 잠깐만,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독일의 그 핏줄이고, 그죠? 독일 철저한, 예, 철저한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란 얘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혼혈이네요.
0: 근데 뭐 독일 출신이라고 해도 일단 그 아버지도 윗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1: 네.
0: 일단 독일에서 태어났다는 거고 어머니는 이제 남미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머니 때에 독일로 이주를 왔겠죠.
1: 네.
0: 아무튼 제가 이거 왜 어마어마한 문장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결국 빠지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1: 근데
0: 명석하면서 뭔가 이 감수성을
1: 네.
0: 가지고 있는
1: 네.
0: 그 육각형 인재다.
1: 절제된 삶을 살지만 또 굉장한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0: 심지어 근데, 절제하면서도 사교적인 태도.
1: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고독하고 힘들어요.
0: 괴롭죠.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기준에 만족스럽지가
1: 그러니까요.
0: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또 이후에 나오는데 일단 오늘 작품 네. 키작은 프리데만 씨를 통해서 섬세한 문체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후에 한 집안의 몰락을 다룬 부덴브로크 일가와 마의 산을 썼는데 이 작품들이 토마스만의 대표작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처음에는 독일의 민족주의를 지향했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이 나치즘에 빠지자 자신의 그 정치적인 과오를 반성하고
1: 네.
0: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일인들한테 나치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방송을 계속했다고 해요.
1: 아, 처음에 또 약간 그 독일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는 그러니까 약간 좀 전향한 사연이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주변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잖아요.
1: 네.
0: 약간 뭔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인들한테 나치에 빠지지 말라고 방송을 하면서부터
1: 네.
0: 바이마르 공화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었고요. 결국은 1929년에 이런 활동과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노벨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살았죠.
1: 네.
0: 그 나중에는 스위스 치리히에 정착해서 살다가 백살을 못 채우고 20년 앞둔 195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1: 지금 벌써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등장했어요. 뭐 출신도 그렇지만 뭐 핏줄도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 또 스위스까지 여러 나라를 또 방랑하는 사람.
0: 그렇죠. 뭐 독일, 미국, 스위스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좀 더 살을 붙이자면 네. 토마스만은 그 리투아니아의 니다에 오두막을 갖고 있었어요.
1: 아,
0: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1: 니다라는
0: 여기 아주 바다가 멋진 휴양지거든요. 여기가 당시엔 어촌이었는데 여기서 주로 여름을 보냈고 실제로 여기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작품도 썼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리투아니아의 니다에 가보면 이 토마스만이 지냈던 이 집이 토마스만 기념관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캘리포니아의 패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살았고요. 형이랑 이탈리아의 팔레스트리나에서 1년을 살았고
1: 네.
0: 또 미넨에서는 대학을 다니고 보험 외파는 생활도 했습니다.
1: 뭔가 이게 정착하기 힘든 기질에
0: 노마드 기질이 있어요.
1: 노마드 기질이네요.
0: 예, 좀 사주를 좀 명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 네.
0: 이 아마 그 그 살이 끼어 있을 거예요.
1: 네. 네.
0: 아무튼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갑자기
1: 왜요?
0: 독일 사람한테 이런
1: 동양 사람한테 동양 사주라니.
0: 네. 그리고 나치 정권이 네. 들었을 때는 네. 조국을 떠나서 남프랑스랑 스위스를 떠돌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걸 왜 다 말씀을 드렸냐면
1: 그러게. 네.
0: 토마스만이 다닌 이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어떤 점이죠?
0: 다 휴양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0: 다 따뜻하고 날씨 좋고.
1: 네.
0: 뭐 미넨 빼고는 뭐 바다도 있고 이런 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토마스만이 명당을 진짜 잘 찾아요. 이 사람이 뭐 풍수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이 간 그 일생을 따라다니는 비행을 하면 정말 좋은 휴양 여행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토마스만 그 어떤 루트 따라가기 뭐 이런 거 하면
0: 해밍웨이도 약간 그렇거든요.
1: 그렇네요.
0: 해밍웨이도 스페인 여행을 하면
1: 네.
0: 뭐 가는 데마다 해밍웨이 단골집, 해밍웨이가 즐겨 찾던 식당 이런
1: 네.
0: 그
1: 있어요.
0: 그 표현들이
1: 맞아요.
0: 걸려 있는데
1: 네.
0: 그건 이제 해밍웨이가 왕성하게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도 뜻하지만 동시에 헤밍웨이가 날씨 좋고 음식 좋고 뭔가 지내기 좋은 데를 기가 막히게 잘 찾거든요. 그래서 헤밍웨이도 그 나중에 그 키웨스트라고

0: 같이 살고 그러거든요. 아, 네. 헤밍웨이와 토마스만의 삶을 따라가는 거는 아주 좋은 휴양 여행이 될 겁니다. 헤밍웨이가 네. 간 전쟁 참전한 것만 빼고요.
1: 아, 그렇죠. 아, 근데 지금 토마스만은 이제 그 나치를 이제 옥도하면서 힘들게 이제 방랑을 하는 삶을 살았고 이게 휴양이라기보다는 뭔가 도피의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도피였지만 정치적 망명이었지.
1: 그렇죠.
0: 이었지만 그때마다 날씨 좋고 풍경 좋은 곳으로
1: 이왕이면.
0: 갔다. 네.
1: 그러면 오늘 소개할 이 소설은 어떤 시점에서 어느 나라에서 쓴 건가요?
0: 이건 이제 독일에서 쓴 거고요. 네. 초기작이니까.
1: 초기작입니다.
0: 네, 초기작이라서 네. 오늘 작품은 단편 소설입니다. 네. 제목은 키 작은 프리데만 씨입니다.
1: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제가 네. 늘 이제 헌정곡으로 준비하잖아요. 오늘은 첫 곡은 제목 헌정곡으로 준비해왔습니다.
1: 잠깐만, 키 작은 프리데만 씨 하면 혹시?
0: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이라서 약간 좀 무리해서 좀 끼워 맞춰서
1: 아니, 저도 좋아하는 노래
0: 골라왔습니다. 네. 장혜진 씨의 키 작은 하늘 준비해왔습니다.
1: 들어보죠.

0: 장혜진의 키작은 하늘 듣고 왔습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만 작가의 소설 키작은 프리데만 씨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줄거리 들어가 보죠.
1: 네, 주인공인 프리데만 씨는 어렸을 때 유모가 실수로 프리데만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그 이후로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서 이제 제목이 키작은 프리데만 씨군요.
1: 그렇습니다. 원제는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데 좀 읽어보자면 Der kleine Herr Friedman인데 영어로 이제 하자면 The Little Mr. Friedman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프리데만 씨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프리데만 씨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는 음악, 미술, 문학 등 각가지 예술과 철학적 깨달음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내왔죠. 이야기의 전제.

0: 된 바탕인 거죠. 네. 배경이죠.
1: 네.
0: 그러던 어느 날 한 이 프리데만 씨가 사는 이 마을에 한 육군 대령 부부가 이사를 옵니다. 실제 자신의 고향인 리벡을 배경으로 한 이 도시, 그러니까 작가의 고향이 리베크라고 했잖아요.
1: 네.
0: 요거를 이제 모티프 삼아서 쓴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라서
1: 예.
0: 귀족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누나들이 모두 이사 온 대령 부부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데 프리데만 씨는 어쩐지 가지 않습니다.
1: 왜 안 가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0: 여기에 대해서 소설이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데
1: 네.
0: 저는 그냥 읽으면서 아 이게 혹시 그 프리데만 씨의 좀 자격지심 때문이 아닐까 좀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는
1: 네, 네.
0: 그래서 프리데만 씨가 내면의 행복을 그 추구해온 이유 역시 어떻게 보면 내면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었던 거죠. 예,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이 그 좀 자신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면 수행, 좀 뭐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를 해온 거죠.
1: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뭐 태어난 척 행복한 척하지만 마음 깊숙이 뭔가 큰 결핍이 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리데만 씨는 삶이 힘들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비하와 자기 위로 사이를 오가면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안 간다고 했잖아요. 대령 집에.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대뜸 혼자서 다시 대령 부부의 집에 방문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 무슨 계기가 있어요?
0: 여기에 대해서도 소설이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아마 이런 제안을 피하는 게
1: 네.
0: 오히려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좀 내가 세상에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예.
0: 아무튼 거기에 가보니까 대령의 부인인 폰 린링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린링엔 부인은 프리데만 씨를 보고서 아 정말 만나고 싶었다면서
1: 네.
0: 와주셔서 정말 저희로선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쩐지 프리데만 씨한테는 왠지 진심을 감춘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1: 아, 프리데만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0: 그렇죠. 너무 환대를 하니까
1: 이게 이유 없이 맞아요. 네. 아,
0: 이렇게까지 나를 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1: 네.
0: 그러니까 본심을 감추기 위해서
1: 네, 네.
0: 오히려 막 아, 막 좀
1: 호들갑스럽게 맞아요.
0: 네, 환대를 한다 네, 이렇게
1: 네.
0: 느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1: 어떤 문제요?
0: 프리데만 씨가 그만 이 부인이 풍기는 육체적인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1: 아이고.
0: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데만 씨가
1: 네.
0: 이 부인한테 애정과 모멸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극심한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1: 이거 굉장히 복잡한 감정일 것 같은데.
0: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1: 네.
0: 이 부인이 너무 매력적인
1: 날
0: 거예요.
1: 날 이렇게 대한 건 당신이 처음이었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0: 그래서
1: 네.
0: 이 프리데만 씨는 마치 이 자기를 희롱하는 듯한 이 부인의 눈빛을 받으면서
1: 네.
0: 이 파티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신세로 시간을 구석에서 혼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1: 네. 뭐가 헷갈리죠?
0: 이렇게 이제 자격지심에 젖어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부인이
1: 네.
0: 멀리서 프리데만 씨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자신한테 보내주는 그 눈길 때문에
1: 따뜻한
0: 뭔가
1: 추파 같은 눈길
0: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1: 네.
0: 아, 뭐, 왠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프리데만 씨는 결심을 합니다.
1: 무슨 결심을 해요?
0: 이렇게 혼란을 느끼다가
1: 예, 예.
0: 결국은
1: 네.
0: 아, 어쩔 수 없이 실행해야겠어.
1: 아, 어떡해.
0: 이런 마음이 생겨서
1: 어떡해.
0: 부인한테
1: 예.
0: 잠깐 산책을 하자고 한 다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하죠.
1: 네.
0: 그리고 마침내 이 부인한테 품었던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1: 그러게요.
0: 됐잖아요.
1: 그러니까 네.
0: 그 호감을 참지 못하고 고백을 한 거죠. 부인. 부인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왠지
0: 제가 부인에게 빠진 것 같습니다.
1: 왠지 돌아온 답이 좀 예상이 되는데
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크게 웃어요. 그래서 프리데만 씨는 이 엄청난 비웃음과 함께 모욕을 당하죠.
1: 네.
0: 그리고 부인은 그 자리

0: 아들이 떠납니다. 근데 여기가 호숫가였거든요. 네.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프리데만 씨는 호숫가 앞에 혼자 있다가 그만 그 호수에 머리를 쳐박고 맙니다. 영원히.
1: 아, 이게 그 지금
0: 이게 소설의 끝이에요.
1: 끝이에요?
0: 네. 어머. 정말 당황스럽죠.
1: 어머, 잠깐만.
0: 그러니까 저도 이 소설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저 약간 소름이 도는데 예. 정말 이
0: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소설을 왜 줄거리를 짧게 소개했냐면 예. 진짜 이야기가 정말 짧아요. 근데 이야기가 정말 강렬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뭐 눈물이 나거나 그럴
1: 그런 느낌
0: 경황도
1: 아닌데.
0: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너무 슬퍼요. 그리고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1: 네.
0: 번역을 길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원문이 긴 것 같아요. 근데 문장이 보통 길면 몰입하기가 힘들거든요.
1: 네.
0: 근데 문장이 긴데 더 몰입했어요. 사실 좀 문장 길이 얘기를 해보자면 그 작가들이 문장을 길게 쓰는 걸 좀 주저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럼 독자들이 몰입하기 힘드니까. 심지어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용사는 명사의 적이다.
1: 아하.
0: 그러니까 이 말은 네. 꿈이면 꿈일수록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가 더 모호해진다는 건데 토마스만은 반대로 이 토마스만의 문장은 꿈이면 꿈일수록 더 아름답고 정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읽고 나니까 야 서사도 분위기도 문장도 여러모로 진짜 독특하고 충격을 선사하는 그런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1: 또 작가로서 느끼는 또 다른 어떤 감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민석 작가에게는. 그럼 이 토마스만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작품이 네. 기본적으로는 한 인간이 자기 삶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 수련, 즉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자기 수양은 대부분 교양을 쌓는 걸로 실현이 되죠. 소설을 읽어보면 초반에 이제 막 바이올린을 켜고 막 소설도 열심히 읽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프리데만 씨가 구축해왔던 이 공관 정신 세계가 무너지고 말죠.
1: 근데 그 폰 링엔 부인의 육체적 매력에 빠지면서 이제 이게 사건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개가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빠지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속도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너무 빠르죠.
1: 개연성이 네. 좀 없는 그런 이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토마스만이 원래 좀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예. 네. 다른 작품도 좀 그렇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이제 프리데만 씨가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다 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프리데만 씨가 무너진 거는 결국은 스스로 구축해왔던 그 정신적인 세계의 그 성벽의 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1: 네.
0: 그 문 안으로 린링엔 부인이 들어오길 바랐던 거죠. 아마 토마스만은 그래서 온전한 교양의 구축, 즉 온전한 정신세계의 완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1: 네.
0: 저는 역설적으로 이 작품이 다른 주장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1: 어떻게요?
0: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정신적인 세계의 그 완성이 무너졌을 때 자기의 생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자기만의 취미와 루틴과 일상과 내적 기쁨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니까.
1: 네.
0: 그러니까 더 소중히 가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0: 이게
1: 결말이고 네. 해석이고 그러니까 좀 그래요. 저로서는
0: 두 개의 반대되는 해석이 네. 가능할 만큼 굉장히 열려있는 작품인 거죠.
1: 그렇군요. 지금 이 소설이 아까 단편이라고 하셨잖아요. 토마스만 네. 작가 작품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요. 이게 작가 그 대표작의 모티프가 아까 됐다고 했는데 어떤
0: 그렇습니다.
1: 작품인가요?
0: 이 오늘 작품이 나중에 장편 소설로 네. 발전이 되거든요. 그 자신의 대표작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로 확장이 되죠.
1: 네.
0: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작품 주인공인 프리드만 씨가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주인공과 캐릭터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배경지인 가상도시 부덴브로크 이게 이제 그 가상도시예요.
1: 네.
0: 요 부덴브로크와 키 작은 프리데만 씨의 배경지도 가상도시인데 둘 다 사실은 토마스만의 고향인 리베크가 실제 배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1: 그러네요.
0: 결국은 이제 리베크를

0: 좀 이렇게 가공한 거기 때문에 사실 배경이 똑같거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캐릭터 비슷하고 장소 비슷하고 결말 역시 비극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이 결국은 키 작은 프리드만 씨를 확장해서 쓴 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1: 네. 근데 이 토마스만이 겪은 좀 황당한 일화가 있다면서요?
0: 네. 또 다른 대표작이죠. 마에산. 네. 이걸 네. 쓰기 전에 토마스만의 아내가 아파서 그 스위스 다보스에 유명한 요양원이 있어요. 여기에 피츠제럴드도 아내가 아파서 좀 가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유명한 데인데 여기 가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었어요. 간 이유는 아내가 폐렴에 걸려서 이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도 폐렴에 걸렸다는 거예요.
1: 네네.
0: 가서 알았대요. 그래서 이걸 또 소설에 썼어요. 그러니까 소설에는 이제 마에산에서 네. 주인공이 폐병에 걸린 사촌이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 가서 주인공이 자기도 폐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네. 입원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1: 네.
0: 주인공이 이 요양원에 지내면서 러시아 부인한테 마음을 뺏겨서 이 요양원에서 7년을 지내게 되거든요.
1: 자,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지 막 헷갈리고 있는.
0: 정리를 할게요. 토마스만의 네. 아내가 폐렴에 걸렸어요.
1: 네.
0: 그래서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요양원에 갔어요.
1: 네.
0: 거기 갈 때까지만 해도 네.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아내 보호자로 갔어요.
1: 네.
0: 근데 이거 웬걸? 가보니까 네. 당신도 환자잖아. 당신도 폐병 앓고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 러시아 부인한테 마음을 뺏겼다는 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또 은근하게 녹여낸 건가요? 몰라요.
0: 네.
1: 아, 나
0: 그러니까
1: 진짜.
0: 이게, 네. 아, 이거 황당하고 재밌네. 그래서 이걸 마에산에다 그대로 썼어요.
1: 네.
0: 주인공이 사촌 때문에 병문안 갔는데 네. 가보니까 뭐야 너도 폐병이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썼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거기서 폐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요양원에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여기서 러시아 부인을 만나서 아 여기 못 떠나겠다. 여기가 천국일세. 그러면서 여기서 무려 이제 완전수인 네. 7년 동안
1: 네.
0: 여기서 머물렀다는 건데 이게 이 이야기가 네. 하루키 소설과 연결이 돼요.
1: 왜 또 하루키로 튀어요? 어떻게 이어져요?
0: 그 노르웨이의 숲을 보면
1: 네.
0: 주인공이 왓다나베인데
1: 네.
0: 여주인공이 이제 두 명이 있죠. 원래 여자친구 나오코가 있고 대학교에서
1: 네.
0: 만난 미도리가
1: 네.
0: 있는데
1: 네.
0: 나오코가 아파요.
1: 나오코가
0: 아파서 요양원에 지내고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왓다나베가 나오코를 만나러 요양원을 갑니다. 요양원에 가서 이제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바로 마에산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마에산을 읽는데 마에산을 보면 주인공이 러시아 부인한테 마음을 뺏기잖아요.
1: 네.
0: 노르웨이 숲에서는 주인공 왓다나베가 이 요양원에 있는 나우코와 관련이 있는 레이코 여사라는 부인이 있어요. 레이코 여사한테 마음을 뺏겨요.
1: 이게 뭐 오마주인가요?
0: 그렇죠.
1: 토마스만에 대한.
0: 오마주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토마스만의 마에산을 읽었다고 작품에 이제
1: 네.
0: 써놓은 거죠.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1: 네.
0: 이 평행이론이
1: 네.
0: 하루키가 토마스만의 이런 그 단편을 장편으로 늘리는 작업 스타일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1: 아, 그렇네요. 그 노르웨이 숲도 네, 그 단편이 확장돼서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노르웨이 숲이 됐죠.
0: 토마스만이 키 작은 프리드만 씨를
1: 네.
0: 확장해서
1: 네.
0: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로 썼다고 했잖아요.
1: 네.
0: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시킨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반딧불이라는 단편을 먼저 써본 다음에 이걸 노르웨이의 숲으로 확장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설정, 그다음 작업
1: 재밌다,
0: 스타일,
1: 재밌다.
0: 그다음 서사
1: 네.
0: 여러모로 네. 토마스만의 영향을 받은 거죠.
1: 아 오늘 토마스만과 또 하루키 얘기까지 이렇게
0: 평행이론
1: 들으니까 재밌네요. 아니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토마스만의 그 주인공들이 토니오 크레거도 그렇지만 그 전문가 이렇게 결핍에 갈등이 많은 정말 소심한 남자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지금 하루키의 그 주인공들도 좀 그렇잖아요. 미스미스.
0: 그거는 또 헤르만 헤세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토마스만의 소설의 매력,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토마스만은 일단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굉장히 솔직하게 씁니다.
1: 네.
0: 그리고 인간 감정 내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처럼 쓰죠. 그래서 단편도 또 장편으로 확대하듯이 뭔가 확대를 잘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0: 근데 아무튼 그 이걸 이렇게 늘려놓으면 네. 좀 밀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대한 그림이 네. 너무나 아름답다.
1: 아.
0: 확대한 것까지도 훌륭하다. 아하. 이게 장점이죠.
1: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좀 축적이 되니까 얘기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적으로 아유. 확대가 되는 그런 느낌. 아, 오늘도 좋네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곡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0: 아까는 제목 혼전곡이었으니까 오늘은 아, 지금은 이제 작가 혼전곡.
1: 네.
0: 작가가 토마스 만이잖아요. 그래서 가수 토마스 쿡이 떠오르더라고요.
1: 아, 예.
0: 네.
1: 네.
0: 토마스 쿡이 보컬로 참여한 그룹이 마이 앤트 메리인데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을 골라왔습니다.
1: 어.
0: 골라온 이유가 있어요. 토마스 만이 여러 나라를 방랑하면서 지냈으니까 네. 공항에 굉장히 자주 갔을 거잖아요.
1: 공항에 갔을까요?
0: 마이 앤트 메리의
1: 네.
0: 공항 가는 길 골라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토마스만의 키 작은 프레데만 씨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헌정곡 띄워드리면서 우리 작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책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문장을 던집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혹은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주춧돌처럼 말이죠.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울프는 여성이 창작을 하고 사유를 하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물리적인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의 여성들에게 방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들의 삶은 늘 거실에 있었습니다. 차를 끓이고 바느질을 하고 가족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공유된 공간 말이지요. 자신만의 생각을 문장으로 엮어내려 할 때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환경에서 어떻게 영혼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당시 남성대학과 여성대학을 비교하며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시 남성대학의 화려한 오찬에는 은식기와 산의 진미 그리고 지적인 대화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성대학의 저녁 식탁에 놓인 것은 빈약한 고기 요리와 맛없는 푸딩뿐이었지요. 울프는 이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잘 생각할 수 없고 잘 사랑할 수 없으며 잠도 잘 잘 수 없다. 등불은 꺼지고 정신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신의 자유는 물질적인 것들에 기초한다고. 배고픈 예술가가 위대한 작품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고요. 그녀는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역사가 어떻게 여성의 천재성을 억눌러 왔는지를 냉철하게 짚어냅니다.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은 꼭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틈이겠지요. 자기만의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문을 닫으면 고요해지는,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담긴 방 하나. 그 방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눈부신 창조성의 공간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KBS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호남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모레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2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모레 새벽까지 바람의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도 바람이 차차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중부지방과 제주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2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과 경기,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2도, 인천과 수원 21도, 파주 1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인천, 수원 27도, 파주 26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영서,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과 춘천 18도, 원주 19도, 대관령 14도,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27도, 원주 28도, 대관령 21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입니다.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동해 17도, 강릉 19도, 낮 기온은 속초 동해 22도, 강릉 25도가 되겠습니다. 충청 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1도, 충주와 천안 19도, 대전과 세종, 보령 2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청주와 충주 27도, 대전과 세종, 천안과 보령 2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전라남북도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여수 20도, 군산과 광주 21도, 목포 22도, 순천 1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군산 26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여수 22도, 순천 21도 예상됩니다. 경상남북도 오전에는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와 부산, 진주 19도, 포항, 울산 17도, 안동 18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6도, 포항 25도, 부산과 진주 23도, 울산 24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2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5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령도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과 개성 19도, 신의주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6도, 개성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내일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조한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번에도 불발되면 이란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이거나 합의 불발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합의 불발의 경우 공격이 재개될 것이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누구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극비리에 은신 중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시각 24일 미 정보 당국이 하메네이가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장소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부 최고위급 인사도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지 못하며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하메네이가 받는 정보는 시간이 지난 것이고 답변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승

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마케팅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냐고 공격했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민주당이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조 선대본부장은 이 주제를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는 건 장동혁 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무책임한 정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구를 맡길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제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경북 공동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9호 선박을 타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3일에 바락 샤힌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불러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국민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외교 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이용준 이사장의 연임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종연구소가 현 이용준 이사장 연임에 대한 승인을 지난 21일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임을 불승인한다는 입장을 지난 22일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이사장이 전 정부 시기 이사장에 올랐고 강경 보수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에서 연임에 반대하는 기류였습니다. 산림청이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 그 밖의 지역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때이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BBC 등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24일 영국 런던 북서부 큐 가든스의 기온이 32.3도까지 올랐으며 이는 5월 기온으로는 1947년 이후 79년 만에 가장 더운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도 이번 주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전했습니다. 끝으로 다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도 새벽부터 비가 오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20에서 80mm, 호남과 영남권은 50에서 100m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떠난 여행은 그동안 수고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보상인데요.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가슴 아린 추억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문학이야기, 오래전 추억으로 상처를 위로받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집 이주혜 작가의 괄호 밖은 안녕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오래전 기억을 통해 고통과 상처를 소환하고 그 기억들을 떠나보내려는 이주혜 작가의 소설집 괄호박은 안녕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세 번째 소설집인데 모두 8편의 단편이 실려 있어요?
2: 네, 안개의 기분, 여름 손님입니까? 또 오늘 다룰 표제작인 괄호박은 안녕, 이소중입니다. 초록비가 내리는 집, 할리와 로사 등의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주혜 작가가 2016년에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또 신동엽 문학상도 수상을 했고 이번에 또 세 번째 소설집 괄호박은 안녕까지 출간을 하면서 본인의 문학 세계를 꾸준히 축적해오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주혜 작가는 번역가로 활동하다 소설을 쓰게 됐나 봐요?
2: 이 소설집을 관통하는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주혜 작가가 실제로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일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요. 이걸 좀 더 우리의 생활적인 것으로 좀 옮겨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또 과거의 나와 마주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번역의 과정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주혜 작가가 본인이 번역을 하며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를 또 문학 작품 안으로 이렇게 바꾸어내는구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또 곧 있으면 이제 열리게 될 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주혜 작가와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1: 아, 북토크를 또 하시는군요.
2: 네. 그래서 네.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함께 그 번역 그리고 창작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1: 네. 네,
2: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때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소설집을 관통하는 핵심어가 번역.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외국어에 대한 번역도 있지만 우리의 과거나 현재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것 또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 그렇습니다. 번역어라고 할 때 그 원어는 이제 trans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이 번역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트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로지르다, 건너편으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네. 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옮기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 나르는 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옮겨갈 때 사실 그게 아주 깔끔하게 무슨 무자르듯이 옮겨간다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1: 그러니까 네.
2: 왜 우리 말 가운데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를 번역한다라고 했을 때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하는 시에서 도대체 나보기가 역겹다라고 하는 걸
1: 네.
2: 뭐 디스커스팅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근데 이 역겹다라고 하는 게 꼭
1: 그렇죠.
2: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1: 맞아요.
2: 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데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영어로 옮겨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옮겨감의 과정에서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흔적들, 자취들 이런 것들이 이 번역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번역은 저는 정말 학문으로서도 좀 공부해 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소설가이면서 이렇게 번역가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유독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1: 네.
2: 뭐 이주혜 작가뿐만 아니라 김현수 작가도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한 적이 있고요.
1: 네.
2: 김영하 작가도 또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이 작품을 또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도 또 영어로 된 작품을 일본어로 꽤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뛰어난 작가들이 이 번역적 역량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1: 맞아요.
2: 하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죠.
1: 그렇죠. 번역서 보면은 그걸 번역하는 분들은 반 작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해요.
2: 저는 정말 번역은 네. 또 하나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래서 번역료도 사실은 좀 더 높아야 하는 게 아닌가
1: 그렇죠.
2: 뭐 이런 생각도
1: 맞아요.
2: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AI가 번역을 해주는 시대다라고 뭐 많이들 활용도 하고 계시지만
1: 네.
2: 그래도 이런 문학 작품에 있어서의 번역은 확실히 인간을 아직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고
1: 맞아요.
2: 하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소설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표제작이죠. 괄호박은 안녕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2: 네. 주인공은 역시 번역가입니다. 내가 번역 작업을 하느라 정말 크게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정말 이제 당분간은 보기 싫어 이런 네. 마음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하코다테로 혼자 여행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인 내가 그렇게 사람과 안 부딪히려고 일부러 대중교통 대신에 또 렌터카를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낯선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한국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1: 네.
2: 해석의 세계를 떠나오고 싶었지만 여전히 거기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반추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코다테라고 하는 곳이 주인공이 처음 가는 낯선 여행지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남편과 또 딸과 함께 이곳에 왔어요.
1: 네.
2: 근데 지금은 남편과는 헤어진 상태인 거고 딸과도 뭔가 관계가 좀 소원해 보이는 상태인 건데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불현듯 계속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 맞닥뜨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의 중심 내용입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면서 남편과 딸과 함께했던 그 10여 년 전의 겨울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깊이 사색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노라면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맞닥뜨린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 안의 억눌러와

0: 있었던 어떤 감정들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이 작품을 보면서 하게 돼요. 또 이때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요. 보면 남편과 딸과 함께 했던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이 불쑥 자기를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1: 네.
0: 소설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자칫하면 기억의 허방에 빠지고 만다. 추억으로 치장한 허상과 추돌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잡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저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빠져드는데
1: 네.
0: 이 화자가 얼마나 자기 검열이
1: 네. 네.
0: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인물인지를 좀 보여주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에피소드들 이를테면 자기 딸인 여준이 눈밭에서 붉은 여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림책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주황색 털을 가진 이 여우를 보게 됐을 때 아빠 사진 찍어야지 라고 했는데 남편이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 못 찍은 거예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아우 별일도 아닌데 부녀가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타박한 그런 기억까지 계속 소환이 되면서 언제나 분위기를 깨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결국 나였구나. 이렇게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그러한 나와의 마주침 그런 가운데 또 낯선 사람과 조우하게 되면서 맞닥뜨리는 또 이상한 경험들도 이 소설 안에 서술이 되죠.
1: 네. 여행 중에 산 속에서 맨발에 낯선 여자를 만나는데
0: 네.
1: 이제 그 여자 마주치면서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604호 여자를 또 떠올리게 되죠.
0: 네. 그러니까 이 맨발의 여자가 자기와 마주쳐서 뭔가 좀 위태롭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건데
1: 네.
0: 이게 하코다테에 가는 이제 그 산으로 가는 도중에 웬 여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차를 태워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604호 이웃집 여자와의 기억도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서 좀 쫓겨서 도망친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였거든요. 그 604호 여자는. 그래서 주인공인 나에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1: 네.
0: 신발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들이고 뭐 마실 것도 내어주고 하는데 뭔가 자기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여자가 혹시 나한테 위협을 가하면 어쩌지? 뭐 이런 또 불안한 상상도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 가운데 이 604호 여자가 그 옷 그 앞섭에 이렇게 저지 세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아이를 두고 나왔구나.
1: 네.
0: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아저씨가 제 새끼는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남자거든요. 라고 이 604호 여자가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하며 이제 그 여자를 보내주게 되는데 며칠 뒤에 그 604호 여자를 이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그 여자가 몰라볼 만큼 화려하게 차려입고 또 우람한 체격을 가진 남편 곁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604호 여자는 주인공을 모른 척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어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모른 척 함인 건지 생존을 위한 연기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게 되면서 도대체 온전한 가족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인공에게 엄습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또 웬 맨발로 갑자기 산길에서 만난 여자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아 이게 뭔가 또 낯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1: 네. 화자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남편과 딸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자꾸 예전 기억을 불러들이면서 기억과 해석은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0: 네. 이 소설이 그래서 좀 철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번역이란 과정이 그냥 단순히 옮겨짐의 과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자가 애초에 아,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며 그 언어와 해석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글자를 볼 때마다 이게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 기억과 해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화자는 당연히 같지 않겠지만 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두 가지 모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동반해서 제멋대로 찾아온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요.
1: 네.
0: 그래서 이 기억과 해석 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걸 직업적으로 삼고 있는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 아 정말 그렇지. 이게 그냥 심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예, 제 몸을 좀 엄습하는 듯한 느낌을 또 받게 되기도 하는데 그 점을 이 소설이 일깨워준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1: 이 제목인 과로밖에 안녕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0: 네, 과로라고 하는 건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감정, 기억을 잠깐 담아두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담지 못했던 것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그것이 이제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1: 네.
0: 과로에 담겨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들. 그게 낯선 여자와 만남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것인데요.
1: 네.
0: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석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낯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조심스러운 어떤 인사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로 바깥에 뭔가 언어화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자기에게는 추억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이미 흘러가 버린 어떤 삶의 조각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녕하기를 바라는 네,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할리와 로사 줄거리부터 살펴볼까요?
0: 네, 서울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할리라고 하는 사람과 또 맞은편 네일살롱 사장인 로사가 전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두 사람의 본명은 아니고요. 별명인데 그냥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이름은 잘 모르고
1: 네.
0: 그냥 할리야, 로사야 이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전주에 도착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로사가 할리를 그 뭐 맛집으로 알려진 되게 유명한 곳이 아니라 웬 오래된 분식집으로 데려갑니다.
1: 네.
0: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고 김밥, 뭐 수제비 비빔밥, 라면 이게 네. 너무 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이 로사가 할리를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해주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차명자산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이 있는 그 산에 막 등반도 하게 되는데 뭔가 일반적인 여행은 아니고 야 정말 KBS의 그 1박 2일처럼 네. 고생하는
1: 네.
0: 예, 이야기처럼 엮여지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이 할리의 비밀도 드러납니다. 사실은
1: 네.
0: 할리가 이 전주에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할 때 로사는 전주가 이제 여행지이지만 할리는 사실 고향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의 내밀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유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할리와 로사입니다.
1: 이 할리와 로사 두 사람이 각자 고향을 떠났고 직접 본인이 지은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찐친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사실 할리 같은 경우는 좀 곁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로사가 좀 더 살갑게 다가가는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도 맺어지는 거겠죠.
1: 네.
0: 할리는 1인 미용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인 미용실이라고 하는 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1: 네.
0: 낯선 사람이 갑자기 저 갑자기 커트하고 싶은데요 라고 들어와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미용실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할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조심성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로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냥 얼마든지 들어와서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요.
1: 네.
0: 네, 이런 쪽이어서 서로 이렇게 좀 더 보완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그런 고향을 떠나서 낯선 장소에서 자기 스스로 지은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되며 이렇게 여행까지 떠나오게 된 거죠.
1: 네. 아까 전주는 할리의 고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할리는 여행하면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죠.
0: 네. 아까 표제작에서도 그 과거가 불쑥불쑥 끼어드는 장면을 네. 말씀드렸는데 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러니까
0: 자기가 고향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고향에 와서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이 소환이 되는데 그게 꼭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동나무 언덕에서 남자들이 자루 속에 있는 무언가를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는 장면
1: 네.
0: 이런 것도 어린 시절 목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폭력의 어떤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자기의 유년 시절을 엄마 같은 경우도 좀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할리가 미용사로 일을 이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미용실 실습을 이렇게 마치고 막 새벽에 네. 돌아오고 막 그랬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숭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할리에게는 좀 허용되지 않았던 말인 것이 그 새벽길에 집에 오는데 운동복 차림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향과 얽힌 기억들이 결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고향과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을 와서 맞닥뜨리게 되니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거죠.
1: 이 두 사람 관계가 오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서로 깊이 알려야 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상대가 말해주는 정도까지
0: 네.
1: 그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 그게 관계 지속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로사와 할리의 관계가 저는 이렇게 좀 오히려 돈독할 수 있는 이유가 서로를 속속들이 캐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서로의 본명을 소설이 끝날 때까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별명만으로도 서로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상대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켜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뭐 한 가지 장면을 예로 들어본다면 할리가 로사에게 그 분식집에 갔을 때 이곳에 와본 적 있어? 언제? 라고 물었는데 로사가 그냥 옛날에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해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 언제? 좀 자세히 얘기해봐 라고 할리는 캐묻지 않습니다. 그냥 더는 묻지 말라는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1: 네.
0: 그걸 그냥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오히려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
1: 네.
0: 이게 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서로 너무 이렇게 곁을 안 내주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오히려 저는 그게 하나의 윤리적인 태도로 이해되는 현대인들의 좀 구조를 보여준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는 건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헤아리며 함께 가주는 우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말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게 너에 대해서 전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듣고 말하지 못한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관계인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할리에게 전주가 고향이지만 떠나야 했던 상처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로사도 인천 차이나타운이 고향이거든요.
1: 네.
0: 또 화교로서 자신이 겪었어야 했던 그런 정체성의 충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하지만 그걸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예, 서로가 말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개한다는 점에서 저는 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오늘 여행으로 기억을 다시 풀어내는 소설집 이주혜 작가의 괄호 밖은 안녕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풍성해지는 시간 재즈 이야기. 오늘은 버드쉔크 탄생 100년을 맞아 그의 음악들 만나봅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이 버드쉔크는 어떤 음악가인가요?
2: 예, 이 버드쉔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1926년 5월 27일 생인데요. 오하이오주 데이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1: 네.
2: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탄생 100년을 조만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명연주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도 탄생 100년을 저희가 좀 정리를
1: 그랬죠.
2: 해봤는데
1: 예.
2: 이때 이제 나왔던 그 용어 가운데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맨 처음에 쿨 재즈를 창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쿨 재즈가 서부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제 웨스트 코스트 재즈 씬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일스 데이비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2: 바로 그 서부 지역의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대표적인 연주자였고요. 연주하는 악기는 바로 색소폰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플루트 연주를 또 겸해서 연주를 했는데 두 악기 모두도 아주 훌륭하게 연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웨스트 코스트 재즈계에서 이제 알토 색소폰 연주하면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는 분이 이 아트 페퍼라고 하는 연주자인데요.
1: 네.
2: 그 아트 페퍼와 더불어서 웨스트 코스트 재즈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알토 색소폰 연주자였고요. 또 동시에 1960년대, 70년대 이때 뭐 80년대까지도 포함되죠. 이때 이제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영화음악, 팝음악을 위한 그 레코딩 세션맨들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할리우드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또 영화음악 제작이 많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또 1급 스튜디오 세션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음악에서 이분의 연주가 또 들려졌던 탄생 100년을 정말 기려도 손색이 없는 재즈의 명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정말 최고의 연주자로 활동했던 분인데
2: 예.
1: 아, 이런 분 볼 때마다 재즈 연주자 폭이 상당히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습니다. 그 특히 웨스트 코스트 재즈계에는 물론 뭐 재즈의 주도 도시를 주로 뉴욕에서 재즈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사실은 서부 지역에도 굉장히 훌륭한 재즈 뮤지션들이 많았고
1: 네.
2: 또 여기에는 또 훌륭한 음악인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여건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음악이 많이 제작되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영화음악 제작을 위해서 많은 또 뮤지션들이 모였거든요.
1: 네.
2: 또 그 안에서도 재즈 뮤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영화음악과 팝, 뭐 재즈 가리지 않고 녹음했던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고 또 그 폭도 굉장히 넓고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음악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2: 예, 그럼 버드쉔크의 1950년대 젊은 시절의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듀크 엘링턴의 곡이고요. Do not sing till you hear from me입니다.

0: 최고의 연주자였던 만큼 많은 밴드들이 탐나는 분이었겠어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즈 연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음악의 장르에서 이분이 좀 활동을 해왔는데요.
0: 네.
1: 이분이 이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그 1950년대 그 서부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즈 빅밴드였던 스탠 켄튼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실력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스탠 켄튼 빅밴드에서는 바로 색소폰 파트에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이라고 또 소개해드려도 좋을 그 아트 페퍼가 또 그 색소폰 파트에 있었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주인공인 버드 쉔크도 함께 연주를 했죠. 또 트럼펫 연주자 가운데서는 쇼티 로저스라는 인물도 있어서 또 이 버드 쉔크는 쇼티 로저스와도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또 오랫동안 활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빅밴드라고 하는 재즈 오케스트라 편성에는 항상 그 색소폰 파트에 한 5명 정도의 연주자들이 늘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주자들이 물론 이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목관 그 종류별로 뭐 오보에 주자 따로 있고 클라리넷 주자 따로 있고 플루트 주자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습니까?
0: 네.
1: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서 이제 이 교향악단을 꾸리게 되면 이렇게 전문 연주자들을 악기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재즈 빅밴드는 이렇게 무슨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운영이 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목관 악기를 겸해서 연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색소포니스트가 색소폰 연주하다가 어떤 대목에 따라서는 클라리넷도 연주하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버드 쉔크는 색소폰 연주하다가 플룻을 밴드 안에서 이제 겸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룻 실력이 점점 발전하면서 색소폰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제 플룻을 연마를 했던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 음악과 그 영화 음악 다수에서 이제 이 세션맨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버드 쉔크가 많이 그런 스튜디오 세션맨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색소폰뿐만 아니라 이 플룻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죠. 여기서 아주 대표적인 곡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마즈 앤 파파즈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곡
0: 네.
1: 기억하실 겁니다.
0: 한국 분들이 아주 유독 좋아하는 곡이죠.
1: 유독 좋아하는 곡이죠. 그런데 네. 그 곡을 잘 기억하시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플루 솔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0: 아.
1: 한 절이 끝나고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플루 솔로가 멋지게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버드 쉔크의 연주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국내에는 조금 생소한 드라마인데요. 좀 아쉽게도 국내에 소개되지는 않았는데 1980년대에 마이크 해머라고 하는 TV 시리즈물이 미국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0: 그런데
1: 이게
0: 네.
1: 이제 탐정 수사물인데요. 마이크 해머가 이제 탐정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가 딱 시작할 때 바로 이 버드 쉔크가 연주하는 아주 짙은 그 알토 색소폰의 그 할렘 녹턴이라는 곡이 딱 연주가 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이 사실 재즈라는 음악이 사실 오래전부터 수사물, 추리물 이런 데 그 테마음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예, 뭐 대표적으로 뭐 미션 임파서블도 마찬가지고요.
0: 문라이팅이라고.
1: 맞아요. 네. 문라이팅도
0: 그
1: 있었고요.
0: 곡도 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1: 아, 맞아요. 엘제로가 네. 이제 주제가 불렀거든요. 역시.
0: 맞아요.
1: 아, 그런 점을 또 기억하시는군요. 또 이제 핑크 팬더도 앞에 이제 그 헨리 매신이 곡인데 빰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0: 맞아요.
1: 이것도 이제 재즈 음악이고 또 우리나라의 수사반장도 재즈풍의 음악이었죠.
0: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1: 예, 빅밴드가 연주하는 재즈풍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즈라고 하면 밤의 뒷골목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밤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이런 데 아주 좀 탁월하게 쓰이셨던 음악이어서 여기서도 또 이제 버드 쉔크가 연주를 들려줬죠. 그 그룹 LA4에서도 또 버드 쉔크가 이 결성했던 그룹인데
0: 네.
1: 주로 클래식 레퍼토리를 재즈로 편곡해서 많이 연주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버드 쉔크가 색소폰뿐만 아니라 플룻을 연주하면서 굉장히 팀의 색깔을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줬던 주역이었고요.
0: 네.
1: 그래서 다음 곡은 플룻 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I'll Take Romance라는 곡인데 두 명의 건반 연주자 빌리 메이즈하고 앨런 브로드벤트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요. 이 버드 쉔크가 멋지게 플루트로 I'll Take Romance 들려드립니다.
0: 네.

0: 네, 와, 플루토의 기교도 어마어마하네요.
1: 그렇습니다. 아주 또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즈에서 플루토 연주자들은 보통 색소폰 연주를 하다가 이제 겸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보면 좀 정통 플루토 연주자들보다는 좀 음색이 좀 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네. 재즈라는 음악이 요구하는 음색의 빛깔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 플루토 소리의 아주 고퀄러티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별도의 그 취주법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참 어려운데 이 버드쉔크는 색소포니스트가 부르는 플루트 같지 않게 아주 맑은 음색을 냈던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여러모로 재즈 밴드이건 또 레코딩 세션이건 어디에서나 환영했던 연주자가 버드쉔크였습니다.
0: 네, 그 이후의 활동은 어땠나요?
1: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뜻밖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게 1983년도에
0: 네.
1: 이 버드쉔크가 소개해드렸던 클래식 곡들을 재즈로 막 연주했던 LA4라는 그룹, 여기 이제 뭐 아주 뛰어난 연주자들이랑 같이 LA에 네 명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 이제 그룹 이제 그만하자 한 대략 1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제 해산을 하면서 사실.

0: 그래도 본인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1: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했겠네요.
0: 예. 예.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설득을 해야 됐던 것이 자신의 아내였죠. 왜냐하면 플로리 연주를 함께 해야 여러 가지 이제 그쵸. 레코딩 세션에서 자기가 초대를 받는데 이제 플로 연습은 안 할 거야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걸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오는 수입원이
1: 네, 반으로 줄겠네요.
0: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팝 음악이나 영화 음악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오로지 재즈 연주만 하겠다는 뜻이니까 절반 이상이 되겠죠.
1: 네.
0: 재즈만 이제 국한해서 활동을
1: 진정한 음악가의 길로 가겠다 뭐 이런 예, 선언이네요.
0: 자신의 이제 목표를 위해서 이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부인이 독려를 해줬대요.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정말 그 길로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제 길로 버드쉔크는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색소폰에 대한 이제 연습 시간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막 음반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80세가 넘어서까지 현역 연주자로 활동합니다.
1: 그렇군요.
0: 2009년 4월 2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이 존경하던 찰리 파커의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고 끊임없이 이제 알토 색소폰만을 연주하면서 정말 후반부 가면 이 색소폰의 음색도 많이 바뀌고요.
1: 네.
0: 아주 정말 어두운 음색 그리고 좀 거친 허스키한 사운드까지 막 내면서 즉흥 연주자로서 재즈 연주자로서 최고의 반열에 올라서는 정말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재즈계에서 정말 귀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버드쉔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에 네노라는 비반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케니 베론, 론 카터, 엘 포스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주한 Bouncing with Bird. 여기서 이 버드는 바로 이 버드 본인. 파웰.
1: 네.
0: 예, 버드 파웰이 쓴 곡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버드 파웰로 의미하는데 버드쉔크가 자기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곡을 특히나
1: 그렇군요.
0: 좀 아꼈습니다. 예. Bouncing with Bird 버드쉔크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1: 네. 버드쉔크 탄생 100주년 맞아서 그의 음악으로 함께 했습니다. 황덕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 조시 빌링스. 당신은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안경을 찾아낸 것과 같다. 할머니의 안경은 항상 코 위에 걸쳐져 있었으므로 우리는 늘 가까이 행복을 두고도 멀리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조시 빌링스의 행복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주요 격전지의 판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보수 결집에 불씨를 당길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과 한강벨트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리면서 두 후보 간 초접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보수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예측 불허의 3파전 속에 후보 간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분들과 함께 전국 주요 격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판 변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라이트, 카메라, 액션. 네,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실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박홍배입니다.
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4: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1: 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서 어제이죠. 칠성시장에서 추경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전을 찾아서 이장우 후보 지원했습니다. 별명이 일단 선거의 여왕이시잖아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 김소희 의원님, 실제로 이게 막판 그 보수의 결집에 네.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큰 도움이 되죠.
1: 아, 그래요?
4: 네.
1: 왜 그렇죠?
4: 그 추경호 후보 그 되고 나서 네. 이제 김부겸 후보하고 지지율 추이가 좀 그 변화 있었을 때
1: 네.
4: 이 대구 지역에서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은 딱 두 분이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1: 기억납니다. 예. 네.
4: 그 한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시고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다녀오셨잖아요.
1: 네.
4: 대구 군위에 가서 모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김부겸 후보의 추이를 좀 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1: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사이의 지지율이 엄청 초박빙이잖아요.
1: 그렇죠.
4: 그래서 딱 타이밍 맞춰서 등판하신 것 같으시고요. 대구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른 어떤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1: 애틋하군요. 대구에서
4: 네, 많이 애틋하고 일단 나오시면 지지 보수 지지층 결집은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1: 그렇군요.
4: 그리고 대전 지역의 이장우 후보 같은 경우도 의리를 지키신 분이셔가지고 대전은 그런 이유로 가신 거고 또 옥천도 이제 유경수 여사님 생가하시니까 그렇게 가신 거라서 이제 의미 있는 지역으로 해서 행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칠성시장으로 가신 이유가 있네요. 보통 다른 시장으로 가시잖아요. 대구에 가시면.
4: 서문시장.
1: 네, 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4: 네, 서문시장이 워낙 그렇게 이제 뭐 얘기가 돼 있어서
1: 네.
4: 워낙 일부러 그 칠성시장 택하신 것 같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박홍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는 중도층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효과 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3: 네.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1: 네.
3: 사실 이제 김소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정서가 있죠. 또 애틋함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3: 보수를 일정 부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사실 제가 볼 때 보수는 이미 거의 결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1: 아, 이미 벌써 결집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3: 상당 부분 결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3: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 중앙 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3: 응답자 비율들이 보수층이 조금 더 많습니다.
1: 네.
3: 그렇게 여론 추이가 조금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래서
1: 그럼 이쪽은 오히려 사이 진보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3: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1: 네네.
3: 사실 이제 박근혜라는 인물이 뭐 선거의 여왕인 것은 맞습니다만 20년 전이고 또 과거 회귀형 인물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래 비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연상되는 단어가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불과 1년 반 전에 12.3 비상계엄이 있었었고 또 탄핵이 있었었기 때문에
0: 네.
3: 지금 한 1년 반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조금 잠잠해졌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썸하면 거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고 이미 보수는 직결돼 있다.
3: 네.
0: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부겸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지원 요새 보고 추경호 지금 후보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동업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저도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건 처음부터 저희가 이 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0: 네.
5: 그리고 실제로 판도 그렇게 읽고 있었고요. 김부겸 총리님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식사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여론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셨던 얘기가 대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제 수십 년째 그 한 정당을 찍어주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민주당한테 주겠냐. 그러니까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결국엔 김부겸을 활용해달라.

0: 이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 이러한 논리를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긍정 시그널이 별로 없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네. 더더군다나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다 그냥 지난번 대선 때 다 건너왔다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다 그쪽으로 떠내려간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 포인트로 작용하긴 되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의 경우는 지금 추경호 후보가 왜 급하다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경제부총리 때 또 한 게 없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GRDP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대구가 계속해서 그냥 꼴찌고 그러니까 한 당을 계속해서 밀어줘 왔는데 도대체 뭘 한 게 있지? 이번에 또 밀어주면 이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작용될 것이어서 김부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저 급하니까 이제 저런 패까지 이제 꺼내든다라고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강준혜 전 대변인님은 급한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2: 급한 쪽은 김부겸 후보 쪽입니다.
1: 오히려 김부겸 후보 쪽입니다.
2: 네. 김부겸 후보가 오히려 먼저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본인이 가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만나지 못했고.
1: 아 그러네요.
2: 네,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전국을 다니시게 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김부겸 후보가 어쨌든 쫓기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시게 되는 것은 중도층에는 일부 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보수층에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실 만한 분들, 이분들에게 어필하는 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탄핵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특히 나이가 드신 저희 보수 유권자들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온 그 좀 애틋한 감정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그래 우리도 어쨌든 투표장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아직도 저희가 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10%대가 나오는 네. 데도 있고 당의 지지율과 후보의 지지율이 디커플링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권자들께서 아직도 저희 국민의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필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당 지지율 말씀하셔서 여론조사 저희가 공표를 또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동화 그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추경호 후보 쪽으로 같이 유세를 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부겸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못 찾아뵙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요?
0: 찾아뵙냐 안 뵙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질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만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당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도 못 걸 정도의 뭐 자부심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앞뒤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왜 찾아뵌다 그랬어요?
0: 그러면.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사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정치 역경 통해서 여러 가지 서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네. 대한 존중인 것이지 그거를 그렇군요. 이제 완전 저희가 정치적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뭔가 다 깔아뭉개고 이런 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김부겸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특성이 쌈딱 이미지도 아니잖아요. 뭔가 원만하게 네. 일을 조율해 내면서 실제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태도에 김부겸 관해서
1: 김부겸 후보의 의지만 알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0: 그렇죠.
1: 그리고 네. 아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네. 찾아뵐 수 있는 의지가 있다.
0: 그렇죠.
1: 뭐 그 정도로 네. 해서
0: 그런 정도로
1: 될까요?
0: 이제 예우를 한다. 라는 생각인 거고 네. 오늘 아마 영상 보신 어제 영상 그 실성시장 앞에서 한 보시면 네. 기자가 물어봐요. 김부겸 후보를 만날 뭐 용의가 있냐라고 하면서 웃으시는데 오히려 유영하 의원이 더 이상 뭔가 말을 못하게 이제 막아버리고 빨리 다음 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조금 짠함을 느꼈어요.
1: 언급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0: 네, 어르신을 저렇게 이용을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모진다.
3: 아니 그게 무슨 이용이에요. 선거의 여왕답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신 거고 네.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표를 얻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와야 된다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셨지만 결국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폐가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그 성남에 있는 새마을 중앙회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정서가 대구에서 있는 거 너무 아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계속 언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TK 지역에서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왜냐하면 많은 논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0: 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갤럽 가장 최근 자체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45%, 국민의힘은 22%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이 한동훈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요. YS 정신 계승 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산 북과 보수층과 중도층 표심에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박홍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YS에 대한 언급이 부산 북갑에도 또 부산 출신이시니까 그 부산 시민들의 심리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1: 글쎄요. 20, 30, 40들께서는 가수 김현철을 떠올리시죠.
0: 아, 왜 그래 김현철 씨. 네.
1: 이분
0: 달의 물락의 김현철 가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예.
1: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 하다가 갑자기 등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전혀 존재감 없다.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아무도 모른다. 자,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이런 인물들이 과거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에서도 이제 후원회장 정형근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0: 네네.
2: 무슨 고문과 관련된 키워드로 좀 연결되신 분이 등장하고 또 김영삼, 김현철 이렇게 하는데 미래가 지금 안 보인다. 도대체 전재수 후보나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계속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AI 얘기하고 북극항로 얘기하고 20년 뒤 30년 뒤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사람들만 계속 끄집어내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건
0: 네.
2: 2등 싸움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 내부에서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사실상 장동혁 대표 대 한동훈 이렇게 VS가 돼 있는 건데
0: 네.
2: 박민식 후보가 그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YS의 아들 김현철 씨가 뭐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 보수 내부에서의 일정 부분의 확장. 예, 네, 유권자 전체로의 확장은 제가 볼 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0: 전체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고 네. 1등에는 영향이
2: 자기들끼리
0: 없고
2: 자기들끼리 싸움에서의 의미
0: 보수 내 네. 이념 전쟁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YS까지 소비한다 뭐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강전의 전 대변인님은 네. 당내 시선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수 지지층 표심에 이런 말들이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이게 사실 정치 고관여층들 입장에서는요. 그 YS 차남 김현철 씨와 행사 같은 것들을 지난번에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0: 기억납니다.
3: 그래서
0: 네.
3: 네, 이게 뭐 갑작스럽게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부산에서의 YS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도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조금 아까 이제 이동하 최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당내에서의 어떤 결집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중도층의 표심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전에도 김현철 씨가 사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있죠. 예,
3: 네.
0: 그런
3: 네.
0: 이야기들도 기사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편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의 주적 답변을 문제 삼으면서 협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 많이 하고 있는 거 혹시 네 분도 잘 아십니까?
3: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네. 정원호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박찬 후보, 하정우 후보 뭐 여러 군데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처음에 가볍게 질문을 했는데
0: 네.
3: 대답이 좀 엉뚱한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내란 세력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거를 꼭 대답을 해야 되냐 선거 기간인데 이렇게 말을 돌리는 듯한 영상들이 자꾸 돌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왜 민주당 후보들은 주적이 북한이라고 이 간단한 대답을 왜 못하는 거지? 이게 하나의 밈이 돼가고 있어요.
0: 뭐 오히려 뭐 주적 챌린지다 이런 이름도 붙는 네. 것 같더라고요.
3: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끊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3: 별달리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북송금 사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 민감한 발언들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우리가 일부 제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통일백서에 있어서 두 국가론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통일부에서 나온 통일백서에 들어간 부분들
0: 네네.
3: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왜 갑자기 우리 세금으로 지어준 연락사무소가 저렇게 폭파가 됐는데 왜 정부에서는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이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부산 북갑선거가 지역공약보다는 안보관이나 정체성 공

0: 공방으로 흘러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배 의원님께서는.
1: 이제 SNS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하정우 후보가 주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이렇게 네. 좀 꽤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0: 뭐 국방백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네.
1: 사실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가 영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안보상의 주적은 북한군, 북한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묻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색깔론이 웬 말이냐.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고 학생운동 경험도 없고 기업과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발전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뭐 이보다 더 어떻게 잘 대답을 하죠.
0: 근데 그거는 이제 영상 촬영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신 건가요?
1: 영상 어제 안덕상가 하는 사찰에 갔을 때 채널A의 기자의 답변을 한 건데요. 처음 보도가 나갔을 때 이 앞부분의 답변을 자르고 나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답변을 주저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보도가 정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 상황 상당히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희 의원님 잘 아실 텐데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될 때마다 저희가 청문회를 하면 이 질문이 늘 논란이 됩니다.
0: 그렇죠. 네. 많이 나왔죠.
1: 그리고 예.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논란을 만드는 질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군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군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포도 북한을 향해서 겨냥이 되어 있죠.
0: 네.
1: 북한군을 사실상 적으로 여기고 그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 군사 전략상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왜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 분들이나 후보분들이 대답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2008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마치 지금 제주도를 놀러 가듯이 금강산 관광을 가셨습니다.
0: 기억납니다.
1: 2016년까지는 네.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매년. 2016년도에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개성으로 차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개성에서 생활 필수품들을 생산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지금은 어렵게 됐지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교류, 군사합의, 긴장 완화 정책 자체가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헌법 4조하고도 맞지 않은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주적을 명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하고 똑같이 명시한 게 어떻게 했냐면 2022년 국방백서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주적이 아니에요. 주적과 적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허위 사실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멈추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1: 사실 뭐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네. 어떤 다른 나라도 적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적을 표현할 뿐이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뭐 메인 이놈이 이렇게 되는데요.
0: 네.
1: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0: 많은 얘기들이 있죠.
1: 네네. 네네. 뭐 persistent threat, 뭐 지속적인 위협 이런 표현을 쓸 뿐이지.
0: 네네.
1: 뭐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시한다든지 그렇게 네. 하는 나라가 없는
0: 난해한 것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도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주저하시는지 그게 지금 이 보수 지지층들은 의문일 수밖에 없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의원님하고 저랑 상임위가 같아가지고
0: 그러시군요.
2: 고용노동부 장관님 김영훈 장관님 할 때 그분이 민주노총 출신이셔가지고 주적 질문했는데 처음에 답변을 못 하시다가 마지막에 내 주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0: 답변하셨어요.
2: 답변하셨습니다.
0: 네네네.
2: 그리고 저는 김두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간첩 신고 안 해가지고 실형 받으셨잖아요. 뭐 이해는 됩니다.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뭐 없어져야 될 나라처럼 되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의 메인 뭐 위협 세력으로 그 정도 답변은 저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오빠라고 불러봤을 때 내가 어떻게 오빠니 아저씨지라고 했으면 급 반전을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주적이라.

0: 라고 답을 명쾌하게 했으면 그 반전을 했을 것 같아요. 20, 30대한테 지지율을 훨씬 얻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민주당의 그 뭐 짜여진 각본처럼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아, 20, 30대가 많이 이탈을 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20, 30대 영상을 보면 남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그렇죠. 해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되게 어려운 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0: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저는 예. 이 국무위원이나 최소한 정치인들은 안보관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입장으로는 한 번 정도는 질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안보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이 안보관이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으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다욱 최고도 여기에서 한 말씀 좀 보태주시죠.
2: 그러니까 뭐 예.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공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안 맞다.
1: 아, 공세적으로 쓰는 건 아니다.
2: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고 북한 문제가 그렇게 저 처죽일 놈들이고 막 이런 인상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소요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전쟁으로 다 몰고 가려고 했었던 윤석열의 시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부분이 도대체 더더군다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네. 그 앞뒤가 좀 안 맞다. 그리고 똥폭탄 날라오고 뭐 드론 비행 뭐 몰래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뒤에서 대통령실에서 조율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협정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안보 정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려는 그런 거예요. 그냥 외교적 수단과 안보적 수단이 조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북한 계속 주적이야라고 같은 여당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어쨌든 평화라고 하는 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대화라고 하는 그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 건데 그 써보기도 전에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적대감을 드러낸다면 그게 좀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약간의 뭐 미적거림이 있는 거죠.
3: 네. 생각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조금 아까 이동하 최고께서 윤석열의 시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북한에 우리가 뭐 교전을 유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에 몰래 돈 갖다 주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도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모든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윤석열의 시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네네.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1: 안보
3: 싶습니다.
1: 안보 문제가 예민해서. 네. 네. 근데 지금의 주자는 부산 북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네. 네. 상기시켜드리고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4: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시켜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이 내용과 하정우 후보가 답변했던 안보상의 주적은 북한군 북한 정부 네. 이 답변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선거 전략이니까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죠. 예, 선거 가다 보니까 토론도 뜨거워집니다. 역시 판세 분석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방금 전 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부산 북갑에 대한 여론조사가 하도 많이
2: 왜
1: 나와서.
2: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1: 지금 저도 막 대충의 이런 예, 추세를 좀 보고 있는데 방금 전 부산일보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부산일보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23일에서 24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34%, 한동훈 38.2%, 박민식 23.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 물론 오차범위 4.4% 내 격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부산 북갑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36%를 기록했고요. 하정우 후보가 35%, 박민식 후보가 19% 순으로 2강 1중의 판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2강 1중 구도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8일에 예정된 토론회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홍대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하중 후보가 토론회 약하다고 보는 듯해요. 네. 토론회에서 하중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네. 하중 후보 토론에 정말 잘할 겁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4: 네.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후보를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를 또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

0: 사실 이렇게 긴장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 쪽에는 뭐 나쁘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공이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할 때 저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비서관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다 답변하는 모습들 보고 있고요. 웬간한 내공 없이는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간에 하정우 후보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TV 토론을 몇 차례 더 하자 이런 논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TV 토론을 더 할 건가 아니면 그 시간에 주민들을 더 만날 건가를 선택하라면 주민들을 더 만나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박하다는 거예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이 태도가 뭐 제가 왔으니까 기존에 이 지역의 현안이 뭐였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다리를 놓겠습니다. 이 예산을 끌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수첩이 지금 아마 두세 권이 넘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시는 말씀들을 다 적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건지를 꼼꼼하게 메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정치 천재가 나타났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론조사 추이가 네. 하중 후보 1강,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 2중 체제였고 지금은 맞아요. 2강 1중 체제로 여론조사 방금 소개해드리는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이 추세라면은 사실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토론으로 붙던가 서로 이야기를 하던가 해서 뭔가 하중우 후보만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더 보여주진 않고 자꾸 숨기는 것 같다. 토론을 안 하려는 것 같다. 이미지가 이 부산 북갑의 그 많은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2: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은 한동훈 후보의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에는 제가 볼 땐 쉽사리 그냥 확 그냥 뭐 받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 운동장에서 상대방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제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네. 그 지점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지금 하정훈 후보 가 내려간 지 처음에 초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좀 수세적인 입장이 됐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폼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할 때 지역 주민들도 상당수의 호응이 있고 특히나 이 여론조사는 지금 추세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층 또 그리고 하정우 후보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에 안 잡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박민식 후보가 지금 계속 표가 깎여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전 보수 싸움에서 하정 후보가 약간의 승기를 더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2등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장동혁 체제가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뭐 이 부분에서 박민식 후보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 후보는 전재수 후보와 링크가 걸려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링크가 걸려 있어서 네.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활용해서 지금 부산 북구 그다음에 부산과 링크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다. 이런 거를 시민들을 만나면서 더더욱 더 설득을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1: 그러니까 결론은
2: 생각합니다.
1: 토론보다는 시민분들을 더 만나겠다.
2: 내 전략으로 가라.
1: 그러니까 내 전략. 남의 만들어놓은 판에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내 전략으로 가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 김석희 의원님 그 토론회에서 결국에 지금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가 네. 박민식 후보한테도 공격을 당할 것 같고 지금 하정우 후보에게도 공격을 당할 분위기라고 네.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설전이 네.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보수 지지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요?
3: 아니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뭐 박홍구 의원님 말씀 그 하정우 후보의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는 거 새로운 전략 그거는 한동훈 후보가 했던 걸 벤치마킹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한동훈 후보가 먼저 했다?
3: 아니요. 훨씬 아니. 혼자 돌아다니면서 해서 실제로 그 짤도 많이 돌고 쇼츠도 많이 돌고 그게 네. 그게 지지율을 견인했던 거에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도 했었고 대선도 치르면서 토론회에서 본인이 잘했던 점 못했던 점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약간 급발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박민식 후보는 공격을 할 텐데 저는 어쨌든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다 보수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하정우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

0: 하고 네.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공격한다면 그거는 보수 지지층한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했고 아마 이제 지지율의 추이가 변화가 되는 걸 보니까 유권자들 간에 알아서 이제 단일화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보수층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박민식 후보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하정우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지 박민식 후보가 공격할 수밖에 없어도 공격을 한다고 거기에 심하게 대거리를 한다? 그러면 보수 지지자층들이 나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1: 아, 오히려 그러면 이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를 감싸는 듯한 그렇죠. 모습이 나와야지
0: 그렇죠.
1: 아, 네. 그 박민식
0: 큰
1: 후보자.
0: 그릇에 그를, 그거를 보여주실 수 있죠.
1: 오히려 그쪽에서는 뭐 큰 목소리가 나오진 않겠군요. 그러면.
0: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부산 북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2: 아닙니다.
1: 예, 예. 아, 더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2: 정정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아까 한동훈 후보의 전략을 따라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1: 잘 아시죠,
2: 저희
1: 부산.
2: 처갓집이 북구예요.
1: 아, 북갑이에요.
2: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3: 집도 부산이시고.
2: 매주 내려가고 있고 제가 네네네. 부산 출신이고 이 지역은 지역이 좋아서 저희 지난 총선에서 17-1로 이 한석을 건진 지역이 아닙니다.
1: 네네.
2: 전재수 후보가 세 번을 떨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을 내리 당선된
1: 그렇죠.
2: 거죠.
1: 네.
2: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은 주민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알아야 찍어주는 겁니다. 재수는 좀 알겠는데 정우는 눕고 지금 주민들은
1: 눕고.
2: 네, 정우는 눕고
1: 네네.
2: 어떻게 생겼다던데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다 가서 뵙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후보한테 안 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이 전재수 후보가 겪은 그간의 시행착오들을 예, 짧은 기간 안에 예, 배워서 그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1: 유권자들한테. 그래서 유권자분들 더 많이 만나야 된다.
2: 그렇습니다.
1: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군요. 네네네.
0: 보통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이제 토론을 잘 응하지 않는데 지금은 지지율 추이가 좀 바뀌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토론에 응하셔야죠. 좀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2: 토론에는
0: 되는데.
2: 토론에는 잡혀 있습니다.
0: 네, 아 그건 잘 알고 있죠.
1: 그러니까 한번 잡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
0: 이제 하셔야죠. 본격적인 모습을 만약에 토론을 잘한다,
1: 네네.
0: AI 수석이다 그런
1: 알겠습니다.
0: 모습을 보여주려면
2: 어제
0: 토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2: 지금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1: 네, 언제 넘어갈까요? 네, 네. 잠깐 머물러 있을까요? 네,
2: 한 가지만
1: 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2: 드려야 되는데
1: 네.
2: 분명히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의 밴드웨건 효과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지 못한 그런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 그러니까
2: 있는데
1: 모든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겠죠.
2: 네. 네. 길거리에 흰 옷과 흰 모자를 쓰시고 요만한 푯말을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1: 네네.
2: 2, 3천 명 정도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6번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분들께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대부분 유권자가 아니십니다. 거의 유권자가 아니신 거죠.
1: 아, 네네.
2: 약간의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좀 넘나들 들고 계십니다. 이미
1: 아,
2: 지난달에 선관위에서
0: 네.
2: 이들의 쉼터에 대해서 경고를 한번 했는데 어제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지자분들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선관위가 어제 경찰과 함께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판단이 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과연 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몇천 명씩 들어와서 치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위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 좀
1: 알겠습니다. 뭐 후보를 지지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712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하정우 후보 지난번 열린 토론 인터뷰 들어보니까 안정감 있던데요. 그렇지만 토론하고 국무회의는 또 상황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정우 후보 인터뷰 했었거든요. 말씀 잘하셔가지고 토론 잘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예, 선거 운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는 또 다른 곳 평택이잖아요. 김영남, 조국, 유유동, 김재은,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 5파전 양상입니다. 토론회에서 단일화 질문에 후보들 입장이 갈렸어요. 유유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무게를 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까지 더해졌습니다. 강전혜 전 대변인님,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김영남 후보 완주이사 밝힌 틈을 타서 보수 진영이 여기서 좀 단일화를 이뤄서 승기를 엿본다.

0: 뭐 이런 구도도 좀 보고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근데 황교안 후보는 이제 워낙 오른쪽에 계신 분이어갖고 네. 저희 유희동 후보는 보수에서도 좀 중도 보수 쪽의 스탠스를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과 어떤 단일화라는 것은 본인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러한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서 도는 소문은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도 저희 당의 당대표 표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셨던 분인 만큼 네. 보수의 이제 선배로서 본인이 단일화 형태가 아니라 지지 선언을 하고 드랍하시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명분 같은 것들은 좀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 근데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 합당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1: 네, 그 김준희 평론가 라디오에서 네. 단일화 얘기도 하고 합당 이야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당까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어요.
0: 아,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까?
1: 그거는 네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지도부 차원에서
0: 김소희 의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1: 하기에는 시간 예. 자체가 없어요. 네네네. 당장 이번 주부터 사전투표가 들어가는데 그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금 완전히 뭐 척을 져서 이제 후보들끼리 거의 뭐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김용남 후보가 이번에 대부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은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 그동안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먼저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대부업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진보당 측에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당에서 뭐 감찰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네. 지금 상황으로는 보수 쪽에서 이제 뭐 형식적 단일화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형태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평택 쪽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방금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 문제입니다. 조국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의혹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에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선거 결과에 이거 영향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 아니 뭐 소폭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네네네. 이게 전체적인 큰 판을 흔들 정도냐? 전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그냥 이거저거 다 던지고 있는 네거티브전 그리고 진흙탕 이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당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그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무슨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후보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조사 받으러 와라. 그리고 그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0: 그 불가능하죠.
2: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려운 네. 문제이기 때문에.
0: 아니 근데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는
2: 그것도
0: 거잖아요.
2: 그것도 사실은 그 지도부 책임하에 다 하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영광도 책임도 모두 다 리스크나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에는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지금 이거를 자기는 알지도 못했고 이거 관여한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적군의 이야기를 그 신빙성 있게 봐가지고 우리 후보를 그렇게 오히려 안 좋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선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것들은 일단은 이 뚫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보고
0: 알겠습니다.
2: 소폭 정도?
0: 소폭의 영향이 있다.
1: 소폭의 영향이 있으면 네. 이게 지금 거기.
2: 아니 왜 그러냐면 유권자의 판단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네. 집권 여당 후보니까 좀 밀어주자 해가지고 진짜 그치. 평택 발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도덕성 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영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네네. 소폭이 있을 거다
0: 알겠습니다.
2: 이 말씀 드리고
1: 이 지역이 소폭만 하락을 해도 네. 바로 그 뒤집힐 수 있는 여론조사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래서 저희도 보수 쪽에서도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합쳐져야 된다. 민주당도 일단 진보당과는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0: 아니 있는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공세를 가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3: 누구한테요?
2: 아, 유희동 후보가
3: 아닐걸요?
2: 살아 있었나요? 예? 저 안 보이던데? 이분 어디 가신 거예요?
0: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 그 지역을 예, 예.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0: 예, 예. 유희동 후보도 강력하게 좀 목소리 내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박홍배 의원님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관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궁금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 없는 겁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까?
4: 조국혁신당 관계자들께서 뭐 저희 당의 윤리감찰까지 좀 언급을 하시고
0: 네.
4: 후보 거취 결자 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약간의 선을 넘은 측면이 있습니다.
0: 선 넘었다.
4: 네. 네, 저희 당원들께서 의원들께 또 문자도 주시고 일부 좀 화가 난 당원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 선은 좀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양당 간의 긴장 관계는 뭐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얘는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왜냐하면
4: 뭐 선거는 어쨌든 끝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0: 네.
4: 양당이 계속 협력해 왔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란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생각이 같은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거는 선거대로 공정하게 치르고
0: 네.
4: 조금 상호간에 생긴 이 이격거리는 선거가 지나면 충분히 봉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저는 근데 민주당에서 되게 이 평택 지역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게 조국 대표와 그 가족들의 불법 행위들. 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았고 조국 대표 부부는 이제 교도소에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을 받은 거를 넘어서서 그 웅동학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얘기 나온 거 보면 거기 이미 이사진들이 다 교체가 돼서 이제 환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아시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조국 혁신당에서의 성비 문제 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합당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난 불씨는 아니어서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조국 혁신당에서는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아까 윤리감찰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숙의해야 된다. 이거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0: 조국 혁신당 쪽에서.
1: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은 또 현역 계시잖아요. 이게 또 그 네. 국회의원의 현지 계신 분들의 감정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3: 그 조국 혁신당 민주당은 네. 공천 김영란 후보로 공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합당의 여지를 좀 남겨두셨을 것 같다는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0: 네.
3: 지금은 이미 김영란 후보하고 조국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후보 간의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
0: 합당의 강은 건넜습니까?
3: 네, 합당 이미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깨졌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3: 그리고 물밑 접촉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깨졌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도덕성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김용남 후보에 비하면 조국은 더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죠. 이제 이번 기회에 조국 후보는 정치권에서 좀 떠나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서 김용남 후보께서 조금 더 더 열심히 파이팅 하셔가지고 조국 후보를 좀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셔야 저희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0: 이 말씀은 국민의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은 사실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2: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0: 네.
2: 그럴 때 그게 뭐 전체적인 진영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당권 주자들이 합당을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들고 나오겠죠.
0: 네.
2: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으신 분은 나는 합당 안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세빙선의 어떤 지위에서 조국 혁신당이 움직여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연대정치, 연합정치 같은 라인으로 가자.
0: 네.
2: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치열하게 아마 계속 다툼이 될 거예요.
0: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용남 후보가 이러다가 갑자기 네거티브로 공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지금까지 잘 안 하려고
2: 맞아요.
0: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면은 사실 그런 공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에. 예, 그런 지점들에서 고민 안 합니까? 민주당 쪽은?
2: 아니 일정 부분 후보자가 일단 그 선거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추적인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자께서 자기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선은 지키겠다. 이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큰 틀에서는 당은 오히려 부담이 좀 덜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이것들이 뭐 진흙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리고 내가 진흙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진흙을 깨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진흙을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선거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선거 그리고 지면 나중에 뭐 그때 가서 또 수습할 건 또 수습하더라도 할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만 김영남 후보가 하려고 하는 건 정책 선거를 하고 싶어 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죠.
1: 네, 근데 합당은 조금 물 건너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지난번에 합당 논의가 하다가 이제 중간에

0: 막혔잖아요. 그때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TF를 만들었어요. TF를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TF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모였다는 얘기도 지금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합당은 쉽지 않을 거라는 네. 걸 서로 좀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택의 요지점도 체크포인트로 머릿속에 두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청래 대표님이 정신이 네. 없으셔. 전북 경선 때문에. 그래서 합당 못 하실 거예요.
1: 네, 저희 2부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2부라고 해서 뭔가 광고를 듣고 오거나 무슨 노래를 듣고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KBS 1팀 아, 라디오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로고만 듣고 2부를 바로 시작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범자섭님께서 보수는 결집이 어느 정도 다 됐고 차이 진보도 있다는 박홍배 의원의 분석 일리 있습니다. 이제는 중도층이 지켜보고 있겠죠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문자는 서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부산 북갑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지수님께서 사돈내가 북구 토박이라는데 땡땡땡 후보 이야기하니까 도리도리 하던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0: 누구예요?
1: 그러니까 이름을 저희가 저도 못 봤어요 지금. 예. 저에게도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또 반면에 다른 문자가 또 왔습니다. 9483님 북구 출신인데요. 저희 가족들은 싸움만 하는 후보 안 찍기로 했습니다. 땡땡땡 후보는 그래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땡땡땡에 맞는 인물은 누군지. 예.
4: 한 사람밖에 안 떠오릅니다.
1: 네. 아, 스스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진희님께서 네거티브하면 유권자들 돌아섭니다. 저도 지지했던 후보가 있는데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해서 돌아섰습니다. 정책으로 이제는 승부를 보셔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권자분들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가 이제 막판으로 가서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샵 9730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로 가보시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살펴보겠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를 만나서 서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천군만마라고 화답을 했고요. 박홍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의원의 지원이 서울 중도층 특히 국민의힘 거리를 둔 합리적 보수층 다시 좀 끌고 오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중도 확장 전략이죠. 유승민 의원을 아시는 분들은 어쨌든 네. 개혁 보수 그리고 경제통 중도 확장성 이런 이미지가 있는 정치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1: 효과 미미할 것이다.
5: 효과가 네. 미미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오세훈 후보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5: 아주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됐던 카드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대중 동원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시면 진작 더 큰 선거에 많이 나오셨고
1: 네.
5: 또 큰 일을 더 하셨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점 그리고 사실 서울 중도층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뭐 진보냐 보수냐 어느 정당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지만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네.
5: 그래서 이 특히 오세훈 시장의 5년 시정 이 부분을 그냥 계속 가게 둘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바꿀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당 전체적으로 윤핵의 극복을 못하고 여전히 내란에서 좀 허우적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 맞출 서울시장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수희 의원님이 또 서울 경기 수도권 담당이시잖아요. 네. 이번 선거.
0: 네.
1: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그 어쨌든 지지율이 네. 처음과 다르게 좀 붙고 있잖아요.
1: 많이 붙었긴 네, 했죠. 여론조사에서.
2: 지금 저희도 네. 박빙이라고 좀 보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단계의 여론조사 발표도 있고 그래서 오세훈 캠프에서 전략적

0: 많이 알려져가지고 정원호 후보가 그 급기야 들고 나왔던 게 이제 GTX 개담이었는데 결국 뭐 국토교통부도 다시 재개 운행하겠다라고 안전 점검 다 하고 마쳤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어찌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 괴담으로 끝난 것 같고요.
2: 괴담으로
0: 끝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괴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서울을 그 서울의 지지율 판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한테 잘 얘기를 이것저것 질문했는데 정원호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비 사업 부분이나 네. 뭐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예, 차이점도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해가지고 특히 지금 전월세로 고생하고 계시는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유권자분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막판에 부동산 관련 부분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세훈 후보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동원 최고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서울 판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우선 지금 중도 확장 전략은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1: 오세훈 시장의 중도 확장 전략 안 될 거죠. 오세훈 네. 후보의.
3: 왜, 네. 왜 그러냐면 그 네. 집토끼를 튼튼하게 지킨 뒤에 그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집토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서울이든 경기든 지금 네. 국민의힘 조직 자체가 무너진 곳이 많거든요.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저 미국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구청장 지금 후보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공천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 들어오면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집토끼들이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이렇게 경도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도 GTX 이 철근 누락 사태가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김성보 저 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도 나와가지고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몰라도 되는 사안이냐. 총책임자, 시공 총책임자와 감리 총책임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1: 네네.
3: 더더군다나 보고를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다 이 거짓말로 지금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몰랐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안전 문제에 관한 문제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감사의 정원이라고 또 그 한국전쟁 기리기 위해서 뼈다귀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1: 표현하시는군요. 네.
3: 제3자가 와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당연히 네네.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고
1: 네네. 구조물이라고 좀
3: 그 구조물을 예, 예. 그 구조물을 지금 다시 또 재공사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보수공사 또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타일 다 깨져가지고
1: 네네.
3: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안전에 관해서 도대체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일을 하지? 그럼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시켜주면 그럼 안전을 제대로 챙길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고 반면에 정원 후보는 예를 들면 뭐 이 눈이 이제 저기 영종도나 이런 데서 오기 시작하면 한 시간 뒤에 성동구에 반드시 눈이 온다. 이거를 딱 해가지고 치우자. 눈 하나 잘 치우니까 정말 작은 일도 소중히 하니까
1: 네네.
3: 유권자분들의 어떤 소극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정원호 후보에 대한 선호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1: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은 전체적인 서울의 판세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이슈가 되고 어떤 공약이 막판 승부처가 될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4: 그러니까 지금 이동환 최고께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신 저런 내용들 이거를 정원호 후보가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4: 이 이슈는 이미 좀 우리 김수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물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수세적으로 이 지키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성동구청장 하는 동안에 지역에 어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도 중앙에서 모르는 분이거든요.
1: 네.
4: 특히 서울시장으로 나오셨잖아요. 대통령의 SNS 픽 하나만으로 박주민, 전현희 이런 분들을 결선도 없이 누르고서는 올라왔는데 그러면 본인이 여론조사상으로 좀 이기고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리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정원호 후보 후보의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듯한, 이렇게 둘이 붙어 보이는 듯한 이 경향성에 대해서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매매, 전세, 월세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원호 후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 네.
4: 정부 차원에서 뭐 양도세 문제, 장특공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0: 이게 지금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정원호 후보에게 조금은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럴수록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정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원호 후보가 가지고 나온 정책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유기견 입양하면 25만 원 주겠다.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1: 뭐 착착 개발 뭐 이런 네, 것도.
0: 그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후보 측에서 본인이 이번 시정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 시기가 있어서 인건비랑 자재비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가서 공급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2: 네.
0: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 이게 신통 개발이고 신속 통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한 형태로 착착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카피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자기만의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이런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부동산은 서울이 네. 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탱크데이 논란이 정치권 설전으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 괴롭힘이자 국가폭력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일베식 정치 행태라고 맞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타벅스 4.16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도 이거 폐륜행위다 뭐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사실 제가 5.18 이번 행사에서 기념식장에 참석을 했다가
2: 네.
3: 뭐 그 돌아오는 길에 아마 뭐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인데 5.18 탱크데이 그리고 뭐 책상에 탁 이런 정말로 그 잊고 싶은 뭐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국가 폭력의 아픈 기억들이지 않습니까?
2: 네네네.
3: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벌고 또 우리 정치를 흐트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방관할 것인가? 사실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는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2: 네.
3: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걸 너무 억지 프레임으로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녀사냥이다 집단 괴롭힘이다 독재다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 지금 의원님들께서 스타벅스에 가서 인증사진 릴레이를 또 하고 계시고
2: 네.
3: 유권자들에게 스타벅스 들고 뭐 투표장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게 저는 왜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심지어 박수영 의원께서는 이 AI로 합성한 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드럼통으로 만든 이 드럼통이
2: 그러니까 물탱크라는 의미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3: 물탱크라는
2: 그러니까.
3: 의미로 만들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런 AI로 합성된 것까지 올리셨다가 지금은 SNS에 삭제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5.18 때 광주에는 탱크가 가지 않았다라는 이 허위사실까지 SNS에 게재하고 하시는 게
2: 네.
3: 결국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그리고 이 6.3 지방선거 자체를 이념전쟁화하자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김소희 의원님께서 환경단체 출신 국회의원이세요.
2: 그렇죠.
3: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쓸데없는 텀블러 사용하지 말자 이런 사실을 지적까지도 하시고 오히려 텀블러가 예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스타벅스에 정말 이런 개념 없는 잘못된 마케팅 기업이 단순히 상품만 파는 곳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회적 책임, 공공성, 공공감수성 이런 부분들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김소연님 받아주시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제가 그 사건 터졌을 때 진짜 스타벅스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그 뭐 어쨌든 정영진 회장도 바로 사과하고 스타벅스 사장도 경질시키고 대단히 잘못한 거죠. 뭐 저는 텀블러 마케팅 하는 것도 사실 불만이어서 스타벅스 공격을 작년에 국감 때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걸 또 뭐 역사적인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엄청 세게 했고요.
2: 거기에 대해서는 다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됐다는 걸.
4: 다 공감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선택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5.18을 활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이거 거기 커피 아니지라고 뭐 익산동에 가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다 장관님들이 나서가지고 그 스타벅스 커피에 대해서 뭐 공공기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2: 네.
4: 아 이거 그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4: 그렇죠. 네. 그 말씀 박홍배 의원이 말씀 준 것처럼 모든 거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시는 게 딱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2: 네.
4: 어쨌든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으니까 5.18의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그 진보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도층은 포기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한테 했더니 스타벅스 대단히 잘못했는데 내가 스타벅스를 선택해서 하는 거 많은 거는 내 자유다. 왜 나한테 불매운동까지 강요를 하느냐.
2: 네.
4: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시민단체가 정용진 회장을 고발했어요. 모욕과 그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을 동시에 고발했습니다.
2: 아,
4: 공권력 개입으로.
2: 네.
4: 그렇게 지금 중도층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지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2: 굳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 끌고 가느냐.
4: 그렇죠.
2: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겠죠. 이동학 최고님께서 예,
5: 저는 합의된 선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
2: 이것을
5: 정치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밈으로 활용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도 그럴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최고위원 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과거에 5.18 헌법수로 그거 불가능하다. 그건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 네.
5: 안 된다. 자기는 반대다. 정광훈 목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도 최고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5.18 뭐 관련된 민주화 관련돼서 전두환 찬양을 했잖아요. 전두환 사진 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끊어주질 않습니다. 제대로 정리를 못해요. 정리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2: 그러니까
5: 건지.
2: 문제를 더 키운다라고 보시는
5: 그렇죠.
2: 거군요.
5: 그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냥 본인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소구하는 거지 역사적 희생과 헌신 뭐 이 어쨌든 역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어떤 뭐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단호하게 함께 대처를 하고 이러한 이 모욕과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그것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2: 그렇죠.
5: 쳐져야
2: 네네네.
5: 되는데
2: 네.
5: 거기에 자꾸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좀
0: 그런데 이건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5.18 정신에 대해서 본인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5.18 기념식에 저희 장동열 대표가 직접 광주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장동열 대표가 광주에 가기까지 굉장히 고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해줬던 분들은 가지 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광주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민정배 광주 전남 그 시장 후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동열 대표가 광주에 오는 거는 계란 먹고 피해자 프레임하러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 계란 맞으려고 오는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0: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5.18 정신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네.
0: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광주시장 후보인 민영배 후보에게 뭐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옛날에 5.18 전야제 때 NHK 갔었던 분들 지금 뭐 강원도지사 후보 그리고 연수에서 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하시고 현직 총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당에서 어떠한 처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너무 내로남불이 심한 거예요. 본인들
2: 네.
0: 안에서 5.18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기업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반응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네 분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5.18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을 네 분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벌써 시간이 마무리될 시간이라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아나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희 국민의힘 의원, 이동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655님께서 스타벅스 이슈 가지고 토론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 더 싸웠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감 있게 답했느냐. 바로 이게 아닐까요? 남은 9일 정치권의 계산보다 유권자의 판단이 더 또렷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최근 식품업계에 대한육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육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기 맛을 내는 비건 식품을 말하죠. 100% 식물성 버거를 출시한 한 햄버거 브랜드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서울 신사동의 한 비건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받으며 아시아 최초의 미쉐린 스타 비건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한육을 203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 2040년엔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 시장의 규모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인류 건강, 동물 복지 등 가치 소비에 대한 2030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혹은 어떤 방식으로 고기 맛을 내는 식품이 만들어질지 관련 산업의 발전을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DJ DOC의 DOC와 춤을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북한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광을 재개하고 있는데 북한 내의 대표 관광지로는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2: 북한 내 관광지로는 여러 곳을 꼽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은 다 이렇게 그 북한이 짜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라든가 삼지연, 원산, 양덕, 개성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은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순서가 평양, 삼지연, 원산, 양덕, 개성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정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평양시는 뭐 단군릉, 동명왕릉, 보통문, 대동문, 뭐 영광정, 평양종 울밀대, 대성산성, 대성산 간법사를 돌아보고 또 능라도 창정거리, 여명거리, 뭐 하성거리 최근에 지어진 북한이 그런 최신형으로 지어진 거리들을 버스를 타고 관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문이나 주체사상탑, 천리마동상을 비롯해서 북한의 시대, 이렇게 연대를 대표하는 기념물들도 도보로 이거 관람하게 한다고 하고요. 또 평양 대국장이라든가 모란봉국장, 뭐 교회국장, 뭐 5.11 경기장, 빙산관, 뭐 청춘거리, 체육촌과 같은 예체능 그런 시설들도 돌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뭐 지하철도 건설 박물관, 조선중앙육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뭐 우포박물관, 뭐 해방탕 우익탕 이렇게 그 돌아보야 되는 데를 잠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잠깐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순서들을 다 계획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림 승마구락부라든가 미아리 사격관, 뭐 개선 청년공원. 능라위원지, 문수물놀이장 이렇게 다 돌아본 다음에 청류관, 옥류관 뭐 이렇게 그 먹을 수 있는 데를 또 먹거리 투어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화성 낙원 불고기 식당에서 마치 투어도 하는데 이게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음식점들이 설치된 뭐 식당 배를 타고 이 식당 배 이름이 대동강호거든요. 이 배를 타고 북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동서양 요리를 동시에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숙식을 자는 것은 뭐 평양 고려 호텔, 양각도 호텔, 서산 호텔, 청강산 호텔, 청년 호텔, 그 뭐 양강 호텔, 보통강 여관, 해방산 호텔을 이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1: 들어보니까 평양시 관광만 해도 정말 며칠이 걸릴 것 같은데 삼지연 씨는 어떻습니까?
2: 이렇게 많이 볼 것 같아도 평양시에서는 2박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지연시 관광은 기본 산악관광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백두산을 보는 게 대표적인데 북한은 백두산 지구를 오래전부터 뭐 김일성 혁명 전적지다 이렇게 하면서 잘 보존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서 경치는 정말 멋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백두산을 다녀왔는데요. 백두밀령 주변에 이제 그 바닥을 보면 길을 원목을 잘라서 이제 만들어진 그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옆을 지나다가 풀숲에 이제 자칫 이제 발을 잘못 디딜 때도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발을 넣으면 천연 이끼가 진짜 무릎까지 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발이 푹푹 빠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백두산은 사실 태고연한 그런 울창한 천연 밀림 지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디를 가봐도 자연 풍채가 수려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의 최절정이 백두산 천지겠죠.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는 사실 중국 쪽에서 보는 것보다 더 멋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해돋이는 잊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 바로 이제 평야 지대에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이 어떤 거냐면 오래전에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자 글도 좀 세워져 있고 그 제단 있는 쪽을 잘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멋있는 것이 리명수 폭포입니다. 사실 리명수 폭포가 가장 멋있을 때는 11월과 또 그 다음 이제 그 전인 7월, 8월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 네.
2: 그 11월에는 어떤가 하면 살짝 오름이 지는 시기인데, 밤새 폭포가 내리다가 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오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낮에는 햇빛을 받아 조금 녹아내리면서 이제 폭포가 내리는데, 그 모습을 제가 표현하면 사실 이제 그 구슬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1: 오.
2: 그렇게 엄청 멋있거든요. 진짜 그거는 사람들이 녹슬일 걸 바라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비가 왔던 그 장마철이 살짝 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폭포 수양이 많아요. 그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흘러내리는 폭포의 소리가 진짜 멀리까지 들리고, 또 이제 그 폭포수 앞에 바로 서 있기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폭포수의 물기가 뒤에 튀어 오르면서 물보라가 이제 뽀얗게 이제 오르는데, 아, 정말 그 멋있는 풍경을 그때 7, 8월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지연에서의 볼 수 있는 게 또 삼지연 소년단 야영소라든가 소년공전, 뭐 삼지연시 체육관, 그리고 여름에도 볼 수 있고 겨울에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빙상경기관이라든가 속도빙상경기장, 그리고 백두산 지구촌을 또 새롭게 북한이 끌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원산 관광지는 어떻습니까?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현실하고 별 차이가 없을까요?
2: 사실 북한은 2010년대 중반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도시 설계를 계획한 후에 재정난이라든가 원자재 부족 이런 등으로 건설이 본격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5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언론에 비춰지는 것처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정말 멋있다는 게 관광객들이 평가했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 주민도 회사에서 모범적인 인물로 지정이 돼서 초기에 관광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외국 여행을 꿈꾸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았다 이렇게 곱씹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은 원산 갈마 이제 관광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트, 뭐 돛배, 잠수배도 타봤다고 하고요. 바닷가 해수욕은 정말 실컷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산 갈마 해안관광은 성동원 유원지와 능사심리. 그러니까 능사심리가 뭐냐면 정말 그 하얀 모래가 심리에 이제 펼쳐져 있거든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모래백사장, 고산군에 있는 서강사, 그리고 마식령도 올라가 보고요. 마식령에서 이제 가다 보면 울림폭포가 있습니다. 그 울림폭포도 보고 청석정, 시중호를 돌아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엔체 투자 개발이 몇 년 전에 운 좋게 울림폭포를 돌아보는 북한 주민들과 울림폭포를 찍은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 보일 만큼 폭포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울림폭포는 북한 내부 주민의 말에 따르면, 울림폭포 근처에만 가도 시원해서 한여름 더위를 한순간에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원산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인들이고요. 이따금씩 제일번 동포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은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고요.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오는 관광객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학생들과 대학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1: 이번에는 또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2020년 연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양덕온천 휴양지가 있는데요. 이 양덕온천 휴양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1박 2일로 관광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고요. 양덕온천은 온천역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양덕온천 휴양지는 실내 온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매일 성황리를 이루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국가 명절이라거나 또 북한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일 동안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외 온천도 여러 곳이 되어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춰서 가고 싶은 곳을 찾는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그 온천 옆에 스키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젊은 사람들도 즐겨 찾는다고 하고요. 북한은 2024년 양덕온천 그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양덕에 가봤는데 산세가 정말 험합니다. 그래서인지 약도라지가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양덕포도술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양덕에 한 서너 번 가봤었는데 그때 가을쯤에 한번 가봤던 그 인상 깊은 게 다른 곳은 뭐 가소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가소원들이 많은데 뭐 사과배, 복숭아 여러 가지 포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양덕에는 유독 배밭이 주로 많았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그 양덕군에는 주로 이제 배만 좀 재배하지 않나. 그리고 자두 맛도 좀 괜찮았던 것 같던 건 기억이 나고요. 근데 좀 안 좋았고 좀 불편했던 것은 교통이 정말 불편한 것이 양덕입니다. 양덕군에는 양덕군을 지나는 기차가 평양해산 열차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 열차만 오고 가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한번 놓치면 다음날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른 기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육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양덕군을 이제 오가는 그 양덕군 내 도로는 뭐 그 평양을 오가는 도로가 있고 양덕과 항해북도 신평을 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군과 맹산군 사이 자동차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로 운행 뭐 지나가기에는 좀 괜찮고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에는 양덕 온천 외에 그 양덕군 내에 양덕군 온정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석탕 온천이 있어서 온천욕을 하려는 주민들이 쓰여도 능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개성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던데요.
2: 맞습니다. 북한은 뭐 사실 분단의 상징이라고 하죠. 이제 판문각이라고 하는데 그 판문각은 무조건 돌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개성시 삼거리에는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그 박연폭포도 물이 많을 때는 정말 멋있거든요. 외국인들 필수로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왕건왕릉과 공민왕릉도 돌아보게 하고요. 성균관과 대웅산성, 뭐 개성에 있는 남대문, 만월대, 뭐 첨성대, 가늠사 등 유적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유적들을 이제 돌아보게 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성에는 유명한 개성인삼 제품 판매점도 필수 코스로 들려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성시를 돌아본 한 외국인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 외국인은 사라고 하지 않아도 개성인삼과 개성인삼술 그리고 개성인삼 화장품을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귀국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개성시 주민들이 좀 순수했다. 그리고 정이 남달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개성 지역은 오랜 역사 유물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게 한옥 주택들이 쫙 있는 그 마을은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4: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비만 치료제죠.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약물을 쓰는 미국인이 급증하면서 미국 외식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이 약물을 먹은 사람들이 식당에 방문하는 횟수도 줄이고요. 외식을 하더라도 주문량을 크게 줄이는 경향이 확인됐다라면서 이제 한때 많이 먹는 미국인을 상징했던 대용량 외식 문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가을 기준으로 미국인의 12% 이상이 체중을 감량할 목적으로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두 배나 수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4: 네.
5: 코넬대 연구에서도 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가 약물 복용 후 6개월 내에 패스트푸드와 커피숍, 퀵서비스 레스토랑 지출을 평균 8% 줄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미국에서 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올해 약 1000만 명인데 2030년에는 300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스콘신주에 하는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올해 초부터 이 약물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4: 네.
5: 그 결과 외식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예전에는 한 번에 가서 약 570g 정도의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외식을 해도 270g 정도만 먹는다라면서 양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남편도 예전에 멕시코 음식 전문점에 가면 소프트 타코 3개, 대형 탄산 음료 등을 주문했는데 지금은 주문하는 양 자체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외식업계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나섰습니다. 러셀 와이너 도미노 피자 최고 경영자가요. 최근에 식단 자체가 변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적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요. 맥도날드도 최근에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좋다라면서 이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약물을 쓰는 사람들이 근 손실이 일어날까 봐 우려하는데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단백질이 이만큼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홍보한다는 거고요. KFC도 역시 고단백 치킨 스낵 사이즈 메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랑 샌드위치로 유명한 한 전문점이요. 최근에 이제 반 크기의 샌드위치를 내놨대요. 그리고 소용량으로 구분한 샐러드 판매를 확대했는데 조사해봤더니 자사 고객의 17%가 이 약물을 복용 중인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얘기를 보도하면서 업계에서 이제 GLP-1 열풍이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을 넘어서 미국의 소비시장 전반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먹는 즐거움보다 적게 먹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새로운 소비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4: 그렇군요.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말로 일하는 시대가 됐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5: 키보드 입력을 줄이고요. 컴퓨터에 속삭이면서 일하는 방식이 실리콘밸리에서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AI기 받아쓰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무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도구가 되면서 이제 사무실이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AI와 대화하는 공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AI 사업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위스퍼 플로라는 받아쓰기 앱을 쓴 뒤에 일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같이 소파에 앉아서 각자 노트북으로 조용히 일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조용하게 타자를 치는 대신에 그 낮은 목소리로 컴퓨터에 말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남편은 일이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는 부부가 각자 다른 방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받아쓰기 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용자가 말하는 두서없는 생각과 명

0: 명령어를 몇 초 안에 정리된 문장으로 바꿔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말로 그냥 주저리 이렇게 떠들면 이거를 업무에 쓸 수 있는 텍스트로 이렇게 좀 다듬어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데 주변 사람에게는 이게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소음으로 들릴 수가 있는 단점이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 벤처 투자자는 요즘 AI 스타트업을 방문하면 내가 콜센터에 온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AI에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거는 게 아직은 어색하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제 사무실 예절이 중요해졌는데요. 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옆자리 직원이 중얼중얼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게이밍용 헤드폰을 써서 그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사실 업무 내용이 이러면 주변에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앞으로 음성 기반 업무가 보편화될수록 사무실 설계라든가 업무 예절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재밌네요. 중국 장쑤성에 있는 한 특수교육학교가 이 소위 문제아우로 분류되는 학생들에게 인형을 돌보게 하는 교육을 시행했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0: 네, 이 내용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뭐 반항심이 강하거나 학업 의욕이 떨어지는 아이들, 게임 중독, 조기 연애 등의 이런 일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수업을 해서 좀 아이들을 이끌어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요 수업 시간 내내 등 뒤에 인형을 업고 있거나 점심 식사 시간에도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의 한 교사가 아이를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학생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아기 인형을 돌봐야 되고 식사와 수면은 물론 야간 돌봄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과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2.5kg 무게의 인형을 붙잡고 쪼그려 앉아서 걷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학생이 내가 이렇게 1km를 걷고 나니까 다리가 저리더라. 우리 부모님이 겪으셨을 고충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학교의 교장은 학생들이 대체로 반항심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독특한 방식으로 교육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돌보면서 어머니가 임신 중에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는 게 목표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고 인생관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교육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학부모가요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인형을 안고 있는 경험을 한 뒤에 부모님이 본인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세심함 또 인내심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나중에 이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출산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기후변화 현상 때문에 차 맛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0: 네,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케냐와 인도, 스리랑카 같은 주요 차 생산국에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차 입의 맛이 거칠어지고 풍미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로 이제 차 잎의 수확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가격 인상, 공급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함께 내놨는데요.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도 기후 변동성이 커질수록 차 브랜드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 차의 품질이라는 게요. 카테킨, 아미노산,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성분이 좀 균형적으로 어우러져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기온이 높아지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은 증가하는 반면에 단맛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결론적으로 차 맛이 더 뜨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렇게 차의 맛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이제 불규칙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의 풍미와 개성을 만드는 성분을 좀 희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 홍수, 병충해 같은 재해가 차의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라는 게

0: 연구팀의 얘기인데요. 네. 이 최적의 차 맛을 내려면 적당한 강수량이 유지돼야 되는데 13도에서 30도씨 사이의 온도에서 또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조건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케냐에서 차를 재배하는 한 농부가 날씨가 매우 건조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때 차의 품질이 달라지는데 내가 이 농사를 접어보니까 잎들이 예전보다 작아졌다. 맛도 떨어졌고 비는 더 이상 예상한 시기에 오지 않고 건조한 날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 웨일스에서 차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부도요. 겨울이 더 따뜻해졌다. 갑작스런 서리와 불규칙한 강수 패턴 때문에 계절 예측이 어려운데
1: 네.
0: 이렇게 안정적인 재배 환경이 사라지면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1: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려묘의 인기가 반려견을 추월하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
0: 네, CNN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반려묘 선호 현상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대만 정부가 2025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반려묘 숫자가 반려견을 넘어섰습니다. 이 반려묘 숫자가요, 2023년에는 130만 마리였는데요. 작년에 170만 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무려 2년 만에 33%나 급증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에 이미 고양이 숫자가 개를 앞질렀습니다. 또 일본은 헬로키티 캐릭터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트렌드의 원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미 10여 년 전에 먼저 고양이가 대세가 됐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려견 비율이 더 높긴 한데요. 우리도 고양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고양이를 좀 불길하게 여기던 인식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내에서 돌보기 쉬운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밀집된 도심의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시간조차 부족할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이 꼽혔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런 고양이 붐이 동아시아 전역의 저출산 문제, 1인 가구 증가와도 연결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취업 경쟁, 정체된 임금, 높은 생활비, 과도한 노동시간 때문에 지금 아시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 대신 동물에게서 위안을 얻는 이들이 늘면서 이제 반려동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요. 사상 처음으로 아기들의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1: 오.
0: 중국의 패푸드 시장은 2030년이 되면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네,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스카이의 영원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2: 네, 최근 건축 분야에서도 이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외장재나 이 조경 구조물 등에 활용되는 이 친환경 벽돌 기술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1: 네.
2: 오늘은 이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 그리고 탄소 저감 기능성 소재 기술들이 결합되고 있는 이 친환경 벽돌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먼저 친환경 벽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려주실까요?
2: 네. 친환경 벽돌은 단순히 이 벽체를 쌓기 위한 건축 자재를 넘어서 이 제조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이제는 환경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된 기능성 건축 소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2: 기존 벽돌이 이 점토를 고온에서 소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 최근 친환경 벽돌은 산업 부산물이나 폐자원을 활용하거나 또는 저원 경화공법을 적용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이나 커피박, 바이오차, 석탄해나 폐유리 분말 등이 이 친환경 벽돌 소재로 재활용되고 있고요. 이 단순한 재활용 수준을 넘어서 단열성이나 경량성 그리고 내구성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구조재 역할을 넘어서 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단열 기능까지 부여하는 기능성 벽돌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친환경 벽돌은 이 건축 자재와 환경 기술이 결합된 융합 소재 기술이다. 이렇게

0: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친환경 벽돌 시장이 최근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0: 네. 최근에는 이 탄소 저감 건축 그리고 순환 경제라는 기술 흐름 속에서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건설 산업에서는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멘트나 소성 벽돌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거나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 친환경 벽돌 기술이 주목받고 있고요.
1: 네.
0: 또 건설 폐기물이나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려는 이 정책적인 흐름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과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 건설사들도 친환경 소재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건축물이나 친환경 주택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친환경 벽돌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벽돌은 단순한 대체 자재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 규제와 건설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소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런 친환경 벽돌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크게는 재료 기술, 그리고 경화 기술, 그리고 기능성 부여 기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먼저 재료 기술 측면에서는 이 폐자원이나 산업 부산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압축 강도나 내구성 그리고 수분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 바이오차나 커피박처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무기 바인더와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화 기술 측면에서는 기존의 고온 소성 공정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지오폴리머를 기반으로 하는 경화 기술이나 또는 저온 경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성 부여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열 기능이나 흡음 기능 그리고 습도 조절 기능이나 광촉매 기능 등을 이 친환경 벽돌에 추가하면서 이 환경 대응형 건축 소재로 발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친환경 벽돌 기술은 이 단순한 재활용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재료공학과 건축공학 그리고 환경공학이 결합된 복합 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친환경 벽돌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0: 네, 최근에는 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벽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 산업 부산물 활용형 벽돌입니다. 기존의 석탄해나 고로 슬래그와 같은 이 산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이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소성 공정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폐플라스틱을 혼합해서 경량성과 단열성을 높이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박 등을 활용한 벽돌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폐기되고 있는 유기성 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면서 단열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특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분야는 이 식물 생육형 벽돌인데요. 이 벽돌 내부에 수분 유지 구조를 형성하거나 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 도시 녹지와 결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촉매 기능을 부여해서 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 저감 기능을 갖는 기능성 벽돌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벽돌들은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서 이제는 도시 환경과 에너지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이런 친환경 벽돌들이 어떻게 쓰이나요?
0: 네,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네. 단순히 이 친환경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능적인 장점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벽돌에 대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단열 성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냉난방 에너지에 대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이는 전체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도 직결되는 기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량형 친환경 벽돌의 경우에는 이 건축물 전체의 하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성 측면 그리고 구조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흡음 기능을 강화한 벽돌도 등장하면서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또는 오피스 상업시설 등에서 그 활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1: 네.
0: 특히 이 다공성 벽돌 같은 경우에는 실내 습도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0: 다만 아직까지는 이 친환경 벽돌이 이 생산 단가나 장기 내구성에 대한 검증 문제가 일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소재 안정화 기술 그리고 대량 생산 기술 등이 이 친환경과 관련돼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관련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0: 네, 친환경 벽돌 분야의 특허 경쟁은 크게 이 재료 조성 기술 그리고 제조 공정 기술 마지막으로는 기능성 구조 기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중심을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 조성 측면에서는 이 버려지던 폐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합을 시킬 때 이 친환경 벽돌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폐플라스틱이나 커피밭과 같은 소재는 친환경성은 우수하긴 하지만 이 기계적인 강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바인더의 조성이나 또는 입자의 설계 기술이 중요한 특허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로 제조 공정 측면에서는 이 고온 소성 공정을 줄이거나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저온 경화 또는 지오폴리머 관련된 기술이 특허로서 출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벽돌 내부의 기공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단열성이나 경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 구조 설계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성 측면에서는 이 광촉매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수분 조절 기술이나 흡음 구조 기술 등이 최근에 주요한 특허 경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환경 벽돌 관련된 특허 경쟁은 단순한 벽돌 제조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이 친환경 대응형 고기능 건축 소재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친환경 벽돌 건축 자재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조관우가 부르는 님은 먼 곳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릴 적에 돋보기 갖고 놀던 기억 있으신가요? 햇볕이 강한 낮에 마당에 쪼그려 앉아 종이나 신문지를 깔고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까만 점이 생기고 연기가 나면서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릴 때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그 돋보기가 나이 드니까 글자를 읽을 때 꼭 필요한 물건이 됐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또렷하게 잘 보여야 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가까운 것들이 더 흐릿해지네요. 어쩌면 우리 마음가짐에도 돋보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돼 무심하게 지나치는 일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더 늦기 전에 우리 마음의 눈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윤신의 노래입니다. 열애.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5월 26일 3시 공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구활 작가의 수필 과수원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의 망막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먼저 비치는 법이다.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남다르게 싫어 문득 고향 가는 길을 떠올리게 된다. 그럴 때마다 대나무 낚싯대를 둘러매고 과수원 옆 탱자나무 사이 길을 따라 강가로 달려나가는 소년이 되곤 한다. 내 고향은 대구에서 영천 사이 금오강과 무악산을 남매처럼 거느리고 있는 작은 촌락 하양이다. 학교가 파하면 낡은 보릿짐 모자를 눌러쓰고 낚싯대와 작은 대나무 소쿠리 하나만 달랑 들면 채비는 끝난다. 책보자기는 팽개치고 행여 엄마에게 들킬까 감춰둔 낚싯대를 둘러매기가 바쁘다. 방천 둑을 지나 과수원 사이길을 따라 냅다 내다르면 나는 자유스러운 강소년이 되고 만다. 피라미들이 놀만한 여우를 찾아 찌없는 낚시를 물살이 흐르는 대로 풀어놓고 바람의 방향에 맞춰 엷은 고폐질을 시작한다. 작은 소쿠리는 금세 은빛 비늘이 퍼덕이는 축복의 은바구니로 변한다. 이제 고향에는 아무것도 없다. 굳이 있다면 아버지의 무덤과 강변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추억뿐이다. 그 추억의 강으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과수원 사이길이다. 이 빛나는 5월에 과수원 사이길을 다시 한번 걸으며 휘파람을 풀고 싶다. 서수남 하청일이 노래합니다. 과수원길.

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서랍장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온 가족을 웃게도 하고 가끔은 얼굴을 붉히게도 하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화투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친숙한 놀잇감이 돼준 화투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화투는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니죠.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은 16세기 후반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들여온 서양식 카드놀이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카드놀이가 도박으로 발전하면서 금지령이 내려졌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숫자 대신 꽃이나 동물 등 자연의 그림을 넣은 작은 패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후다, 즉 꽃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조선 말기, 대마도 상인들을 통해 부산 같은 항구로 들어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1902년 황성신문 광고란에 화투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대한제국 시기에 이미 우리 땅에 보급된 게 확실해 보이지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화투가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땅에 정착하면서 화투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원래 일본의 하나후다는 나무 껍질을 얇게 여러 겹 겹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플라스틱 재질로 더 얇게 만들어졌고 뒷면과 테두리 색깔도 일본 것은 검정색이지만 우리 것은 빨간색을 쓰게 됐습니다. 그 밖에 도안의 모양과 배색도 조금씩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 화투에는 일본에는 없는 광이 생겼습니다. 빛광자가 적힌 다섯 장의 패, 고스톱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되는 5광이 바로 그것이죠. 화투는 12종의 패가 넉 장씩 모두 48장인데 12종의 패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투를 보면서 세시풍속 그림책 같다고 평하기도 했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들어보겠는데요. 화투 도안에 사용된 꽃과 나무가 등장하는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은방울자매의 능수버들, 이어서 최헌의 오동잎, 그리고 하춘아의 매화타령.

싶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화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투가 1년 12달이 넉 장씩 모두 48장인데 각 달에 묘사된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1월에는 소나무와 두루미, 해가 그려져 있지요. 새해의 시작답게 장수와 반가운 소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2월에는 찬 기운 속에서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와 새가 등장합니다. 또 3월의 벚꽃은 화사한 봄날과 인연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리고 8월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음력 8월 한가위에 큰 보름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비광을 보면은 유일하게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산을 쓴 사내의 정체는 원래 일본의 서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버드나무를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개구리가 실패를 반복하다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본 서예가가 큰 깨달음을 얻고 서예에 정진했다는 일화가 묘사된 것이라고요. 원래 일본 화투에서는 일본식 복장이었는데 우리 화투에서는 외색 논쟁 때문에 중국식 복장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화투는 여러 사람이 즐기는 놀이도구지만 재수나 운수를 보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투로 패를 떠서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점을 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예전에 농촌에서는 바쁜 농사일이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치며 화투판을 벌이곤 했습니다. 지금도 노인정에 가면 소일거리 삼아 화투놀이를 하는 어르신들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도톰한 담요 하나 깔고 어른들은 패를 돌리고 아이들은 옆에서 열심히 구경하면서 패를 외우는 모습, 아주 익숙한 광경일 겁니다. 자, 이번에도 화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노래로 만나보시죠. 화투 중에 흑살이라고 하죠. 그게 억새를 표현한 것 같은데 노래에 억새가 등장하는 고복수의 짝사랑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조영남의 모란 동백, 그리고 윤승희의 제비처럼 네 곡입니다.

제비처럼 윤승희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앞에 노래 세 곡 더 들으셨는데 고복수의 짝사랑,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그리고 조영남의 모란 동백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화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듣곤 했는데요. 화투를 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도 패가 안 풀리고 돈을 잃으면 표정과 안색이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또 정신건강 측면에서 화투를 치면 치매가 안 온다는 말도 있는데 패를 기억하고 상대의 수를 읽고 작전을 짜야 하는 고도의 머릿속의 과정이기 때문에 두뇌를 자극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손과 머리를 같이 쓰는 활동이라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요. 요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노인 인지 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 화투 그림을 활용한 색칠놀이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화투의 모습과 위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게임으로 즐기는 분도 있고 미술계에서는 작품의 소재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화투의 그림을 변형한 캐릭터 상품이 한때 큰 관심을 받기도 했지요. 사실 노름으로 커지지만 않는다면 화투놀이는 가족 친지가 모였을 때 함께 웃고 떠드는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만 멀뚱멀뚱 보는 것보다는 대화와 스킨십을 더 나눌 수 있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화투에 얽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도미의 오부자의 노래, 송춘희의 할아버지 쌈짓돈, 블루벨즈의 즐거운 잔칫날, 그리고 김혜연의 고고고 네 곡 들어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4년 5월 20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송충이 잡이의 28만 명 동원 계획.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28만 명을 동원 송충이 잡이를 한다. 시내 2200 정보에 달하는 송충이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한 당국은 시에 구충 기동반을 마련하고 자동 분무기 24대, 수동 분무기 70대를 갖추었다. 시가 계획하는 시민 동원 수는 일반 시민 10만 명, 영세 구호 대상자 3만 명, 학생 15만 명이다. 네, 1960년대에 송충이 잡이가 국가적인 시책이 된 적이

당신과 나의 집을 지읍시다. 이상열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토요일부터 이어진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5월에 특히 연휴가 많이 있었지만 연휴라고 해서 꼭 멀리 어딘가 다녀오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저 평상시 하지 못했던 소소한 일들,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모자란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네, 그 말씀처럼 오늘 하루 조급하지 않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현미의 노래 애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 가운데 어딘가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지만 성공을 이루는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에 무수한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말을 믿고 가능한 많은 것을 직접 겪으며 배우려 합니다. 학생이 직접 공부하고 창업자가 직접 사업을 해보며 연인이 직접 사랑을 해보면서 삶의 감정과 지혜를 체득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이든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학습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깊고 강렬하며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은 수년의 시간, 물리적 고통, 경제적 손실,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실수를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체력, 자금,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직접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경험을 짧은 시간 내에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직접 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간접 경험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이란 타인의 경험을 관찰하거나 문헌, 대화,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서, 조언 및 멘토링, 이미지 트레이닝, 관찰 및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독서는 가장 접근성 높은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는 위인의 삶, 실패한 기업가의 후회, 성공한 리더의 사고방식 등과 같은 타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시공간을 초월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전달하는 사람이 남겨둔 경험을 시공간이 다른 곳에 존재하는 독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조언 및 멘토링은 동일한 시공간에서 수용자에게 맞춰 전달해 주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멘토와의 관계는 일종의 지식의 전이이며 이것이 바로 조직이나 사회 내 세대 간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심리학과 스포츠 분야에서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기법으로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반복함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학습 효과를 얻습니다. 운동선수, 수술을 앞둔 의사, 발표를 앞둔 발표자 모두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찰과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장을 관찰하거나 가상 상황을 구성해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을 연습하는 방식입니다. 파일럿의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가상현실 기반 교육, 역할극 등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복잡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게 해줍니다. 열거한 간접 경험들은 환경의 제약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기회의 영역을 확장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역사의 전환점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역사서를 통해 당대의 가치관, 인간관계, 정치적 흐름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마치 그 시대를 살아본 것 같은 인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극한 환경에서의 탐험, 사고 리스크가 큰 투자 결정, 생명을 다투는 수술 상황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전문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실제로 우주에 가기 전에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실제 우주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독서나 전문가 인터뷰, 사례 분석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전에서 감정적 판단을 줄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라우마나 불안장애를 치료할 때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타인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문제를 마주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시공간 제약을 덜 받으며 자원 투입이 직접 경험보다 적지만 간접 경험 역시 노력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공통된 시간의 제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의 양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경험의 양과 질 모두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활동을 해도 거기서 교훈을 추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깊이 있는 사고와 분석을 통해 깨닫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즉, 몇 번의 간접 경험이라도 깊이 있는 사고와 분석을 통해 내면화한다면 직접 경험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 경험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깊은 사고와 분석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을 위한 경험은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은 상호 보완적이며, 특히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간접 경험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독서로 사고의 깊이를 키우고 조언을 통해 실패 확률을 줄이며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넓은 경험의 세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경험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직접 부딪히는 용기와 함께 지혜롭게 간접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만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가 아니라 시도와 시도 사이에서 어떻게 경험을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험은 무의식적인 경험보다 의식적인 경험이 행복 방정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도 있는 결과값의 신뢰성. 통계학에는 통계적 추론의 신뢰성을 설명한 중심 극한 정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모집단의 수가 최소 30개 이상일 때 정규성을 가정해 통계적 추론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2, 3회의 경험이 아니라 최소한 30회의 반복된 경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한두 번의 시도나 경험으로 인생 방향을 결정하거나 확신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이고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우연과 편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인생으로 가는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반복된 경험, 즉 삶의 중심 극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상황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30회 이상 반복해서 경험하기란 어려움을 말하면서 시도와 시도 사이에 경험 설계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한된 자원 안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의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조화로운 융합입니다. 직접 경험은 가장 강력한 학습 방식임이 자명합니다. 실패의 고통, 성공의 기쁨, 좌절과 재기의 기억은 삶의 본질을 몸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직접 시도는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실패 시의 대가와 손실이 큽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접 경험의 지혜로운 활용입니다. 책, 영화, 인터뷰, 멘토링, 시뮬레이션, 역사 탐구, 관찰과 기록 등은 모두 타인의 삶을 우리 것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아도 역사책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도 창업자의 회고를 통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천재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십 년의 연구 성과를 몇 시간 만에 압축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은 빠르고 저렴하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으로 얻기 어려운 수많은 표본들을 모아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한두 번의 직접 경험에 수십 번의 간접 경험이 더해지면 인간은 마치 30회 체험을 한 것과 같은 통계적 감각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간접 경험은 경험의 모수를 확장시키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몇 번의 직접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간접 경험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입니다. 경험의 통계적 신뢰성을 위해 단순히 수를 채우는 것보다 경험의 질을 어떻게 밀도 있게 증대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가령 한 가지 문제를 세 번 정도 직접 시도해 본 뒤 그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 내 경험을 구조화합니다. 그 한 번의 시도와 시도 사이에 비슷한 상황에 대한 타인의 경험 사례를 10번씩 읽거나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 세 번의 경험만으로도 30개의 경험에 가까운 정신적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문제를 겪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관련 도서를 읽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통해 통찰을 얻는다면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바로 이러한 직간접 경험 결합 전략이 삶의 중심 극한 정리를 구현하는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에 중심 극한 정리를 대입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판단에 통계적 감각이 필요한 이유는 삶은 확률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등 모든 결정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로서 무한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에 반드시 표본에 근거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심 극한 정리의 원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한 표본과 그에 대한 분석이 있을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표본과 그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실패로 끝남을 두려워하기보다 성공을 위한 또 한 번의 시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극단적인 사례에 매몰되며 확증 편향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험의 폭과 질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의 사례, 다양한 각도의 경험, 실패와 성공의 양쪽 데이터를 고르게 접하는 사람은 삶의 정규 분포를 체화하며 더 균형 잡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면 삶을 통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험이 가치 있고 어느 선택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정량적이지 않지만 통계학의 원리를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적이고 정성적인 통계학의 적용을 의식적이고 정량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의 선택이 충분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가? 내가 확신하는 이 신념은 표본이 몇 개인가? 단편적인 경험으로 전체를 일반화하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더 넓은 시야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단지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과 연결성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다양한 방식의 경험 축적을 통해 얻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성공과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행복 방정식 신뢰성의 핵심은 결국 양입니다. 부지런함과 끈기가 기본입니다.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공학자의 치열한 사유와 따뜻한 성찰이 어우러진 행복 이야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SNS에서 장서윤의 흔적과 쓸모있는 정보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소초모들은 그날의 훈련을 마치고 유라의 집에 모였다. 란주는 같은 반 친구 인스타그램에서 연유가 본 것과 같은 게시물인 장서윤을 찾습니다와 장서윤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찾아냈다. 효석도 같은 게시물을 발견했다. 유라와 현우는 SNS 계정도 없고 팔로우한 친구도 없어서 정보를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란주가 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뭔가 찾아냈다고 자랑을 하고도 남을 텐데 시무룩한 표정으로 게시물에 대해 언급만 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1: 란주, 무슨 일 있어?
0: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유라가 물었다. 란주는 유라의 물음에 뭔가 답하려는 듯 입만 달싹이다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란주를 보고 효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쥐고 만지작거렸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모두의 휴대폰이 울렸다. 연휴와 유라,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란주는 확인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소초모 단체 메시지방에 효석이 보낸 링크가 있었다. 페이스북 글이었다. 연휴는 링크를 눌렀다. 고하나라는 사람의 글이었다.
2: 아, 나 이번에 식물인간이랑 짝됨. 바꾸고 싶다.
3: 식물인간. 고하나 네 절친.
2: 미친? 잃어버린 건 잘 찾더라. 근데 그래놓고 되게 생색내?
3: 그래봤자 자연의 친구가 끝이고요. 어차피 범초본 10등급 인생.
4: 이게 뭐예요?
5: 란주 짝이라는 애가 올린 글이야. 목걸이 잃어버렸대서 찾는 거 도와줬더니 저런 소리 나한다.
2: 아, 어디서 그걸 왜 말해?
0: 효석의 말에 사태를 파악한 란주가 버럭 성질을 냈다.
5: 아, 이런 거 우리 아니면 누가 이해해? 다 이런 경험 있잖아. 도와줬는데 놀림감 되고 뒷말이나 듣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아니야?
0: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어서였을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연희는 란주의 기분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초인들은 정부에서 쓸모없는 능력이라 판단할수록 높은 수의 등급을 받았고 10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었다. 10등급은 범초본에서 일하기 어려운 급수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초인인 아이들을 놀릴 때 있으나 마나한 능력이라는 의미로 10등급이라는 말을 쓰곤 했다. 초인이라는 이유로

0: 식물인간이나 10등급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좀 다르다는 이유로 뒤에서 욕을 먹거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는 기분. 학교와 그 속의 작은 사회는 다름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배척하는 것이 대다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쉬운 해결 방식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연인은 소초모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란주가 왜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범초본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지도 알 것 같았다.
1: 빨리 장소연도 찾고 실종사건도 해결하고 싶어. 나도 범초본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더는 10등급이라고 무시받지 않겠지.
0: 란주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2: 범초본 갈 수 있어?
0: 효석의 말에 란주가 피식 웃었다.
3: 저 분위기를 전환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한데.
0: 현우가 입을 열자 갑자기 효석이 눈을 크게 뜨며 도리질했다.
4: 이거 안 돼! 현우 안 돼!
0: 효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현우도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3: 효석이 형! 나, 오늘 미래호가 앞에서 범죄자 될 뻔했어요!
5: 이게 무슨 소리야?
0: 지루한 듯 누워있던 유라가 허리를 세우며 물었다. 현우와 효석은 방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녔지만 훈련의 효과가 있는지 현우는 손쉽게 잡히지 않았다. 효석은 포기하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4: 아, 범죄자 아니야. 오해받은 거야.
5: 네가 오해받을 짓을 했겠지.
1: 그러니까 무슨 오해받을 짓을 했는데.
0: 란주도 눈을 빛내며 물었다. 효석은 짜증을 내며 현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3: 형이 장서윤 동생 학교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쫓아가면 학원이나 집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걔네 명찰 달고 다니니까.
5: 미쳤냐? 뒤를 쫓아가게? 이 자식 스토커 아니야? 그거 법적으로 신고하면 진짜 잡혀간다고.
0: 유라가 소파 쿠션을 효석에게 집어던지며 말했다.
4: 어디 가는지 눈 보고 읽은 다음에 거기로 가려 했지.
0: 효석이 말끝을 흐렸다.
3: 아무튼 형이 결국 미래호 앞에서 한참 기다리는데 장하윤 명찰을 단 어떤 애가 나온 거죠. 전 말렸지만 형은 이미 달려가 그 애랑 굳이 눈을 마주치고 왔더라고요. 장하윤은 뒤에서 형 엄청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장하윤이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한다는 걸 형이 봤대서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갔더니 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장서윤이랑 정말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하지만 형이 맞는다고 우겨서 걔를 따라 사람으로 꽉 찬 753번 버스를 탔어요. 그 와중에 형은 능력 써서 제일 빨리 내리는 사람 찾아서 먼저 앉았어요. 난 서서 갔는데. 형이 장하윤을 또 보더니 경원중 후문 월드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내릴 때 따라 내렸죠. 근데 걔도 우리가 수상했나 봐요. 우릴 계속 헐끗거리길래 형한테 그만하고 가자고, 여기까지 안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저 친구도 무서울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형은 정보를 더 알아내야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0: 효석은 귀끝까지 새빨개진 채로 얼굴을 가리고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현우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3: 장하윤이 월드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3단지에서부터 막 뛰면서 아빠 쟤들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덩치가 엄청난 아저씨가 골프채를 들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우리를 향해 뛰어갔죠. 아니, 그 와중에 효석이 형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뒤늦게 그 아저씨 눈 보고 야 저 아저씨 우리한테 오는 거야 튀어 라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거의 두 정거장 정도를 뭐 뛰었을걸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1: 아이고, 너 잡혀서 경찰서 가도 할 말 없었네. 언니도 실종됐는데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이 생각 없는 또라이야.
0: 란주가 효석의 등짝을 철썩철썩 후려쳤다.
4: 아니, 난 좋은 의도로 그런 건데 빨리 정보를 알아내야 장소윤을 찾으니까 그런 거지. 나도 내가 실수한 거 알아.
0: 효석이 모두에게 비난을 사고 있을 무렵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5: 근데 효석 선배에게는 미안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0: 소초모들의 시선이 연희에게 집중됐다.
5: 중학생 때 같이 양궁부였던 후배가 미래여고 다니는데 걔네 반에 장하윤이 있대요. 학원도 같이 다니고요. 그래서 학원이랑 사는 아파트 돈까지 알아왔어요. 월드아파트는 아니에요. 효석 선배가 찾은 사람 그냥 동명이인 같은데.
0: 연희의 말에 란주와 유라는 화색이 돌았고 효석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효석은 괜히 엉뚱한 사람을 괴롭혔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웅얼거렸지만 소초모들은 이미 효석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뒤였다. 소초모들은 머리를 맞댄 채 지금까지 란주와 연희가 찾아낸 정보를 가지고 장서윤의 동선을 만들었다. 장서윤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으로 유추했을 때 장서윤은 하교 후 바로 학원으로 가지 않고 가끔 근처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곤 했다. 그리고 학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갔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바로 집으로 갔다면 학원이 있는 대로변에서 버스를 탔을 것이었다. 게다가 서윤의 집은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였다.
5: 대체 어디서 라투스에게 공격을 당한 걸까?
3: 여기 댓글!
0: 소초모들이 한참 고민하고 있을 무렵 효석이 소리를 질렀다.
1: 뭔데?
0: 효석은 쥐고 있던 휴대폰을 쑥 내밀었다. 떡볶이 사진을 터치하자 태그된 다른 친구들과 장서윤의 아이디가 사진 위에 떴다.
3: 여기 댓글 좀 봐. 장서윤이 쓴 거야.
1: 집 갈 때 좀 걸어야겠어. 맨날 떡볶이 먹었었다. 살집.
6: 우리 서윤이 떡볶이를 줄인다는 얘긴 없네.
1: 떡볶이는 죄가 없다. 야, 너도 합류해. 내일부터 누리마트 뒤 은광천으로 달리기 가자.
0: 댓글을 보자마자 현우는 빗둘게 그려놓은 미래여고와 학원과 주변 지도에 누리마트와 은광천을 추가했다. 은광천변을 따라가면 조금 돌긴 하지만 장서연의 아파트로 갈 수 있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은광천은 꽤 길고 넓은 천이었는데 누리마트 뒤편은 잠옷 어두웠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현우는 누리마트 뒤편의 은광천 부분을 크게 동그라미 치며 소초모들을 쳐다봤다.

0: 현우, 진흙투성이 소녀. 다섯 사람은 불이 꺼진 공장과 철물점을 거쳐 맞은편의 천변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어느샌가 턱시더 고양이와 고등어, 태비 고양이 등등이 현우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란주는 오는 길에 보이는 가로수를 한참 더듬으며 미래여고 교복을 입고 혼자 걷는 긴 생머리 여자아이의 모습을 찾으려 애를 썼다.
1: 있어. 확실해? 근데 역시 좀 뵌 기억인가 봐. 엄청 흐릿해.
2: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없어져요?
1: 응.
0: 연유가 묻자 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1: 오래된 기억일수록 흐릿하게 보이더라고. 솔직히 나도 이 가로수의 기억에서 장소연 얼굴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 하지만 긴 생머리에 교복 차림을 본 건 맞아.
3: 일단 더 내려가 보자.
0: 소초모들은 주변 나무와 풀을 더듬는 란주에게 의지하며 은광천 근처로 갔다. 금방 장소연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제대로 된 힌트를 발견하는 데에는 꼬박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직 공사 중인 살풍경한 굴다리 아래 물가에 무성히 자란 갈대숲의 기억 속에서 마침내 란주는 장서윤과 장서윤의 뒤에 선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란주는 눈을 꼭 감고 갈대숲이 보여주는 장면들을 읽어나갔다.
1: 장서윤은 굴다리 아래에서 초대형 라투스를 만났고 맞아서 기절했어. 라투스가 장소연을 데리고 굴다리 바깥으로 사라졌는데 좀 더 또렷한 기억이 있어. 다른 날인가 봐. 방금까지는 장소연밖에 없었는데 또렷한 기억에는 남자애 하나도 같이 잡혀왔어. 벽으로 갔는데 마지막 거대한 구멍으로 들어갔어.
0: 란주가 본 것을 이야기하자 소초모들의 눈이 일제히 벽에 뚫린 커다란 세 개의 구멍으로 향했다. 누리마트 부근은 장마철이 되면 심하게 물이 불어나는 구간이었다. 아마도 그 구멍들은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뚫어놓은 것 같았다. 연희는 바지에 손을 닿고 활에 화살을 매겼다. 현우는 얼마 전 유라의 집에서 박스와 나무 판자로 만든 방패로 몸을 가리고 구멍을 향해 다가갔다. 그 뒤를 효석, 란주, 그리고 고양이들이 따랐다. 현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본 란주는 방패를 빼앗아 들고 제일 먼저 구멍 위로 올라갔다. 그 뒤를 유라와 연희가 따랐고 효석과 현우가 맨 마지막으로 어두운 구멍 속으로 발을 디뎠다. 굴은 키가 제일 큰 현우가 머리를 살짝 구부려야 할 정도의 높이였고 점점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구멍 한 1m까지는 시멘트가 발려 있었는데 그 안쪽엔 공사를 하다가 만듯 흙과 돌더미가 쌓여 있었다. 굴 깊숙한 곳에서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썩는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왔다.
3: 잠깐만, 여기...
0: 갑자기 유라가 모두를 멈춰 세웠다. 연희는 긴장한 탓에 자칫 화를 쏠 뻔했다. 유라가 가리킨 곳에 플래시를 비추자 검은색 뉴발란스 가방이 물에 젖은 채 놓여있었다.
1: 장소연 가방은 회색이었던 것 같은데?
3: 그럼 이건 누구 거야?
0: 소초모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연희 앞에서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우는 겁이 났다. 방패마저 빼앗기니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다. 현우는 자신의 옆을 조용히 따라오고 있던 턱시도 고양이를 안아올렸다. 8kg은 너끈히 넘어갈 것 같은 기골장대한 턱시도 고양이는 현우의 불안을 느끼고는 뺨에 머리를 비볐다. 유라는 가방을 뒤져서 나온 교과서에 적혀있는 이름을 읊었다.
3: 경원 중 3학년 최한서.
4: 얘도 실종자 아니야? 란주가 봤던 남자아이일지도.
1: 그런 것 같은데?
0: 소초모들이 굴 속으로 몇 발 더 들어가자 모두의 눈앞에 이전보다 더 시커먼 어둠이 펼쳐졌다. 현우는 아까부터 계속 바지에 손을 닿고 있는 연희를 보고는 그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자 연희가 현우를 쳐다봤다. 자신을 보며 괜찮다는 듯 씩 웃어 보이는 연희를 보니 현우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초모들은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 굴 안으로 발을 디뎠다. 길이 막히자 모두 안쪽을 향해 플래시를 비췄다. 막혀있는 굴은 크고 둥글었다. 누군가 둥지를 튼 것 같았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6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흑산도, 홍도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최대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차차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 그 밖에 대부분 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중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동남풍이, 오후에는 북동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와 밭간 먼바다는 오전에 동남동풍이, 오후에는 북동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는 오전에 남동남풍이, 오후에는 남서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입니다. 오전에 남동남풍이 불겠고요. 오후에는 남서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입니다. 오전에 남동남풍이, 오후에 남서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남해 서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겠고요. 하늘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입니다.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도 오전에 남동 남풍이 불겠고요. 오후에는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전해상입니다.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최대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오전에 남동 남풍이, 오후에는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최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입니다. 종일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입니다. 안쪽 바다는 오전에 남서풍이, 오후에는 남동남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겠고요. 바깥 바다는 오전에 남동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입니다.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겠고요.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는 종일 남동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입니다.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겠고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제 서해북부 앞바다입니다. 종일 북동 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도 종일 북동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제 동해북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북북동풍이 오후에는 북동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겠고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는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겠고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역시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대화퇴는 종일 남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겠고요.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가끔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연해주는 종일 남서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남서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겠고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규슈에는 종일 남동 남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겠습니다. 역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북동풍이 초속 1m로 불겠고요.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입니다. 기온은 22.4도입니다. 인천은 북서서풍이 초속 1.5m로 불겠고요.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입니다. 기온은 22.5도입니다. 서산은 북동풍이 초속 1m,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기온은 20.5도입니다. 군산은 동풍, 초속 2.5m,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기온은 22.6도입니다. 목포는 남동풍, 초속 4.5m, 기압은 1006헥토파스칼, 기온은 23.3도입니다. 여수는 바람 없고 초속 0.5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21.1도입니다. 제주는 북동풍이 불겠고요. 초속 4.5m, 기압은 1004헥토파스칼, 기온은 22.8도입니다. 서귀포, 북동풍이 2.5m로 불겠고요. 기압은 1006헥토파스칼, 기온은 21.8도입니다. 통영은 북동풍, 초속 2.5m,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기온은 19.5도입니다. 부산은 북동풍, 초속 1.5m,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기온은 20.5도입니다. 포항은 서풍, 초속 1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20.4도입니다. 울진, 남서풍, 풍속은 초속 2.5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19.6도입니다. 동해는 남풍, 풍속 0.5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17.7도입니다. 속초, 북서풍, 초속 2m, 기압은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15.6도입니다.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초속 7.5m, 기압은 1005헥토파스칼, 기온은 27.9도입니다. 나하 남풍 초속 7m,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기온은 26.5도입니다. 나세의 남풍 초속 2.5m, 기압은 1006헥토파스칼, 기온은 24.8도입니다. 후쿠오카 남동풍 초속 2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23.9도입니다. 이즈하라 북서풍 초속 1.5m, 1008헥토파스칼, 19.1도입니다. 마스에 동풍 초속 1m, 1010헥토파스칼, 기온은 18.9도입니다. 시미즈 동풍 기압은 1011헥토파스칼, 초속 1.5m, 기온은 21.9도입니다. 시오노미사키 곶 북동풍 초속 3.5m, 기압은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19.4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 습도는 74%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조하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5일 중재국들을 인용,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에 선후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진전이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현재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후속 핵 협상 개시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미국에 대한 저항과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25일 낸 성명에서 후퇴란 없을 것이다 라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과 시오니스트들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사무총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사망한 뒤 임명된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수도권과 전남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출근길 유세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선대위 현장 회의를 열었던 경기도 여주를 다시 찾아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이천으로 이동해 성수석 이천시장 후보와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충북 제천에서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와 시장을 방문하고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한 표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서울 한강벨트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고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과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을 연이어 방문해 도보 유세를 이어갑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최대 격전지인 서울 일정은 잡지 않은 채 충청과 영남권 유세에 집중해왔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약 일주일이 남은 만큼 서울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진행 중인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임금 협상을 이어오다 주요 조합원인 디바이스 경험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습니다. 외교부가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이용준 이사장의 연임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종연구소가 현 이용준 이사장 연임에 대한 승인을 지난 21일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임을 불승인한다는 입장을 지난 20일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20에서 80mm, 호남과 영남권은 50에서 100m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이죠. 간염이 오래되면 간이 딱딱해지면서 간 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 되면 간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빨리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B형과 C형 간염의 위험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계획된 임신을 위한 피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가인의 카니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간 질환으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지적됩니다. 가장 흔한 전염병이죠. 또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B형 간염은 간 경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권정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염의 가장 흔한 형태로 B형과 C형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면서요?
1: 네, 감기 바이러스가 목이나 코에 우리 염증을 일으키듯이 네. B형과 C형 간염도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서 네, 흔하게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중에서도 만성간염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것이 B형과 C형입니다.
0: 네. 일단 B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고 C형은 백신이 없다는 게 차이점인 거고요. 하지만 B형 간염이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면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은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B형 간염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네. 이미 감염이 된 경우에는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네. 바이러스를 잘 억제를 해서 간 손상을 막는 치료를 합니다. 반면 C형 간염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네. 감염이 안 되게 조심해야 하지만 감염이 되었다면 2, 3개월 정도의 약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0: 네. 그럼 간암 발생을 생각할 때 B형, C형 간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간암은 솔직히 이유 없는 간암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원인이 비교적 분명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B형 간염이 약 6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 C형 간염도 약 10%를 차지합니다.
0: 네. 그러니까 간암 발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B형, C형 간염 모두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바이러스를 이게 억제하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더 진행돼서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를 받고 6개월 간격으로 간암 감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그렇다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만성으로 오래 지속이 되면 간 경변이나 간암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만성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간에 계속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잔불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간은 점점 만성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네. 결국 간암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0: 네. 자, 그럼 우선 B형 간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염 경로가 궁금한데요. 어디서 전염이 되는 걸까요?
1: 네, B형, C형 간염 모두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0: 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 건가요?
1: 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네. 저희 피부에 작은 상처가 있거나 네, 입안 점막 이런 등을 통해서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들어올 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사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 심술이나 타투, 눈썹 문신, 네일 시술처럼 피부를 찌르거나 피가 날 수 있는 과정에서 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할 경우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출산 과정에서 이제 엄마에게서 엄마가 감염돼 있는 경우에 아이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사용 중인 면도기나 손톱깎이 같은 물건을 함께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면도기나 손톱깎이처럼 사실 미세한 혈액이 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생용품들, 개인 위생물건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1: 아, 네. 이거는 혈액 검사를 통해 B형 간염 항원과 항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혈액 검사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네, 가족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머니가 B형 간염인 경우 말씀드린 대로 출산 과정에서 아이에게 이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네. 자녀는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하고 네, 같이 생활을 하는 배우자도 함께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전염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일상을 함께 한다고 해서 전염이 되는 건 아닌 거죠?
1: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같이 찌개를 떠먹는 등의 식사나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0: 네. B형 간염은 증상이 있나요?
1: 아, 대부분의 B형 간염 환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출생시나 어릴 때 이제 감염이 돼서 만성으로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 거의 모르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감기 몸살처럼 그냥 피곤하고 헛구역질이나 체한 느낌 등이 들 수 있고 이제 심해지면 황달이 생기면서 이제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해졌어요 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성인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경우를 급성 B형 간염이라 하고요. 원래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가지고 있던 이 만성 B형 간염이 갑자기 악화된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급성 B형 간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만성 간염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0: 네.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건 늦은 건가요?
1: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저런 증상을 동반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병원을 찾게 되면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이런 악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1: 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부터 본인이 B형 간염 보유자라고 알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간 수치와 바이러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미리 시작하면 네, 간염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또 급성 B형 간염이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될 확률은 어떤가요?
1: 아, 성인은 대부분 급성 B형 간염에서 회복돼서 이제 그 보호 항체까지 생기게 되는데 약 1%에서 5% 아주 작은 정도에서는 만성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0: 그럼 성인보다 어린아이들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 왜 그런 건가요?
1: 아,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미성숙해서 바이러스를 잘 제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출생 시에 엄마한테 받은 경우도 마치 내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그냥 같이 공존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만성 B형 간염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간 경변증으로의 진행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사실은 간 경변증도 간 기능의 정도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A등급 간 경변 시기에는 증상도 전혀 없고 겉에서 보면 환자분 같지 않습니다. 네. B에서 C등급으로 진행

0: 진행할수록 점점 복수, 다리 부종, 정맥류 출혈, 간성 온수 등이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특히 B형 간염은 간 경변의 단계 없이도 간암으로 갈 수 있다면서요?
0: 아, 맞습니다. 네. B형 간염은 간 경변 없이도 바로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증상도 네. 없고 이 영상검사, 뭔가 간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정기적인 간암 감시 검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1: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약은 항바이러스제인가요?
0: 네,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네. 어떤 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치 당뇨, 혈압 관리하시는 것처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마리 토끼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어쨌든 내 몸 안에서 가장 바닥으로 최소화시켜서 내 간수치, 감기 등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고요.
1: 네.
0: 이제 두 번째 토끼가 이제 이렇게 잘 관리를 해도 간암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간암 감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네, 저희의 목표입니다.
1: 네. 또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도 중요하겠네요.
0: 네,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출생하자마자 네, 세 번을 맞게 되는 이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이미 네.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런 거 하면 C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감염률은 낮아도 만성으로 진행될 확률은 높다고 하던데요.
0: 네,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은 이제 수직 감염이 대부분인 B형 간염과 달리
1: 네.
0: 성인에서 어떤 그런 침습적 시술이나 도구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라
1: 네.
0: 감염률 자체는 네, 낮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조용히 만성 간염으로 진행합니다.
1: 네, C형 간염도 간 경변증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요인인 거죠?
0: 네.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네, 오래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0: 네, 다행히 요즘은 먹는 약으로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1: 예. 그럼 약은 얼마나 드셔야 되는 건가요?
0: 두 달에서 석 달, 8주에서 12주 정도 네, 치료를 하게 되면
1: 네.
0: 거의 95% 이상에서 완치가 됩니다.
1: 네. 그런데 치료 후에 재감염률은 어떨까요?
0: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는 건데 이 바이러스 약을 써서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거는 내 몸에 있던 바이러스만 없앤 거지 새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어떤 침습적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재감염이 되면 치료는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또다시 예, 다시 바이러스 약을 써서
1: 네.
0: 처음이랑 다시 시작인 거죠. 네.
1: 그렇군요. 아무래도 조기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0: 네, 간수치가 사실 정상이더라도 이 C형 간염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예, 작년부터 다행히 국가검진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요즘 기회가 많으셔서 건강검진을 하실 기회가 있게 되면 C형 간염 검사를 꼭 포함해서 한 번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네, 이것도 뭐 혈액검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혈액검사로 예,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네. C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C형 간염은 백신은 없기 때문에 이제 B형 간염과 동일하게 혈액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네,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B형 간염, C형 간염 말씀 주셨는데요. B형, C형 간염을 동시에 앓는 분들도 계실까요?
0: 아, 네. 중복 감염이라고 해서
1: 네.
0: 같이 있는 분들이 예, 종종 있게 되는데요. 모두 각각 다 B형, C형 간염에 준한 네, 치료와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C형 간염은 말씀드린 대로 네, 균만 나온다면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C형 간염 치료를 8주에서 12주에서 이제 완치를 시키는 거고요.
1: 네.
0: B형 간염도 항바이러스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수치라면 네, 동시에든 뭐 이후든 이전이든 그 B형 간염의 치료 기준에 맞춰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고 지속적으로 간암 감시 검사를 합니다.
1: 네. 유난히 간염에 취약한 분들이 있던데요.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0: 사실은 이제 재감염률을 막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염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된 경로가 주로 이런 것들이니 앞으로 네. 치료를 잘 하시고서는 이런 거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재발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재감염은 내 몸에 새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로만 잘 조심하시면 재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1: 네. 그리고 간 수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 건강을 위해서 간 수치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 수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0: 네, 흔히들 간 수치라고 하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간 효소 수치인데요. 네. 사실은 간 수치보다 저희 간을 보는 내과 선생님들이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간 기능 검사를 보는 수치들입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빌리루빈이나 알부민, 뭐 혈소판 이런 수치들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1: 네.
0: 일단은 네, 이런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외에도 사실은 임상에서는 더 흔하게 건강식품이라든지 네, 검증되지 않은 어떤 약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간 수치가 흔하게 잘 오르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증상이 있어서 간이 아파요 하시게 되면 바로 병원도 방문하실 거고 저희도 편한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예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권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피임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임신을 네.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약이 피임약이죠?
1: 네. 피임약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유독 강합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임신을 피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성의 생식 주기와 임신에 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여성의 건강을 따로 생각하게 한 약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피임약의 원리도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1: 피임약은 배란을 막고 착상이 안 되는 자궁의 환경을 만드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 두 가지의 여성 호르몬이 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구 피임약이라고 할 때는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계열과 프로게스테론 계열의 호르몬 이 두 가지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조합해서 만듭니다. 네. 이 각각의 호르몬 안에는 여러 성분이 있고요. 이 호르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 개발된 피임약은 1950년대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네. 처음 개발된 1세대 피임약은 이 에스트로겐이 고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고함량이 되면 혈전의 위험성 그리고 부정출혈 같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호르몬을 바깥에서 넣어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1세대 피임약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뒤로 2세대부터 4세대까지 피임약이 개발되었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좀 약하게 해서 약간의 용량 차이가 있고 거의 똑같은데 반해서 프로게스토겐의 성분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서 이 프로게스토겐의 성분에 따라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분류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군요. 참 네. 어떤 약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겠네요.
1: 네. 사실 근데 이러면 뭐가 제일 좋아요? 늦게 개발된 4세대가 제일 좋나요? 하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개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서로 다른 프로게스토겐 성분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세대는 네보누르게스트렐이라는 성분을 쓰는 피임약인데요. 이거는 1세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혈전 발생 위험률이 가장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또 부정출혈도 덜해져서 좋아졌네 했지만 이건 또 써보니까 피부 트러블을 조금 더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세대는 이 피부 트러블을 어떻게 줄여보지? 하고 개발을 해서 데소게스트렐 또는 게스토덴이라는 성분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목적한 대로 피부 트러블은 좀 덜 유발을 하지만 역시나 혈전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드로스피레론 디에누게스트라는 성분을 안 외우셔도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성분인데 요거는 또 여드름이나 다모증 등의 이제 피부 부작용도 좀 낮고 부종 발생도 붓는 것도 좀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것도 다 좀 좋아졌네 했는데 이것도 약간 혈전 발생 위험도가 조금 높다라고 보고가 됐고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용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앞서 말한 3세대까지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그 4세대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의사를 한번 만나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효과는 피임이나 뭐 피임약 피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생리 주기라든지 다른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곳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제품별로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고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먹어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0: 어떤 걱정이 있는지 그것을 네. 위주로 잘 물어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1: 네.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나에게 네. 맞는 피임약을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0: 네.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드리면 그냥 예. 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1: 예.
0: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좀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고
1: 네.
0: 부작용은 사실 가능하면 안 나타나는 약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온 건데요.
1: 예.
0: 이게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릅니다.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항상 한 번에 이제 자신에게 딱 맞는 또는 뭐 광고를 보시거나 옆에 친구가 이게 제일 낫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네.
0: 좀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는 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하시면 좋겠는데요.
1: 네.
0: 그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뭐 먹어본 적 없는데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처음 복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3세대 저용량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1: 네.
0: 요거부터 시작해보셔서 몸의 반응을 좀 살펴보세요. 혹시 붓지는 않는지, 뭐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또는 부정출혈. 제일 이제 부정출혈이 제일 놀래시거든요. 피임약을 먹었는데 출혈이 생기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한 3개월 정도 드셔보시고 안 맞으면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먹는 목적이 여드름 개선인 분들이 있으세요. 아예 피부 개선이 목적이라면 안드로겐 작용이 없는 3세대나 또는 처방을 통해서 4세대가 좀 유리하고요. 또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면 혈전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래서 혈전 위험이 가장 낮은 2세대, 뭐 가족력이 있다던가 자기가 그런 증상이 있다던가 기저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혈전 혈관 건강에 관해서는 2세대를 먼저 추천해 드리고요.
1: 예.
0: 이건 또 예민한 부분인데 부종 이나 체중 증가, 피임약 먹으면 살찐다면서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1: 예.
0: 예. 근데 이게 좀 나타나는 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이 수분주류 부종 부작용이 가장 덜한 것이 4세대입니다. 그래서 고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4세대가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1: 네. 그러니까 부작용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약국에서 네. 피임약을 구입할 때 순한 피임약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나요? 순한 게 있는 건가요?
0: 아, 예, 이거, 순환 피임약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 네.
0: 이게, 그렇게 표방하는 제품들이 일반 약품으로 있는데요.
1: 네.
0: 이게 뭐냐면, 이제 3세대 피임약 성분을 가장 적은 함량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내는 최소량을 쓴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순환이라는 표현이 틀리진 않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게 기존의 피임약이 21일 복용하고 1주를 쉬고 그다음에 다시 3주를 먹고 이런 식인데
1: 네.
0: 이 약은 28정으로 맞춰놨습니다. 24개의 효과 있는 약성분을 넣고요.
1: 네.
0: 나머지 4개의 알약은 위약이라서 가짜 약입니다.
1: 아.
0: 성분은 안 들어가 있고 똑같이 생긴 약을 넣어서
1: 네.
0: 그러면 이제 쉬는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히 복용하면 되잖아요.
1: 아, 그렇겠네요. 네.
0: 이것도 또 굉장히 좀 장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뭐 최저 용량을 썼고 복용도 편해졌고 하는 것들은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 무조건 이게 좋으냐 그거는 아닐 수 있는데 모든 약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1: 네.
0: 이 약은 최저 용량을 썼기 때문에 최대 용량보다 두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 네.
0: 이게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부정출혈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1: 아.
0: 네. 출혈이 안 나게 일정량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약하게 지금 작동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부정출혈이 생기면 이게 생리와 혼동이 되기도 하고 이게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나? 불안감도 막 느껴지고
1: 그렇죠.
0: 예, 복양 수준도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도 먹어보시고 이제 광고나 상품 디자인에는 너무 순하고 여성의 몸에 좋게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꼭 약은 순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목적에 맞게 약효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부작용이 없는 피임약은 없나 봐요?
0: 부작용 없는 약이 없는 거고요. 피임약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겁니다.
1: 그렇군요.
0: 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그전에는 아예 여성에 관련된 약이 없었던 거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부작용 걱정이 되신다면 자 이게 이 경구용 피임약, 사전 피임약은 복용 후 첫 3개월이 적응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사이클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한 세 번 정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뭐 위장관 증상이라든지 오심구토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두통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좀 울렁울렁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몸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3개월 한번 기다려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적응이 되는 부작용 잘 지켜보시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좀 더 참아보세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부작용도 있는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정맥 혈전 색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딱 피임약 때문에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여성이 아니어도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병률이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제를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임신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4명 정도가 생깁니다. 4건 정도. 그런데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이게 1만 명당 7에서 한 10건 정도로 좀 늘어납니다. 그럼 피임약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사실 임신 중이거나 또는 분만 직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1만 명당 20건에서 3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출산과 관련됐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안 먹는 사람보다 피임약을 먹을 때 조금 높아지니까 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만 35세 이상의 여성이면서 하루 15개 피 이상의 담배를 피시는 흡연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에 금연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약의 허가사항에. 그래서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사전 피임약 복용으로 심근경색, 혈전증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금연이라는 말이 딱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건 진짜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전 위험 요소가 이제 35세 이상 그리고 흡연자잖아요. 그래서 약사는 이제 피임약 판매할 때 딱 살펴보죠. 35세 이상인지 흡연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흡연 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또 비만이거나 또 우리 혈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뭐 심장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혈전증 위험이 높아지고요. 이전에 혈전증이 생긴 과거력이 있거나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과거력도 좀 고려해서 약을 사용하셔야 되고 이게 제가 첫 3개월이 위험도가 높고 부작용이 잘 나타나고 적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약을 좀 오래 먹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말았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 위험도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기억해야 될 부작용으로 정맥혈전 색전증을 말씀 주셨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0: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그러니까 정맥에 우리 말하는 피떡이 생겨서 피가 잘 순환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 병들인데요. 이거를 뭐 뇌가 혈관이 문제인지 뭐 심장이 혈관이 문제인지 이걸 본인이 알기는 어려우시니까 피임약을 복용 후에 숨이 차거나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다리에 통증이나 붓기가 느껴지면 먼저 이걸 의심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뇌혈관, 폐혈관 등을 이렇게 막게 되니까 피떡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중요 부위, 예를 들어 뇌나 폐를 막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정맥이니까 다리 쪽에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1: 아, 네. 그래서 네,
0: 다리가 붓거나 뭐 이렇게 통증, 그리고 막 다리 발끝을 당겼을 때 종아리가 매우 아프거나 뭐 피부 색깔이 변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1: 네.
0: 또 중요한 게 이제 혈액과 관련이 되니까 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네. 호흡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가슴 통증 등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아마 본능적으로 뭔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뭐 숨이 차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응급실을 빨리 가셔야 되고요. 그때 가셔서 내가 피임약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원인을 찾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개인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다른 만큼 이제 여러 번의 네.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피임약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네. 그렇다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0: 네. 정맥 혈전 색전 등은 사실 실제로 보기는 되게 드문 경우고요.
1: 네.
0: 보통은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을 제일 많이 호소합니다.
1: 네.
0: 메스껍다. 약을 먹으니까 계속 울렁울렁거린다. 구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이게 이제 이 증상은 비타민 B6 부족으로 설명을 하는데
1: 네.
0: 이게 피임약이 들어와서 분해되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체내에 비타민 B6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과일이나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어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울렁거리는 게 사실 복용 시간을 아침보다 저녁으로 바꾸면 자기 전에 먹으면 자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1: 네.
0: 시간을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종 출혈을 많이 물어보세요.
1: 네.
0: 예, 이게 이제 피임약의 효과에 따라서 자궁 내막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생리와 유사한 그런 현상이 약간씩 나타나는 건데요.
1: 네.
0: 요 부정출혈 역시 첫 3개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적응 기간을 좀 보시면서 이게 될지 계속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요. 근데 부정출혈은 생각보다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면 그때는 이제 에스트로겐 함량이 조금 높은 경구 피임약으로 바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1: 네.
0: 또 이게 호르몬제이다 보니까 꼭 생리 전에 이렇게 그 PMS라고 하는 보통 유방의 팽만감 이렇게 뭐 가슴이 붓는 것 같아요.
1: 네?
0: 가슴이 아파요. 하는 것도 좀 호소를 하십니다. 예, 이것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부작용인데요. 이것도 적응되는지를 좀 보시고 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해 드리는데
1: 네.
0: 약간 이런 것들이 뭐 골고루 조금씩 나타난다 이러면 이게 좀 스트레스나 카페인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커피를 좀 줄이시면 어때요? 식사를 좀 네, 바꾸시면 어때요? 라는 잘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부종. 네, 유방 팽만감이랑 좀 합쳐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붓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짠 음식을 좀 피하고 힘드시면 부종이 덜 생기는 제품으로 바꿔드립니다.
1: 네. 피임약을 복용하면 여성 질환의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0: 네. 이 여성 암들 있잖아요.
1: 네.
0: 유방암, 난소암, 뭐 자궁 내방암 이런 것들을 호르몬을 건드리니까 혹시 더 위험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1: 네.
0: 이 여성 관련 암과 피임약의 복용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피임약 복용으로 이 위험보다는 사실 좀 더 유리하다라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뭐 난소암, 자궁내막, 내막암, 대장암의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유방암 발병 위험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유방암 에스트로겐 때문에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구 피임약의 저함량, 가능하면 적은 용량을 쓰는 제재가 많아지면서 이제 위험 증가율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도 유방암이 걸린다 이런 건 아니라 위험성을 좀 조금 아주 낮게 증가시킬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네. 암이란 게 약 하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합적인 요인들이 오랜 기간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이거 딱 하나 때문이라고 뭐 하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럼 피임약을 복용 중인데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0: 네. 그러니까 피임 실패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 실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임약은 기형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피임약을 복용 시간을 놓치거나 잘못 복용을 해서 발생한 임신에서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오랜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1: 네.
0: 이미 그런 일이 여러 번 생긴 적이 있다는 거죠.
1: 네.
0: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중요한 게 계획 임신이잖아요. 네. 임신을 준비하고 몸도 만들고 아이를 만들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계획 임신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피임약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1: 네.
0: 피임 말고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 네.
0: 뭐 예를 들면 막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다이어트 약을 막 먹고 있는 중이었고 자기가 식사를 막 안 먹고 있었는데 임신이 됐다.
1: 네.
0: 이러시면 피임약의 실패도 이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1: 네. 네,
0: 이게 그 아이를 계획 임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어서 일단 피임약은 연구 결과 기형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에 이제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 임신이 가능한가요?
0: 아, 네. 이론적으로는요.
1: 네.
0: 임신을 원하면 약을 끊고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몸 안에서 이게 있던 호르몬을 넣어줘서 조절만 한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월경과 배란의 이제 사이클이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통 두세 번의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피임약을 먹을 때도 처음 3개월이 적응 기간이라고 했듯이 돌아오는 데도 한 3개월 정도는 살펴보고 월경 주기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2AM에 어떡하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6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 전남 남해안에도 최대 120mm 이상, 경남에 최대 100, 호남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남에는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에도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산사태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오전에, 충북과 호남은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밤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남해안에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오늘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로 전국이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밤부터는 차차 맑아지면서 금요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 27도, 파주 26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과 춘천 28도, 원주 29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은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 속초 22도, 강릉 25도, 동해 23도 예상됩니다. 충청 남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와 충주 29도, 대전 27도, 세종과 천안, 보령 26도 예상됩니다. 전라남북도, 광주와 전남에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은 오후부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군산 27도, 광주 26도, 목포와 여수 23도 예상됩니다. 경상남북도,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와 안동 27도, 포항 26도, 부산 24도, 울산과 진주 25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의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기온 21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5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백령도의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개성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 습도는 76%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은 5시 1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조하늘이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제재 완화 보장을 요구하는 등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합니다. 그룹 차원의 경위 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0: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민주당은 수도권과 전남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첫 서울 유세를 펼칩니다.
1: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낮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엔 내일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는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며 합의가 무산되면 강력한 전투가 재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1: 맹탕 합의라는 미 공화당 내부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미국 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3: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이 놀라운 남녀 장병들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 국가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SNS에도 글을 올려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가 되거나 아예 아무런 합의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무산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전투가 재개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는 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맹탕 합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르무즈를 개방한 뒤 핵 협상을 이어간다는 양해각서 내용이 알려지자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까지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비핵화와 관련한 보다 확고한 약속을 포함하려 할 걸로 예상됩니다. 관측통들은 이란이 보유한 440kg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가 핵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핵 문제와 제재 완화 조건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도 촉구했습니다. 역시 이란과의 합의와 관련한 미국 내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 성과를 키우기 위한 구상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미국이 원하는 핵 문제 등을 풀려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동결한 자산부터 먼저 풀라는 게 이란의 강경한 요구입니다. 협상을 풀 이란의 최고 권한이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에게 있는 게 맞는지 중재국들의 혼란과 우려도 나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입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 약속만 믿고 선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경험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동결된 자산과 관련해선 양해각서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이란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한 상당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합의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이란 핵과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쟁점의 세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에 맞춰져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안개 정국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재국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실제 권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지난 3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0: 이 때문에 중재국들은 이란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군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종식을 포함한 협상안을 논의하는 민감한 시점에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종전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기대감이 반영되며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약 한 달 만에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렸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휴장이지만 장외에서는 주요 지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2: 국제 유가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 가격이 7%가량 하락했습니다. 1배럴에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4월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행이 불발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90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긴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덕입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던 미국 국채 금리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70%대까지 상승했던 올해 말 금리 인상 전망은 5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 유가는 여전히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의 조기 재개방 가능성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 호르무즈해협의 개방 속도와 감산 유정의 정상화, 또 각국의 재정 부채를 감안할 때 유가와 금리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미국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장외에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중입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달러에 1,500원이 넘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이란을 둘러싼 중동 사태와 별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은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면서 외국인들은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4: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내 군수산업시설 타격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지원을 받는 드론 관련 시설과 지휘소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22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1명이 숨진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나 외교인력 등 외국인들은 가능한 빨리 키이우를 떠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석유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3: 우리는 협력 국가들의 러시아의 협박에 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상황을 겪고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의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드리시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입니다.
4: 현재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협상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3차 협상까지 빈손으로 끝났지만 러시아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다음 회담에서 제시하겠다고도 했는데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역시 최근 협상을 중재할 의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4: 영토 문제를 두고 멈춰선 양측의 평화 협상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일본 도쿄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만큼 통증을 호소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묻지마 범죄로도 보이는데 가해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5: 도쿄 긴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쇼핑몰 긴자6가 폐쇄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쇼핑몰 이용객들의 증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반쯤 괴한이 수상한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3: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었는데 5m 정도 다가가니 목이 아프고 숨이 막히며 기침이 나왔어요.
5: 30분 전인 오후 12시쯤 이 건물 1층에 은행 현금 입출금 코너에서 한 괴한이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캡사이신이 포함된 최루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은행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는데 공기가 이상했어요. 목이 이상해져서 바로 나왔어요.
5: 은행 쪽에 있던 20대에서 80대까지 모두 25명이 통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은행을 이용하던 고객이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아직 괴한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건물 안팎의 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낮 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밀어 묻지마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6: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홍보 문구에 대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함께 발표될 그룹 차원의 경위 조사 결과에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공개 사과했던 정용진 당시 신세계 부회장.
8: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7: 약 13년 만인 오늘 이번엔 그룹 총수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가 벌인 탱크데이 할인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과문을 냈던 정 회장이 재차 사과에 나서는 이유. 그룹의 주요 현금 창출 원인 스타벅스를 향한 불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일부 스타벅스 매장 매출이 10%가량 빠진 걸로 알려졌고 상위권을 독식하던 카카오톡 교환권 선물 순위에서도 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브랜드에 밀렸습니다. 지난해 잔액 4천억 원, 누적 이자 수익만 400억 원대인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9: 어플도 잘 돼 있고 해서 잘 쓰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것도 결국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선물할 때도 손이 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7: 주력인 이마트는 물론 백화점 등 신세계 그룹 내 다른 계열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것 역시 큰 부담입니다.
10: 오너가 예전에 말했던 전적까지 같이 이야기되면서
3: 이종호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10: 철학이나 사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더 늦으면은 신세계 전체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7: 오늘 함께 발표될 탱크데이 행사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도 여론의 향배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6: 온라인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모욕이나 조롱 등 2차 가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서는 처벌의 한계가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5.18 조롱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표현하거나 가짜 유공자설을 퍼뜨려 5.18을 모욕합니다. 탱크데이와 관련 없는 5.18 관련 영상에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 왜곡하는 시선이나 아니면은 말들을 보면 광주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 이런 현상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나 12.3 비상계엄 등 5.18이 주목받을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이 엄정 수사를 하겠다 밝혔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현행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까지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5.18에 대한 교묘한 조롱이나 모욕성 발언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조롱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모욕과 비방, 조롱까지도 형사처벌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13: 사회 공동체의 통념에 상식의 수준을 전남대 교수입니다. 거잖아요. 혐오 발언으로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한 거죠.
11: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4: 차별, 폭력 또는 적대적 행위로 이어져서
3: 박경신 고려대
14: 위험을
3: 교수입니다.
14: 동반하느냐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 방지 책임을 묻는 우회적 규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왜곡과 조롱, 모욕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3개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요. 강수량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미 5월부터 이른 폭염이 나타나면서 한여름 같은 날씨를 체감하는 날이 많아졌죠. 수도권 일부 지역은 6월 가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다 상황도 변수입니다. 남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 수준인 두세 개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월로 접어드는데요. 더 긴장감 갖고 이런 기상 상황에 대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오늘도 비상상황입니다. 아직 수도권은 흐리기만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돼 있는데요. 시간당 강한 비와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침수와 시설물 피해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지역민들은 물론 이동하시는 분들도 산사태 위험지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들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5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화요일 오늘 이 시간은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경제 작물인 고추 심기와 생육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오프라인 광고가 요즘 다시 재밌어지는 이유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농가소득이 1년 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 크기 표시가 앞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농수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우선 첫 번째 소식, 지난해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3: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5년 농가소득은 5,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 농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농업소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인 돈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22.3%나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일단은 농민분들이 소득이 늘었다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 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3: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지난해 농업인들이 올린 농업 총 수입,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등을 해서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은 3,991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2024년 대비해서 300만

0: 전에 957만 원 정도에 비해서 한 21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총 수입이 증가한 것은 쌀과 축산물 가격이 회복됐다. 이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총수입만큼 농업소득이 증가하지 못한 것은 사료비와 같은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나 전기료 등도 함께 높아지면서 생산비가 늘어난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1: 네, 그 밖에 또 다른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이전 소득이 좀 중요한데요. 직불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같은 공적보조금과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것, 이게 사적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등을 합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가 비율이 9.1%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농가소득 합산요소 중 하나인 농업의 소득, 이거는 겸업소득과 사업의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1: 네.
0: 우선 겸업소득은 증가했으나 사업의 소득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이건 2.5% 줄어들었습니다. 농가가 겸업을 하는 비중이 높은 농촌 체험관광 사업이나 아니면 농산물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겸업소득이 늘어났는데 반면에 사업의 소득은 농가가 취업하는 수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1: 예, 농가 소득이 늘었고 수입이 증가한 이유들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소식은 장보실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계란 크기의 표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 우리가 옷을 살 때 숫자로 된 사이즈를 보고 구매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2X라지, 뭐 X라지, 라지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도 사이즈를 맞춰서 사기도 하는데요.
1: 예.
0: 저만큼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크기 표시 방법입니다. 이 계란도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2X라지, X라지, 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바꾸게 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포장재 등을 교체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또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재고 등을 또 감안해서 6개월 정도는 두 가지 표시 방법이 병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크기에 따라서 중량도 달라집니까?
0: 그렇진 않고요. 왕란은 2X라지, 특란은 X라지 이런 식으로 교차되어서 이제 바뀝니다. 중량도 기존과 같이 68g 이상을 2X라지로 해서 스몰은 44g 미만으로 이렇게 각 단계별로 8g 단위로 이제 낮아지면서 매칭이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과 1,0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 결과 개정안에 찬성한 의견이 72% 정도로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이게 생산자와 유통업계에서는 반대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저 역시 또 소비자로서 특히 왕란, 특란 중에 뭐가 더 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바뀐 방식이 초반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뀐 규정도 잘 숙지를 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백신 접종 본격화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경지역과 서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SAT1형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와 같은 반추류 동물이고요. 접경지역은 6월까지, 서해안지역은 10월까지 1차 접종 후에 4주 후 추가 접종하는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서 백신을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실제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O+A형 백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1: 예.
0: 또 해야 되냐 하는 농가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라는 점 때문에 꼭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 이 점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구제역 바이러스는 워낙 변이가 많은 또 심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백신마다 각각 다른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거 숙지하시고 반드시 접종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접종 명령 위반 시에 과태료 있다는 것도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귀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질문 보내고 있으신데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농번기에는 아무래도 단비가 중요한데 오늘 집중호우라고 해서 좀 걱정이 돼요. 대표님 어떻게 준비 잘 하셨습니까?
1: 지난주에도 저희 빗물 저금통이 가득 찰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예. 오늘도 또 목요일까지 또 비가 내린다고 예보돼 있어서 농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모래기철에 맞춰서 내려준 단비죠. 하지만 이제 밭농사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비가 3일 이상 이렇게 계속 내리게 되면 파종해둔 씨를 쓸어내리거나 또 흙 속에서 썩어서 곪게 만드는 일도 생깁니다. 재작년인가요? 참깨를 파종했는데 잦은 비 때문에 여러 번 다시 파종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0: 예.
1: 또 수확철에 또 연일 이어진 비로 참깨를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상변화가 많아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논농사냐 밭농사냐 뭐 농사에 따라서 필요한 비의 양도 많이 다르고 참 어렵습니다. 비가 필요한 만큼만 딱 내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자연이 하는 일이라 참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1: 비가 오기 전에 기온이 쭉 올라가면서 그동안 심지 못했던 고추, 가지,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들을 드디어 밭에 모두 심었습니다. 고추가 10종류고요. 가지가 5종류, 토마토가 7종류 되더라고요.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제 격리 조치도 하고 따로따로 심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작물 가운데서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작물, 바로 고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지난 한 주 동안 대표님도 아주 바쁘셨군요. 근데 고추 품종이 진짜 다양하네요. 10종이라고 네. 하셨죠. 텃밭 농사 짓는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고추 농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추는 어떤 작물인지 한번 네. 살펴볼까요?
1: 고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작물입니다. 경제 작물이란 말은 이제 풋고추나 고춧가루처럼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 좋은 황금성이 높은 작물이라는 뜻인데요.
0: 예.
1: 텃밭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맛의 고추를 한두 포기씩은 꼭 심으시죠. 고추의 원산지는 남미 지역입니다. 후추를 생산하는 인도를 찾아서 서쪽으로 항해하던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고추를 처음 보았다고 하는데요. 후추처럼 매운맛이 난다고 해서 빨간 후추라는 뜻으로 레드페퍼라는 이름이 붙었죠. 하지만 매운맛을 즐기는 문화가 아니었던 서양에서는 처음에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고 해요.
0: 예.
1: 오히려 산초나 마라와 같은 마라 또 후추와 같은 매운맛에 익숙한 동양에서 널리 재배되기 시작했고 나중에서야 서양에서 재배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고추의 원산지가 동양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한류 음식 문화도 이제 서양 쪽으로 많이 나가면서 네. 오히려 고추가 다시 서양에서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매운맛을 좋아해 온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원산지도 왠지 우리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서양이나 우리나 이 고추의 원산지 관련해서는 서로 의외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네요. 우리 땅에서는 그럼 고추가 언제부터 자랐습니까?
1: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또는 이제 후기에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진왜란 전후라고도 하고요.
0: 예.
1: 일부 열대지방이나 시설하우스 안에서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면 고추가 나무처럼 자라면서 매해 동안 이렇게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0: 고추 나무요?
1: 예. 예전에 농촌진흥청을 견학 갔다가 여러 해 키운 나무고추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는 고추를 보통 1년생 작물로 재배를 합니다. 원산지 쪽에는 색깔과 모양, 매운맛 정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추가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붉은색 고추가 선호되기 때문에 주로 빨갛게 익은 품종들이 많이 재배됩니다.
0: 예.
1: 청고추 가운데 아삭하게 생으로 먹는 게 이제 오이 아삭이 고추.
0: 매운 거 못 드시는 예. 분들.
1: 매운맛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청양고추가 대표적이죠. 이 밖에도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도록 육성된 품종들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토종고추를 뿌리 쪽 대목으로 쓰고 그 위에 시판되는 육성품종 고추를 접목해서 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병에 강한 토종의 특성과 수확량이 많은 육성종의 장점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연구도 많고 또 품종도 다양한 것 같네요.
1: 네.
0: 토종고추는 이름으로 구분이 된다면서요?
1: 네. 우리나라 토종고추 이름은 대개 지역 이름 뒤에 초가 붙습니다. 아마 이제 산초를 일찍부터 먹어와서 산초의 이름을 따서 뒤에 초가 붙는 것 같아요. 음성초라든지 수비초, 대화초, 칠성초 같은 이름인데요.
0: 네.
1: 보통 대개 지역의 면 단위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군이나 면 단위 이름이 붙습니다.
0: 안정숙님께서도 음성군이신가 봐요. 네. 음성군에서는 1997년부터 아까 저희가 말한 고추나무가 성행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음성초라는 토종 고추도 있군요.
1: 네, 음성초는 아주 고춧가루용으로 유명한 고추에 속하고요. 매운 고추로는 평창의 대화초가 유명합니다.
0: 그렇군요. 고추, 음성 아주 고추가 자라기 좋은 땅일 듯합니다. 고추는 그럼 어떤 땅들을 좋아하나요?
1: 고추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데요. 또한 이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잘 자랍니다.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 좁고 높게 이량을 세워서 그 위에 고추를 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추는 주기적으로 웃거름을 주고 물도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열매가 잘 달립니다. 보통 고추꽃은 아래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서 피는데요. 이유는 이제 바람이 흔들리면서 꽃가루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게 되는 자가수분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실내에서 혹시 베란다에나 이런 데서 키울 때는 꽃 안쪽을 손으로 이렇게 살살 어루만져서 사람이 수분을 돕는 인공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0: 아무래도 자연 바람이 없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네.
1: 이런 방식으로 관리해 주는 작물이 토마토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피니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수분을 해줘야 되고요.
0: 예.
1: 통풍을 좋게 하려면 이제 포기와 포기 사이를 60cm 이상 넉넉하게 띄워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60cm요? 근데 아무래도 텃밭이 좀 크지 않으신 분들은 60cm 띄워서 키우면 좀 너무 널널해 보이지 않으려나? 우려도 네. 듭니다.
1: 모종만 놓고 보면 사이가 너무 훤해 보이기 때문에 공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고추 사이에 열무나 얼갈이 배추, 루꼴라와 같은 작물을 섞어 심으면 고추가 크게 자라기 전에 한번 수확해서 드실 수 있고요.
0: 예.
1: 또 고추에서 나는 특유의 향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심었던 작물들이 십자가과 작물들이 병해충 피해를 덜 입고 건강하게 자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0: 저희가 전에도 궁합 좋은 작물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1: 네,
0: 기억이 나네요.
1: 네. 동반작물이라고 했죠. 네. 심는 요령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는데요. 고추를 심으실 때 토마토를 심을 때와 마찬가지로 줄기에서 잎 두 마디 정도는 흙 속으로 쑥 들어가게 조금 깊게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묻힌 줄기 마디에서 또 새뿌리가 돋아서 전체적으로 더 튼튼한 뿌리와 줄기로 자라게 됩니다.
0: 심는 방법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거름과 물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1: 웃거름은 보통 3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을 권장하고요. 물은 정기적으로 주되 뿌리가 항상 축축한 상태로 오래 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습한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곰팡이성 병이 쉽게 생기고요.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에는 뿌리에 주는 퇴비 대신에 액체비료, 물비료를 좀 만들어서 희석해서 이렇게 배 뿌려주는 연면시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1: 장마철에는 작물이 빗물을 잔뜩 빨아올려서 식물 체내의 양분 농도가 옅어진 상태인데요. 이때 퇴비나 비료를 뿌리 쪽에 이렇게 과하게 주게 되면 오히려 작물의 뿌리가 상하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또 칼슘 성분이 포함된 액비를 잎 뒷면 위주로 골고루 살포해주면 좋습니다. 칼슘은 줄기와 열매의 과육을 튼튼하게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장마가 이어지다 보면 또 비가 그치면 고추에서 탄저병이 특히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때 연면시비를 해주면 이 표면에 붙어있는 묵은 먼지하고 병원균 그리고 오염물질을 함께 씻어내주면서 탄저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예, 고추 이렇게 자라날 때 겨순을 제거해주고 또 지주대도 세워주던데요.
1: 네. 고추를 심으셨다면 모종에서 처음으로 갈라지는 1차 가지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갈라지는 부분이 이제 방아다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달리는 꽃,

0: 그리고 그 아래 입마디에서 나오는 겨수는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초기 성장에 좋습니다. 순을 딴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잎은 그대로 두고 잎과 줄기 사이에서 새로 나오는 겨수만 따내는 겁니다. 그 잎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시기쯤에 이렇게 빛과 통풍을 위해서 일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대 세우는 작업도 중요한데요.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일은 심기 전에 미리 하거나 또는 심은 직후에 바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한 포기마다 하나씩 지주대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보통 여러 포기를 보통 세 포기 정도로 사이에 두고 줄지어 심기 때문에 세 포기마다 하나씩 지주대를 세우고 노끈으로 양쪽을 지그재그로 감아서 고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1: 예.
0: 우리나라 여름 날씨 특히 태풍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깊게 단단히 박아야 하고요. 노끈도 장발이 자라면서 위쪽으로 차례차례 올려서 묶어주어야 합니다.
1: 예, 오늘 아무래도 가장 관심 많으신 고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9603번 쓰는 분 순치기와 꽃을 고추꽃 어떻게 따줘야 될지 물어보셨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8910번 쓰는 분은 고추나무에 거북벌레가 생겼대요. 이 친환경 고추 약이 있다면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네요.
0: 보통 이제 친환경으로 하려면 기피제 죽이는 약은 친환경으로 별로 없고요. 보통 기피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목초액입니다. 약국에서도 팔거든요. 대신에 100배에서 500배 좀 연하게 500배 희석을 해서 이렇게 네.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최미수님께서는 청양고추 옆에 아삭이 고추를 심으면 아삭이도 매워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던가요?
0: 그렇지는 않고요. 품종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되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느낌적인 느낌이구나.
0: 예. 오히려 이제 고추 자체가 캡사이신을 좀 보듬고 있는 작물들이라서 물감음이라든지 관리가 좀 소홀해지면 아무래도 좀 매워지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난주에 들어온 문자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먼저 김수연님, 깻잎 모종 심어볼까 합니다. 장마 오기 전에 심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네, 보통 지금 심는 이제 깻잎은 이파리를 수확하기 위한 깻잎이고요. 보통 이제 8월 초까지 심는 게 보통은 그 열매 네. 들깨를 수확하기 위한 파종들은 보통 8월 초까지 하셔도 됩니다.
1: 그렇군요. 3118번 쓰는 분, 감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싹을 몇 개를 거둬야 할까요? 감자꽃은 따주면 알이 커진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라고 문자 주셨어요.
0: 네, 감자가 지금 부쩍 자라서 이렇게 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통 싹을 2개 또는 많아도 한 3개 정도만 남기고 좀 가늘게 나온 애들은 좀 따주는 쳐주는 게 필요한데 뽑아줘야 되거든요, 실제. 예, 예. 근데 감자 싹을 뽑으려고 하면 씨감자가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1: 그거를 좀 주의해야겠네요. 네,
0: 그걸 주의해서 땅에다가 왼손을 대고 그 사이사이마다 손가락 사이마다 싹을 둔 다음에 이렇게 땅을 꾹 누른 상태에서 뽑아내야 씨감자가 따라 올라오는 일이 없습니다.
1: 네, 3118번 쓰는 분.
0: 감자꽃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예쁘게 피고 있거든요.
1: 예.
0: 하얀 감자는 하얀 꽃이 피고요. 자주감자는 자주색 꽃이 핍니다. 그런 이제 꽃 색깔을 보면서 감자를 추측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나온 근래 나온 품종들은 꽃을 별도로 따주지 않아도 열매를 크게 한다든지 많이 달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꽃도 구경하시고요. 네, 굳이 따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자 싹을 이렇게 솎아줄 때만 씨감자가 같이 딸려 나오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8029번 쓰는 분 질문도 살펴볼게요. 모종이 싹이 자라지 않고 썩었는데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지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0: 네, 썩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하는데요. 대신에 조건이 왜 이렇게 썩었는지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수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름을 너무 진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요. 다시 심어야 또 이런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9603번 쓰는 분의 문자도 한번 살펴보죠. 토마토 기르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물 주기 또 순 솎아 주기가 궁금합니다.
0: 네. 이건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너무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 방송 꼭 9603번 쓰는 분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 9264번 쓰는 분, 가지 농사는 언제 모종을 심어야 되고 비료는 어떤 걸 주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가지는 이제 고추, 감자, 토마토와 같은 똑같은 가지과예요. 그래서 같은 과라고 하는 얘기는 비슷한 작업이 농작업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 양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도 이상 최저기온 10도 이상일 때 예, 모종을 심게 되고요. 비료는 초기에는 이제 질소 위주로 줬다가 이후로는 이제 칼륨이나 칼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작물에 속합니다.
1: 6305번 쓰는 분은 마늘 관련한 질문입니다. 마늘 뿌리가 검게 되고 마늘이 서 있지 않고 계속 넘어가네요. 이게 병충해인지 균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좀 저 같은 경우는 마늘에 이제 마늘종이 올라와서 마늘종을 수확을 했는데요.
1: 예.
0: 이제 마늘이 커질 때이니까 마늘종을 반드시 이렇게 수확해 줘야 마늘 구근이 커집니다. 마늘 뿌리가 이렇게 검게 되고 마늘이 이렇게 주저앉았다 이렇게 싶으시면 한번 그 인근에 그 뿌리를 한번 캐서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뿌리 쪽을 갉아먹는 이제 응애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것의 영향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과습해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작을 하거나 아니면 미숙퇴비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런 이제 벌레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과습해도 이렇게 속 썩은 뻥이 뿌리 속 썩은 뻥이 이렇게 생깁니다.
1: 벌레가 있는지 땅에 네, 그리고 수분도를 좀 검사해봐야겠네요. 네,
0: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마늘을 심으실 때는 같은 자리를 말고 다른 자리로 심으시고요. 그다음에 토양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자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히 거친 다음에 이렇게 파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예, 4165번 쓰는 분께서는 오늘 방송에서 얘기 나눴던 고추 이야기 또 하셨는데요. 베란다에서 고추를 키우고 있다고 하시네요. 베란다에서 키울 때 주의할 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베란다일 때는 베란다 남향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일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굉장히 햇볕이 너무 약한 환경 때문에 크게 웃자라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통풍이 잘 되도록 가끔 이제 베란다 문을 열어서 고추작물이 이렇게 바람을 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 그리고 이제 수분이 잘
0: 일어나도록
1: 네, 그렇죠.
0: 인공수분으로.
1: 네.
0: 꽃이 피면 이제 손으로 살짝 넣어서 꽃가루를 인공수분해주는 일을 해주시면 베란다에서도 고추를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박영재 대표님의 텃밭농사 꿀팁 많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텃밭 가이드 시간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광고가 다시 재밌어지는 이유와 그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거의 다 휴대폰으로 광고를 보잖아요. 디지털 시대인데 오프라인 광고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3: 네, 사실 지금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의 디지털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SNS를 열어도 광고.
1: 유튜브를 보더라도 광고.
3: 네. 검색하다가도 이제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광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무감각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오프라인 광고가 오히려 더 낯설고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TV 광고나 지하철 그리고 5개 매체 같은 이런 오프라인 광고들이 너무 당연했는데요.
1: 예.
3: 지금은 광고의 중심이 대부분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이동하다 보니까 현실 공간에서 직접 마주치는 광고가 오히려 희소해진 겁니다.
1: 요즘 지하철 타다 보면 그 광고판에 공라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체 집행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많이 이제 광고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오프라인 광고의 특성상 스크롤하거나 스와이프로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1: 예.
3: 그래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혹시 직접 만져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쳐다본 광고보다는 내가 직접 겪어본 광고가 훨씬 더 좋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상밖의 경험이나 현실 공간에서 얼마나 기억에 남게 그 순간을 만드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오프라인 광고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직접 경험하는 광고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찾아보다가 일본에서 지하철에 수험생들을 위한 단어장 광고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특별함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나요?
3: 네, 수험 기간에 진행을 했는데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영단어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입시 학원이나 외국어 교육업체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1: 네.
3: 일본의 안전장비 기업인 M사가 이 광고를 집행했어요.
1: 안전장비 기업이 단어장.
3: 네. 오. 이 M사는 산업 안전화나 작업복, 보호장비를 만드는 일본 대표 안전기업 중 하나인데요. 수험 시즌에 맞춰서 이 광고판을 실제 영어 단어장처럼 만들었는데 이제 광고판에는 대학 입시에 나올지도 모르는 영어 단어라고만 쓰여 있었고요.
1: 예.
3: 기업 이름이 언급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근데 디자인도 실제로 우리 하얀색 그 종이에 영단어 하나씩 쓰잖아요.
1: 네네.
3: 이런 것처럼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서 정말 공부하는 느낌이 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회사가 공개된 후에 이해가 된다라는 반응을 먼저 보였는데요.
1: 음흠.
3: 이 M사의 모토가 안전을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수험 시즌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전달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이 안전장비 기업이라고 하면 10대 수험생들은 잘 모를 법하잖아요. 그런데
1: 네.
3: 이들이 브랜드를 알리는데 처음 알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 광고가 얼마나 눈에 띄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잠재 고객이라도 얼마나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경험을 주는지에 더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영단어를 외우는데 시간 따로 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영단어와 안전장비 기업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3: 네.
1: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지하철 타면 광고판 잘 못 보게 되는데 광고를 발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 설계한 화장품 브랜드도 있다면서요?
3: 네, 이 사례는 스킨케어 브랜드가 대만 지하철에서 진행한 프로모션인데요. 시선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철 타면 우리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게 됩니다.
1: 열의 아홉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3: 네, 그래서 브랜드는 바로 사람들의 이 행동 습관에 주목을 했는데요. 화장품 샘플을 사람들이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위치인 지하철 손잡이 위쪽에 매달아 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고 손잡이를 잡으면서 혹은 잠깐 멍하니 있다가 위를 올려다보면 발견할
1: 네.
3: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제 재밌는 건 샘플을 단순히 나눠준 게 아니라 숨겨진 선물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1: 어떻게 했을까요?
3: 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은 절대 발견 못하는 이벤트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손잡이 위에 종이 광고가 이제 단순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안에 샘플들을 다 숨겨놔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샘플을 뜯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광고판을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 광고판에다가 어떻게 화장품을 돋보이게 만들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손잡이를 미디어로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광고가 사람들의 시선을 강제로 끌려고 색깔도 화려하게 만들고 이미지도 막 멋지게 만들었다고 네. 하면 요즘 브랜드들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시선의 흐름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역시 평소에 일상 속에서 가볍게 피부 관리를 하는 것, 꾸준하게 하는 걸 강조를 했는데 거창한 이벤트보다 출퇴근길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점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와 잘 어울리는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네요. 예전에는 광고판을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띄게 만들까에 초점을

0: 좀 맞췄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더 중요한 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경미 님께서도 이런 광고 스타일 너무 신박하다. 보물찾기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제품 필요한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는 광고가 또 늘고 있다면서요.
1: 네, 최근에는 브랜드들이 사람들이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브랜드 M사에서 진행한 이벤트가 딱 맞습니다. 야구장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서 선크림을 발라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0: 오, 그래요?
1: 네, 직원들이 거대한 선크림 모양 장비를 메고 다니면서 관객들에게 직접 선크림을 발라준 건데요. 야구장 가면 이제 맥주통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0: 네, 따라주시는 생맥주를
1: 네, 그런 거 똑같이 선크림을 이제 만들어서
0: 등에 지고 이렇게 다니면서요.
1: 네, 네.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선크림을 짜서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고 보는 순간 사진 찍고 싶어지는 비주얼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야구장은 몇 시간 동안 햇빛 아래에 있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예. 특히 낮에는 자외선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선크림을 습관적으로 쓰지 않는 분들은 야구장 도착해서야 내가 선크림 안 발랐구나 하는 거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러면 이제 또 큰일이죠.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화장품 브랜드 직원이 직접 자리 찾아와서 선크림 발라주니까 광고라기보다는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제품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SNS에 인증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체험하는 광고가 온라인 바이럴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0: 네.
1: 이 역시 그냥 샘플을 나눠준 게 아니라 이 제품이 필요한 상황 안으로 브랜드가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제 브랜드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 상황으로 직접 들어가서 니즈를 네. 채워주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는 이제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걸 브랜드들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것 같긴 해요.
0: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네.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바이크스루라는 팝업을 만든 유제품 음료 회사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바이크스루가 뭐죠? 드라이브스루 같은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스웨덴의 귀리 기반 식물성 음료 브랜드인 오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한 팝업입니다. 이 브랜드는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답게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바이크스루 팝업을 운영했습니다. 방금 궁금해하신 것처럼 보통 네.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면 자동차가 줄지어 들어가서 주문하고 이제 음식을 받아가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0: 예.
1: 이 개념을 뒤집어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위한 드라이브스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안내판에는 자동차 이용자들은 걸어서 들어오라는 문구도 써 있었다고 합니다.
0: 여기는 바이크 스루니까 바이크 전용.
1: 네.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 바이크 스루 팝업이 있고
0: 네.
1: 자전거 운전자들은 바로 주문을 해서 드라이브 스루처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으로도 자전거 문화가 이제 일상적인 도시입니다.
0: 그렇다면서요.
1: 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이나 일상 이동을 이제 자전거로 하고 있는데 이 오사는 이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팝업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 끝에 팝업을 만들어둬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도 음료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0: 예.
1: 또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 또 간단한 정비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중심이 된 드라이브스루 공간을 만든 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 타는 문화를 더 즐겁게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했는데 유럽 여러 도시들의 유명 로스터리들과 협업해서 다른 시그니처 음료들을 선보였고 메뉴들도 실험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커피를 팔고 음료를 이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힙한 도시 문화 전반을 경험하게 만들었고요. 또 자연스럽게 SNS 콘텐츠로도 이어지면서 이 자전거를 탄 채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낯설고 재미있어서 이제 포스팅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0: 뭐 차로만 이전엔 하던 걸 자전거로도 할 수 있다니까 참 참여자들도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꿀팁들을 한번 살펴봤지만 오프라인 마케팅 잘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1: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잘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이 제품을 쓸 법한 사람들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광고를 붙일지 매체가 가장 중요했으면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를 움직이고 어떤 순간에 불편함을 느끼는지까지 읽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악마라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에서 예. 편집장이 우리 매거진 작품이었는데 이제 SNS에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에서나 본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한 만큼

0: 청취자들의 반응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기상 상황 잘 참고하시고 출근길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는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용상의 차이가 있는 말들이 꽤 있는데요. 문화와 문명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움직임은 복합적일 텐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말은 농사나 토목과 같은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의 문화라는 표현을 보면 그 민족이나 국가의 도덕, 종교, 예술, 가치관 같은 정신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세대 문화, 음주 문화, 자동차 문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신세대, 음주, 자동차 사용과 관련된 예절이나 풍속 등의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은 모두 문화적, 문명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동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문명밖에 없습니다. 문화하다라는 말은 없지만 문명하다는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를 뜻합니다. 문명한 사회, 문명한 생활, 문명한 시대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은 아직 흐리기만 한데요.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150mm가 넘겠고요. 경남에도 최대 100, 호남에 최대 8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남에는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 공격 작전 과정에서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병들은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 비핵화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우선순위 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예상 속에서 재차 부각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5일 중재국들을 인용,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의 선후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진전이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현재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후속 핵협상 개시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건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공개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직접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탱크데이 행사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수도권과 전남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선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출근길 유세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선대위 현장회의를 열었던 경기도 여주를 다시 찾아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이천으로 이동해 성수석 이천시장 후보와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에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서울 한강벨트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고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과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을 연이어 방문해 도보 유세를 이어갑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최대 격전지인 서울 일정은 잡지 않은 채 충청과 영남권 유세에 집중해 왔습니다.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트램과 충돌했다고 로이터통신, AFP통신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버스는 튀르키예 자율주행차 업체 카르산이 만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3월부터 테스트 주행을 했고 이날이 일반 승객을 태운 첫날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자율주행 버스 등은 각 지역 당국의 허가에 따라 운행되며 유럽연합 차원의 상업 운행 허가는 아직 없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스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25일 낸 성명에서 우리는 헤스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최근 몇 주 동안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60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스볼라가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 강도를 높이고 병력을 늘리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20에서 80, 호남과 영남권은 50에서 10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란이 종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인정했는데 협상안에 이란 비핵화가 후순위로 미뤄졌다는 보도에 반발이 잇따르자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지지층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9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일부에선 6.3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 평택을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인터뷰하는데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3부에선 김용남 후보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서황진 상임선대위원장과 인터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년 만에 선거 유세 현장에 등장했는데 대구 충청에 이어 내일은 부울경, 모레는 강원까지 보폭을 넓힙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미국에서 현충일 행사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미군 장병들을 언급하면서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해협 통행 문제 그리고 후속 핵 협상을 포함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데요. 일각에선 유가와 해상물류 안정 문제가 우선되면서 이 핵 문제의 비중이 다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핵무기 금지를 최우선 원칙이라고 재확인한 겁니다.
0: 네. 미국과 이란 협상이 난항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죠.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노딜이라고 하면서 합의가 무산될 경우 공격은 이전보다 더 크고 강력해질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의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제한과 대이란 제재 완화의 선후 순서를 두고 양측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는 건데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란은 미국이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이 제재 혜택만 챙긴 뒤에 이 협상을 미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지금 방금 외신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이란과 협력해 이란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속보 전해지는 대로 다시 보도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호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영남 각각 텃밭을 찾았습니다.
1: 네, 여야 모두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서 예상 밖의 접전이 벌어지자 지도부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청래 대표가 3일 전부터 호남에 머물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뽑아달라며 결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정 대표는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고요. 김 후보는 자신의 당선이 정 대표의 사퇴를 부를 거라고 맞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제 그 김부겸 후보가 이제 출마한 대구 경북과 충청권에서 막판 표 단속에 집중했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대구를 찾아서 이 절박한 심정이라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고 당 지도부는 충청권 지원 유세도 병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대표들이 텃밭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선 상황입니다.
0: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죠.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탄핵 이후 가장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를 벗어나서 선거 지원에 나선 건 탄핵 이후 처음인데요. 최근 대구 칠성시장 유세를 시작으로 어제는 충청도까지 이동해서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와 이 대전과 충남 공주 등을 돌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 현장마다 지지자들이 빼곡히 몰리면서 여전히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방문하고요. 모레는 강원도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국정농단의 어두운 그림자를 충남으로 불러들였다고 비판했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평생 사죄에도 모자랄 사람이 선거판에 등장했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0: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경찰 수사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경찰은 현재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가 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광주로 내려가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고소인들을 추가 조사했는데요. 이 고소인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5.18 왜곡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당시 마케팅 기획자와 결제 라인을 추적하고 있고 이 내부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5.18은 북한의 간첩 소행이라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50대 여성을 검거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오늘 오전 공식적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도 할 예정이죠.
1: 네, 정용진 회장은 오늘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런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에 서면으로 사과한 이후에 8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데 사과문에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인식 교육 계획과 내부 진상조사 결과 일부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기업 차원에서 진화에 나서는 건데 이 발표 이후에 광주 지역 단체들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번 논란 정치권을 향한 맞고발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
1: 네. 원래는 5.18 단체나 유족들이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 측을 고발했었는데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한 맞불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유도해서 이 기업 활동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5.18 단체들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0: 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가전과 모바일을 담당하는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비반도체 부문으로 구성된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이 투표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건데 이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투표에서 배제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만들어진 세 개 노조가 원래는 함께 공동 투쟁 본부를 꾸려서 사측과 임금 협상을 했었지만 이 동행 노조는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TV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이 공투본에서 탈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만들어지다 보니 초기업 노조 측은 이미 탈퇴했으니 투표권이 없다며 이들을 배제하고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삼성전자 노조 간의 노노 갈등이 발생한 건 성과급 격차 때문인데 이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 쪽 직원들은 특별 성과급으로 2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받게 되지만 비반도체 쪽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형평성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비반도체 쪽에선 합의안 부결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투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끝났는데 투표권자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잠정 합의안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동행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확산세가

0: 심상치 않습니다. 의심 환자가 900명을 넘었다고요?
1: 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에볼라 누적 의심 환자는 이 나라에서 9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전보다 150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확진자는 101명, 확진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의심 사망자 수도 지금 220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유행은 동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정부 통제가 약한 지역이라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선 무장 반군 활동과 대규모 피란민 발생 그리고 국제 원조 축소까지 겹치면서 방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인 우간다로도 퍼지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민주 콩고 내 위험도는 매우 높다면서도 현재로선 전 세계적인 확산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에볼라 검역 대상 국가를 확대해서 기존의 민주 콩고와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에 이어서 에티오피아와 르완다까지 입국자 추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들에 대해 이 발열 여부와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서울 시내도로는 본격적인 출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부터 시작된 정체는 성수분기점까지 이어지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기흥 동탄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더 가서 오산에서 남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하다가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미국 증시가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쉬었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소식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3: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소식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미국, 이란, 여기 또 일부 좀 여러 국가들 간의 어떤 합의가 최종 단계에 지금 이제 거의 접어든 상태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좀 부인하는 듯한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란과 협상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다만 이제 표현의 톤은 어떻게 보면 압박의 느낌이라보다는 좀 완화된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선택한 느낌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표현 뒤에 또 이란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도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일단은 서로 밀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간밤에 이제 루비오가 견고한 이란 합의가 뭐 월요일쯤 체결될 수 있다라는 BBC 어떤 그런 뉴스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네. 확실히 종전협정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도출안이 나왔고 마지막 좀 협상에 있어서 좀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증시는 쉬었지만은 국제금리나 유가를 보면 이런 상황 다 반영해서 하락세 보이는 것 같아요.
3: 네, 일단 WTI 유가 선물 같은 경우 뭐 90불대 초반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양국이 지금 어쨌든 협상 내용 확 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유가 안정화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이 WTI 원유 선물과 함께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또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한 4.5%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거의 뭐 이제 호르무즈의 정상화, 뭐 전쟁 완화 여기에 또 AI 랠리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같이 좀 최적의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금리는 여전히 그래도 높은 상황이고 연준의 어떤 긴축 기대감도 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자산의 어떤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황. 그러니까 위험만 없어져도 이렇게 좀 증시 자체는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약간의 좀 이제 우려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 확정 시 오히려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금리 재평가의 어떤 그런 구간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이제 증시를 좀 누르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미국 선물 지수 그리고 아시아 증시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신고가 흐름이었어요.
3: 네, 사실 이제 증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쉬었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어제 좀 아시아 증시 거의 불장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1.37%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약 한 3%까지 급등세를 좀 시현했습니다. 지수 자체가 한 3%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을 하면서 어떤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그래서 6만 5천 포인트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일본의 어느 정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는 좀 트리거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고물가 장기화 좀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 좀 이제 대표 산업재라든지 장비 업체들도 좀 반등세를 보였고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뭐 수출주라든지 여행 관련된 종목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 일본 증시에서 테크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3: 네, 이제 테크 관련돼서 뭐 메모리라든지 뭐 MLCC 특히 이제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 전반의 어떤 상승세 중에서도 테크주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이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차세대 AI죠. 지금 루빈 렉 단가 자체가 지금 이제 전 모델인 GB300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급증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레벨업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증가하면서 좀 GPU의 어떤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아니라 그 이제 시스템 부품 자체가 다 올라간다. 그래서 PCB라든지 MLCC라든지 어떤 기판 쪽으로 어쨌든 가격이 다 올라간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부품 가격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AI 인프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재분배가 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환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GPU가 아니라 이제 AI 인프라 자체가 다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MLCC 관련돼서 뭐 무라타가 상당히 일본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상승세가 좀 나왔고요. 여기에 또 낸드 관련주인 뭐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반도체 전반에 지금 이제 상승세가 일본 증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일본 증시도 일본 증시인데. 대만 증시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어요.
3: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어제 우리나라 증시 쉬어갔던 거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일단 대만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4만 3천 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증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TSMC가 선두권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TSMC가 2.44% 상승하면서 증시 랠리를 좀 주도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장중 상한가를 좀 기록한 뒤에 그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여기에 또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투심을 자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 거물이 지금 이제 대만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지금 23일 대만 지금 방문해서 TSMC를 비롯해서 현지 협력사들과 회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또 이제 AMD 리사수 이제 CEO 같은 경우도 20일 지금 대만을 찾아서 지금 대만 협력사들과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일본과 마찬가지로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홍콩 증시는 휘장을 했고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 상승 가까이 좀 마감했는데 확실히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이제 홍콩과 우리나라는 휘장했고 지금 대만과 뭐 중국 일본이 좀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를 이끌 만한 어떤 힘이 오늘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TSMC가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성과급 삭감설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본받아서 파업을 일으키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3: 네.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TSMC의 어떤 직원 보너스가 최근에 성장폭 대비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나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의 공헌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연간 보너스 성장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좀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작년에 보너스 성장폭을 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사회 환원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노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TSMC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아시아 계열에서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TSMC는 좀 빠르게 이 루머를 좀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이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직원들을 상당히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한 모습이었죠.
3: 네,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 지수가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성장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차, 2차 이제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 2차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1차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9일 그다음에 2차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4일 날 발표가 됐는데 결국 이 메가 프로젝트에 돈이 언제쯤 투입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7월경이면 이제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산업군을 거의 이제 찍어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가 거의 전체에서 한 68% 정도 이제 기술 특례를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국민성장 펀드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 지수와도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하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시장이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국내 증시 그러면 어떻게 보고 투자 방향 잡아야 될까요?
3: 네, 어제 일본, 뭐 대만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특히 이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인프라도 같이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래서 오늘 양지수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비 소식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주 산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120에서 150 이상, 그 밖의 지역에 10에서 최대 80mm 정도로 앞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또한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 강풍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강한 바람이 예상돼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0: 어제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 키신 가구들 눈에 많이 띄던데 내일은 더위 이번 비로 한풀 꺾일까요?
1: 네. 어제도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평년보다 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역 인터뷰 1부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와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0: 네, 제가 SNS에 올리신 일정을 보니까 지금 평택시 안중호 거리에서 출근 인사로 오늘 일정 시작했다라고 돼 있던데 그랬었습니까?
1: 예, 방금 전까지 출근 인사 드리다가 네. 인터뷰를 위해서 차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0: 예,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최근 네. 유세 현장에서 후보님 어떤 말씀 유권자들께 많이 하고 계십니까?
1: 유권자들을 상대로 평택을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가장 좋을지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평택을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구역으로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좋아하는 국회의원 후보 김용남이 여기 왔으니까 한번 마음껏 부려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일하기 좋아하는 후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후보님이 최근에 가장 많은 보도가 나온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네. 후보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일단 이 차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상대 후보 측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게 차명일 수가 없는 것이 제 명의로 주식을 물론 이제 그 위에 있는 모 회사의 주식입니다만 그 모 회사의 주식을 제가 정식으로 인수받았고 그거는 이미 다 신고와 등기도 등재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명 의혹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이걸 계속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대부업체의 대표자가 후보님의 전 보좌관이다라는 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이 분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1: 그럼요. 그리고 보좌관 출신은 아니고 네. 제가 국회의원 잠깐 할 때 비서로 근무했던 분인데 사실은 2014년도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그때 제 선거를 도왔고 그리고 뭐 제 남동생도 선거 캠프에 와서 도와줬고요.
0: 네.
1: 그러면서 두 사람 간의 친분이 어느 정도 생겨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경영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것 때문에 사명이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후보님 그러면 배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수익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1: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도 공세를 계속 이어가길래 그 이제 은행 문이 열면 은행에 가서 제가 그 업체로부터 이런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선거 전에 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거를 띄거나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은행을 방문하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1분 1초가 아까운데
0: 네.
1: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계속 이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일단 은행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 예. 후보님.

0: 어제 근데 추가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기존에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게 후보님 동생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추가로 후보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한 언론이 공개를 하면서 후보님이 후보님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대부업체의 차명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후보님이 대부업체의 가족들을 취업시켰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앞부분은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취지인지 당체 제가 들어도 알 수 없고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 그런 취지다라고 해설을 덧붙인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제가 사실은 8년 전이라고 하는데 가족 간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지금 기억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닐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그 통화 내용 자체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취업시켰다고 한 건 사실은 이게 좀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가족사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2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병원비, 뭐 간병비 이런 거는 다 제가 그동안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생한테 아버지의 최소 생활비는 네가 좀 해드리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게 무슨 제가 경영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서 질문했던 대부업체의 대표이신 분이 지금도 선거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 보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 사실은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후원회는 원래 후원회장은 꼭 있어야만 후원회 결성이 되는데 후원회 사무국장이란 직책은 그 정식 직책도 아니고 필요한 직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캠프에는 수많은 임명장 같은 게 남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후보의 일일이 뭐 사전 승인이라든지 허락하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캠프의 임명장이라는 것은 뭐 알아서 그냥 자기가 뭘 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원회 사무국장은 사실은 회계 책임자하고 후원회장이 중요한 것이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0: 일단은 그러면 그 대표분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는데요. 그렇습니까?
1: 선거 캠프라는 것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의 선거를 도와줬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저의 선거 캠프에 뭐 다녀간 거는 사실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자, 어제 당에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받았다. 핵심은 불법성 여부인데 불법 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아니 일단 불법적인 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0: 네.
1: 제가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누누이 어떠한 그 책잡힐 일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당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사실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강하게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후보님께 또 질문이 다른 인터뷰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결자 해지하라는 그런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후보 사퇴를 얘기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사실은 저는 이 선거전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어떻게든 이 선거를 흑색 선전이나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싶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0: 네.
1: 아, 그런데 다른 후보도 아니고 조국 후보 측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적반하장 아닌가요? 사실은 조국 후보님의 과거 전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이번에 22대 국회 임기 중에 다시 실시되는 재선거인데 조국 후보께서는 22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또 22대 국회 재선거에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무효됐다가 사면복권 받고 다시 출마했던 김태우 후보하고 어떤 면에서 다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치고 본인을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 역시 후보님이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를 하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제가 1등 후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후보들이 네.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거로 봐도 제가 1등 후보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만 평택 을 주민들께 어떤 사람이 가장 일을 잘 하겠느냐 그리고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건상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평택시장 경기도지사도 새로 뽑힐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평택을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평택을에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0: 예. 6.3 선거에서 사실 지금 평택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에서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싸우고 있다면서 민주당 후보는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발언 알고 계시죠?
1: 예, 전에 들었는데 일단 전제가 말이 안 되죠. 조국 후보께서는 한 하루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0: 네.
1: 그리고 본인 주장대로 본인이 가장 민주당스럽다면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어야 되고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부터 사실과 다른 좀 억지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전격 시사에서 조국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인터뷰에서 조 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후보님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어요.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후보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1: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일치해요.
0: 그런데
1: 예. 조국 후보님의 최근 주장, 뭐 과거 주장은 또 최근 주장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수사종결권까지 아마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과거 논문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조국 후보의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는 완전히 충돌하죠.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특검을 20여 차례 실시했습니다만 과거 특검과는 조금 다른 대단히 이질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소 취소 권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겠습니다만 대단히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전부터 말씀드렸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뭐 의총 등을 거쳐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당론으로 결정이 된다면 저는 당론에 따르겠다. 라는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0: 자, 22일에 평택 지역 언론사 주최 토론회를 하셨어요. 토론회에서 네. 직접 이제 경쟁 후보들과 만나 토론을 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1: 글쎄요. 그 모 후보님은 사실은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3일 일어났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그리고 내란 수괴죄로 1심이 선고되어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뭐 죄를 인정하겠느냐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여타 상식적인 답변이 아닌 말씀을 상세히 하셔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채로웠고요.
0: 네.
1: 일부 후보님들은 본인의 공약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좀 준비가 덜 돼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선관위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이제 또 선거일이 더 가까워졌는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토론에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1: 저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전이 흑색 선전이나 네거티브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택을의 미래 비전 그리고 후보의 역량을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보여드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도 기존과 같은 스탠스로 임할 생각입니다.
0: 예.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이 이제 평택항을 찾으신 거였더라고요.
1: 네.
0: 공약을 쭉 봤더니 교통, 교육, 도시 인프라 개선, 경기에 나오신 후보님들이 공통점들이 이 세 가지 공약이 다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선거에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꼽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평택을은 뭐 고덕 국제 신도시는 신도시 지역인데 거기는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고요. 다른 지역들은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은 지금도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마을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주민들의 삶을 빨리 높여줄 수 있는 도시의 기반 그러니까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선이 되면 이 부분을 가장 역점 사업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물론 서울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라든지 아니면 그 광역버스 문제도 있고 그 외에 평택시는 평택시 안에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도 평택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0: 네. 교통 얘기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지금 사실 평택을 다녀오신 취재진들도 평택의 교통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통 문제 해소는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평택 을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서울과의 그런 협업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1: 일단 서울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뭐 GTX 남부역사역의 설치 그리고 KTX 남부역사역의 설치 그리고 GTX AC 노선의 연장 그리고 신안산선의 안중역 연장 KTX 서해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방금 한 30분 전에 김성애 의원이 저희 평택을 응원차 방문해 주셨는데
0: 네.
1: 마치 오늘 GTX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신대요.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산 심사에서 저희 평택을의 여러 가지 철도 관련해서 국비를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평택시 안에서의 대중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0: 네.
1: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제적인 반도체 경기가 매우 초호황을 이루면서 올해 평택시의 지방세수가 형편이 많이 나아질 예정입니다. 벌써 1, 4분기에도 많은 세수가 거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택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지금 적자를 이유로 그동안 많이 없어졌던 대중교통 노선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의 공용화를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0: 네.
1: 최원영 민주당의 평택시장 후보님과도 저녁을 함께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후보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 순인 것으로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자 사전투표까지가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근데 네. 그 격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이 흐름 좀 더 후보님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겠다. 보관이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1: 최대한 현장에서 그러니까 평택을 주민들을 접촉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도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0: 네.
1: 어떤 앞으로의 언론 인터뷰는 좀 최소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평택을 해서 왜 민주당의 후보인 김용남이 필요한지를 이해를 시켜드리면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좀 더 격차를 벌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지금은 5파전인데요.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지역 언론 주최 토론회에서도 황교안 후보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0: 네.
1: 황교안 후보님의 뭐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견해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희동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0: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1: 예, 단일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이 있는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야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겠죠.
0: 네. 후보님 계속 다른 인터뷰도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후보님과 조국 후보 또 김재현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연대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1: 글쎄 지금으로서는 조국 후보님 측에서 벌이는 선거 캠페인이 주로 저에 대한 네거티브로 일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국힘의 이중대 내지는 국민의힘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단일화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0: 네.
1: 김재현 후보님도 또 진보당이 추구하는 노동의 가치라든지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 철학이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각자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농번기라서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라 네. 농촌 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좀 여론조사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지금 평택을이 워낙 핫플레이스다 보니까요.
0: 네.
1: 정말 여론조사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1: 네. 주민분들 만나뵈면 전화 좀 그만하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저희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전화에 좀 지쳐 계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후보님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 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다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남풍이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150mm가 넘겠고요. 경남에도 최대 100, 호남에 최대 80, 서울 등 중부 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오늘 남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본격 인터뷰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0: 네, 벌써 사전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와서 선거에 대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 9년 만에 이제 등장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대구에 이어서 충청을 가더니 내일은 부울경을 간다고 하고 모레는 강원까지 간다고 해요. 네. 이렇게 보폭을 되게 넓히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0: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수 진영에서 기대하는 바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의 확장보다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이라든지 총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유세를 통해서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기대감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추측에.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 기대하는 바는 사실 저희가 두 번의 탄핵을 거쳤잖아요. 윤 전 대통령 탄핵도 지금 여러 가지 당내 분열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도 아직도 당내에서는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셨던 분들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말하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어떤 상식에 기대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서로 비판을 하는 그런 분열적인 측면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당사자시고 그러면은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탄핵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가자. 서로 배신자 뭐 이런 걸 탓하지 말고 본인께서 다 안고 혹은 우리가 이제 미래로 넘어가자. 서로가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도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도 각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선택한 길이니 우리가 존중하자. 이런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주시면 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진영 내 통합 또 국민 통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게 국가 지도자 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네. 사실 조금 비교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유세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서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다니는 곳들은 좀 보수층 표심이 더 확대될 가능성 있는 곳들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장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곳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정작 경합지이자 제일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기 전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굉장히 접전지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예. 붙여졌던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들,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다수의 생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후보에 대한 경쟁력, 오세훈 시장 후보에 대한 경쟁력과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실책, 또 상대 진영에 대한 실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실 거고 거기에 어떤 당 지도부의 역할은 생각보다 미미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 입장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것이 아마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양측의 어떤 보수 진영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의 투표장으로서의 어떤 선택 같은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서울 선거 운동에서 그렇게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지금 그 각 양당 여야를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집안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부산 북구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단일화 여부를 놓고 관심이 증폭이 되니까 박민식 후보는 지금 삭발까지 하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지금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로를 지금 배신자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 후보인 하정우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출신과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 지금 경쟁을 주고받고 서로 상책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조금 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보수 진영 내 분열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보수한 북갑 같은 경우도 다른 측면에 이제 또 분열이 있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당내 여러 가지 또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분열의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또 장동혁 대표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함께했던 측근이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로 나오셨고 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라든지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유세와 지원을 통해가지고 부산 북갑 시민들의 인식에는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 지도부하고의 관계 또 이제 새로운 한동훈 전 대표라는 이제 또 무소속 후보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극단적 정치 진영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꼈던 분들이 이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양상들이 있고 저도 전국에 유세를 다니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이 여론조사에 또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되었든 부산 북갑에 대한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도부의 어떤 선거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본인 스스로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박민식 후보로의 어떤 결집, 집결이 일어날 것이고 반대로 지도부가 잘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한동훈 전 대표로의 결집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선거가 끝나면 이 부산 북갑의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의 어떤 평가, 책임 이런 것을 좀 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거가 끝난 후까지를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 보도를 접해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뭐 부산시장에 지금 출마한 박형준 후보도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얘기했고요. 또 부산 지역의 출마자들이 이 부산 북구갑이 부산 전체 선거에와도 다 영향을 서로 지금 주고받는 양상이니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보도를 접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1: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되었던 단일화라는 것은 뭐 후보들 본인들의 판단을 맡길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많아 보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권자분들께서 어떤 각종 여론조사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당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표로서 단일화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든 박민식 후보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단일화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확 표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한 분이 치고 올라 가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산의 북갑에 있는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한 후보한테 단일화, 실질적인 단일화, 힘으로서 표로서 힘을 지지를 보태야겠다 이런 것들이 결집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추세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추세가 지금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단일화가 일어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면은 득표율은 또 이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아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1: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론조사가 벌어지면 사표 현상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내 표의 가치를 더 하기 효능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가면 득표율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민식 후보 저희 당 후보고 응원하지만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박민식 후보를 지원하러 가는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 또 뭐 어떤 당 지도부 가 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당원들한테는 그 분들이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부산 북갑의 시민들 그다음에 보편적인 다수 국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박민식 후보께서 캠페인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앞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유세와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내일 부울경에 박 전 대통령이 간다는데 부산 북구갑에도 갈 건가? 라는 궁금증이 일고 있어요. 지역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시는 게 박민식 후보한테 도움이 될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 중도층 표심 공략에 좀 영향이 긍정적으로 할지 부정적으로 갈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박 전 대통령.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의 효과 소구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박민식 후보와 함께 길거리 유세에 나섰던 김민전 의원이 또 오빠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선거 현장에서 굉장히 언행을 조심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1: 선거가 이제 중반으로 가면서 실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언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의도하고는 달랐거나 어떤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언행들이 제3자나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언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서서 하정우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른바 오빠 소동이 있었잖아요.
0: 예.
1: 특별히 더 이슈가 될 만한 상황들이었는데 조심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북구갑 질문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 한동훈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지금 쉼터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 관련한 유사 사무실 운영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1: 글쎄요. 뭐 유사 사무실이라는 건 선거법에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위반했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선거법 위반인데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유사 사무실이었는지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관위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5월 18일에 46주년이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예. 5.18 민주무역 참배하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요. 예, 예. 작년에도 가셨고요.
1: 예, 예.
0: 네. 당내 의원 중에 의원님처럼 이렇게 참배까지 하시고 또 기념식도 참배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까?
1: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5.18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약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쟁취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예, 아픔과 슬픔과 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회가 극단화가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화 세대도 있고 민주화 세대, 뭐 호국 세대, 독립 세대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지만 각 세대가 이 느껴왔던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찌되었던 정치라는 사람으로서 그 5.18 그 영령분들 또 그분들께서 이 쟁취해 오셨던 기본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축을 또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후대 정치인으로서 기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그 지금 5.18 탱크데이 마케팅 네. 때문에 정용진 회장이 잠시 후에 대국민 사과를 직접 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선거 전국 한복판에 주요 의제가 됐어요. 의원님은 이것이 지금 사실 여야 진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또 신세계 그룹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막고발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1: 일단은 신세계 그 스타벅스 네. 측에서 네네. 잘못을 했죠. 이거는 어떻게 두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들이 이러한 마케팅을 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잘못했던 것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스타벅스 측도 인정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있고 신세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책임자가 사과하고 어떤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측의 대응도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 기업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판단을 할 텐데, 정부가 나서서 이걸 선거 앞두고 있는데 마치 어떤 진영의 대립을 위한 그런 걸로 부추기고 하는 것은 정부라는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도가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한 몫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스타벅스 커피 반대로 이제 또 인증 릴레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봤을 때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시민들이 봤을 때 정부나 민주당이 이 사건을 두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보지 않지만, 또 반대로 이 지금 스타벅스 커피 릴레이를 하는 걸 보고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정치권이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실제로 뭐 지금 각종 여론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들을 보면, 최근에 특정 여론조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직후에 여당에 대한 광주 지역,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지지도가 다시 상승했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 어떤 이슈화가 정치 의제화로 이제 넘어간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5.18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투표일까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커피 릴레이라는 거를 통해서 계속 투표장에 가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도층이라든지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여기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걸 지켜봐야 될 텐데, 정치권이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것을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 이런 것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탁 내려놓는 그런 측에 시민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네. 지금 양측이 과열됐고 과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5.18을 그렇게 폄훼하거나 그렇게 했던 건 분명히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 바뀌는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관련한 거에서 어제 개혁신당이 양양자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방선거 공보물에 학력, 과거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양양자 후보는 바로 반박을 했는데, 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이 워낙 꼼꼼하고 촘촘하다 보니까 더 명확히 했으면 좋았었겠다 양양자 후보께서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양양자 후보 어제 해명을 저도 쫙 봤는데, 그 후보자 정보 공개란에 그 경영학 박사였나요? 그걸 네. 명확히 기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나아가 다른 페이지에서 이제 그 지금 논란이 되는 AI 전략 경영에 대한 박사가 이제 같이 병기가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 이제 해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이제 고발로 갔으니까 어떤 수사라든지 선관위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판단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선거라는 것이 검증의 차원이고 또 이슈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조금이라도 실수한 것을 좀 부추겨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 막 공격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글쎄 시민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도지사 후보들한테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경기도를 비전 있게 또 정책 있게 승부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더 관심을 두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이 같이 경쟁해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는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선거를 보고 있던 분들에게 어제 상황은 좀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 법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0: 있을까요?
1: 그 뭐 부산 북갑도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경기도지사의 우리 양양자 후보라든지 개혁신당하고의 감정적인 문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양측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이 감정의 골이 많이 깊게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저는 정치를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정의 벽을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좀 내려놓고 우리가 대의와 이런 걸 통해서 좀 경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이번에 그 삼성전자 임금 협상 관련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관심, 뭐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사수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네. 또 같이 하셨잖아요. 이 정부에 요구한 상황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또 민주당 후보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사실상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경기도를 배제하겠다라는 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경기도에는 반도체가 거점 지역이지 않습니까? 뭐 이천, 화성, 뭐 용인 이미 반도체 거점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반도체라는 것이 투자를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이 또 세계화의 추세인데 이미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사실상 클러스터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는데 이점을 주게끔 하게 하는 그런 시행령은 사실상 국가 이익을 봐서도 맞지 않고 또 반도체라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거고 또 이러한 논리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도에 있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기도 내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시행령들에 대한 개혁안이라고 저희가 말했는데 그런 것을 정부가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0: 네. 지금 경기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가 경기도 내에서 여러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그 김용남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지만은 또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 또 제기돼서 네. 굉장히 지금 또 언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1: 근데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뭐 정치 쉬는 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업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 서민들이 어려워가지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마지막에 찾는 곳이 대부업체인 곳이고 거기 그 대부업체는 서민들의 그런 것을 소액을 이렇게 빌려줌으로써 고리 그러니까 고익을 통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업체가 보통 대부업체인데 이런 것을 정치인이 차명으로 했다라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글쎄요 굉장히 심각한 후보자 어떤 자격에 있어서 심각한 어떤 뭐랄까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0: 네.
1: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서민을 위한 정당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주장해왔던 정당인데 오히려 이런 그 후보를 감싸고 두둔하는 모습들이 민주당이 굉장히 기득권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 이런 문제가 평택에만 국한하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전국 선거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물론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하고 이것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어떻게 전국 선거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그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 사전투표가 금요일부터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한다면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일화는 이제 후보자들의 판단의 몫일 텐데요. 저는 단일화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 측과 유동 후보 측의 가장 큰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와 계엄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계엄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걸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0: 네.
1: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엄과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합치가 된 이후에 네. 단일화가 되는 것이 할 때 하더라도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께 더 그 단일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고서 단일화를 강행한다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0: 네. 선거운동에 이제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방선거 투표율이 사실은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유세현장에 참여하시면서요. 이번 투표율이요. 좀 높게 할 수 있을까요?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년과 비슷할까요?
1: 예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치가 양극화, 극단적인 진영 정치로 흐르면서 시민들에 대한 정치 혐오감이 굉장히 높은 시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국의 많은 선거를 지원 유세를 가면 민주당도 싫고 또 국민의힘 당신들도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또 탐탁치 않고 뭐 이런 말씀들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런 것들이 정치 혐오로 이어지다 보니까 투표장에 나가는 시민들이 그렇게 뭐 예년하고 특별하게 달라지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럼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수층 결집, 뭐 이른바 집토끼 잡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도층 표심을 확장하는 데 그 남은 기간 총력을 쏟아야 되는 겁니까?
1: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앞서서 투표율이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말씀을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한 분이라도 투표장에 더 나가실 수 있게끔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양 정당의 지지층,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의 투표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투표 행사,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하게끔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같이 더 함께 그 중도층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정치 혐오감보다는 투표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캠페인을 같이 갖는 것 두 개 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지역은 흐리기만 한 모습인데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비는 낮부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남풍이 유입되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의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에도 최대 100, 호남에 최대 80,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0: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남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1: 정치?
2: 전격시사
1: 뉴스
2: 전격시사
1: 인터뷰
2: 전격시사
1: 주식
2: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2: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0: 전격 인터뷰 3부에선 조국 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서황진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네,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 선거 유세 현장 누비고 있는데 제일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아마 경기 평택을일 것 같습니다.
1: 평택을 아주 덩으로선 중에서 많이 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또 호남권이 저희들로서는 중요 전략 지역에서 광주 전남 전북 쪽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앞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네.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어제 입장문에서도 그렇고 저희하고 인터뷰에서도 이 차명 운영 전 차명이란 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우선 뭐 경기 평택을이 굉장히 뜨거운 선거 지역이 됐습니다. 지방선거인데 이게 지방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헷갈릴 정도로 뜨거운 곳이 됐는데 1차적으로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평택이 굉장히 복잡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숙제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반도체라든지 항구라든지 평택호에 대한 뭐 개선이라든지 숙제들이 참 많아서 특히 교통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유능하고 큰 정치인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그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와중에 집권 여당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집권 여당 후보로 나온 김용남 후보가 과연 정말로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자질과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명 대법 의혹인데 말 그대로 차명 대법이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평택을 재보궐 선거 자체가 나왔던 근본 이유가 지난번 민주당이 공천했던 그리고 당선됐던 국회의원이 소위 차명 재산에 대해서 누락한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국회의원직까지 상실됐고 재보궐선거라는 게 다시 발생했는데 거기에 새롭게 공천한 민주당의 후보가 다시 아주 드문 유형의 차명 대부업 의혹이라는 문제가 뭐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판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육성 녹음이 나오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심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이렇게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가장 좀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민주당에서도 지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핵심은 불법성 여부가 아니냐 근데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취약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면 후보자로서는 완주가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후보 사퇴에 대한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1: 저는 처음부터 김용남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하면서 2020년에 동생 소유의 뭐 농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함께 따라온 것이다. 실제 그 운영이라든지 또 배당이나 수익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해명했는데 그 해명 자체가 금방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뒤집어지는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좀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두 번의 육성 녹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느 누구의 뭐 조작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본인의 육성 녹음입니다. 먼저 나왔던 게 이제 2021년 육성 녹음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본인 소유고 배당 수익도 다 본인 것이다. 그냥 실무자에게 맡겨놨을 뿐이다. 형식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감시와 간섭과 무슨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첫 번째였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과잉으로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다. 청산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차례 했는데 그 해명을 본인의 어떤 유튜브에서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제 저녁에. 그런데 바로 하루도 지나기 전에 어제 다시 한번 2018년에 육성 녹음이 나와서 네. 그 운영과 관련해서 뭐 취직을 많이 시켜줬고 부모님에 대해서 월급도 줬고 실제로 그 급여가 들어간 어떤 증거도 나왔고 그랬단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해명했는데 곧바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실 그것도 본인 육성에서 나오면서 지금 와서 보면은 네. 그냥 그간의 과정을 보면은 2020년 이후에 우연히 동생 사정 때문에 받는 과정에서 따라온 것이고 청산하려고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모든 것이 진실로 믿기가 어렵고 오히려 대법체를 처음 만들 때부터 동생 명의로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또 그것 자체가 이미 만들 때부터 차명 대법체로 시작을 했다가 어떤 사정에서 2020년에 다시 이제 그 농지 법인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가져왔으나 역시 여전히 본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로 있어 보이는 전 보좌관한테 대표로만 세워서 여전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결과도 더 계속되는 것이 진실이 아닌가라고 아주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명해가지고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실제로 그 대법체를 만들었을 때 어떤 주식 관계라든지 소유자라든지 나중에 또 이전했을 때의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서류와 증거 또 계좌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본인의 육성에서 두 번 연속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확인했던 내용을 그냥 말로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수사는 뭐 선거 이후에 이제 진행될 테니까 그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그 해명이 적절하고 충분한가 민주당 스스로도 그 점은 좀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 예.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후보가 직접 이 김 후보의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이 평택을 뿐만 아니라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영남 지역 선거에도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네.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조국 혁신당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많은 다른 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1: 사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영남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히 김영남 후보를 세게 옹호하는 소위 그 정치 평론가들 표현을 보면은 이재명 픽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렇게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난 대선에 김영남 씨나 또는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있는 허은하 씨나 이런 분들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한 행위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도 그런 게 모내기 차례는 3살짜리도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대선이라는 초접전의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든 특히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지지하고 반대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를 내부자로서 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새롭게 정부가 형성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공직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는 그런 어떤 그 공로만으로 그냥 자동 패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엄격한 검증이라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은 이해훈 기재부 장관 후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선거 때 기여도 특별히 없었지만은 그러나 국민 통합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픽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로 볼 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어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낙마를 시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존심과 체면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신 거죠. 그런 것처럼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도 아무리 대선 때 기여를 했고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공직 후보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검증 과정을 충실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지 않은 채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훈 후보자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농지 투기 의혹 있죠. 보좌진 갑질 문제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을 저 후보자 사퇴시켰던 성폭력 피해 그 가해자들에 대한 엄청난 변론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불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차명 대법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이 후보자를 봐야지 이재명 픽이니까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이렇게 지지자들을 압박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 국민적 눈높이 볼 때 아, 민주당이 오만하고 일방적이구나. 자기들이 선택하면 무조건 그냥 지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서 다른 몇 가지 요소와 함께 민주당의 오만함, 일방주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뭔가 좀 우려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뭐 원래 선거가 어려운 선거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대구 부산, 부울경 전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 거기에다가 낙승을 예상했던 서울이라든지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접전 지역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후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진보당과 같은 어려울 때 광장에 함께 손잡았던 그 우당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급할 때는 또는 뭐 이익이 눈앞에 보일 때는 그냥 우리 민주당 알아서 혼자 갈게 라는 식으로 등 돌리고 가는 방식 그런 패턴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좀 올바른 전환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 또 굉장히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힘 제로를 외쳤는데 실제로는 민주당 견제에 더 힘을 쏟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앞서 김용남 후보도 인터뷰하는 중에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네거티브로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발언하시겠습니까?
1: 우선은 국힘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장 먼저 국힘 제로 부패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기조로 설정했습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는 경쟁에도 크게 국힘의 어떤 당선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건전한 경쟁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선거 연대를 통해서 국힘 제로를 만들자. 제대로 심판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그냥 잘할 수 있어. 우리끼리 그냥 될 것 같아. 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국혁신당은 영남 지역을 포함해서 경기나 서울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이 있고 조국혁신당이 힘이 못 미치는 그 지역에서 후보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연대를 합의를 하면서 12명, 13명 넘는 후보들이 지금 이미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을 저희들은 오히려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경쟁해도 좋고 오히려 경쟁이 필요한 호남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 또는 이제 평택이라고 하는 특선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서 논쟁 자체를 마치 국힘 제로를 도외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주라. 조국혁신당이든 진보당이든 선거에서 후보 내고 경쟁하는 것 좀 마땅치 않다. 무조건 민주당만 밀어라. 이런 어떤 아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국힘 제로를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의 상황이라든지 나머지 지역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좀 더 성숙하고 책임 있고 성실한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 대해서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협의를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경쟁하는 지역에서는 뭐 치열하게 경쟁하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결자 해지를 민주당 쪽에 얘기하셨는데 이 결자 해지를 후보 사태로까지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까?
1: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직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꽤 많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사전 검증을 통해서 선택한 후보자들조차도 차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볼 때 적절치 않다. 국민 주권 정부였던 기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은 다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과정 또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들은 그런 기준에 비춰서 너무 미달한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선거에 픽한 것은 민주당이 픽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하지 않는가. 오히려 그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전격 시사에 출연하신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검찰 사태를 만든 거는 조국 전 장관이다.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조국 후보의 공동 공약 이 제안을 민주당 당원표를 노린 위장 전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비판에 대해 반론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뭐 한마디로 궤변이고 조성래 총장식 표현을 빌자면 정말로 금도를 넘은 것이 이런 식의 표현이고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우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매우 어렵고 역대 정부들이 노력했으나 실패한 부분도 있고 진전된 부분도 있는 이런 역사적 과정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단순 논리다. 당장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완성됐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이재명 정부는 과연 완성할 것이냐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고 성공한 부분도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적어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기소 자체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1차적인 수사의 책임은 경찰한테 넘어간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경찰의 국수본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외시하면서 모든 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일부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소위 검찰 세력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던 조국 대표 또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역사성이 없고 검찰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오히려 특히 그 시기에 검찰개혁이 한계를 가졌던 부분은 당시 조웅천 씨나 금태섭 씨와 같은 검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거나 완화를 시키는 어떤 행태들을 했고 당시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도 또 민주당 일당 체제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그런 행태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그런 역할을 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균택 씨의 그런 태도나 발언들은 그런 위험성들을 좀 지적하는 오히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지금 평택을 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호남에서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전국에 264명의 후보를 냈는데
1: 네.
0: 호남 지역에 특히 많은 후보를
1: 그렇습니다.
0: 내셨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창당된 지 이제 갓 2년 된 정당이고 전국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 선거를 대응했기 때문에 후보 자체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264명의 후보를 엄선해서 낼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는 이렇게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남북 광주의 후보자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 지역에서 초반에는 사실은 관심이나 기대들이 높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고 또 민주당이 그간의 자리한 부분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을 좀 이렇게 지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호남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뭐 기대치나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든 것을 다 독식해서 일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역 정치를 퇴행시키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다 이런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있고 좀 더 혁신적이고 경쟁자들이 나와서 매기 역할도 해주고 건전한 경쟁을 해야지 민주당도 더 발전하고 정치도 더 발전한다 이런 인식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에 중앙정치에서 굉장히 쇠빙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역에는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또 평택을 선거해서 상당히 이제 쟁점이 올라오고 전남북에서 점점 이제 민주당 공천이 너무 일방적이고 엉터로된 공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 호남 정치가 그래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이 매개 역할을 좀 해주고 사실은 민주당이 큰 아들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효도를 좀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관심들이 점점 좀 올라와서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가 올라와 있고요. 전남과 광주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지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상당한 결과 지금 좀 시점상 일러서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치 달성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1: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 담양 한 곳인데 그런 담양과 같은 기초단체장들을 그래도 호남에서 너댓곳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0: 추가로 네다섯 곳.
1: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함께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비례 의원이라든지 또 중대선거구 지역구 풀뿌리 의원들을 요소 요소에 지금 심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갖춘 정당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또 다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평택을의 결과 그다음에 광산 광주 광산구에 이번에 또 배수진 후보를 저희들이 공천을 했는데 두 지역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평택을 얘기 잠깐 다시 돌아오자면요.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팽팽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사실은 구도로 보면 제3정당은 항상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막강한 양 정당이 조직과 기본 틀 자체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제3정당에 가서 경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도 어제도 가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직접 선거 유세도 했습니다만은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선 평택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굉장히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시원하게 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좀 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큰 정치인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조국 후보에 대한 기대로 굉장히 올라왔다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통은 그런 문제는 집권 여당 후보가 상당히 또 유리할 수 있는데 집권 여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의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제기된 문제들, 자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런 후보에게 지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의구심이 소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또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밑바닥 흐름 자체가 크게 변화해서 어렵지만 조국 후보가 끝내는 당선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그 민주당 지도부들이 호남 자주 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얼마나 더 자주 가는지까지는 제가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텃밭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5.18 탱크데이 마케팅 때문에 오늘 지금 스타벅스의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 사과 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연결해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자체에 분명히 잘못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주요하다라는 판단하에 대통령까지도 SNS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을 적극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호남의 지금 선거 민심 자체가 상당히 좀 민주당에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 점을 인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씁드린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저희는 뭐 굳이

0: 어떤 태도와 절연의 어떤 계획을 보여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링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서황진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다가와 낮부터는 서울 등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남풍이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경남에도 최대 100, 호남에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남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 공격 작전 과정에서 13명의 미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병들은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 비핵화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우선순위 면에서 밀릴 수 있다는 예상 속에서 재차 부각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5일 중재국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의 선호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진전이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현재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후속 핵협상 개시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